0: 가지고요. 네네. 자, 두 번째 미션은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 보통 어떤 사이즈가 다른 게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1: 그쵸, 그쵸.
0: 그런 것도 우리 영어로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문구점에서 필요한 걸 또 영어로 한번 찾아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2: What are you looking for?
1: 점착.
2: Stamp.
1: No. Stamp no. Stick.
2: Stick.
1: Stick memo. Ah. Stick memo. Where is it?
2: Sticky notes.
1: Yeah.
2: Okay.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1: Next to the pen.
2: They're right behind you.
1: Behind me.
2: Next to the pens.
1: Ooh. Yeah.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2: Sorry.
1: Smaller than this.
2: Yeah.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Bottom?
2: Yeah.
1: Bottom?
2: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Shelf.
2: Bottom shelf.
1: 선반. Shelf, bottom.
2: Bottom, yes. Down there.
1: Over there.
2: Yes.
1: Yeah, okay, thank you.
0: No. 아, 잘 봤습니다.
1: 네.
0: 아, 문구점 하잖아요. 진짜 옛날 막 생각 떠오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1: 옛날에 문구점은요,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때는 막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간식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0: 문구점인데도 먹을 게 그렇게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1: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추워지잖아요. 예. 조금 추워질 때 또 난로를 피워놓으세요, 문구점 사장님이. 그 위에다가 저희는 쥐포 구워 먹고 문어발을 또 파세요. 문어발 200원이었어요.
0: 어느 동네에 계셨던가요?
1: 보릿고개 시절 느낌이지만 200원이었어요. 200원.
0: 와, 그런 때가 또 있었죠.
1: 그거 구워 먹고 정말 재밌었는데.
0: 뭔가 그 향수에 젖어서 오늘 또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4: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3: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4: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잠깐 볼게요.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오.
0: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건을 찾는 그런 느낌인데 왜 우리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면서 쓰는 메모지 있잖아요.
1: 너무 잘 알죠.
0: 그거 어떻게 생긴 줄 아실 겁니다.
1: 예.
0: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1: 공책에 쓸 공간이 좀 부족할 때 요거 딱 붙여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다 이렇게 써주면은 눈에도 되게 잘 띄어요. 왜냐하면 보통 형광색이거든요.
0: 맞아요. 그리고 전 뭐라 그럴까? 꼭 공부 잘한 친구들은 그거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1: 있어 보여요.
0: 그걸 잘 못해가지고 옆에다 그냥 대충 적고 있는데.
1: 그냥 썼죠. 예. Where can I find the 점착 메모지겠네요. 예, 그러면 어디에서 내가 찾을 수 있나요? 예, 요거를.
0: Right.
1: 그쵸. 근데 이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 뭔가 그런 거잖아요.
0: 맞아요.
1: 끈적끈적한 메모지.
0: 거기 뭐 계속 붙으면 뭐 시꺼매지기도 하고.
1: 맞아. 접착력이 떨어지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러니까 붙이는 거. 붙이는 거는 우리가 스탬프잖아요. 스탬프.
0: 오케이.
1: 스탬프 메모. 메모.
0: 붙이는 게 스탬프인가요? 알겠습니다.
1: 아닌가요? 아, 스탬프가 우표인가?
0: 그리고 죄송한데 메모가 아니라 왜 밈으로 하셨네요?
1: 메모.
0: 오케이.
1: 예, 메모.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Where can I find the stamp memo?
1: 붙이는 게 스탬프가 아닌데.
0: 애매합니다.
1: 뭐죠?
0: 보겠습니다. 정답. Sticky notes. 근데요, 이거 아는 분들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1: 그래요?
0: 왜냐면 이게 뭐 그 상표가 있거든요. 사실 그것을 만드는 상표가 있는데 그거 위주로 대부분 많이 써요. 미국인들도.
1: 근데 스티키 메모가 아니라 스티키 노트네요.
0: 노트. 왜냐면 필기하는 것을 써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1: 노트.
0: 뭐 그쵸. 노트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브랜드명을 활용을 해서 쓰기는 하지만 이게 기본이라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착 메모지라고 할 때 끈적끈적거리는 노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sticky, 왜냐하면 stick 자체가 붙는 거죠.
1: 그쵸.
0: 그래서 sticker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사실 sticky한 건 끈적거리는, 날씨가 굉장히 끈적거린다고 할 때도요. sticky weather 이라고도 쓴단 말이죠.
1: 네네네.
0: 그래서 sticky note가 그거구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page flag 그리고 sticky tab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 페이지 라벨이라고 하면 혹시 아실까요?
1: 라벨은 라벨? 그 상표 같은 거 아니에요?
0: 이게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읽거나 네. 할 때 몇 페이지까지 내가 읽었다라고 해서 그걸 붙일 때도 있고요. 아. 요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붙일 때도 있어서
1: 아, 그렇죠. 네,
0: 약간 연필 모양처럼 조그맣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1: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네. 내가 꼭 봐야 될 거를 한 장, 두 장 넘겨서 찾지 않고 바로 그걸 자꾸 넘기면은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찾을
0: 맞습니다.
1: 수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용도는 여러 가지 되겠지만 특히나 페이지를 이렇게 딱딱딱 해놨을 때 네. 그런 것들을 page flag이나 sticky tab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네네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보통 우리가 뭐 찾을 때 네. where is 뭐뭐?
1: 그죠?
0: 하잖아요?
1: 예.
0: where is 뭐뭐? 그거 써도 괜찮아요. 그거 써도 되는데 우리 약간 업그레이드 해보자고요.
1: 오케이.
0: 그래서 where can I find?로 갈까요? 이렇게 되면 제가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나요?
1: 오.
0: 약간 예의 있는 느낌 더 들어가긴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저 오늘 이거 아예 그냥 의문사 따로 훈련시키고 can I 아니고 그냥 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죠?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들 뭐만 바꾸면 돼요 지금?
1: 지금 where can I find 뒤에.
0: 뒤에.
1: 예.
0: 명사만 바꾸시면 됩니다.
1: 그렇죠.
0: 이런 데 참여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어떤 정확히 어떤 물건을 찾는지 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명사라고 많이 써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우유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우유 어디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the milk?
0: Oh, find the milk, right? Where can I find the milk? 이번에는 공책이 영어로 무슨 북이었죠?
1: Notebook.
0: 그렇죠. 그러면 그 공책들 복수로 예. 쓸게요. 그 공책들은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죠?
1: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0: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1: 음?
0: 이렇게요. 그러니까 where is, where are만 쓰는 거 하지 말고
1: 네.
0: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기.
1: Yep.
0: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같이 낭독해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milk?
1: Where can I find the milk?
0: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1: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0: 본문도 읽어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0: All right. 자, 이랬을 때 이제 거기 사장님이 학생 바로 뒤에 저기 펜 옆에 있죠.
1: 아, 네네. 등장 밑이 어두워요.
0: 어.
1: They are right behind you. 여기서 끊어도 되겠다. 그죠?
0: They are right behind you. Okay.
1: 그들은 너 바로 뒤에 있고
0: 조금 더 추가되는 인포가 있고, 있는데요.
1: 그렇죠. 바로 뒤에 근데 그뿐만 아니라 펜 옆에 또 있네요. 근데 옆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하인드 아니고 비사이드 아니에요? 그렇죠? 예.
0: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옆은 뭐라 그래요?
1: 뭐라 그래요?
0: 강의하는 자의
1: 예, 일단은
0: 느낌.
1: 일단은 한번 물어는 보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0: 알겠습니다. 예. 자, so they're right behind you. 근데 beside the pens. 오케이, 정답.
1: 아.
0: Next to the pen. 근데 아까 beside 있죠?
1: 네.
0: 그것도 가능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것도 원래는 옆에라는 뜻이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화에서는 next to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next to가 아니라 한 번에
1: next to.
0: Next to. 연결해서 발음을 꼭 해줘야겠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next to가 나왔는데 그 앞에 이게 나왔어요.
1: Behind.
0: Behind. 이게 뭐라고요? 뭐뭐?
1: 뒤에.
0: 뒤에입니다.
1: 네.
0: 그리고 behind는 그 사이에 뭔가를 낄 필요가 없어요. 넣을 필요가 없어요.
1: 오.
0: 우리가 왜 뭐뭐 앞에라고 할 때 뭐 쓴 줄 아세요?
1: Front of.
0: 아, 그렇죠. 이거 암기됐죠. In front of something.
1: 에.
0: So 뭔가 거기 of가 있으니까 얘도 있어야 될 것 같지만.
1: 맞아요. 허전해요.
0: 에. Behind of가 아니라 그냥
1: behind.
0: Behind something or someone.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look을 활용을 해서
1: 네.
0: 너 뒤를 봐. 너 뒤를 봐. 그럼 어때요?
1: Look behind you.
0: 그렇죠. Look behind you. 이런 식으로. 자, Frank란 친구가 있어요.
1: 네.
0: Frank가 내 뒤에 앉아 있어. 프랭크가 내 뒤에 앉아 있어. 뭐 스쿨버스 있는 데서 예를 들어서.
1: 프랭크
0: yeah. 진행형으로
1: 프랭크 is sitting behind my back.
0: 그냥 me죠. 네. 아. 굳이 그걸 내 등 뒤에 이러실 필요 없는 behind my back. No.
1: Behind
0: me.
1: Yeah. 아.
0: 그죠? 내 뒤에 타 있어. 이거잖아요. So yeah. Frank is sitting behind me.
1: 아, sitting
0: of course, behind my back 써도 되기는 합니다. 있잖아, 나 배 뒤 아니다, 나 등 뒤야. 이거 강조하려면 쓰겠지만
1: 경찰 아저씨한테 자세히 말해야 되니까.
0: 할 때 그렇습니다. So behind me.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Look behind you.
1: Look behind you.
0: Frank is sitting behind me.
1: Frank is sitting behind me.
0: Alright. 자, 여기서는 right을 쓴 거는 왜 썼을까요?
1: 바로 뒤에.
0: 바로 네. 강조를 해주려고. 가깝다는 느낌. Alright. So, 그리고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건 물론 그들이라고 해서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sticky notes를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Okay?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ey a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1: They a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왜냐면 그거 진짜
1: 오,
0: 사이즈별로 나오잖아요. 그쵸?
1: 그쵸. 원하는 사이즈가 또 있었네요.
0: 맞아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당신은 갖고 있나요? 더 작은 것들을.
0: 오케이.
1: 뭐?
0: 뭐보다?
1: 안 끊어도 되나? 댄이 여기 있네. 아, 여기서 끊을까요?
0: 아니요. 댄 앞에 좋아요.
1: 아, 그래요?
0: 오케이.
1: 그럼 아니고. 왜? Smaller ones than
0: Then what?
1: 이것들보다. 이것들보다니까 this one.
0: 오.
1: These ones.
0: 자, 실망스러운 대답
1: 어?
0: 되겠습니다. 자, do
1: 왜
0: you
1: 전
0: have
1: 대답한 적이 없어요. 빈칸만 채웠어요.
0: 그렇습니까? 자,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ones?
1: 예?
0: 오케이, 정답 these가 되겠습니다. 자, hold on, right? This one 이 것이라고 하려고 했다면
1: 네.
0: 단수는 괜찮아요. This one. 근데 이것들이라고 하려 그랬으면 these ones 해서
1: 아,
0: 앞에
1: these가 되는
0: these를
1: 거구나.
0: 붙이던가, or
1: 네.
0: 아예 줄여서 these만 써도 이것들이라는
1: 괜찮아요.
0: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 아,
0: Okay? So
1: 네네.
0: these는 이것들이라는 이
1: these.
0: 자체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these 무슨 뭐 ones 앞에 붙어가지고 these ones 하면 이것들 또 똑같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참고로 그러면은 그것들 뭐 저것들이라고 하면은 these만 이제 못
1: 아,
0: 쓰면 될것 같아요.
1: 이거는 틀릴 수 없어요.
0: 복수예요, 복수.
1: 예.
0: 깜짝이야.
1: those.
0: Those.
1: 아우, 와우.
0: 맞습니다. Alright.
1: 이를 먼저 쓸 뻔했어요.
0: Yes.
1: 예.
0: So, I like those.
1: like
0: 이거는 I like
1: those.
0: that 보다 복수형인 거예요.
1: 여러 개.
0: Yes. 자, 보세요. 더 작은 것들이 있나요? 여기서 one은 숫자 1이라는 뜻인가요?
1: 아니요.
0: 아니죠. 그냥
1: 겉.
0: 것이라는 뜻입니다.
1: 네.
0: 근데 그 것이라고 하는 것, 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가 될 수도 있겠죠.
1: 그죠?
0: 그러니까 더 작은 것들이라고
1: 들.
0: one에다가 S를 붙인 것뿐입니다.
1: 네.
0: Right? So, do you have smaller ones? 근데 뭐뭐보다 비교하려고 지금 무슨 단어 썼어요?
1: Then,
0: T, H, A, N.
1: H-A-N.
0: 그 다음 목적어. 목적어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특히 영어 처음 시작할 때 틀리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원어민이 틀리고요. T, H, A, N인데 EN으로 쓰는 실수 엄청 많습니다. 은근히
1: 우와.
0: 많아요. 그래서
1: 근데 진짜 헷갈릴 만도 해요.
0: 맞아요.
1: 네.
0: T, H, E, N은 뭐, 그런데,
1: 그리고
0: 뭐, 그럼, 뭐,
1: 나서,
0: 이런 식의 뜻이죠. 그쵸?
1: 네.
0: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있잖아. 우리 형보다 키가 더 커. 그럼 일단은 비교급 형용사를 먼저 써야 될것 같아요. So,
1: 그쵸?
0: 나는 키가 더 크다.
1: I am taller
0: 자, 나의 형보다, 혹은 뭐, 내 남동생보다.
1: than my
0: 그쵸?
1: brother.
0: I'm taller than my brother. 자, 이번에 질문형도 해볼게요. 그녀가 너보다 더 빨라? 그녀는 더 빠르니? 일단, 어떡할까요?
1: Is she faster
0: 너보다?
1: than you?
0: 그렇죠. Is she faster than you?
1: 어우, 아니요, 전
0: 아,
1: 되게 느려요.
0: 아유, 되게 느립니까?
1: 100m 20초. 네.
0: 저기
1: 네,
0: 걸어가시나요?
1: 아니요. 최선을
0: 아,
1: 다해요.
0: 깜짝 놀랐습니다. Okay, so 요거 요 정도로 나눠도 사실은 문장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1: 아하.
0: 읽어볼게요. I am taller than my brother.
1: I am taller than my brother.
0: Is she faster than you?
1: Is she faster than you?
0: 자, 이번에 본문 갈게요.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1: Do you have smaller one than these?
0: Okay, smaller ones than
1: Smaller
0: these. Okay,
1: ones than these?
0: 복수예요. Okay,
1: Yes.
0: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아, 진짜 작은 거를 원했나 봐요. 저
1: 네.
0: 작은 건맨 아래 선반에 있어요.
1: 근데 이 문구점은 다양하게 취급을
0: 아,
1: 하네요,
0: 그러니까
1: 그래도.
0: 혹시 뭐 커튼 딱 치니까 뒤에 뭐쫙더 있을 수도 있죠.
1: Oh,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여기서 끝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0: 뭐, yeah, 뭐, in a way.
1: 예. 작은 것들은
0: 지금 이게 주어인 것 같고요, 그쵸?
1: 네.
0: 어디 있다고요?
1: 버튼에, 바닥에. 아, 이게 맨 아래네요.
0: 맞아요.
1: 맨 아래. 근데 선반 아래니까 여기
0: 선반이
1: 선반이 들어가야
0: 빠졌죠.
1: 되네요.
0: 선반이 빠졌어요.
1: 선반.
0: 네.
1: 선반은 그 서랍들 있는 거잖아요. 서랍들. 예.
0: 소라비는.
1: 드로워. 네.
0: 뭐 들었나요? 드로워.
1: 드로워.
0: 오케이.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1: 네.
0: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정답.
1: 아우,
0: shelf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shelf? shelf.
1: 들어봤어요.
0: 오케이.
1: 예.
0: 왜냐면은 만약에 drawer 이런 데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 있다고 보통 쓰겠죠. 그 위에 on이 아니라.
1: 아,
0: 그렇죠?
1: 그쵸.
0: Right. So, 여기서 shelf라는 걸 써서 선반을 우리가 보통 선반 위에 올려 놓죠.

0: 있잖아요.
1: 그쵸?
0: 진열 해놓을 때.
1: 네.
0: 아, 그렇게 해서 shelf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선반은요, 선반들이라고 복수로 쓰면 뭐라고 해야 될것
1: 그거는 제가 알고
0: 같아요?
1: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이것만큼은
0: 아니,
1: 제가 틀릴 수가 없어요.
0: 맞춰도 돼요.
1: 네. shelf잖아요. 근데 F가요, VE로 바뀌어요. shelf. 아, 그리고 스.
0: 지금 정말
1: 예.
0: 틀 뻔했잖아요. 지금 뭐 되게 아는 것처럼
1: 아,
0: 했는데.
1: 진짜.
0: 자,
1: 함정이
0: 약간
1: 많아요.
0: wolf와 wolves에서 영감을
1: 아,
0: 얻었을까요?
1: 맞아요.
0: 오케이.
1: 그런 규칙들이 몇개
0: 나름
1: 있잖아요.
0: 있죠. 나름 있습니다. 정답 한번 볼게요. 맞아요.
1: 오.
0: shelf, f가 아니라 ves로
1: VE.
0: 바꿔버립니다. So
1: 예.
0: shelves라고 하면
1: Shelves.
0: 선반들이 되겠습니다.
1: 아는 거 실컷 했는데,
0: 그러니까
1: 또 틀릴
0: 이게
1: 뻔했네요.
0: 예전에 왕초보 영화에서 한번 소개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1: 네.
0: 불티나게 우리 팔린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flying off the shelves 라는 표현이 있어요.
1: 아, 선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0: 선반에서 다 날아가는 거야.
1: 아,
0: 그런 표현도 있긴
1: 선반에서.
0: 한데,
1: 아.
0: 아무튼, 네, 그런 게
1: 예,
0: 있습니다. 자, 여기
1: 오.
0: 지금 보면은 bottom이라는 게 나왔어요.
1: 네.
0: 이게 맨 위에요, 맨 아래예요.
1: 아래죠.
0: 맨 아래입니다.
1: 네.
0: 그쵸? Alright. 이거는 사실 발음이 약간 영국식으로 간다면은 bottom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북미식으로, 미국식으로 하면은 보통 여기 flap을 내요. 그래서 여기 강세를 주고 ba 하고
1: 바.
0: 여기가 리을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bottom에
1: 발음.
0: 가깝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해보도록 할게요. bottom, bottom.
1: 발음. 발음.
0: 굉장히 빠르게 하셨네요. 이렇게
1: 바람,
0: 발음.
1: 네.
0: So 맨 아래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The mini ones 이게 주어라고 했잖아요.
1: Yes.
0: 아까 전에 원이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요?
1: 원이 겉,
0: 겉.
1: 네.
0: 이거는 일 말고 겉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겉이란 의미로 쓸 때는 앞에 뭔가 이렇게 꾸며주는 게 많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mini 아주 작은 것들 이렇게 쓸수 있고요. 하나면 mini one 이런 식으로 쓰겠고요. 그냥 것이란 뜻이에요. 일이 아니라.
1: 네.
0: 자, 그래서 형용사 one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s가 붙으니까 형용사한 것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1: I like the green ones.
0: I like the green ones. 이거는 저는요 초록색으로 된 숫자 1들을 좋아해요예요?
1: 아니죠.
0: 어떻게 해석해요?
1: 나는 초록색으로 된 것들을
0: 맞아요.
1: 좋아해요.
0: 왜냐면 셔츠가 종류들이 막 있는 거예요.
1: 그쵸?
0: 아, you know what? I like the green ones.
1: 오.
0: 그러니까 이 초록색 된이 계열들이
1: 예.
0: 좋다. 이렇게 해서 것이라는 거에 그냥 복수화 시킨 것뿐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거 무슨 뜻이에요?
1: 나는 싫어해요. 이 작은 것들을.
0: 그렇죠.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 작은 것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1: 네.
0: 이거랑 똑같이 원을 복수로 썼는데,
1: 좋아하지 않는데요.
0: 네. 자, 이거 보세요. I like this short one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 나는 이 짧은 거 좋아요.
0: 자, 보세요. 얘는 원스가 아니라 뭐죠?
1: 원.
0: 하나를 얘기를 한
1: 한
0: 건데,
1: 개인데요?
0: 한 개에 그냥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1: 아.
0: 그러면은 these예요?
1: this.
0: these예요. 오케이?
1: 아.
0: 오케이?
1: 예.
0: I like this one. These ones. 이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아, so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o
1: 예.
0: 이두 개는 these ones인지 this one인지의 차이인 거예요. 오케이?
1: 네.
0: once로 복수면 이것들이라고 할때 these 붙이고 이 것이라는 단수면 this라는 것을 붙여주는 거. Does that make
1: Yes.
0: sense? 말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mini ones. 근데 이것들이라고 하면 these를 써도 되겠죠. 그렇죠? 얘처럼.
1: 네.
0: So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오케이, very nice.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0: 두 번째,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0: All right. 자, 미션

0: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1: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1: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입에 다니지 마요. 보시죠.
0: 네, 첫 번째는 where is 대신에 where can I find로 가서 yes. 한번 해볼 텐데요. 틀려도 됩니다. 보고하셔도 됩니다. 네.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우유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보통 the를 넣는다고 했죠.
2: 네. Where can I find the milk?
0: 그죠. Where can I find the milk? Mm-hmm. 뭔가 당신 상점에 있는 그 milk를 물어보기 때문에 특히나 네. the를 씁니다. 자, how about this? 공책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공책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 Where can I find notebooks?
0: The notebooks.
2: The notebooks.
0: Right here. 자, 세 번째입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2: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0: Mm-hmm.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이건 아직 잘 안 외워질 것 같아요.
2: 맞아요. 쉽진 않아요.
0: Yes,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milk?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다음은요.
2: 네.
0: 비교하는 겁니다. Then, 목적어. 갑니다. 내가 내 남동생보다 더 키가 커. 내가 키가 더 커.
2: Oh, I'm taller.
0: 내 남동생보다.
2: Than my brother.
0: 두 번째. 그녀가 너보다 더 빨라?
2: Is she faster than you?
0: Alright. 하나 더요.
2: 네.
0: 이것들보다, 이것들은 뭐예요? These예요.
2: 네.
0: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2: Do you have smaller ones? Then these.
0: 오.
2: 와, 이거 길었어요.
0: 이거 어려워요. 네, 네. Alright, 읽어볼게요. I am taller than my brother. Is she faster than you?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3: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4: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3: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4: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1: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5: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1: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5: Shelf? There.
1: Yeah.
5: Thank you.
0: Yes, 해냈습니다.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couldn't believe it.
0: We couldn't believe it.
2: Mm-hmm.
0: 자,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Where can I find 명사? 명사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거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그 지우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지우개를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2: 네.
0: 자, 사실 이번 것도 명사만 바꾸면 됩니다.
2: 그러네요.
0: 네.
2: 자,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항상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실 때도요. 목소리 크게 따라하는 그런 거 습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제주에 왔습니다. 제주에 오니까요, 막 바다도 예쁘고 날씨도 너무 좋고 기분 좋겠죠? 그런데 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네요. 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속속 숨어 있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우리 재미난 표현들 배워볼게요. 와, 케빈과 크리스틴이 제주에 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기분도 좋겠죠. 아마 크리스틴이 오고 싶다고 해서 케빈이 기회를 마련한 것 같아요. 크리스틴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케빈이 좀 뭔가 듬직한 그런 표현으로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네요.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오늘의 한 문장이죠. 기억하시나요? That's right. Anything for you. Anything for you입니다. 이 말은요, anything이라는 말이 무엇이든지라는 뜻, for 누구누구를 또는 무엇무엇을 위해, you, 너. 말 그대로 널 위해라면 무엇이든지 생략된 말은 할 수 있어가 되겠죠. Anything for you.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Anything for you. Anything for you. 노란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 볼까요? Anything for you. 좋습니다. 이렇게 듬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막 너무 좋아서 바다도 보고 막 아, 우리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 앞에 좀 보세요. 연기가 이렇게 펄펄펄펄 나고 있죠. 차에서 왜 연기가 나는 걸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케빈이 우리 차 AS 서비스 가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S 서비스. 그런데 크리스틴은 또 뭔가 AS 서비스란 말을 못 알아듣고 있죠. 케빈이 차근차근 설명을 했더니 Oh, you mean a service center? A service center?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 무언가가 고장났을 때 가는 고장 수리점. 우리말로도 그냥 AS 간다. AS 센터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AS가 사실은 after service를 줄여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데 바른 표현이 아니죠. AS service라고 하지 않고 그냥 a service center 또는 a service center. 서비스 센터가 되겠네요. A service center 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 케빈 이런 경험이 제주에서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As far as I know, there is a center on this road 라고 얘기를 했네요. 내가 알기로는 이 길로 쭉 가면 센터가 나올 거야. 이 길에 센터가 있을 거야 라는 뜻이네요. 눈여겨볼 표현은 As far as I know 입니다. As far as I know는 I know, 내가 아는 게 as far as, 이 far이 약간 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으로는 이런 뜻이죠. 내가 알기로는 이라는 뜻입니다. As far as I know. 문장에서 이렇게 쓸 수 있네요. As far as I know, he's a really good father.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정말로 좋은 아빠야 라는 뜻이네요. As far as I know. 크리스틴이요. 케빈이 뭔가 모르는 것도 없고 듬직하고 하니까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거든요. You really know everything. 이라고 했더니 케빈이 하하하 맞장구를 치면서 That's me, Kevin Kim. 이라고 셀프 칭찬을 또 하네요. 이게 바로 나야. That's me. 입니다. 이 that's라는 표현은요, 역시 뭐뭐야입니다. 우리 예전 카툰에서 that's my mom에서도 보셨죠. that's 뭐뭐뭐는 역시 뭐뭐시야 보통 칭찬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that's my mom, 역시 우리 엄마야 또는 That's the spirit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Spirit이 뭔가 정신, 영혼, 마음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 열의를 보일 때, 투지를 불태울 때, 그죠? 적극성을 보일 때 That's the spirit 이라고 하면 바로 그 정신이야. 그 정신이면 할 수 있어 라고 칭찬하는 말 되겠습니다. That's the spirit.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카툰에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Anything for you. Anything for you.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say입니다. Whatever이 무엇이든지 you, 너가 say, 말하는 것은 이죠. 네가 하는 말은 나는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는 뜻이죠. Whatever you say.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 여자친구는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오, 그래.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say. 좋아요. 이번에는요, 필요한 건 말만 해라는 표현도 볼게요. I'm at your service. I'm at your service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I'm at your service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너의 서비스 바로 앞에 내가 있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라는 거죠. 고급 리조트에 갔어요. 여기서 호텔 직원이 오셔서 정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필요하신 게 있으면 뭐든 말만 하세요. 어떻게요? I'm at your service. I'm at your service. Excellent. 이번 카트는 보는 우리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내용이었죠. 케빈과 크리스틴이 제주에 갔습니다. 날씨도 즐기고 바다도 보는데 차에 문제가 생겼었죠. 차에가 문제가 생긴 이 에피소드로 배운 표현이 바로 A Service Center입니다. 그죠? 오늘의 바른 영어 표현도 잊지 마시고요. 카툰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 또 내가 생활에서 어떤 표현을 쓸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Welcome to EBS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이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 저랑 같이 우리 재밌는 영어 발음 배워볼까요? 먼저 오늘 다룰 표현을 우리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한번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You're so funny. We're almost there. They're my best friends.
0: 자, 오늘의 표현들 여러분 잘 들어봤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바로 이런 세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거 영어에서 정말 많이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떻게 발음하는지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확실하게 정복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다 공통점 뭐가 있어요? 맞아요. 이 RE 뒷부분에 붙어 있는 거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 원래 뭐죠, 여러분? 맞아요. 이거 원래는 R 이 친구랍니다. 그쵸? R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말을 할까요? R라고 말을 계속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피곤하단 말이죠.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정말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매번 you are, we are, they are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야.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이 A를 없애버리고 R, E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건데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부터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U랑 R 붙어 있을 때 줄였어요. 자, 원래 U, R 이렇게 발음되는 게 이렇게 줄여지면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요. 그냥 UR처럼 발음이 돼요. UR 이렇게 두 개 띄지 않고

your 이렇게 확 간단하게 줄여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your 자, 문장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너 정말 웃겨. 이렇게 you're so funny. 우리가 이렇게 정말 흔한 말할때 you are so funny 이렇게 딱딱하게 로봇처럼 이야기하지 않죠. 조금 빠르게 자연스럽게 말해야 하기 때문에 your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You're so funny. Funny라는 단어는 보너스로 기억해야 될 뜻은 웃긴입니다, 여러분. 재밌는을 넘어서 웃긴이라는 이 단어까지 꼭 기억해 줘야 돼요. 너 정말 웃겨. You're so funny. 자, 두 번째로 we are 줄여서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발음 어떻게 하냐면요. 또 역시 똑같아요. 줄여서 we're. We are 열심히 하지 않고 we're 이렇게 빠르게요. 같이 예문 한번 볼까요? 우리 거의 다 왔어. We're almost there. We're almost there. 조금 더 빠르게 말하자면 We're almost the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We are 이렇게 또 로봇처럼 하지 말고요, 여러분. We're almost there. 우리 거의 다 왔어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하면 돼요. Almost there. 오케이, 자. 마지막 발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번엔 they are 줄입니다. 그렇죠. 이제 감이 오죠, 여러분? 이거는 there라고 발음이 되겠네요. There. There. Alright. They are 줄여서 there. 같이 예문 볼까요? 그들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야 라고 말할 건데요. 역시 they are my best friend. 너무 느리죠? 조금 더 빠르게 They're my best friends가 되는 겁니다. They're my best friends. They're my best friends.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 R, E 발음 어떻게 하는 건지 확실하게 좀 입에 붙이러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오케이. 우리 지금부터 오늘 배운 이 줄여서 하는 발음, 축약 발음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선생님 발음 듣고 큰 소리로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발음은 you are 줄인 your입니다. 준비됐죠? 듣고 따라해 주세요. your 한번 더. your great 좋아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는 we are 줄일게요. 바로 따라해 주세요. We're. 그렇죠. One more time. We're. Very good. 좋아요. 마지막. 이번에는 they are 줄여서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죠, 여러분? 그렇죠. They're. 자, 따라해 볼게요. They're. Great. 한번 더. They're. 그렇죠. 아주 좋아요. 훨씬 더 간단하고 짧으니까 입에 착 달라붙죠? 발음하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 너 정말 웃겨. 웃긴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 줄게요. You're 이렇게 발음. 자, 갑니다. You're so funny. Great. 좋아요. 한번 더. You're so funny. 좋아요. 자, 두 번째 바로 갈게요. 우리 거의 다 왔어라고 할 건데 we are 아니죠? 줄여서 we're 이렇게 갈게요. We're almost there. 잘 따라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더. We're almost there. 좋아요. Good job. 자, 이제 마지막 문장 갑니다. 그들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야. They are 아니고 they're 갈게요. They're my best friends. Alright. 자, 속도 맞춰서 한 번만 더. They're my best friends. Okay, great job. 어때요, 여러분? RE 이렇게 줄여 있는 거 우리 정말

0: 많이 봤지만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랐다면 오늘 우리 확실하게 정복했죠?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러 갈까요? 듣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You're so funny. You're so funny. We're almost there. We're almost there. They're my best friends. They're my best friends.
0: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 같이 배워봤는데요. 이제 RE 이렇게 두 글자만 있을 때 겁먹지 않을 수 있겠죠?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이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Early. E A R L Y. Early. Early. Late. L A T E. Late. Late. Noon. N O O N. Noon. Noon.
0: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time, 시간 1편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하루 종일 time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early, 일찍 또는 이른이란 뜻이에요. Do you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일어나나요? Early. 그 다음은 late, 늦은이에요. 친구들, 때로는 우리가 늦잠 자서 학교에 지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 사람처럼 정신없이 뛰어가야 돼요. 늦은, late. 그 다음은 noon, 정오 또는 낮 12시를 말해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따로 단어가 있어요. noon. 그럼 우리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일찍, 이른, early. R 발음을 세게 해보세요. Early. Good job. 늦은. Late. Late. 정오, 낮 12시. Noon. Noon. Very good. 그럼 다시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1: Early. Early. Late. Late. Noon. Noon.
0: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She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 여러분, 일찍이란 단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Wake up, 일어나다란 뜻이에요. 그럼 woke up은 뭘까요? 과거형, 일어났다란 뜻이에요.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She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Good job. Okay, now what's this? Don't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지 마. 여러분, 우리 엄마가 좀 자주 이 문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don't be late. 늦지 마란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따라해볼까요? Don't be late for school. 너무 잘하네요. 자, 이건 뭘까요? What's this? Let's meet at noon for lunch. 내일 점심 먹기 위해서 정오에 만나자. 우리가 약속 잡을 때 영어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럼 친구가 신기할걸요? 자, let's meet, 만나자 라는 뜻이고요. noon, 낮 12시란 뜻이에요. Okay, now let's try. Let's meet at noon for lunch. Excellent. 자, 이제 다음 단어 배워볼까요?
1: Today. T O D A Y. Today. Today. Tomorrow. T O M O R R O W. Tomorrow. Tomorrow. Yesterday. Y E S T E R D-A-Y. Yesterday. Yesterday.
0: 이번 단어는 today, 오늘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오늘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today? 오늘, today. 그 다음은 tomorrow, 내일이에요. What will you do tomorrow? 내일은 뭐 할 건데요? 친구들, 단어가 조금 길죠? But you can do it tomorrow. 그 다음은 yesterday, 어제란 뜻이에요. 어제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Yesterday. Okay, now everyone,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오늘, today, today. Very good. 내일, tomorrow, tomorrow. 뭐에 힘을 줘보세요. 어제, yesterday. 여기에 예에 힘을 줘볼까요? Yesterday. Excellent.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요.
1: Today. Today. Tomorrow. Tomorrow. Yesterday. Yesterday.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day is my birthday. 오늘은 내 생일이야. 여러분, 생일날에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럼 친구들이 축하해줄 거예요. 자, birthday, 생일이란 뜻.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Today is my birthday. Good job. Okay, can you try this one?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너 내일 뭐 해? 우리가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내일 뭐 하니? What are you doing tomorrow? 자, 이건 눈 감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Excellent. Okay, now this is our last sentence. It rained a lot yesterday. 어제 비가 많이 왔어. 자, 어제 얘기니까 rain 비 오다 뒤에 ed 붙는 거 잊지 마세요. It rained a lot. 만약에 눈이 왔으면 it snowed a lot 이러면 돼요. Okay, now 이제 여러분이 해보세요. It rained a lot yesterday. Great job! 역시 오늘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Early, early. Late, late. Noon, noon. Today, today. Tomorrow, tomorrow. Yesterday, yesterday.
0: 친구들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tomorrow. Goodbye.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장금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장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Unit 53. Short oo.
1: Let's go. Phonics short uh.
2: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 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났을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거예요. 어! 소리가 나는 알파벳 O가 두 개 있을 때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으! 으! Very good! 이렇게 짧은 으! 소리가 나요. 그럼 으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책, book예요. 짧은 으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아주 재미있게 읽고요 도서관 가면 많이 빌릴 수 있어요. 책, 영어로 book, book, book. 아주 잘했어요.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발, foot가 있네요. 여기 으 소리 들렸죠?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로 뛰고 걸어요. 한 발, 영어로 foot, foot, foot. Good job! 짧은 으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바로 나무, wood예요. 우리가 의자나 책상을 볼 때 나무로 만들어졌죠? 이런 목재를 우리는 wood라고 해요. wood,

0: Wood.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갈고리, hook도 짧은 으 소리가 들리네요. 친구들, 우리가 낚시를 가면 미끼를 갈고리에 걸죠? 이 갈고리는 영어로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으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바로 요리하다. cook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부엌 가서 열심히 요리를 하죠? 요리하다, 영어로 Very good. 짧은 으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털실, wool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겨울에 따뜻한 목도리를 만들기 위해 뜨개질을 하죠? 그러기 위해 털실이 필요해요. 털실, 영어로 wool. wool. wool. Great job! 와우! 이렇게 으 소리가 나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그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로그이랑 함께 재미있는 플레이타임을 가져볼게요. 자, 오늘 배운 소리, 알파벳 O가 두개 나란히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That's right! 짧은 U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세번 발음 들어볼게요. 굿 job! 으 소리가 나는 오늘의 첫 번째 단어. 우리가 많이 읽어요.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데. 뭐죠? That's right. Book. 로건이는 book 읽는 거 좋아해요? 네, 좋아요. 써니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 book 같이 써볼 건데요. B 소리 나는 알파벳 뭐가 있죠?
1: 뭐요? 비.
0: 오, very good. B. 그 다음, 오늘 배운, 으. 어떻게 쓰죠?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 크. 소리 나는 알파벳. Very good. 자, 그럼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굿 job. 으.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 Logan, this is a quiz. 우리, 밑에 이걸로 걷고 뛰는데 뭐죠?
1: foot.
0: Great job! 어가 두개 나란히 있으면 또 으 소리가 나는 단어. 바로 이 책상도 그걸로 만들어졌는데 뭐예요?
1: wood.
0: That's right. 나무, 목재, wood. 자, 이렇게 wood가 있는데요. wood는 무슨 색깔이에요? 네,
1: 브라운.
0: 갈색, 브라운. 그럼 한번 색칠해줘 보세요.
1: 아주
0: 예쁘게.
1: 이렇게 나오잖아.
0: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wood가 완성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세번 발음해 볼게요.
1: wood. wood. wood.
0: Excellent. 또, 으 소리 나는 단어 배웠는데요. 로그, 우리가 낚시를 하면 미끼를 어디에다가 걸죠? That's right. 갈고리, hook. 여기도 짧은 으 소리가 들리네요. 자, 그래서 여기 hook가 있는데, 여기에 큰 물고기를 한번 로건이가 그려줘 볼까요? Great, okay. 아주 크게 그려봐요. Oh, great. 와, 물고기가 지금 갈고리에 걸려 있어요. 자, Logan, can you say it three times? Good job. 또 짧은 으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뭘 하죠? Very good. 짧은 으

0: 허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뜨개질을 하면 뭘 써요?
1: Wool.
0: That's right. 털실, wool. 여기도 짧은 으 소리가 나요. 자, 그러면은 can you say it three times?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short.
0: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으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짧은 으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A F E W. A few.

A few pencils. A lot, a lot. A few, a few.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우리 이번 주에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죠? 오늘은 지루함을 표현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2 Expressions of Emotions I can express that I'm bored.
0: Let's start with warm-up. 아하, 여기 보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있네요. There's a rabbit and a turtle. Well, if you look at the rabbit, 토끼를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지루해 보이죠, 그쵸? 뭔가 재미도 없나 봐요. So, the turtle is suggesting a race. 그래서 아마 거북이가 우리 같이 경주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 같죠? 자, 이때 어떤 표현을 우리가 써서 토끼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1: What are you doing?
2: Nothing. I'm bored.
1: Why don't we go outside?
2: Okay, let's go to the playground.
0: 대화 잘 들었죠? 그럼 어떤 내용이었는지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 표현은 이전에도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죠. What are you doing? 그런데 여기에 do라는 행동 대신에 다른 행동을 넣어서 ing로 만들어주고 What are you? 뒤에 놓으면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돼요. 예를 들어서 What are you writing? 이라고 물어보면 write는 글을 쓰다니까 지금 뭘 쓰는 거야?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같이 연습해 볼까요? What are you writing? What are you writing? Good job!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는 eat를 써서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at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read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read가 읽다, 뭐 책을 읽다 라는 뜻이니까요.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at are you reading? What are you reading? Good. What are you hiding? 자, 이 질문은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라는 뜻이 돼요. hide가 숨다 라는 뜻도 있지만 숨기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지금 뒤로 숨긴 거,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hid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같이 연습해 볼까요? What are you hiding? What are you hiding? Good job. 자,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질문했더니 Nothing. I'm bored. 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 nothing은 아무것도 아닌, 뭐 그 아무것도 안 한다 라고 할 때 nothing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nothing 이라고 하면서 I'm bored 라고 했죠. 자, bored가 바로 지루한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m bored 라고 하면 나 지금 지루해, 재미없어 라는 뜻이 되죠. 여러분 물론 영어는 재밌지만 지금 지루한 척 하면서 I'm bored 라고 해볼까요? I'm bored.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친구가 Why don't we go outside? 라고 제안을 했네요. 그쵸? Go outside가 바깥에 가다, 뭐 외출하다 라는 뜻이에요. Why don't we? 라고 시작하면 뭐뭐 하는 건 어때? 라는 제안이고요. 그래서 why don't we go outside? 우리 밖에 나가는 건 어때?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why don't we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을 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이 되겠네요. 이것도 같이 연습해 볼게요. 우리 게임을 하는 건 어때? Why don't we play a game?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play a game이 바로 게임을 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큰 목소리로 Why don't we play a game? Why don't we play a game? 우리 등산하러 가는 건 어때? Why don't we go hiking? Why don't we go hiking? 우리 일어서는 게 어때? Why don't we stand up? 이라고 하면 되겠죠? 물론 그냥 stand만 써도 되지만 up까지 넣어줘서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요. Why don't we stand up? Good job. 우리 손 잡는 건 어때? Why don't we hold hands?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경우는 여러 명이서 서로 손을 잡는 경우 우리 뭐 게임하거나 이럴 때 동그라미로 서서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Hold hands는 내 양손을 다 잡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손만 잡을 때는 hold a hand 이겠죠. 그런데 상대방 손과 내 손이 있어야 손을 잡잖아요. 그래서 나의 손은 한 손이더라도 상대방의 손까지 합하면 두 개이기 때문에 hold hands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아예 복수를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연습해 볼까요? 우리 손 잡을까? Why don't we hold hands? Why don't we hold hands? Good job. Okay. 자, 밖에 나가자고 하니까 오케이, 좋아 라고 하면서 Let's go to the playground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Let's go to the playground 라고 하면 우리 놀이터에 가는 건 어때?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Let's go to 다음에 어떤 장소가 오면 우리 그 장소로 가는 건 어때? 라는 하나의 제안이에요. Playground 놀이터였죠? 우리 다른 장소도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공원에 가는 건 어때? Let's go to the park. 그쵸? 근데 공원 중에서도 그 공원이니까 the park라고 했어요. Let's go to the park. 자, 그 다음에 너네 집에 가는 건 어때? 라고 할 때는 Let's go to your house. 우리 너네 집에 가자. Let's go to your hous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Let's go to your house. Let's go to your house. Good job. 우리 놀이동산에 가자.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자, amusement park가 놀이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더가 붙었지만 amusement가 모음 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더 소리는 the로 해줘야 합니다.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이렇게요.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잘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쇼핑몰에 가자. Let's go to the shopping mall. 그쵸? Let's go to the shopping mall. 여기서도 그

0: 쇼핑몰이니까 더를 꼭 넣어줘야 돼요. Let's go to the shopping mall.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let's go to 다음에 장소가 오는 것까지 우리 연습을 해봤죠? 우리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What are you doing?
2: Nothing. I'm bored.
1: Why don't we go outside?
2: Okay, let's go to the playground.
0: It's time for a level up! 자, 그럼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우리 토끼가 굉장히 지루한 상태고 거북이가 경주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자,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거북이가 토끼한테 물어보네요. What are you doing?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토끼가 Nothing. I'm bored.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너무 지루해.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지루하다. I'm bored. 기억나죠,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물론 I'm bored도 되지만 It's boring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It's boring은 지금 이게 지루해 라는 뜻이에요. I'm bored하고 it's boring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boring은 어떤 게 지금 이런 상태다 라는 뜻이고 bored, ed로 끝나는 건 나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I'm bored는 내가 지금 지루해이고 it's boring은 이게 지금 지루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는 ed와 ing가 붙는 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race가 바로 경주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렇게 제안을 하죠. Why don't we race? Why don't we race? 자, 우리 경주하는 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런데 경주할 때 우리 보통 뭐 하나요? 달리죠. 그래서 Why don't we ru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y don't we run? Good job. 자, finish line. 저기 그림에서도 보이는데 finish line은 바로 경주가 끝나는 그 지점을 finish line이라고 하죠. 결승선을 finish line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okay. 토끼가 경주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okay라고 하면서 Let's race to the finish line. 자, let's go to the playground. 우리 이렇게 우리 아까 연습했잖아요. go 대신에 race로 바꿔줬고 playground 대신에 finish line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finish line, 결승선까지 경주를 하자. 이렇게 또 바꿔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Let's race to the finish line. Let's race to the finish line. Good job. 과연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길까요? 거북이가 이길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특히 지루해, I'm bored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Let's go to 다음에 장소가 오는 거, Why don't we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it's time to chant. Get ready and go. What are you doing? Bored. Bored. I'm bored. Go outside. Go outside. Why don't we go outside? Good. Run! Run! Why don't we run? Playground! Let's go to the playground. Your house. Let's go to your house.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express that I'm bored. 지루해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I'm bored와 it's boring의 차이도 확실히 알아주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

0: 복습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1: (다중밀집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뚫자.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리 와.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0: Hello, my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2. The three R's. Reduce, reuse, recycle. Wednesday. What is recycle? I can say what to recycle.
0: 얘들아,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 쌤이랑 얼른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보니까 일단 여자아이가 recycle challenge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 girl is doing something called recycle challenge. 얘들아, recycle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재활용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challenge란 뜻은 우리 친구들 많이 알 것 같아. 챌린지 많이 하잖아. 왜? 뭐 라면 다섯 개 먹기 챌린지, 뭐 댄스 챌린지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도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하기 challenge, 우리 도전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지금 물병들이 있어요. Plastic bottles, 플라스틱 물병들이 있죠. 그리고 newspapers, 신문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a glass and a can, 유리병도 보이고 캔도 보이네요. 이것들을 다 recycle 하려나 봐요. 오늘 그림 아주 멋지네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단어 4개 한번 살펴볼게요. 빠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배운 recycle. Recycle, 재활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 해볼게요. Recycle, very nice. 그 다음에 plastic bottle. Plastic bottle, 플라스틱 병이에요. 왜 음료수가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해볼게요. Plastic bottle. Plastic bottle. Good job. 그 다음에 old newspaper. Old newspaper. 오래된 신문지라는 뜻입니다. 해볼게요. Old newspaper. Okay. 자, 그 다음에 protect. Protect. 바로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해볼게요. Protect. Okay,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Recycle means

0: to make new from old. I can recycle every day. 1. I recycle plastic bottles. 2. I recycle old newspapers to help the earth. When we recycle, we protect the earth.
1: 얘들아 잘 들어봤어? 이번에는 쌤이랑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빠밤. 자, 첫 번째 문장으로요. Recycle means to make new from old가 나왔네요. 자, 이걸 선생님이랑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빨간색으로 된 단어 recycle 바로 재활용하다, 재활용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new는 바로 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old는 뭘까요? old는 오래된 것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all put together 해서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recycle means. means는 의미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다란 의미는요. to make new from old.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한다는 것의 뜻이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겠죠? 자, 오케이. 우리 친구들 그럼 선생님이랑 다시 읽어볼게요. Recycle means to make new from old. Are you ready? Let's go. Recycle means to make new from old. Okay.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재활용이다라는 뜻이죠. Okay? 자, 그 다음은 I can recycle every day.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can은 쌤이 좋아하는 단어죠. 할 수 있다. 그리고 recycle는 바로 재활용하다. 그리고 every day, every day 무슨 뜻일까요? 빠밤. 매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I can recycle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재활용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이겠죠? 난 매일 재활용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I can recycle every day. 쌤이 말하는 이 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시작! I can recycle every day. Good job! 따라한 거 맞지? 선생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지금? 그 다음은요. I recycle plastic bottles. Okay. 자, 이번엔 뭘 재활용하는지 볼게요. 자, recycle는 재활용하다. plastic bottles는 그쵸, 플라스틱 병들이야. 그래서 나는 플라스틱 병들을 뭐예요? 재활용한대요. 어우, 아주 훌륭해요. 자, 다시 볼게요. I recycle plastic bottles.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어? 시작! I recycle plastic bottles. 잘했어요. 바틀이 아닙니다. 왜 영국식으로는 bottle 이렇게 한다곤 하지만요. bottles라고도 읽어줘 볼까요? bottles. 물 흐르듯이 bottles. 오케이. 자, 그 다음은 I recycle old newspapers. 오케이. 자, old의 뜻은 오래된이었고요. 오래된 것이었고, newspaper는 신문이었죠. 그래서 old newspapers 하면 오래된 신문들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I recycle old newspapers. 나는 뭐도 재활용해요? 오래된 신문을 재활용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recycle old newspapers. Okay, 잘했습니다. 그 다음은 When we recycle, we protect the earth. 오, 오늘의 핵심 단어 나왔습니다. 이게 살짝 어려운 단어야. 그렇지만 우리 친구도 할 수 있어요. Protect. Protect. 무슨 뜻이었지? 그치,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earth는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구죠. 자, earth. 이거 얼뜨라고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뜨 아니고 earth. earth. 선생님 혓바닥 어디 있어? 뜨뜨뜨. earth. 오케이. 자, 우리가 recycle, 재활용을 할 때면 우리는 뭘 보호해요? 지구를 보호한대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면 지구를 보호한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한번 들어봐. When we recycle, we protect the earth. Okay, ready, set, go. When we recycle, we protect the earth. 아우,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퀴즈 타임 바로 시작해볼게요. Number one. I throw plastic.

bottles in the trash. 나는 플라스틱 물병들을 바로 쓰레기에 버려요.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Of course it's X. 우리 recycle 해야 된다고 했지요? Okay. 자, number 2. Should I throw paper in the trash? 어, paper는 종이죠. 그러니까 paper도 trash. 쓰레기에 버리나요?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of course, X. We recycle papers too. 자, 우리 종이도 재활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X 되겠습니다. Alright,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볼게요. Recycle means to make new from old. 자, recycle, 재활용한다의 뜻은요, 오래된 것을 새 거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Okay. 자, 만든다는 뜻이죠. I can recycle every day. 나는 매일 재활용할 수 있어요. I recycle plastic bottles. 나는 플라스틱 물병들을, 플라스틱 병들을 재활용해요. I recycle old newspapers to help the earth. 자, 나는 지구를 돕기 위해 old newspapers, 오래된 newspaper, 신문들을 recycle, 재활용해요. When we recycle, we protect the earth. 우리가 재활용을 하면 우리는 지구를 보호해요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쏙쏙 됐나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chant and move time. 쌤이랑 함께 chant 불러볼게요. Drop the beat. Recycle, recycle. Cycle, recycle. I can recycle. I can recycle. I recycle plastic bottles. I recycle plastic bottles. I recycle old newspapers. I recycle old newspapers. Recycle helps the earth. Your turn. Recycle helps the earth. Good job. Yes, I recycle. Yes, I recycle. Okay, excellent, everyone.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오늘의 그림이 어땠는지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요? 그걸 잘 기억하면서 쌤이랑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바밤! This is today's picture. 자, 여자애가 지금 recycle challenge라는 것을 하고 있죠. A girl is doing something called recycle challenge. 이제 recycle challenge가 뭐였지? 자, recycle는 재활용하다. challenge는 우리가 더 아는 challenge, 도전이죠. 그래서 재활용 도전을 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자, 첫 번째예요. Recycle means making new things from old things. Things. Okay, 해석을 해볼게요. Recycle means, 자, 재활용한다의 means, 의미는요, making new things from old things. 이건 무슨 뜻일까? 일단 thing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new things, old things라고 되어 있잖아요. thing은 왜 구체적인 사물을 뜻하진 않지만 물건이나 뭐 사물들을 포괄적으로 좀 뜻하는 단어입니다. thing, 물건, 그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래된 것들을 새 것으로 만드는 것이 재활용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Okay? Recycle means making new things from old things. Okay. 자, 그 다음은 I can recycle every day.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재활용을 매일 할 수 있어요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따라 해볼게요. 시작! I can recycle every day. 잘했습니다. I recycle plastic bottles. 나는 플라스틱 병들을 재활용해요. Okay. I recycle old newspapers. 나는 오래된 신문들도 recycle, 재활용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I recycle cans and jars. 자, 나는 또 무엇을 재활용하냐면 cans, 캔들 있지요. 음료수 캔들. 그리고 jar는 잼이나 꿀이 들어있는 그런 유리병 있죠? 그걸 jar라고 합니다. I recycle cans and jars. 나는 캔들과 jars, 병들을 또 recycle, 재활용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Okay. Recycling

makes the earth happy. 자, 재활용하는 것은 지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재밌게 들었나요? 오늘의 Cartoon Talk. 왠지 굉장히 의미가 많았는데요. Recycle Challenge. 우리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Okay.

목표는 I can say what to recycle. 나는 무엇을 재활용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Plastic bottles, old newspapers, 그 다음에 cans and jars. Recycle 하는 거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아요. Bye bye, butterfly!

Bear, stop! When are you going to wake up, huh? Bear, you hurt

0: There, that was a smooth landing.
1: Huh.

0: 설마. Is this real?
1: I think so.
0: 잘못 본 거겠지.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광고를 보았다.
1: I'm looking for an old bottle.
0: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소중한 병을 찾습니다. 병 안에 돌돌 말린 종이가 들어있음. 병을 보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광고의 연락처 아래에는 찾고 있다는 그 병의 사진도 있었다.
1: Let's see.
0: 나는 병을 사진 가까이 대며 지유리에게 물었다.
1: What do you think?
0: 지유리는 놀란 얼굴로 대답했다.
1: They're the same.
2: No, they're not. They're different.
0: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나도 느꼈다. 이 병과 신문 사진 속 병은 똑같은 병이다.
3: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4: 아니, 이야기가 점점 어디로 향하나요? 이 신문 광고를 딱 봤더니 병을 찾고 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소중한 병이다. 병을 찾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하고 딱 사진이 있는데 지금 지후가 갖고 있는 병이랑 땅땅땅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후가 이제 당황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동생 지유리한테 막 아니야 안 똑같아 달라 막 소리를 쳤잖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지유리가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린 그림 드로잉 퀴즈 정답 맞힌 친구들 있나요? 퀴즈의 정답은 look 였죠. look 맞힌 친구들 very good. 자, 그럼 오늘의 일기 설마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기의 읽기를 도와줄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가 있네요. 우리 하나씩 듣고 첫 소리 그리고 첫 글자 맞춰가면서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 real. real. 소리 들었나요? 맞아요.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되겠죠. 두 번째, looking for. looking for. 사실 이건 두 단어인데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looking for. 두 단어짜리 여기 있죠. 세 번째, same. same. 소리 들었죠? S의 소리였어요. 마지막, different. different. D 소리 들었나요? 마지막 단어. 자, 이제는 각 단어의 뜻도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 곰인형이 두 개 있어요. 그런데 둘이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은,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찾을 수 있나요? Right. Same. Same.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색깔이 달라요. 팬티 칠하고 있는데 왼쪽은 노란색, 오른쪽은 초록색이죠. 서로 달라요. 다른? That's right. Different. Different. 이번에는 뭘까요? 와, 트로피를 받았는데 트로피가 진짜 금으로 만든 거야. 진짜? 진짜인? Real. Real. 마지막.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있어요. 찾고 있는 looking for. Looking for. Very good. 자, 이제는 단어 함께 따라해 볼 텐데요. 빨간 점 있는 단어들 보이죠? 그 빨간 점 부분은 더욱 강조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real. Real. 두 번째는 looking for 두 단어 중에서 앞 단어 looking에 look 부분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Looking for, looking for. 세 번째, same, same. 마지막 단어는 different에 d 부분을 강조해 볼게요. Different, different. Good job! 자, 이제는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쏙쏙 뽑아서 어떤 뜻인지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영어 문장은 Is this real? 이에요. 지우가 한 말이죠. 광고를 발견했어. 믿을 수 없어. 이거 진짜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Is this real? This는 이것이라는 뜻이잖아요. This is 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 무엇이다 인데 순서를 바꿔서 is this 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뭔가 하고 물어보는 말이 되겠죠. Is this real? 이거 진짠가? Is this real? 그랬더니 지율이 대답이 I think so 라고 말끝을 점점점 흐렸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쵸?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잖아요. I, 나는 think, 생각해, so. So는 뜻이 여러 개 있는데 뭐 그래서도 될 수 있고요. 뭐 그렇게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겠죠. 나 그렇게 생각해. I think so. 진짠 것 같아. 어떡하지? 다시 한번 이제 광고를 읽어봐요. I'm looking for an old bottle.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문장 그대로죠. 신문 광고의 첫 줄이 I'm looking for an old bottle.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I'm looking for 했으니까 ing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An old bottle. 낡은 오래된 병을 나는 찾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오래된 병을 찾고 있습니다. 막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거고 안에는 종이가 말려있고 너무 소중한 거니까 찾으면 연락주세요. 이런 광고를 지우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그 광고 밑에는 이제 연락처 말고 사진도 있는 거예요. 이런 병이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이거 똑같은 거네요? 하고 연락을 줄 거잖아요. 그 사진을 지우가 딱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신문에 사진이 있고 지우가 들고 있는 병을 딱 대면서 지우가 Let's see 라고 했어요. Let's 뭐뭐 하자. See 보다잖아요. 보자 무슨 뜻? 어디 보자. 우리 하는 말이죠. 뭔가 살펴볼 때 어디 보자. Let's see 하고 딱 보니까 어때요? 똑같아 그죠? 근데 지우가 혹시나 하고 동생 지율이한테 어떤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때? 하고 물어보는 문장이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너는 뭐뭐 하니? Think, 생각하다.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즉, 어떻게 생각하니? 네 생각은 뭐니? What do you think? 지율아, 어떤 것 같아? 지율이 생각 어때요? 병 두 개가? They're the same. They는 그것들. 물건 두 개잖아요. 여기선 뭐예요? 신문 사진에 있는 병과 지우가 실제로 들고 있는 병. 이 두 개. They are 어떻대요? The same. 똑같아. 두 개 똑같아, 오빠. They're the same. 아, 믿을 수 없어. 지금 깨가지고 지도 빼봐야 되는데, 그쵸? 그랬더니 지우가 당황도 하고 답답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아니야, 똑같아. 달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렸죠. No.

아니야. They're not there. 그것들은 are not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They are not the same. 똑같은 게 아니야. No, they're not. They're different. Different는 same의 반대말이죠. 서로 다르다. 달라. 안 똑같다고.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선생님이 지율이라면 약간 화도 나고 억울하고 뭐 이게 내 잘못인가? 막 눈물이 날것 같은데 우리 다음 이야기 기대하면서 우리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다 살펴봤어요. 이 중에서 네개 뽑아서 리듬 살려 읽어보고 신나게 챈트도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 I think so예요. I think so. 그런데 think so 이렇게 크, 스 이런 소리를 다 정확하게 내면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나서 I think so. 크 소리를 조금 덜 내고 I think so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친구들 두 개만 강조할 거 찾아볼까요? 뜻을 강하게 전달해 주는 거. 맞아요. 생각해.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해. 어떻게? I think so. I think so. 친구들도 I think so. Very good. 두 번째 문장은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에요. 여기서 두 개의 단어 골라서 강조해 볼게요. 어떤 단어? 뭐라고 생각해?가 중요하겠죠.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친구들도 What do you think? 좋아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리듬을 살려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문장이요. They're the same. They're the same. 이 중에서는 하나의 단어만 강조해 볼게요. 뜻을 딱 전달하는. 그렇죠. 똑같은. 똑같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they're the same. 앞부분에 they're the는 크게 들리지 않아도 돼요. 대화 속에서는 우리 they're, 이 they가 뭘 뜻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the라는 것도 바로 그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서로 아는 거야라는 신호를 주는 말이지 뜻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똑같은. 그래서 읽을 때도 they're the same. 친구들도 They're the same. 한번 더. They're the same. Good. 마지막 문장 볼게요. They're different. They're different. 여기서는 어디 강조하면 좋을까요? They're different 둘 다? 아니면 they're만? 아니면 different만? 그쵸. 다른이 중요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they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병두 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미를 딱 전달하는 중요한 건 different 뿐이다. They're different. They're different. 한번 더. They're different. Good. 그럼 우리 리듬 그대로 살려서 함께 chant 불러볼까요? Here we go. I think so. What do you think? They're the same. They're different. Yay!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도 선생님이 일기에서 한 문장을 뽑아서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친구들.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볼록, 볼록, 볼록, 볼록. 한 송이 또 동그라미가 있고 볼록 볼록 볼록 볼록 볼록. 아이고 그리고 보니까 둘이 똑같네. 짠짠. 이 문장 우리 친구들이 일기에서 찾아주세요. 우리 자료실에 가면 이거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친구들 써볼 수도 있고요. 또 문장 위에 내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료실 가서 우리 드로잉 퀴즈 함께하는 거 잊지 마요. 우리 친구들의 답 기다릴게요.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광고 글을 좀더 자세히 읽어보고 광고에 있는 신문, 그 신문 속에 있는 병과 실제 지우가 갖고 있는 낡은 병을 비교해보고 똑같다는 걸 알게 된 그런 장면이었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되죠.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폴리.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반짝반짝 샤이니한 게요. 예! 자, 친구들, 혹시 말이죠? 여러분, 놀이동산, 놀이공원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와우, 롤러코스터 타고, 그렇죠? 바이킹, 뭐, 등등. 굉장히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다양한 놀이기구 중에서 어떤 거는 키가 일정 높이 이상 되어야만 탈 수 있는 거 있죠? 아, 맞아요. 롤러코스터 종류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타고 싶어. 아, 저 이거 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키가 너무 작나요? 키를 재봤더니
1: 어이, 너
0: 이거 탈 정도로는 충분히 키가 크네. 허! 와,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자, 과연 그 말, 너 이거 탈 정도로 충분히 키 커? 어, 이거는 탈 수 있겠네. 자,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1: 일단은 단어 친구부터 만나
0: 봅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 어떠한 어휘들, 단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나 보아요. 아, 나왔다! 자, 이거는 사실 우리말로도, 그쵸, 똑같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Roller coaster. 그렇죠, roller coaster. 이렇게 하는데, 발음할 때 그냥 롤러코스터 하지 마시고요. Roller coaster.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Roller coaster. Roller coaster. Very good. And next. Enough.가 나왔네요. 여러분, 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쵸? 어, 이 정도면 사람 수 충분하겠네요. 충분히, 충분한, 다 돼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다 됩니다. 오케이? 우리 따라서 말해볼게요. Enough. Enough. Enough. Enough. Very good. And next. Ride. Ride. 가 나왔어요. 자, 보니까 지금 자전거를 뭐 하고 있나요? 그렇죠, 타고 있죠. 무언가를 타는 것을 보고 ride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ride, ride, ride, ride. Very good. Next. Oh, careful, careful. 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아기를 돌보는데 어떻게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아주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죠. 조심스러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Careful. 여러분이 이것을 부사로 만든다면 만약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짝 바꾸고 싶다면 여기 끝에다가 ly만 붙여주면 돼요. ly. 그러면 carefully. carefully가 되겠죠. 오케이? 일단 요 careful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Careful. Careful. Careful.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어휘들 쭉쭉쭉 살펴봤고요.
1: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2: Mom, can I ride the roller coaster?
3: Oh, sure. You're tall enough to ride it.
2: I'm so excited.
3: Oh, but you have to be careful.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그래요.

정말 처음엔 키가 작아서 못하다가 어느 해에 갔더니 이제는 오, 내가 이걸 탈수 있을 정도로 키가 컸구나.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겠죠. 자, 자세한 내용 확인합니다. 자, 이제 아들이 하는 말 같아요. 그렇죠? 엄마를 부릅니다. Mom, 엄마, Can I ride the roller coaster? 제가 저 롤러코스터 탈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단어 없죠? 우리 라이드도 배웠고, 롤러코스터도 배웠습니다. Can I?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죠? 자, 크게 읽어봅니다. Mom, can I ride the roller coaster? Mom, can I ride the roller coaster? Can I ride the roller coaster?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대답을 하시죠? Sure. 아우, 그럼 물론이지. 자, 그 다음에 you are tall. 자, 여러분, you are tall까지만 하면 너는 키가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enough가 붙었습니다. 충분히 키가 커. 그런데 뭐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키가 크냐? 봤더니 to ride it. 그것을 탈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키가 컸지 너.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enough to 하면 뭐뭐 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또는 충분한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우리 크게 읽어볼게요. Oh, sure. You are tall enough to ride it. Oh, sure. You are tall enough to ride it. 잘했어요. 자, 여러분.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한이라고 해서 enough to 다음에는요, 지금 보는 것처럼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동사 원래 모습 그대로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우리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게요. How about this one? 뭐야? 오늘 추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따뜻해. 충분히 따뜻해.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야외에서 뭐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기분 좋겠죠. 말합니다. It's warm enough to eat outside. 바깥에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따뜻해. 아하, 좋겠네요.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보세요. Oh, it's warm enough to eat outside. It's warm enough to eat outside. Very good. 잘했어요. How about this one? 어머나! 뭐야, 얘가 벌써 혼자서 옷도 입고 화장실도 가고 다 하네? She's old enough. 자, 그녀는 old enough.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이제 좀 클 만큼 컸다라는 거죠. 뭐할 정도로? To take care of herself. Okay. Take care of. Take care of. 돌보다. 보살피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녀 자신을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 그만큼 컸어.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야. 얘 혼자서도 자기 자신을 잘 돌보면서 다닐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볼까요? Oh, she's old enough to take care of herself. Oh. My daughter? 우리 딸 말이에요? She's old enough to take care of herself. She's old Very good. 잘하셨어요. How about this one? 그래. 어린아이라서 이해 못할 줄 알았는데 똑똑해서 이해를 하나 봅니다. He's smart enough. 자, 충분히 똑똑한 거죠. 근데 뭐할수 있을 정도로? To understand it.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똑똑해요. 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해 볼게요. He's smart enough to understand it. He's smart enough to understand it. He's smart enough to understand it. Very good. 잘했어요.

0: 있어요. 자, 이렇게 enough to 뭐뭐 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뭐뭐한 이런 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속 가봅니다. 와, 이렇게 롤러코스터 탈수 있다라고 했더니 얼마나 신나요? 예! I'm so excited. 저 아주 신나요. 그쵸? excited 하면 신난, 흥분된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자, 신난 모습으로 여러분 따라서 말합니다. Yay! I'm so excited! Very good. 잘했어요. 신날 때 여러분, 요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Okay? 자, 이렇게 방방 떠있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께서, but you have to be careful. 그래요. 하지만 말이지, 너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하잖아요. 너 조심해야 돼. 어이, 그래도 조심해야지. 라고 하십니다. 말해볼게요. Oh. But you have to be careful. But you have to be careful. Very good. 자, 여러분 이렇게 놀이동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엄마, 저 롤러코스터 타도 돼요?
0: Speak. 아유, 물론이지. 너 저거 탈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키 커. Speak. Yay, 신난다. Speak. excited. 그래도 조심해야 돼. Speak. 영어에 반하는 퀘스트 타임!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부터 잘 맞춰 보세요. 드라! 너는 그걸 탈 정도로 충분히 키가 크다. 자, 여러분, 과연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3, 2,
1: 1, 띵! Time's up. Okay, the answer is you are tall enough to ride it.
0: 그렇죠. enough가 들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말해 보세요. You are tall enough to ride it.
1: You are tall enough to ride it. You're tall enough to ride it. Very good. And next.
0: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똑똑해요. 자, he's smart enough to.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1: 될까? 3, 2, 1, 띵! Time's up.
0: 자, 여러분. 요 빈칸에는요. 보세요. enough to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와야 되죠. 바로 이해하다라는 단어 Woo! understand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맞추셨나요? 다 같이 말해 볼게요. He's smart enough to understand it.
1: He's smart enough to understand it.
0: Very good. And next.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3, 2,
1: Okay, the answer is 조심스러운
0: careful. Very good.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한이라고 하는 enough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알아봤어요. 요거 가지고 문장 한 오늘 다섯 가지 이상은 만들어서 말해 보실까요? 오케이, 약속?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강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조동사 친구들을 재미나게 복습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동사 하면 뭔가 이렇게 힘자랑을 하는 친구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제목에서 봤지만 바로 can이죠. 자, 이 친구의 뜻, 그리고 이 친구 어떻게 문장 안에서 쓰이는지 기억을 잘 살려보면서요. 문제 3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여러분 어때요? 조동사와 관련된 기억이 잘 떠오르나요? Will 우리 배웠던 것 기억하는 친구들은 아마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 친구들도 꽤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an 같은 경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뭐뭐 할수 있다. 선생님이 괜히 이런 동작을 괜히 한게 아닙니다. 자, 나에게 뭔가 힘이 있고 난할수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요 조동사 can이고요. 그리고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요두 가지가 can과 관련된 시험 문제의 포인트예요. 뜻을 잘 아셔야 하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뒤에 동사 원형이 와요. 앞 아니고 뒤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보죠. 나는 기타를 연주할 수 없다입니다. 자, can은 할수 있다니까요. 요거를 거꾸로 부정하면 할수 없다가 되겠죠. 자, 요거 이 해석을 잘 봐야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언뜻 보면 can play도 여기 어법에 맞을 것 같고 can't play도 어법상의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해석에 잘 맞춰서 들어가야죠. 기타를 연주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형이 들어가는 can't를 고르셔야 맞습니다. 기억이 잘안 난다고요? 그럼 이런 걸 복습을 해야겠죠? 자, can과 관련해서 부정을 할 때는 can 뒤에다가 not을 붙입니다. 그래서 can't 동사원형 이렇게 쓰게 되고요. can't 대신에 cannot 풀어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조동사 will도 뒤에 will not 이렇게 썼잖아요. 조동사들 전부 다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부정을 표현을 하고요. 의문문 같은 경우는 주어랑 조동사 cross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an 주어 동사 원형 하고 물어보면은 의문문이 완성이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호랑이들은 나무에 오를 수 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예전에 용인에 있는 모 이제 동물원에 갔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던 장면입니다. 정말 호랑이가 나무에 오르더라고요. 바바바박 해서 우와 하고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예문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0: 건 위치죠. 아하. 자, can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기 때문에 can climb, can climb. 요 순서로 쓰셔야 합니다. climb can 하면은 이것은 어느 나라 순서인가? 이상한 순서로 쓰신 게 되니까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는 요 순서 꼭 지켜주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무서울 수 있다. 좋아요. 무서울 수 있다까지는 좋은데 많이들 헷갈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시험 문제로 짚어드립니다. can 조동사 뒤에는 뭘 쓴다고요? 그냥 동사 원형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동사라고 해도 그냥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 거겠죠. can 다음에 뭐 am, are, is, was, were 이런 거를 사용할 필요가 절대 없고요. 쓰셔도 안 되고요. 원래 그대로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can, is, can, are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문제 잘 풀어봤고요. 이제 listening point 넘어가도록 할게요.
1: Listening point 1. I can't play the guitar. I can't play the guitar. Listening point 2. Tigers can climb trees. Tigers can climb trees. Listening point 3. It can be scary for some people. It can be scary for some people.
0: 여러분, 처음부터 can't 나왔네요. 여기를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can't play. can't play. I can't play the guitar. can't play. can과 can't 사이에는 분명히 발음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들을 때도 잘 들으셔야 해요. can't 같은 경우는 t, t 하는 요 발음 소리를 잘 들어주셔야 하고 can, can 하고 살짝 멈추는 듯한 요 느낌도 잘 파악해 주셔야 잘 들릴 겁니다. I can't play the guitar. 나는 기타를 연주할 수 없다. 두 번 들어볼게요.
1: I can't play the guitar. I can't play the guitar.
0: 자, 그 다음은 그냥 can이네요. can climb. can climb. tigers can climb trees. tigers can climb trees.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덩어리로 나뉘는 거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호랑이들은 나무에 오를 수 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Tigers can climb trees. Tigers can climb trees.
0: 요거는 조금 깁니다. 잘 이 의미 단위의 청크를 나눠서 듣는 거를 연습해 주셔야 하는데요. It can be scary for some people. 그것은 can be 일 수 있다. scary 무서운 for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에게 요런 순서입니다. It can be scary for some people.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무서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번 드릴게요.
1: It can be scary for some people. It can be scary for some people.
0: Speaking point입니다. 자, 이제 말하는 연습 해볼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부터 해볼게요. I can't. 나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I can't. 자, 이제는 연주할 수 없다. play를 한번 써봅니다. I can't play. I can't play. 기타를 연주할 수 없다. I can't play the guitar. 한 번 더요. I can't play the guitar. I can't play the guitar. 자, 이런 식으로 악기에 관련해서 연주

라고 얘기할 때는 play 라는 동사를 쓰고요. 악기 앞에는 정관사 the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타를 연주할 수 없다 말고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다는 어떻게 할까요? 기타 자리에 피아노 넣으면 되겠죠? 따라 읽어보죠. I can't play the piano. I can't play the piano. Oh, great, great. 자, 그런 식으로 the 뒷자리에 악기를 써주시면 나는 어떠한 악기를 연주할 수 없다라는 뜻도 되고, I can't 다음에 특정한 동사를 넣으면 난 그걸 할수 없다라는 뜻이 되니까 요 문형 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호랑이들은 나무에 오를 수 있다인데요. 자, 이 친구 climb 같은 경우 발음할 때요. climb, b 하고 B 사운드가 들리면은 에러입니다. 저 B 사운드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원어민들도 저거 묵음 처리하기 때문에 그냥 climb, climb, climb 이렇게 편하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호랑이들은 오를 수 있다. Tigers can climb. 한번 더. Tigers can climb. 좋아요. 나무까지 붙여보죠. Tigers can climb trees. Tigers can climb trees. 한번 더. Tigers can climb trees. Tigers can climb trees. Very good.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무서울 수 있다인데요. 이것은 일수 있다. 뭔가 추측을 나타내는 듯한 문장인데, 이것은 일수 있다부터 해보죠. It can be. 한번 더. 이것은 일수 있다. It can be. 이것은 무서울 수 있다. It can be scary. It can be scary. 전체 문장 가볼게요. It can be scary for some people. It can be scary for some people.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자, 먼저 워너비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지문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My dad can do many things. He can speak three languages. He can lift heavy things. He can even cook delicious meals. I want to be like my dad when I grow up.
0: 본격 아버지 사랑을 시작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요 글을 통해서 can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석하기에 앞서서 단어 한번 볼 건데요. lift라는 동사가 하나 있네요. lift, 들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 읽어보죠. lift. lift.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lift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장. My dad, 나의 아버지는 can do, 하실 수 있다. 물론 영어에서는 존칭어가 없죠.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아버지니까 하실 수 있다 라고 할게요. 나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다. 오케이, 자,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있나 봅시다. He. 여기서의 he는 아버지를 뜻하겠죠. 아버지는 can speak. 말을 하실 수 있다. Three languages. 세 가지의 언어를 말하실 수 있다. 3개국어를 하는 대단한 아버지시군요. He can lift. 자, 아버지는 lift. 드실 수 있다. Heavy things. 무거운 것들을 쩍 하고 드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3개국어를 하시고 무거운 것도 잘 드시는 대단한 아버지시군요. 자, 다음 거 보기 전에 단어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Grow up. 자라다 라는 뜻의 수거 표현입니다. 따라하죠. Grow up. Grow up. 이렇게 쭉쭉쭉쭉쭉 위로 키가 크는 그런 그림 생각하면 돼요. He. 여기서 he도 아버지입니다. He. 아버지는 can even cook. 심지어 cook. 요리를 하실 수 있다. Delicious meals. 맛있는 식사를 요리하실 수 있다. 아버지가 만능이신데요. I, 나는 want, 원한다. To be like my dad. 나의 아버지처럼 되길 원한다. When I grow up. 내가 자랐을 때, 내가 자라나면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아빠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 글을 마무리하게 되네요. 자, 전체 지문 원어미 선생님 목소리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My dad can do many things. He can speak three languages. He can lift heavy things. He can even cook delicious meals. I want to be like my dad when I grow up.
0: Riley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잭은 미식 축구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인데 마찬가지로 주어랑 동사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주어는 잭은 이고요. 동사는 던질 수 있습니다. 같아요. 자, 잭은이니까 그냥 주어 잭 라고 이름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던질 수 있다. 요게 동사인데 그럼 던지다부터 생각하면 throw 라는 동사가 있어요. 할 수 있다. can throw 하면 되겠고요. 미식 축구 공이니까 a football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football을 그냥 미식 축구라고도 쓰지만 미식 축구할 때 쓰는 공도 football이라고 씁니다. 실제로 미식 축구공이 굉장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아주 많진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생겨나는 거고요. 두 번째, 닭들은 날 수 없습니다. 주어는 닭들은, 동사는 날 수 없습니다입니다. 자, 주어랑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인데요. chickens, 날 수 없다. can't fly, 이렇게 쓰면 되겠죠. chickens, 하고 주어 끝났고 can't fly 날 수 없다 라고 해서 can not fly 라고 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할 수 있나요? 인데 주어는 그들은 그리고 동사는 뭔가 한국어를 하다니까 말할 수 있나요? 정도겠습니다. 그래서 they can speak 일 텐데 can they speak?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로 바꿔서 끝에 Korean까지 붙여주면 정답의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an 복습하는 시간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동사 복습 이어가도록 합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수동태 출제 포인트 살펴보고 있죠? 오늘도 수동태에서 정말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 잠시 후에 공부해 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듣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부탁한 일 파악하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을 골라보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을 할 텐데, 우리 이유형 풀때 항상 단골로 나오는 멘트들이 있죠? 부탁할 때 들리는 그 조동사 표현 기억해 보시고 어떤 표현이 들릴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휴대폰 찾아주기, 2번은 전화 걸어주기, 3번은 휴대폰을 사주기, 4번은 분실물 신고하기, 마지막은 가방 확인해 보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떤 부탁일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죠. Listen up.
1: Jason, I'm going out to a movie with Jenny.
2: Okay, have fun, you two.
1: Honey, have you seen my cell phone? I can't find it.
2: Nope, I haven't seen it. Have you checked your bag?
1: Yes, it isn't here.
2: Where could it have gone?
1: I'm sorry. But can you call my phone so that I can find it?
2: No problem. I'm calling it right now.
1: Oh, I think I can hear it ringing in the room.
0: 자,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 찾으셨나요? 우리 부탁할 때 자주 들리는 표현이 바로 Can you? Could you? 이 표현이었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그 표현이 들렸습니다. 들은 친구들 있을 텐데. 우리 어디서 들리는지 지금 바로 빈칸 채우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 Jason, I'm going out to a movie with Jenny.
0: I'm going out to a movie with Jenny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Jason, I'm going out. 나 나갈 건데. To a movie. 영화 보러. With Jenny. 제니랑. 이런 해석이 되겠죠?
2: Okay, have fun, you two.
0: Okay, have fun. Have it. fun인데요. v와 fun 말은 비슷하기 때문에 have의 v는 잘안 들렸어요. 그쵸? 그래서 have fun, you chill. 둘이 시간 재밌게 보내. 라는 뜻이죠.
1: Honey, have you seen my cell phone?
0: Honey, have you seen my cell phone? 그랬습니다. Have you. 여는 돼서 have you. 그리고 이게 현재 완료의 의문문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는 pp 형태가 나오면서 CFP 형태. Have you seen my cell phone? 내 휴대폰 봤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1: I can't find it.
0: 못 찾겠어요.
2: Nope, I haven't seen it.
0: I haven't seen it. 자, 이거 연음이 되면서 어차피 nope 그랬기 때문에 아니, 못 봤는데 I haven't seen. 그치만 트 발은 잘안 들려서 우리 귀에는 I haven't seen it. 이렇게 들렸습니다. 한번더 들어보죠.
2: I haven't seen it. I haven't seen it.
0: 자, 그러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2: Have you checked your bag?
0: Have you checked your bag? 그랬고요. 역시나 have로 물어보고 있으니 빈칸은 어차피 pp 자리겠구나. 그러면 checked. ed를 붙이는 형태겠구나. 이렇게 빈칸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가방 확인해 봤어요. 란 뜻이죠.
1: Yes, it isn't here.
0: 여기 없어요. 가방이 없어요.
2: Where could it have gone?
0: Where could it have gone? Where? 요건 잘 들으셨죠? Could it have gone? 그랬으니까, 아니, 휴대폰이 어디로 갔을까? 이런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
1: I'm sorry, but can you call my phone so that I can find it?
0: 정답이 있었던 부분이죠. Can you? 였습니다. 자, 역시나 can you, could you 중에서 부탁의 표현으로 can you 들렸고요. 해줄래요? 라는 뜻이죠. Can you call my phone so that I can find it? 그랬는데요. 자, 두 번째 빈칸은 so

0: that 시 들어가고요. 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so that I can find it. 내가 휴대폰을 찾을 수 있도록 찾기 위해서 전화를 좀 걸어줄래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저 정답 부분이었죠? 다시 들어볼게요.
1: But can you call my phone so that I can find it?
2: No problem. I'm calling it right now.
0: 문제 없지. 지금 바로 걸어볼게요. 라는 뜻이죠.
1: Oh, I think I can hear it ringing in the room.
0: I can hear it ringing in the room. 그랬습니다. 첫 번째 빈칸은 hear, 듣다. 이거 오형식이지? 그래서 목적어 it, 그 다음에 ringing, ing 형태가 오면서 아, 방에서 휴대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 think I can hear it ringing in the room.
0: 자,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했던 일은 전화 걸어주기였습니다. Can you? 표현 들렸었고요. 2번. 자, 찾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잠깐 단어 공부하고요. 수동태 출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까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미어 보면서 어떤 품사로 바뀌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전미어는 ty. 앞에가 e일 수도 있고 i일 수도 있어요. ity 또는 ety로 끝나는 이 단어들 역시나 명사를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품사입니다. 뭐 행위나 성질이나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딱 단어의 스펠링을 봤을 때 아, 요렇게 생긴 거 ity 이거 명사잖아. 이렇게 품사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 variety입니다. ety로 끝이 났고요. 자, 이 단어는 vary라고 하는 다르다 또는 다양하다라는 동사에 ety를 붙인 형태입니다. 근데 y는 그냥 i로 바뀌었고요. 뒤에 ety를 붙여서 variety가 됐고요. 그럼 얘는 이제 명사가 됐기 때문에 다양성이 되겠네요. 다양성, 다양한, variety. 자, 요거랑 유사어 기억해 주시고, diversity. 역시나 얘도 ity로 끝나고 있죠? diversity도 다양성. diverse가 다양한이거든. 얘도 동일한 의미로 똑같이 ity로 끝난 단어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ability. 한번 더. ability. 자, 요 단어는 able. 이란 형용사에 ity를 붙인 겁니다. 우리 able 하면 할수 있는, 아시죠? 자, 거기다가 ity를 붙이면서, 뭐 중간에 여기 이는 탈락이 좀 됐고요. 발음이. 그리고 뭐 여기 살짝 사실 i도 들어가면 스펠링이 조금 바뀌는데, 어쨌든 ability, 바로 능력. 이거는 많이 봤던 단어야. 그치? 할수 있음, 능력, ability 였습니다. 자, 반대말 하나 공부해 볼게요. 예의 반대말은 앞에 in을 붙입니다. 이거 접두어 시간에 배웠었던 거 여러분 기억날 텐데요. inability, 그러면 ability의 반대말이 되면서 무능, 그러니까 능력이 없음, 무능 또는 불능이라는 뜻이 되고요. 자, 또 다른 반의어로 앞에 dis를 붙이게 되면 이번에는 disability, 장애가 됩니다. 우리 수동태로 넘어가 보죠. 우리 수동태는 be 플러스 pp의 형태를 가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봤는데요. 오늘의 출제 포인트는 바로 이러한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문제. 출제가 안될 수가 없겠죠.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주어진 문장을 지시에 따라서 바꿔보세요. 자, 주어진 문장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문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수동태를 각각 의문문과 부정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The books were written by him. 해석은 그 책들은 그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거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어떻게 만들까?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수동태의 부정문은요. 우리 수동태가 기본적으로 be 플러스 pp잖아. 근데 비동사 뒤에다가 부정어 not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be not pp가 되고요. 비동사는 am, are, is, was, were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잖아. 걔네들과 not이 합쳐지면 요거는 축약이 가능한 것도 아시죠? 그래서 isn't pp, aren't pp, wasn't, weren't, pp 이런 형태도 가능할 겁니다. 되어지지

라는 해석으로 부정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주어진 문장을 그럼 한번 부정문으로 바꿔볼까요? The toys were made by the company. 그 장난감들은 그 회사에서 만들어졌다 라는 문장인데 가볍게 여기 사이에다가 not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toys were not made by the company 또는 were not을 축약해서 The toys weren't made by the company 해석은 그 장난감들은 그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의문문으로 바꿔보죠. 우리 수동태의 의문문도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비동사만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 수동태는 원래 be 플러스 pp인데 비동사만 앞으로 빼니 비동사가 대문자로 시작을 할 거고요. 주어 남아있고요. pp도 주어 뒤에 남아있는 구조가 되겠죠. 주어가 뭐뭐 되었니? 뭐뭐 되니? 라는 해석이 될 텐데요. 자, 이거 한번 의문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His car was sold by him yesterday. 그의 차는 어제 그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요거 비동사만 앞으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Was his car sold by him yesterday? 그의 차가 어제 팔렸니? 그에 의해서? 라는 문장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을 한번 만들어 보면 첫 번째입니다. 의문문으로 먼저 해볼까요? The books were written by him의 의문문은 얘만 앞으로 Were the books written by him? 이 되겠죠. 그 책들은 그에 의해 쓰여졌니? 라는 뜻이고요. 자, 부정문도 쉽죠. 부정문은 were written 사이에 not을 넣어서 The books were not written by him. 또는 방금 본 것처럼 줄여서 weren't라고 써주셔도 되고 그 책은 그에 의해 쓰여지지 않았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 쌤 오늘은 좀 쉽네요. 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 능동태가 주어져 있고요. 그 능동태가 부정문이나 의문문이었던 거지. 그래서 능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수동태로 만드는 요 문제에서 이제 최다 오답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요거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자, 그럼 여기서 오답이 왜 나올까? 먼저 우리 능동태의 부정문은 수동태가 되려면 여기에 don't나 doesn't나 didn't가 들어갈 거야. 이래야 능동태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지 않는다 또는 동사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되거든.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수동태로 바꿀 때 여러분들 수동태는 무조건 BPP잖아. 그 부정이니까 not을 붙여서 be not PP인데 이렇게만 보면 선생님 뭐가 어려워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능동태는 주어가 있고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 근데 수동태의 원리가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목적어에 대한 수의 일치를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가 don't, doesn't면 이건 현재야. 그러면 비동사를 주어에 맞게끔 am, are, is를 써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조동사에 didn't가 있었어. 그럼 이거는 과거기 때문에 비동사를 are, is가 아니라 was, were를 써야 돼. 그러니까 수도, 수의 일치도 신경 써야 되고 시제 일치도 신경 써야 되다 보니 여기에서 실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wasn't, is로 쓴다든지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의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능동태의 의문문은 do나 does나 did 조동사가 먼저 눈에 띌 거고 주어 동사 원형일 텐데요. 수동태 의문문은 뭐였니? 수동태 의문문은 비동사 주어 pp였잖아. 역시나 여러분들 주어가 원래 동사 뒤에 있던 목적어로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주어에 맞게끔 수의 일치도 해줘야 되는데 do나 does면 am, are, is로 did면 was, were로 수의 일치까지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 여기에서 오답이 많이 나오더라. 그거를 좀 신경 쓰면서 고쳐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바꿔볼 텐데요. 자, 주어진 문장은 The company didn't make the toys 라고 하는 능동태의 부정문입니다. 그 회사는 그 장난감들을 만들지 않았다. 이죠? 자, 이거를 수동태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일단 주어는 The toys가 돼야 되겠죠? The toys.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지. 아, 이거 didn't니까 그러면은 과거이니까. 비동사는 was나 were인데. 주어가 복수니까 were not made가 되겠고
주어는 by the

페니로 빠지겠네요. The toys were not 또는 weren't made by the company. 요렇게 바뀝니다. 그 장난감들은 그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직접 문제같이 풀어보면서 능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수동태로 맞게 바꾸지 않은 문장이 있을 거야.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가 서로 같은 것은 그랬네요. 아, 그러면 맞게 바꾼 게 하나밖에 없나 봐. 나머지를 우리가 맞게 좀 고치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Jason doesn't understand the explanation. 그럼 Jason은 doesn't understand. 이해를 하지 못해요. 뭘? The explanation. 그러면 그 설명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요거를 지금 수동태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가,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죠. The explanation. 그 설명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제이슨에 의해서 요건데요. 자, 한번 맞게 고쳤나 볼까요? 일단 주어가 단수니까, 그리고 시제가 현재니까, 조동사, 아니, 비동사 is 잘 썼고요. not을 잘 붙여줬고, 그럼 이제 pp를 쓸 차례인데, understand의 pp 형태는 understand가 아니라 understood죠? pp 형태가 틀렸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PP 형태까지 잘 신경을 써주셔야 맞는 정답이 되는 거지. 틀렸고요. 자, 두 번째. Did she change the rule? 그녀가 그 규칙을 바꿨니? 라는 문장인데. 자, 일단 주어가 더 룰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수동태니까 이 자리가 비동사로 시작해야 되잖아. 비동사 주어 PP. 근데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죠. 조동사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더 룰의 입장에서. 그리고 과거니까. 이 자리는 was가 돼야 된다는 거죠. was the rule. 그 다음 이건 또 뭐야? 비동사를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얘는 필요 없고요. pp만 남겨둡니다. changed by her. 그 규칙이 그녀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니? 라고. 조금 어렵지 얘들아. 잘 봐봐.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치? 자, 3번은 Mark painted the fence this morning. 마크가 오늘 아침에 그 울타리를 칠했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평서문이니까 이건 어떻게 바꾸니? 주어는 the fence. 그 다음, 울타리 입장에서 칠해진 거니까 BPP가 나와야 될 차례인데 비동사가 없네요. 그쵸? 얘도 틀렸고요. 자, 시제가 과거니까 비동사는 wa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fence was painted by Mark this morning. 이렇게 썼으면 얘도 정답이죠. 자, 4번은 Do you clean the window every day? 그 창문을 매일 닦니? 자, 이번에는 창문 입장으로 가고요. 창문이 단수 형태니까 비동사 현재니까 is 맞는 것 같아. 주어 잘 썼고 clean의 pp 형태도 맞는 것 같아요. Is the window cleaned by you every day? 그 창문이 매일 너에 의해 청소가 되니? 아,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또 어디 틀렸는지 볼까요? She didn't plant the flower last year. 그녀는 작년에 꽃을 심지 않았대요. 자, 그럼 이번에는 꽃 입장에서 그 꽃이 작년에 그녀에 의해서 심겨지지 않았다. 뭐 부정문으로 바꾼다면 The plant wasn't planted by her last year. 이렇게 돼야 되고 의문문으로 바꾼다고 해도 Was the plant planted 까지는 맞아. 근데 뒤에가 허리여야 합니다. 우리 by 뒤에 형태도 출제 포인트 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래서 얘도 이상하게 바꾼 같지 않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방금 뭐 능동태를 좀 수동태로 전환하는 거, 여기 좀 헷갈렸다라는 친구들 걱정 마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요 부분 살펴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죠. Have a nice day.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런 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놀이터에 가면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팔 힘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는 그런 기구를 Monkey Bars라고 해요. 자, 우리말로는 구름 사다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영어의 표현에서는 Monkey Bars라고 해요. 마치 원숭이가 이렇게 팔로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것처럼 거기서 유래해서 Monkey Bars라고 합니다. 자, 다음 단어 Rock Climbing. Rock Climbing은 암벽타기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암이 이런 바위 암자잖아요. 그래서 돌로 되어 있는 그런 벽을 올라가는 것. 그래서 Rock Climbing이라고 해요. 왜 우리 요즘 보니까 많은 체육관들 이런 운동하는 곳에서 간판을 보면 클라이밍 이렇게 많이 적혀 있죠? 자, 그것은 바로 이 클라이밍이라는 단어에서 이 비 사운드가 묵음이기 때문에 비가 마치 없는 것처럼 클라이밍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간판에서도 클라이밍 이렇게 적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팁으로도 알면 좋겠고요. choose라는 단어는 선택하다. 고르다라는 뜻이 있죠. 다음 단어 calm이라는 단어도 역시 이 l 사운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l이 없는 것처럼 발음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calm은 차분한이라는 뜻이고요. safe는 형용사로 안전한이라는 뜻이고 safety 이렇게 t가 붙게 되면은 ty로 끝나게 되면 안전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safe, safety, rock climbing, 자, 이런 소재들이 이따가 나올 거예요. 마지막 단어, fall. fall은 떨어지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그런 monkey bars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될지 listening clear로 내용 지금 확인합니다.
1: Are the monkey bars at the playground not fun anymore? Maybe it's time to try rock climbing. Rock climbing is a good exercise for your body and mind. Imagine you are climbing a wall. The climbing wall is very high. It has many big and small climbing rocks. You carefully choose some rocks. You move your hands and feet. Then you climb the wall. You try not to fall. You stay focused and calm. Are you worried about falling? Don't worry. Rock climbing is safe. A safety belt and rope keep you from falling.
0: The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니까요, 정말 암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보이죠? 자, 오늘 rock climbing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 볼게요. 자, 먼저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Are the monkey bars at the playground not fun anymore? 자, playground는 놀이터란 뜻이죠. 그리고 monkey bars는 쌤이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기구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놀이터에는 그런 구름 사다리들이 더 이상 재미가 없나요? Maybe it's time to try rock climbing. 그게 지금 지루하다면 이제 뭐할 시간이다? 그렇죠. 뭔가 암벽 타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Rock climbing is a good exercise for your body and mind. 자, 암벽 타기는요, 좋은 운동이래요. 너의 몸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and mind, 뭔가 마음이죠. 이런 심신에 좋은 운동입니다. 뭐가요? 이와 같은 암벽 타기가요. Imagine you are climbing a wall. 자, climb은 올라가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wall은 벽인데요. 자, 너가 벽을 올라간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The climbing wall is very high.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와 같은 수직으로 서 있는 이와 같은 암벽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봐. 자, 이런 것은 굉장히 높죠. 일단 올라가야 되니까 당연히 높겠죠. It has many big and small climbing rocks.

자, 이 부분은 우리 암벽 등반할 때의 상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올라가야 될 그런 암벽이요. Has many big and small climbing rocks라고 하면 큰 돌도 있고요. 작은 돌들도 있습니다. You carefully choose some rocks. 자, 이걸 올라

0: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맨 위에 올라가게 되겠죠. You try not to fall.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냥 벽에 매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력이나 혹은 다른 어떤 헛디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되죠. You stay focused and calm. 자, 너는 집중해야 되고요. And calm, 차분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Are you worried about falling? 자, fall이라는 동사는 떨어지다 라는 뜻이 있었죠. 자, 그래서 are you worried는 걱정이 돼요? 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Falling,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럽나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Rock climbing is safe, 암벽 타기는 안전합니다. A safety belt, 안전벨트가 있대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뭔가 이렇게 줄 같은 게 보이죠? 이게 safety belt가 되는 거여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이것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자, 뒤에 보시면 and rope keep you from falling. rope는 줄이란 뜻이니까 이러한 줄이 너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겁니다. 하고 본문의 내용은 끝나요.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소재는요. rock climbing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뭔가 놀이터에서 하는 구름사다리가 조금 지루하다면 이러한 운동도 좋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자, reading clear 이 부분 우리 메인 아이디어 확인하고 내용 확인해 정리해 볼게요.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A. Monkey bars are not fun. 자, 얘들아 이게 지금 전체 질문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구름사다리들은요, 또 재미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앞에 글에서의 소재는 rock climbing이었었고 실은 monkey bars 같은 경우에는 글의 도입부로서 뭔가 hooking이라고도 해요. 뭔가 독자나 청자의 관심을 이렇게 끌기 위해서 썼던 그런 소재일 뿐이죠. 구름사다리가 재밌지 않다라는 것은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2번 볼게요. Rock climbing is a good exercise. 암벽 타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당연히 맞죠. 정답은 B이죠. C. The climbing wall is very high. 암벽은요, 매우 높아요. 자, 올라가야 돼. 그럼 뭔가 암벽은요, 매우 높아요. 자, 실은 이 말 자체가 글에 나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mainly about 이라고 해서 그 글의 아주 중심 생각을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부 정보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는요,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소재는 뭐다? rock climbing이고 이것 자체가 심신에 좋은 운동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B번입니다. 자, 이 부분 그대로 이어서 이제 또 speaking clear 발음 연습해 봐야죠. 같이 한번 볼게요. You carefully choose some rocks. 자, 여기서 보았을 때 choose라는 동사 무언가 고르다 라는 뜻이죠. 선택하다 라는 동사인데 끝부분이 S 사운드로 끝나네요. S로 끝나서 choose,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some rocks, 너는 신중하게 돌들을 고른다 라는 그런 해석이었었고요. 이 부분 얘들아 어떻게 발음해야 더 편하죠? choose some, you carefully choose some rocks. 굳이 이렇게 가운데 choose 쉬었다가 some 할 필요 없이 마치 하나처럼 choose some 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 있는 이 사운드와 앞글 뒤에 바로 따라와 있는 이 앞에 사운드가 같을 경우에는 같이 뭉쳐서 발음이 날 수 있죠. 우리 같이 함께 발음해 볼게요. You carefully choose some rocks. 다시 You carefully choose some rocks. 자, 실제 원어민도 이렇게 발음하는지 쌤이 지금 들려줄게요.
1: You carefully choose some rocks.
0: 네, 정말로 거의 choose some으로 발음이 되네요. 자, 이 부분 우리 친구들도 지금 소리내서 발음해 보세요. (목소리)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요. 자, 둘 중 한 명은 선생님이에요. 자, 제가 전에 실내 암벽 등반을 배웠던 적이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왼쪽에 아주 엉성한 폼으로 매달려 있는 게 그게 나고요. 자, 오른쪽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채연 선수입니다. 자, 클라이밍에서도요. 이런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을까요? 맞아요. 있습니다. The Climbing World Championship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텐데요. 국제 이런 산악연맹,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ports Climbing에서 주최를 하는 선수권 대회가 있다고 해요. 바로 Climbing World Championships인데요. are held every 2 years, 매 2년마다 개최가 되고 있답니다. 자, 그 대회에는 male and female, 여성 참가자, 그 다음에 남성 이런 운동선수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in the three disciplines. 자, discipline이라는 단어는요, 정말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원래 분야란 뜻도 있고요, 무언가 어떤 종목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선수권 대회에는 이런 암벽 등반에는 총 세 가지 종목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리드, 두 번째는 볼더링, 그 다음에 스피드. 이 세 가지 종목에서 우리나라 서채원 선수가 이 리드 종목에서 얼마 전에 3위를 했다고 해요. 전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단한 성적을 거둔 거죠. 정말 아주 잘했다고 장하다는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요, 배우다가요,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포기를 했어요. 자, anyway, 우리가 다루고 있는 rock climbing과 관련이 되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grammar clear로 어법 정리할 시간이죠. 자, 같이 문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다음 밑줄 친 A, B, C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A번에 확인해 볼게요. You careful를 쓸 건지 아니면 you carefully를 쓸 건지. 자, 바로 이런 형용사 혹은 부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B번 확인해 볼게요. 자, B번에서 focusing이라는 아이가 보이고요. 역시 focused라는 아이가 보이죠. C번의 아이템은 fall과 falling 이 둘 중 하나로 어법상 옳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이런 것들은요, 이 부분들이 실제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출제하는 아이템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면서 뒤에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A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careful의 뜻은 신중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형용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carefully의 우리말 해석은 신중하게 라고 해석이 되고 이것의 품사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A번은 매우 간단하게 형용사를 쓸 건지 부사를 쓸 건지를 물어보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형용사가요, 명사만 수식해요. 다시,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명사의 의미를 보충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사라는 것은 영어에서 부사라는 것은 명사만 꾸미지 못해요. 명사를 빼 나머지의 모든 품사들, 예를 들면 문장에서 동사나 문장에서 형용사나 혹은 부사나 문장 전체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꾸며주는 것이 부사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You blank choose some rocks. 너는 뭐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암벽 등반을 할 때 어떤 돌을 골라야 하죠. 어떤 걸 내가 딛고 가야 할지 굉장히 두뇌회전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어떤 걸 해야 될지 골라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뭐가 신중하다는 겁니까? 당신이 신중합니다. 아니면 무언가 지금 돌이 신중하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careful이라는 의미가 꾸미는 것이 너가 신중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돌이 신중하다는 거예요? 뭔가 말이 어색하죠. 뭘 할 때요? 맞아요. 이와 같은 돌을 고를 때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아주 생각을 많이 해서 신중하게 고른다라는 말로써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의미를 꾸며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답 뭐다? 부사인 carefully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원문에서는 뭐였다? You carefully choose some rocks. 너는 신중하게 돌을 고릅니다 라는 그런 말이어서 carefully라는 부사 뭘 꾸면서 동사의 의미를 보충해서 말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법적으로도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자, B번 볼게요. You stay focusing or focused and calm.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focus라는 동사의 뜻은요, 집중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focus가 물론 명사의 뜻으로 집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요, 집중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 동사에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를 쓸 건지 아니면 동사에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를 쓸 건지. 자, 이 문제는
전형적인 분사의 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태를 물어본다라는 것은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따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focusing이라고 하면 능동적으로 집중을 시키는 이란 뜻이에요. 다시, focus의 의미는 뭐다? 무언가를 집중시키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focusing이라고 하면요. 집중하게 하는 혹은 집중시키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뒤에 과거분사 focused는 내가 집중이 된 거죠. 내가 집중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집중한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암벽 등반할 때뭘 해야 되죠? 뭘 유지해야 합니까? Blank and calm. 뭔가 차분함을 유지해야 되고요. 내가 집중시키는 상태가 아니고 어떠한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의 뉘앙스, focused를 쓰는 것이 맞아요. 실제 원문에서도 정답은 You stay focused and calm 이라고 나왔습니다. 정답은 focused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C번 볼게요. 자, C번에서의 실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로 keep이라는 아이를 볼게요. 원래 얘들아, keep은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지키다, 무언가를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keep이라는 이런 아이가 특정한 어떠한 다른 것들과 합쳐지게 되면요, 의미가 뭔가 따로 굳어지게 돼요. 굳은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keep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와 같은 명사를 써주고 뒤에 전치사 from이라는 아이를 써주고 from에 대한 목적으로 동명사 ing를 써주게 되면요, 의미가 이거 자체적으로 따로 있게 돼요. 의미가 뭐다? 목적어가 ing 하게 되는 것을 막다, 그렇게 못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더 이상 keep이라는 것이 가지다, 유지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와 같은 수거로 쓰이게 되면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시 여기 전체 문장 볼게요. A safety belt, 안전 벨트가, 그리고 뭐 한다? 이런 rope, 줄 있죠. 이런 줄 자체가 keep you from fall or falling, 이런 것들이 너로 하여금 뭐 하게 막을 것이다? 그렇죠. 떨어지는 것을 막게 할 거다. 너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막을 거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keep에 대한 목적으로 keep you, 그다음에 전치사 from 맞게 쓰였고요. from에 대한 어떤 거? from에 대한 목적어의 형태로 동명사 ing 형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falling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C번은요, 바로 어법과 뭔가 어휘 문제가 같이 결합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학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keep 대신에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prevent, 무언가를 막다라는 의미로도 똑같이 쓰일 수가 있고요. 대신에 stop이라는 이런 아이를 써서도 똑같은 표현을 나타낼 수 있어요. 지난 시간 voice quiz 정답 확인해 볼게요. Every는 빈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Every라는 아이 뒤에 숫자를 써서요, 매 혹은 뭐뭐마다라는 뜻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였었고요. 오늘의 voice quiz는 이거예요. 수거 keep from ing에서 keep이라는 동사는 유지하다는 뜻이다. 정답이 5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 rock climbing이라는 소재로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Kevin입니다. This is our first day of learning English through funny cartoon.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재미있는 funny cartoon 만화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영어 표현, foreign culture, Konglish, pronunciation 등등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할 거예요. So, are you guys ready? I'm ready. Are you guys excited? I'm excited. Okay then, let's go, go, go!
1: Oh, wow! I'm finally here in Korea! Oh, where's Kevin?
0: Christine! Over here! Long time no see!
1: Oh, Kevin! How long has it been? Oh, I missed you!
0: I think it's been about 10 years. You haven't changed a bit.
1: Aw, don't be funny.
0: Mm-mm, I'm serious. You look exactly the same. Let's take a selfie to celebrate.
1: Selka? You mean selfie?
0: Oh, right. I forgot. It's a selfie.
1: Yeah, you used to say such funny things 10 years ago. Ah, nothing has changed.
0: I know. You always showed me around, but now that you're here, it's my turn to take you around.
1: Woohoo! Sounds good. Lead the way. Woohoo!
0: 네, 여러분, 카툰 잘 보셨나요?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요? Well, it's totally fine. 괜찮습니다. 저 케빈과 함께 다시 한번 카툰 복습해 볼게요. 자, 장소는 에어포트, 공항이네요. 과연 공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첫 번째 주인공, 크리스틴이죠? 자, 크리스틴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Wow, I'm finally here in Korea. Where is Kevin? 와, 한국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누굴 찾고 있는데 케빈을 찾고 있죠? Where's Kevin? 이 친구가 케빈인 것 같은데 왠지 저랑 똑같이 생겼네요. Christine, over here! Long time no see! 크리스틴, 여기야 여기! 와, 진짜 오랜만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자 크리스틴은 Kevin, how long has it been? I missed you. 와, 케빈 이게 얼마 만이니? 정말 반갑다. 너무 보고 싶었어. I think it's been about 10 years. 와, 10년 정도 된 것 같아. You haven't changed a bit. 와, 오늘의 핵심 문장이죠. You haven't changed a bit.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너 하나도 안 변했네. You haven't changed a bit. Bit. 너 하나도 안 변했네 라는 뜻이죠.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크리스는 Don't be funny. 농담도 참. 하지만 솔직히 안 변했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하겠죠. 그러자 케빈이 I'm serious. You look exactly the same. 진짜야. 너 하나도 안 변했어. 똑같아. 라고 재차 얘기하고 있네요. Let's take a selfie to celebrate. 이것도 기념일이만큼 셀카를 찍자고 하는데요. 크리스틴은 셀카? You mean selfie? 셀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걸까요? 그렇죠. 셀카는 한국에서만 쓰는 셀프 카메라의 줄임말이죠. 셀카. 외국에서는 셀카 말고 셀피라고 써야 됩니다. 셀카는 콩글리시고 셀피가 올바른 표현이에요. 꼭 외워주세요. Alright, I forgot. It's selfie. You used to say such funny things 10 years ago. Nothing has changed. 정말 케빈 너는 1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라고 하네요. I know. You always show me around. 네, show somebody around는 누군가에게 안내하다. 옛날에 케빈이 크리스틴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죠? 그래서 크리스틴이 한국에 왔으니까 But now that you're here,

0: It's my turn to take you around. 이제 나의 차례야. 이제 내가 안내를 해줄게. 정말 우리 케빈은 의리남인 것 같네요. 자, 크리스틴, sounds good. Lead the way. 좋아, 가자! 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와, 우리 10년 만에 만난 두 친구. 아, 이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아,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문장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이번 순서는요, 오늘의 핵심 문장을 다시 한번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요, 저를 도와줄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는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Come on in, Jamie! Wow! Hi, Jamie!
1: Hi!
0: Say hi to the viewers.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1: Hi, everyone! My name is Jamie!
0: Wow, Jamie. 아,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You haven't changed a bit. 여러분들 한번 듣고 따라해 볼까요? You haven't changed a bit. One more time. Very good. 아주 잘하셨어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Jamie, you haven't changed a bit. How about me?
1: You have changed a lot.
0: You have changed a lot. 너 진짜 많이 변했어 라고 하고 있네요. 저는 많이 변했나 봐요. 자, 이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듣고 따라해보세요. You have changed a lot. One more time. Excellent.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자, 오늘의 핵심 문장 잘 외워두셨죠? 그렇다면 오늘의 카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Let's go!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최치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as로 시작해서 as로 끝나는 이런 단어의 Mix Match를 한번 볼 건데요. 요거는 사실은 꼭 숙어여서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원급 비교할 때 많이 봤을 법한 표현이에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자주 나오기도 하고 꼭 원급 비교의 느낌이 아닌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이얼로그 한번 들어볼게요.
1: I ran down the stairs as soon as I heard something strange.
2: 내가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듣자마자 계단을 뛰어내려갔어.
1: Really? I hope it was nothing serious.
2: 진짜? 좀 심각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1: Yeah, as long as no one got hurt, I'm happy.
2: 맞아. 아무도 다치지 않으면 난 행복하지.
0: 자, 이렇게 오늘 as로 시작해서 as로 끝나는 두 표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실 그래요. 아까 말했듯이 원급 비교에서 이 표현들을 배우기는 합니다만 그때도 약간 숙어 느낌으로 외우는 게 없잖아 했기 때문에 중요해서 한 번 더 짚는 거고요. As soon as는 아마 꽤나 들어봤을 법한 표현, as long as는 살짝 어색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두 개 다 어떤 뜻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as가 원급 비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즉, 이 as는 뭐와 똑같이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문이에요. 자, 근데 요 사이에 soon이라는 게 들어가서 soon은 뭐예요? 곧이라는 뜻이죠. 약간 슝 하고 지나가는 요런 느낌. 그리고 우리 인사할 때 see you later 라고도 하지만 see you soon 이라고도 하잖아요. 곧 see you soon이라는 건 곧 봐라는 뜻이에요. 곧 봐. 곧. 자, 이걸 생각해봐요. as 뭐뭐만큼인데 똑같은 건데 곧만큼 똑같아. 곧이라는 건 찰나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순만큼 빨리 즉 슝 지나가는 이 찰나의 순간만큼 빨리 뭐뭐 하자마자 이런 느낌의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이렇게 나왔죠. 이상한 소리를 듣자마자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는 순 바로 뛰어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겠고요. 자, 요거는 우리 많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장일 텐데요. Call me as soon as possible. 나한테 전화해줘. 가능한 한 빨리. 뭐 가능하자마자 뭐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표현이 그 유명한 ASAP 혹은 ASAP라는 줄임말입니다. 이게 바로 as soon as possible을 줄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어민들에 따라서 ASAP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ASAP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꾹꾹이 춤 알죠? 스테이시 ASAP 그거 요겁니다. As soon as possible. 빨리 나한테 연락 달라는 그런 느낌의 노래였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춤을 추고 나니 현타가 좀 오지만 여러분들이 기억만 할 수 있다면 난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여튼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걸 꼭 기억하고요. 다음 표현 한번 보죠. 자, 요거는 as long as입니다. 자, long은 긴 건데 뭐뭐만큼 긴 건가? 이상하다. 자,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만큼의 주어진 조건 안에서 이만큼이 있는 한 내가 뭐 할 거야. 요렇게 이만큼의 길이 안에서는 내가 뭘 할 거야. 요만큼까지만 딱 할 거야. 약간 요 길이만큼 요 느낌을 생각하면 문장을 한번 봐요. 아무도 다치지 않는 요 범위 아무도 다치지 않는 한 나는 행복해.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조금

0: 어려워요, 선생님 하면 그냥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렇게 외워도 좋겠고요. 자, 요거는 또 이제 뭔가 친구가 요렇게 얘기할 때는 살짝 의미심장한 느낌이에요. 말에 뼈가 있다고. I'll help you. 난 널 도와줄 건데. As long as you help me. 너가 나를 도와주는 한, 너가 나를 도와주는 이 범위에 있으면 나도 널 도와줄게. 약간 give and take 느낌 있죠? 뭔가 좀 서로 교환, 트레이드 같아. 네가 도와주는 한 나도 도와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뭐뭐 하는 한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as long as가 뭐뭐 하는 한이라는 수거 표현으로도 당연히 쓰이지만 long 자체가 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뭐만큼 길다라는 의미로도 당연히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s long as는 뜻이 두 개인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녀를 알아왔어요. 적어도 at least as long as you have. 너가 그녀를 알아온 그 길이만큼 나도 그녀를 알아왔다. 여긴 뭐뭐만큼 길다 라는 해석이 되죠. 말 그대로 기간이 길거나 혹은 거리가 길거나 할 때 물리적으로 정말 찐 뜻으로는 뭐뭐만큼 길다가 되겠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이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봤는데요. 퀴즈 풀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해보죠. 자,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네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 보죠.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자할게. 자, 뭐뭐 하자마자 숨, 숨. 약간 좀 억진가? 슝 하면 난 이거 잘 외워지던데. 슝 이렇게 뭔가 슝 지나가는 뭐뭐 하자마자의 의미 같이 한번 읽어보죠. I'll text you as soon as I get home. I'll text you as soon as I get home. 좋아요. 그 다음 문제 보죠. 나는 그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를 알아봤다. 뭔가 모르는 사람 같았는데 딱 알아본 그런 느낌. 뭘까요? 들어오자마자니까 그쵸, as soon as 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네가 날 사랑하는 한 난 항상 행복할 거야. 약간 이것도 조건의 느낌이 있죠. 너가 날 사랑하는 한 요 범위 안에선 난 행복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쵸, long as 넣으면 되겠죠. As long as you love me. 되게 유명한 Backstreet Boys 노래 있는데 아마 학교에서 한 번쯤은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교과서들마다 있거든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내가 살아있는 한 그걸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자, 뭐뭐 하는 한? 그쵸? As long as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퀴즈였고요. 여러분 한번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I ran down the stairs as soon as I heard something strange. Really? I hope it was nothing serious. Yeah, as long as no one got hurt, I'm happy.
0: 자, 이렇게 우리 대화도 들어봤고 as 이 표현 두 가지 오늘 정리했다, 그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었고요. 약간 억지긴 하지만 기억하기는 편하죠. 자, 그리고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이라는 뭔가 조건이 담겨있는 이만큼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내가 그럴 거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as long as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뭐뭐만큼 길다라는 의미도 있었으니까 헷갈리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Early. E A R L Y. Early. Early. Late. L A T E. Late. Late. Noon. N O O N. Noon. Noon.
0: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time, 시간 1편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하루 종일 time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early, 일찍 또는 이른이란 뜻이에요. Do you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일어나나요? Early. 그 다음은 late, 늦은이에요. 친구들, 때로는 우리가 늦잠 자서 학교에 지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 사람처럼 정신없이 뛰어가야 돼요. 늦은, late. 그 다음은 noon, 정오 또는 낮 12시를 말해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따로 단어가 있어요. noon. 그럼 우리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일찍, 이른, early. R 발음을 세게 해보세요. early. Good job. 늦은, late. late. 정오, 낮 12시, noon. noon. Very good. 그럼 다시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1: Early. Early. Late. Late. Noon. Noon.
0: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She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 여러분, 일찍이란 단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Wake up, 일어나다란 뜻이에요. 그럼 woke up은 뭘까요? 과거형, 일어났다란 뜻이에요.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She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Good job. Okay, now what's this? Don't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지 마. 여러분, 우리 엄마가 좀 자주 이 문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don't be late. 늦지 마란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따라해볼까요? Don't be late for school. 너무 잘하네요. 자, 이건 뭘까요? What's this? Let's meet at noon for lunch. 내일 점심 먹기 위해서 정오에 만나자. 우리가 약속 잡을 때 영어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럼 친구가 신기할걸요? 자, let's meet, 만나자 란 뜻이고요. noon, 낮 12시란 뜻이에요. Okay, now let's try. Let's meet at noon for lunch. Excellent. 자, 이제 다음 단어 배워볼까요?
1: Today. T O D A Y. Today. Today. Tomorrow. T O M O R R O W. Tomorrow. Tomorrow. Yesterday.

0: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
1: 이번 단어는 today, 오늘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오늘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today? 오늘, today. 그 다음은 tomorrow, 내일이에요. What will you do tomorrow? 내일은 뭐 할 건데요? 친구들, 단어가 조금 길죠? But you can do it tomorrow. 그 다음은 yesterday, 어제란 뜻이에요. 어제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Yesterday. Okay, now everyone,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오늘, today, today. Very good. 내일, tomorrow, tomorrow. 뭐에 힘을 줘보세요. 어제, yesterday. 여기에 예에 힘을 줘볼까요? Yesterday. Excellent.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요.
0: Today. Today. Tomorrow. Tomorrow. Yesterday. Yesterday.
1: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day is my birthday. 오늘은 내 생일이야. 여러분, 생일날에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럼 친구들이 축하해줄 거예요. 자, birthday, 생일이란 뜻.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Today is my birthday. Good job. Okay, can you try this one?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너 내일 뭐 해? 우리가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내일 뭐 하니? What are you doing tomorrow? 자, 이건 눈 감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Excellent. Okay, now, this is our last sentence. It rained a lot yesterday. 어제 비가 많이 왔어. 자, 어제 얘기니까 rain, 비 오다 뒤에 ed 붙는 거 잊지 마세요. It rained a lot. 만약에 눈이 왔으면 it snowed a lot. 이러면 돼요. Okay, now, 이제 여러분이 해보세요. It rained a lot yesterday. Great job! 역시 오늘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0: Early. Early. Late. Late. Noon. Noon. Today. Today. Tomorrow, tomorrow. Yesterday, yesterday.
1: 친구들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tomorrow. Goodby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현재 완료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아, 현재 완료. 이름만 들어도 벌써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현재 완료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의 미션부터 알아볼까요?

주어진 동사를 사용해서 현재 완료 시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My parents blank to the supermarket.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지 오늘 공부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자, 현재 완료라고 하는 말은요,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다 품고 있는 시제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살아. 나는 서울에 살아는 현재 시제죠. 그런데 나는 서울에 살았어라고 하면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 나는 10년 동안 서울에 계속 살아오고 있어라고 한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럴 때 현재 완료를 쓸수 있어요. 과거도 들어 있고 현재도 들어 있고 과거 현재를 모두 품은 시제가 바로 뭐다? 현재 완료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핵심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일이 지금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때, 과거가 지금하고 어떻게든 연관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뜻이 네 가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현재 완료의 구체적인 뜻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현재 완료의 형태,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 가장 핵심적인 의미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의 형태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그 뒤에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아이를 써요. 과거 분사는 우리가 줄여서 짧게 PP라고도 부르는데요. 과거 분사 형태를 아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단 have has는 어떻게 구분해서 쓰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를 쓰고요. 3인칭 단수가 아닐 때는 have를 씁니다.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요? 그쵸? 우리가 일반 동사 현재형일 때 3인칭 단수 주어에 따라서 다르게 썼던 것처럼 have나 has도 마찬가지입니다. 3인칭 단수 주어는 has를 쓰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have를 써줘요. 그러면 그 뒤에 붙는 이 pp라는 아이는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동사의 PP 형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과거형 만들 때처럼 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규칙 동사는 우리 과거형 만들 때의 규칙이랑 똑같이 동사 원형에 ed나 d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동사 원형 live, 살다라는 뜻이죠. 과거형일 때는 lived. d만 붙여서 적어줬어요. 과거 분사 PP도 마찬가지로 lived. lived 같은 형태를 지닙니다. 다음으로 ask 물어보다 과거형으로 쓸때 ed를 붙여서 asked라고 하는데요. 과거분사 pp도 똑같이 asked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study 공부하다는 y로 끝나고 그 앞이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서 과거형 만들어줬죠. 과거분사도 마찬가지로 studied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동사의 PP형이 규칙 동사일 경우에는 D 혹은 ED를 붙여준다라는 거꼭 챙겨두세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불규칙 동사죠. 이 불규칙 동사도 동사의 과거형 마찬가지로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따로따로 외우자니 너무 기억할 게 많아져요. 그래서 보통은 동사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를 3단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go, went, gone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기억하시면 기억할 게 조금 더 줄어들겠죠? go, went, gone 이렇게 여러분이 리듬감 있게 읽어보면서 또 여러 번 적어보면서 이 표정도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사 원형 go, 가다의 과거형은 went, 과거 분사는 gone입니다. go, went, gone 다음으로 do, 하다의 과거형은 did, 과거 분사 PP형은 done. 그래서 do, did, done.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eat, 먹다의 과거형은 ate, 과거 분사 PP형은 eaten. 같이 읽어볼게요. eat, ate, eaten. 다음 see는 보다라는 뜻이죠. 과거형은 saw, 과거 분사는 seen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ee, saw, seen. write, 쓰다. 과거형은 wrote. 과거분사 PP형은 written이에요. 3단 변화 읽어볼게요. write, wrote, written. have, 가지다의 과거형은요, had이고요. 과거분사 PP

똑같이 생겼습니다. 과거형과 똑같이 had라고 써주면 돼요. 3단 변화 읽어볼까요? have, had, had. 다음으로 give, 주다라는 뜻의 동사죠. 과거형은 gave라고 쓰고요. PP형은 given, given이라고 합니다. 3단 변화 읽어볼게요. give, gave, given. lose. 잃다라는 뜻, 과거형은 lost이고요. 우리 아까 봤던 have, had, had처럼 과거형과 과거분사 형태는 똑같습니다. lose, lost, lost. 잃다, 잃었다. 그리고 과거분사 PP, lost라고 적어주세요. where, 있다의 과거형은 wore 이렇게 써주고요. PP형은 worn이에요. 3단 변화 읽어보겠습니다. where, wore, worn. run, 달리다. 달리다는 독특하게 동사 원형과 PP 형태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run, ran, run. 과거형은 ran으로 달라졌는데 과거 분사형은 다시 동사 원형으로 돌아오는 형태입니다. come도 마찬가지예요. 오다. come, came, come. 오다, come. 그리고 과거형은 came이라고 쓰고 PP형은 다시 동사 원형과 똑같이 come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PP 형태 따로 외우지 말고 과거형이랑 같이 3단 변화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과거분사 PP는 우리가 이후에 배울 수동태에서도 또 등장하거든요. 우리 그때도 봐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지금부터 친해지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 현재 완료의 기본이 되는 현재 완료 형태를 배워봤는데요. 과거 시제하고 비교해서 의미를 구분해 보면 과거 시제는 지금과 관련 짓지 않고 과거의 끝난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동사의 과거형 사용하고요. 예를 들면, She lost her wallet yesterday. 그녀는 어제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지금은 잃어버린 상태인지 전혀 알수 없는 거예요. He was sick 2 days ago. 그는 이틀 전에 아팠다. 지금 아픈 상태인지는 전혀 알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자주 사용되는 부사는 yesterday, last week, in 2020, 2 days ago와 같은 부사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 현재와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써요. have나 has PP를 써주고요. she has lost her wallet 하면 그녀는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렸다. 지금도 현재까지도 잃어버린 상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He has been sick for a few days. 그는 며칠 동안 아파왔다. 며칠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픈 상태라는 의미예요. Ever, never, already, yet, for, since. 이런 부사와 함께 쓰이는데요. 우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y parents 주어가 My parents 3인칭 복수니까 have를 써줘야겠고요. go FPP 형태는 gone이었습니다. go, went, gone. My parents have gone to the supermarket 하면 우리 부모님은 슈퍼마켓에 가시고 지금 현재 안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현재 완료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여가 생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영단어들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여가 시간에 다양한 장소나 나라를 여행하며 즐길 수 있어요. 조용한 시골에서 한적하게 쉬고 싶을 수도 있고 북적이는 대도시를 방문할 수도 있죠. 오늘은 다양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다양한 장소를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 지구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장소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도시는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다양한 나라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집중하면서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place입니다. place. 따라해 볼까요? place. 네, place는 장소입니다. 장소. 오른쪽에 같이 써볼 텐데요. 그냥 보면서 쓰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외운 다음에 내가 직접 써보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place 써보겠습니다. P-L-A-C-E 읽을 때는 place. 네, 장소라는 단어고요.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This is a perfect place for a summer vacation. This is a perfect place for a summer vacation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곳은 a perfect place니까 완벽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For a summer vacation,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이 되겠네요. 자, place는 이렇게 장소라는 의미인데요. 하나 더 살펴볼게요. This place is famous for its beautiful beaches. This place, 이 place는요, is famous for 무엇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for its beautiful beaches 라고 했으니까 아름다운 해변들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place 뭐라고 넣어줄까요? 장소라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place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라는 단어 꼭 기억하면서 바로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city, city인데요. 도시입니다. 자, 강세는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발음할 때 city도 괜찮지만 강세가 앞에 들어가다 보니 뒷부분을 약하게 city, city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city. 네, city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오른쪽에 바로 써볼게요. city. c-i-t-y. 읽을 때는 city. 네, 도시고요. 자, 예문을 살펴보시면 we visited a beautiful city in Europe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유럽에 있는 한 아름다운 시리를 방문했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시리는 도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Every city has its own culture and history 라고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쌤이 넣어보았는데요. 여러분, culture이라고 하면 문화라는 의미예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every city, 모든 도시는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Its own culture and history니까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ity 하면 도시가 되겠고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city 앞에 capital을 붙이게 되면 capital city 해서 수도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capital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하면 수도가 되겠죠. 우리 capital city 혹은 그냥 capital이라고만 해도 수도를 의미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도시보다 조금 작은 소도시. Town. Town. 많이 들어보셨죠? 이 town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보다 더 작은 마을도 알아두겠습니다. 마을은 village. Village.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 수도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Capital city 혹은 capital이라고 말합니다.

country. 자, 읽을 때는 앞에 강세를 넣어주세요. 읽어볼까요? country, country. 나라 혹은 시골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country, C-O-U-N-T-R-Y. 읽을 때는 country 앞에 강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시골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 예문 속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he two countries are very similar in size라고 말했죠. 여기서는 country가 나라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해석해 볼까요? 그두 나라는요, very similar,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비슷하냐면 in size라고 했어요. 크기가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읽어보면 the two countries are very similar in size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They built a small house in the country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the country가 시골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들은 시골에 작은 집을 built, 지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ountry는 이렇게 나라 혹은 시골이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보다 조금 더큰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대륙이라는 단어 알아둘게요. 대륙은요, continent. continent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세계라는 단어는 world, world. 이 단어들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영단어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다양한 장소를 말할 때는 P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었죠. place, place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도시를 나타낼 때는 어떤 단어를 쓰죠? 도시는 city, city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국가, 나라를 나타낼 때는요, C로 시작하는 단어, country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을 기억해 두시면 다양한 장소들을 나타낼 때 여러분이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단어를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Stephanie 쌤이에요.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영어 단어들과 영어 표현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또 오늘은 저희가 배운 단어들을 직접 일기로도 써볼 거예요. 그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친구 James, our friend James가 오늘은 어떤 일기를 썼는지 확인해볼까요?

0: Sam's birthday is coming up. I am invited to his party.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He likes movies. Should I get him a poster? I will get him an Iron Man poster.
1: 아, 제임스의 친구 샘의 생일이 곧 다가오나 봐요. James's friend Sam's birthday is coming up. 제임스가 샘한테 어떤 선물을 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제임스의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영어 단어, vocabulary, 문법, grammar, 그리고 발음, pronunciation까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Sam's birthday is coming up.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서 특히 알아둬야 할 이름 뒤에 S는 누구누구의라는 단어예요. Sam's birthday, Sam의 생일이겠죠? Coming up은 다가오다, 곧 다가오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Sam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Sam's birthday is coming up. Sam's birthday is coming up.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am invited to his party. I am invited to his party. 여기서 invited to는 누구누구의 초대하다라는 뜻이죠. Invitation, 이 초대라는 뜻이에요. 또 party는 당연히 파티죠. 그래서 나는 그의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I am invited to his party. I am invited to his party.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질문이죠.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여기서 present는 선물이죠. 생일 선물을 뜻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for, 위한, Sam을 위한 선물. Sam을 위한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라는 James의 질문이죠.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같이 읽어볼까요?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He likes movies. 정말 단순한 문장이죠. He likes movies. Like, 무엇을 좋아하다 라는 뜻이죠. Movie는 당연히 영화고요. Sam은 영화를 좋아해요. He likes movies. 같이 읽어볼까요? He likes movies. He likes movies.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Should I get him a poster? 다시 또 질문이죠. Should I get him a poster? 여기서 should는 뭐뭐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get는 받다, 얻다, 구하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oster는 아마도 영화 포스터를 뜻하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포스터를 사줄까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Should I get him a poster? Should I get him a poster? 마지막 문장 볼게요. I will get him an Iron Man poster. 나는 그에게 아이언맨 포스터를 사줄 거예요. 라는 마지막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제임스가 샘한테 어떤 선물을 줬는지 드디어 밝혀지네요. Sam's birthday is coming up. Sam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I am invited to his party. 나는 그의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Sam을 위한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He likes movies. 그는 영화를 좋아해요. Should I get him a poster? 그에게 포스터를 사줄까요? I will get him an Iron Man poster. 나는 그에게 아이언맨 포스터를 사줄 거예요. Birthday. 생일. Birthday. 생일. Come up, 다가오다. Come up, 다가오다. Invite to, 어디에 초대하다. Invite to, 어디에 초대하다. Present, 선물. Present, 선물. Should,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까요? Should,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까요? Get, 받다, 얻다, 구하다. Get, 받다, 얻다, 구하다. 자, 첫 번째 문제죠. Sam's birthday is blank. 이 blank 안에 들어갈 표현은 어떤 단어들일까요? 맞아요. coming up, 곧 다가오다 라는 뜻의 단어였죠. Sam's birthday is coming up. Sam의 생일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Sam's birthday is coming up. Sam's birthday is coming up.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 am blank his party. I am blank his party.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초대하다라는 뜻의 invited to라는 표현이죠. I am invited to his party. 같이 읽어볼까요? I am invited to his party. I am invited to his party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죠. 다음 문제 볼게요. What is a good blank for Sam? 이라는 질문이죠.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선물, present죠.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Sam한테 주기 좋은 선물은 어떤 걸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Should I blank him a poster?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get, 얻어다 주다 라는 단어죠. Should I get him a poster? Sam한테 포스터를 줘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Should I get him a poster? Should I get him a poster? 라고 마지막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들 퀴즈 어떠셨나요? 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복습해볼게요.
0: Sam's birthday is coming up. I am invited to his party. What is a good present for Sam? He likes movies. Should I get him a poster? I will get him an Iron Man poster.
1: 그래서 오늘은 제임스의 일기와 생일 관련된 단어들과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는 오늘 배운 단어들을 직접 일기에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 까먹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단어들과 표현들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우리 맛집 가자, 바닷가 카페 가자, 캠핑 가서 별 보자. 아무리 요구사항이 많아도 사랑하면 다 들어주죠.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는 영어로 I can do whatever for you. If it's for you, I can do everything.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Oh, the weather is beautiful. I can't believe I'm on Jeju Island. Thanks, Kevin.
2: Anything for you, Kristen. Anything for you, Kristen. Anything for you, Kristen. Enjoy!
1: Look at the color of the ocean. It's absolutely gorgeous.
2: I know. I have a feeling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time.
1: What's the smell? Kevin, look! There's smoke coming from the car!
2: What? Oh, we should take the car for AS service.
1: AS? What's that? After school?
2: No. After service. We should take it to the AS center.
1: Oh, you mean a service center? Is there one nearby?
2: As far as I know, there is a center on this road. It's not far.
1: Oh, Kevin, you really know everything. You're amazing.
2: That's me, Kevin Kim.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과 크리스틴이 제주에 왔습니다. 제주에 오니까요, 막 바다도 예쁘고 날씨도 너무 좋고 기분 좋겠죠? 그런데 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네요. 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쏙쏙 숨어 있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우리 재미난 표현들 배워볼게요. 와, 케빈과 크리스틴이 제주에 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기분도 좋겠죠. 아마 크리스틴이 오고 싶다고 해서 케빈이 기회를 마련한 것 같아요. 크리스틴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케빈이 좀 뭔가 듬직한 그런 표현으로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네요.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오늘의 한 문장이죠. 기억하시나요? That's right. Anything for you. Anything for you입니다. 이 말은요, anything이라는 말이 무엇이든지라는 뜻, for 누구누구를 또는 무엇무엇을 위해, you, 너. 말 그대로 널 위해라면 무엇이든지 생략된 말은 할 수 있어가 되겠죠. Anything for you.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Anything for you. Anything for you. 노란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 볼까요? Anything for you. 좋습니다. 이렇게 듬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막 너무 좋아서 바다도 보고 막 우리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 앞에 좀 보세요. 연기가 이렇게 펄펄펄펄 나고 있죠. 차에서 왜 연기가 나는 걸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케빈이 우리 차 AS 서비스 가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S 서비스. 그런데 크리스틴은 또 뭔가 AS 서비스란 말을 못 알아듣고 있죠. 케빈이 차근차근 설명을 했더니 Oh, you mean a service center? A service center?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 무언가가 고장났을 때 가는 고장 수리점. 우리말로도 그냥 AS 간다. AS 센터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AS가 사실은 after service를 줄여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데 바른 표현이 아니죠. AS service라고 하지 않고 그냥 a service center 또는 a service center. 서비스 센터가 되겠네요. A service center 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 케빈이 이런 경험이 제주에서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As far as I know, there is a center on this road. 라고 얘기를 했네요. 내가 알기로는 이 길로 쭉 가면 센터가 나올 거야. 이 길에 센터가 있을 거야 라는 뜻이네요. 눈여겨볼 표현은 as far as I know 입니다. As far as I know는 I know, 내가 아는 게 as far as, 이 far이 약간 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으로는 이런 뜻이죠. 내가 알기로는 이라는 뜻입니다. As far as I know. 문장에서 이렇게 쓸 수 있네요. As far as I know, he's a really good father.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정말로 좋은 아빠야 라는 뜻이네요. As far as I know. 크리스틴이요. 케빈이 뭔가 모르는 것도 없고 듬직하고 하니까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거든요. You really know everything 이라고 했더니 케빈이

맞장구를 치면서 That's me, Kevin Kim 이라고 셀프 칭찬을 또 하네요. 이게 바로 나야, That's me 입니다. 이 that's라는 표현은요, 역시 뭐뭐야입니다. 우리 예전 카툰에서 that's my mom에서도 보셨죠. that's 뭐뭐뭐는 역시 뭐뭐시야, 보통 칭찬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that's my mom, 역시 우리 엄마야, 또는 that's the spirit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spirit이 뭔가 정신, 영혼, 마음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 열의를 보일 때, 투지를 불태울 때, 그죠? 적극성을 보일 때 that's the spirit 이라고 하면 바로 그 정신이야, 그 정신이면 할 수 있어 라고 칭찬하는 말 되겠습니다. that's the spirit.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카툰에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Anything for you. Anything for you.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say입니다. Whatever이 무엇이든지, you, 너가 say, 말하는 것은이죠. 네가 하는 말은 나는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는 뜻이죠. Whatever you say.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 여자친구는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오,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say. 좋아요. 이번에는요, 필요한 건 말만 해 라는 표현도 볼게요. I'm at your service. I'm at your service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I'm at your service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너의 서비스 바로 앞에 내가 있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라는 거죠. 고급 리조트에 갔어요. 여기서 호텔 직원이 오셔서 정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필요하신 게 있으면 뭐든 말만 하세요. 어떻게요? I'm at your service. I'm at your service. Excellent. 이번 카툰은 보는 우리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내용이었죠. 케빈과 크리스틴이 제주에 갔습니다. 날씨도 즐기고 바다도 보는데 차에 문제가 생겼었죠. 차에가 문제가 생긴 이 에피소드로 배운 표현이 바로 A Service Center입니다. 그죠? 오늘의 바른 영어 표현도 잊지 마시고요. 카툰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 또 내가 생활에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the number two.
1: Oh, hi, Elmo.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구석구석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친구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I'm sorry. 미안해. 아, 나는 뭐라고 말하지? 그래, 나도 미안해. 클릭.
1: I'm sorry.
2: I'm sorry too.
1: I won't do it again.
2: Okay, let's be friends.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우리 함께 채워볼 빈칸이 3개 있어요. 미안한, 요건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하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이다 말고 반대로 뭐뭐 안 할 거야 라는 말 혹시 떠오르나요? 그리고 친구, 이렇게 세 개의 상자를 한번 채워볼게요. 첫 번째는 I'm 미안해. 우리 미안해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I'm, 그렇지, sorry. I'm sorry 가 바로 미안해요. 우리 대화할 때는

0: 아임 빼고 그냥 sorry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 뭘 잘못했는지는 우리가 상황은 모르겠어. 그런데 남자애가 뭔가 미안한 일이 있었고 싸운 것 같죠. 남자애가 I'm sorry, 미안해. 그랬더니 여자애의 대답도 I'm sorry too 잖아요. 미안해, 나도 미안해. 이렇게 대화가 오가니까 서로 뭔가 좀 싸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I'm sorry 다음에 to는 뭐뭐도 역시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나도 미안해. 남자아이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안 할게 라는 말. 그러면 할 것이다는 will. 여기에 반대를 만들려면 will 뒤에 not을 붙여주잖아요. will, not을 한 단어로 합쳐본다면 그래요. won't. won't.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I want, 하고 싶다의 want가 아니고 소리가 w, o, n't, won't, won't.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won't 라고 발음해요. won't는 will not을 줄임말. 그러니까 I won't 라고 하면 나안 할게, 안 그럴게 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동작이 나와서 무엇을 안할 건지를 나타내게 돼요. do it. 그것을 하다, 마지막에 again 또는 again이라고 해도 되죠. again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더 합쳐보니까 I won't do it again. 나 다시는 그거 안 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가 되겠네요. I'm sorry, I won't do it again은 사실 세트죠.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해, 안 그럴게.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라는 거 우리 친구들 평소에 하는 말 생각해 보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I won't do it again. 그랬더니 여자애가 오케이, okay, 알겠어. Let's be 친구가 되자네요. 친구? 그렇지, friend. 너랑 나랑 친구니까 그냥 friend가 아니고 friends가 되겠죠. S 붙여줘요. 여기에 be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무엇무엇이 되다, 어떠어떠하게 되다라는 뜻이죠. Let's 하자, be 되다, 되자, friends 친구. 우리 친구하자, 친구가 되자가 되겠네요. Let's be friends. 짧지만 배울 것 많은 대화였죠. 이제는 우리가 완성한 대화 리듬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남자애가 하는 말 I'm sorry에서 어디 강조? 오, 그렇지. 미안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I'm sorry. I'm sorry. 아니면 내가 미안해라고 하려면 I'm sorry. 이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친구들도 sorry 강조해 볼게요. I'm sorry. 그렇지. 그러면 나도 미안해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강조할까요? I'm sorry. To, 나도, 누구누구도, 여기 강조해야 되잖아요. I'm sorry to. 좋아요. 그리고 I won't do it again. 나안 그럴게. 이거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안할게 중요해요. 무엇을 안 하는지. do. 그리고, 다시는 여기가 중요하죠. I won't do it again. I won't do it again. 좋아요. 이렇게 강조할 부분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아닌 부분을 약하게 해야지 바른 리듬이 만들어진다. 여자의 대답까지 해볼게요. OK는 강조하겠죠, 대답. Let's be friends. 어디 강조할까요? 그렇지. 하자. 중요하죠. 친구가 되자. 강조해볼게요. OK, let's be friends. 좋아요. 그럼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좋아요. 오늘도 스피킹 들어가서 친구 누르고 씬 12, 12번째 대화 연습해볼게요. 리듬 맞춰서.
1: I'm sorry.
0: I'm sorry.
1: I'm sorry too.
0: I'm sorry too.
1: I won't do it again.
0: I won't do it again.
1: Okay, let's be friends.
0: Okay, let's be friends. 와우. 친구들도 좋아요. 자, 그럼 우리 talk more 시간이에요. 오늘은요, 대화 속에서 이 문장을 연습해 볼 거예요. I won't 동작 again. 기억하죠? I won't가 뭐라고요? 뭐뭐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나안 할게, 안 할게요. 여기에 again까지 붙었으니까 앞으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할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대화 속 문장은 요거였죠. I won't do it again. 다시는 그거 안 할게요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 자, 그럼 I won't 동작 again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기 도전. 다시는 거기 안 갈게요 말하고 싶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는 알겠고 거기에 가다를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가다. 그렇지. Go there. 거기에 가다. 그러면 합쳐서 I won't go there again. I won't go there again.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이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거짓말하다라는 동작이 있어요. 한 단어로. 그렇지. lie. lie가 있죠. 그러면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I won't lie again. I won't lie again. 마지막이요. 다시는 안 늦을게요. 그러면 늦다라는 말을 넣어주면 문장이 완성이에요. 늦다? 늦는 건 late인데요. 그렇지. be late라고 해야지 늦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I won't be late again. I won't be late again. Well don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사과하고 사과를 받아주고 하는 이런 대화였죠. 친구들하고 크고 작은 다툼 있잖아요. 그럴 때 귀엽게 I'm sorry too.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앱에서 우리 아까 클릭하지 않았던 다른 답변도 친구들 클릭해서 스스로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Oh,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2분 위기.
6: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우리 이번 주에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죠? 오늘은 지루함을 표현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2 Expressions of Emotions I can express that I'm bored.
0: Let's start with warm-up. 아하, 여기 보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있네요. There's a rabbit and a turtle. Well, if you look at the rabbit, 토끼를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지루해 보이죠, 그쵸? 뭔가 재미도 없나 봐요. So, the turtle is suggesting a race. 그래서 아마 거북이가 우리 같이 경주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 같죠? 자, 이때 어떤 표현을 우리가 써서 토끼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1: What are you doing?
2: Nothing.

0: I'm bored.
1: Why don't we go outside?
0: Okay, let's go to the playground.
2: 대화 잘 들었죠? 그럼 어떤 내용이었는지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 표현은 이전에도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죠. What are you doing? 그런데 여기에 do라는 행동 대신에 다른 행동을 넣어서 ing로 만들어주고 what are you 뒤에 놓으면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돼요. 예를 들어서 What are you writing? 이라고 물어보면 write는 글을 쓰다니까 지금 뭘 쓰는 거야?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같이 연습해 볼까요? What are you writing? What are you writing? Good job!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는 eat를 써서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at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read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read가 읽다, 뭐 책을 읽다 라는 뜻이니까요.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at are you reading? What are you reading? Good. What are you hiding? 자, 요 질문은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라는 뜻이 돼요. hide가 숨다라는 뜻도 있지만 숨기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어? 지금 뒤로 숨긴 거.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hid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같이 연습해 볼까요? What are you hiding? What are you hiding? Good job. 자,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질문했더니 Nothing. I'm bored. 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 nothing은 아무것도 아닌, 뭐 그 아무것도 안 한다 라고 할 때 nothing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nothing 이라고 하면서 I'm bored 라고 했죠. 자, bored가 바로 지루한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m bored 라고 하면 나 지금 지루해, 재미없어 라는 뜻이 되죠. 여러분 물론 영어는 재밌지만 지금 지루한 척 하면서 I'm bored 라고 해볼까요? I'm bored.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친구가 Why don't we go outside? 라고 제안을 했네요. 그쵸? Go outside가 바깥에 가다, 뭐 외출하다 라는 뜻이에요. Why don't we? 라고 시작하면 뭐뭐 하는 건 어때? 라는 제안이고요. 그래서 Why don't we go outside? 우리 밖에 나가는 건 어때?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Why don't we?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을 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이 되겠네요. 이것도 같이 연습해 볼게요. 우리 게임을 하는 건 어때? Why don't we play a game?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play a game이 바로 게임을 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큰 목소리로 Why don't we play a game? Why don't we play a game? 우리 등산하러 가는 건 어때? Why don't we go hiking? Why don't we go hiking? 우리 일어서는 게 어때? Why don't we stand up? 이라고 하면 되겠죠? 물론 그냥 stand만 써도 되지만 up까지 넣어줘서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요. Why don't we stand up? Good job. 우리 손 잡는 건 어때? Why don't we hold hands?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여러 명이서 서로 손을 잡는 경우 우리 뭐 게임하거나 이럴 때 동그라미를 서서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Hold hands는 내 양손을 다 잡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손만 잡을 때는 hold a hand이겠죠. 그런데 상대방 손과 내 손이 있어야 손을 잡잖아요. 그래서 나의 손은 한 손이더라도 상대방의 손까지 합하면 두 개이기 때문에 hold hands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아예 복수를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연습해 볼까요? 우리 손 잡을까? Why don't we hold hands? Why don't we hold hands? Good job. Okay. 자, 밖에 나가자고 하니까 okay, 좋아 라고 하면서 Let's go to the playground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let's go to the playground 라고 하면 우리 놀이터에 가는 건 어때?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let's go to 다음에 어떤 장소가 오면 우리 그 장소로 가는 건 어때? 라는 하나의 제안이에요. playground 놀이터였죠? 우리 다른 장소도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공원에 가는 건 어때? Let's go to the park. 그쵸? 근데 공원 중에서도 그 공원이니까 the park라고 했어요. Let's go to the park. 자, 그 다음에 너네 집에 가는 건 어때? 라고 할 때는 Let's go to your house. 우리 너네 집에 가자. Let's go to your hous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Let's go to your house. Let's go to your house. Good job. 우리 놀이동산에 가자.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자, amusement park가 놀이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더가 붙었지만 amusement가 모음 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더 소리는 the로 해줘야 합니다.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이렇게요.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잘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쇼핑몰에 가자. Let's go to the shopping mall. 그쵸? Let's go to the shopping mall. 여기서도 그 쇼핑몰이니까 더를 꼭 넣어줘야 돼요. Let's go to the shopping mall.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let's go to 다음에 장소가 오는 것까지 우리 연습을 해봤죠? 우리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What are you doing?
0: Nothing. I'm bored.
1: Why don't we go outside?
0: Okay, let's go to the playground.
2: It's time for a level up! 자, 그럼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우리 토끼가 굉장히 지루한 상태고 거북이가 경주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자,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거북이가 토끼한테 물어보네요. What are you doing?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토끼가 nothing. I'm bored.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너무 지루해.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지루하다. I'm bored. 기억나죠,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물론 I'm bored도 되지만 it's boring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It's boring은 지금 이게 지루해라는 뜻이에요. I'm bored하고 it's boring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boring은 어떤 게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뜻이고 bored, ed로 끝나는 건 나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I'm bored는 내가 지금 지루해이고 it's boring은 이게 지금 지루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는 ed와 ing가 붙는 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race가 바로 경주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렇게 제안을 하죠. Why don't we race? Why don't we race? 자, 우리 경주하는 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런데 경주할 때 우리 보통 뭐 하나요? 달리죠. 그래서 why don't we ru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y don't we run? Good job. 자, finish line. 저기 그림에서도 보이는데 finish line은 바로 경주가 끝나는 그 지점을 finish line이라고 하죠. 결승선을 finish line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okay. 토끼가 경주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okay라고 하면서 let's race to the finish line. 자, let's go to the playground. 우리 이렇게 우리 아까 연습했잖아요. go 대신에 race로 바꿔줬고 playground 대신에 finish line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finish line 결승선까지 경주를 하자. 이렇게 또 바꿔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Let's race to the finish line. Let's race to the finish line. Good job. 과연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길까요? 거북이가 이길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특히 지루해, I'm bored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Let's go to 다음에 장소가 오는

0: 하는 거, why don't we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It's time to chant. Get ready and go. What are you doing? Bored. Bored. I'm bored. Go outside. Go outside. Why don't we go outside? Good. Run. Run. Why don't we run? Playground. Let's go to the playground. Your house. Let's go to your house.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express that I'm bored. 지루해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I'm bored와 it's boring의 차이도 확실히 알아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복습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1: TV 국민연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2. The three R's. Reduce, reuse, recycle. Wednesday. What is recycle? I can say what to recycle.
0: 얘들아,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 쌤이랑 얼른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보니까 일단 여자아이가 recycle challenge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 girl is doing something called recycle challenge. 얘들아, recycle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재활용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challenge란 뜻은 우리 친구들 많이 알 것 같아. 챌린지 많이 하잖아. 왜? 뭐 라면 5개 먹기 챌린지, 뭐 댄스 챌린지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도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하기 challenge, 우리 도전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지금 물병들이 있어요. Plastic bottles, 플라스틱 물병들이 있죠. 그리고 newspapers, 신문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a glass and a can, 유리병도 보이고 캔도 보이네요. 이것들을 다 recycle 하려나 봐요. 오늘 그림 아주 멋지네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단어 4개 한번 살펴볼게요. 빠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배운 recycle. Recycle, 재활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해볼게요. Recycle, very nice. 그 다음에 plastic bottle. Plastic bottle, 플라스틱 병이에요. 왜 음료수가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해볼게요. Plastic bottle, plastic bottle. Good job. 그 다음에 old newspaper, old newspaper. 오래된 신문지라는 뜻입니다. 해볼게요. Old newspaper. Okay. 자, 그 다음은 protect. Protect. 바로 보호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해볼게요. Protect. Okay.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Recycle means to make new from old. I can recycle every day. 1. I recycle plastic bottles. 2. I recycle old newspapers to help the earth. When we recycle, we protect the earth.
0: 얘들아, 잘 들어봤어? 이번에는 쌤이랑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빠밤. 자, 첫 번째 문장으로요. Recycle means to make new from old가 나왔네요. 자, 이걸 선생님이랑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빨간색으로 된 단어 recycle, 바로 재활용하다, 재활용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new는 바로 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old는 뭘까요? old는 오래된 것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all put together 해서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recycle means. means는 의미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다란 의미는요. to make new from old.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한다는 것의 뜻이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겠죠? 자, 오케이. 우리 친구들 그럼 선생님이랑 다시 읽어볼게요. Recycle means to make new from old. Are you ready? Let's go. Recycle means to make new from old. Okay.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재활용이다라는 뜻이죠. Okay? 자, 그 다음은 I can recycle every day.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can은 쌤이 좋아하는 단어죠. 할 수 있다. 그리고 recycle는 바로 재활용하다. 그리고 every day, every day. 무슨 뜻일까요? 빠밤. 매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I can recycle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재활용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이겠죠. 난 매일 재활용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I can recycle every day. 쌤이 말하는 이 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시작! I can recycle every day. Good job! 따라한 거 맞지? 선생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지금? 그 다음은요. I recycle plastic bottles. Okay. 자, 이번엔 뭘 재활용하는지 볼게요. 자, recycle는 재활용하다. Plastic bottles는 그쵸, 플라스틱 병들이야. 그래서 나는 플라스틱 병들을 뭐해요? 재활용한대요. 어우, 아주 훌륭해요. 자, 다시 볼게요. I recycle plastic bottles.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어? 시작! I recycle plastic bottles. 잘했어요. 바틀이 아닙니다. 왜 영국식으로는 bottle 이렇게 한다곤 하지만요. bottles라고도 읽어줘볼까요? Bottles, 물 흐르듯이 bottles. Okay. 자, 그 다음엔 I recycle old newspapers. Okay. 자, old의 뜻은 오래된이었고요. 오래된 것이었고 newspaper는 신문이었고요.

맞죠? So old newspapers 하면 오래된 신문들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I recycle old newspapers. 나는 뭐도 재활용해요? 오래된 신문을 재활용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recycle old newspapers. Okay,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When we recycle, we protect the earth. 오, 오늘의 핵심 단어 나왔습니다. 이게 살짝 어려운 단어야. 그렇지만 우리 친구도 할수 있어요. Protect. Protect. 무슨 뜻이었지? 그치,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Earth는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구죠. 자, Earth. 이거 얼뜨라고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뜨 아니고 Earth. Earth. 선생님, 혓바닥 어디 있어? 뜨뜨뜨. Earth. Okay. 자, 우리가 recycle, 재활용을 할 때면 우리는 뭘 보호해요? 지구를 보호한대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면 지구를 보호한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한번 들어봐. When we recycle, we protect the earth. Okay, ready, set, go. When we recycle, we protect the earth. 아우,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퀴즈 타임 바로 시작해 볼게요. Number one. I throw plastic bottles in the trash. 나는 플라스틱 물병들을 바로 쓰레기에 버려요.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Of course it's X. 우리 recycle 해야 된다고 했지요? Okay. 자, number two. Should I throw paper in the trash? 페이퍼는 종이죠. 그러니까 페이퍼도 트래쉬, 쓰레기에 버리나요?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of course, X. We recycle papers too. 자, 우리 종이도 재활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X 되겠습니다. Alright,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볼게요. Recycle means to make new from old. 자, recycle, 재활용한다의 뜻은요, 오래된 것을 새 거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Okay. 자, 만든다는 뜻이죠. I can recycle every day. 나는 매일 재활용할 수 있어요. I recycle plastic bottles. 나는 플라스틱 물병들을, 플라스틱 병들을 재활용해요. I recycle Old newspapers to help the earth. 자, 나는 지구를 돕기 위해 old newspapers, 오래된 newspaper, 신문들을 recycle, 재활용해요. When we recycle, we protect the earth. 우리가 재활용을 하면 우리는 지구를 보호해요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쏙쏙 됐나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Chant and Move Time! 쌤이랑 함께 Chant 불러볼게요. Drop the beat! Recycle, recycle. Cycle, recycle. I can recycle. I recycle plastic bottles. I recycle plastic bottles. I recycle Old newspapers. I recycle old newspapers. Recycle helps the earth. Your turn. Recycle helps the earth. Good job. Yes, I recycle. Yes, I recycle. Okay, excellent, everyone.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오늘의 그림이 어땠는지,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요? 그걸 잘 기억하면서 쌤이랑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바밤! This is today's picture. 자, 여자아이가 지금 recycle challenge라는 것을 하고 있죠. A girl is doing something called recycle challenge. 이제 recycle challenge가 뭐였지? 자, recycle는 재활용하다. challenge는 우리가 더 아는 challenge, 도전이죠. 그래서 재활용 도전을 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자, 첫 번째예요.
Recycle means making new things from old things. 오케이, 해석을 해볼게요. Recycle means, 자, 재활용한다의 means, 뜻, 의미는요. Making new things from old things. 이건 무슨 뜻일까? 일단 thing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new things,

things라고 되어 있잖아요. thing은 왜 구체적인 사물을 뜻하진 않지만 물건이나 뭐 사물들을 포괄적으로 좀 뜻하는 단어입니다. thing, 물건, 그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래된 것들을 새 것으로 만드는 것이 재활용입니다라는 뜻이에요. Okay? Recycle means making new things from old things. Okay. 자, 그 다음은 I can recycle every day. 나는 뭘할수 있어요? 재활용을 매일 할수 있어요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시작. I can recycle every day. 잘했습니다. I recycle plastic bottles. 나는 플라스틱 병들을 재활용해요. Okay. I recycle old newspapers. 나는 오래된 신문들도 recycle, 재활용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I recycle cans and jars. 자, 나는 또 무엇을 재활용하냐면, cans, 캔들 있지요. 음료수 캔들. 그리고 jar는 잼이나 꿀이 들어있는 그런 유리병 있죠? 그걸 jar라고 합니다. I recycle cans and jars. 나는 캔들과 jars, 병들을 또 recycle, 재활용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Okay. Recycling makes the earth happy. 자, 재활용하는 것은 지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재밌게 들었나요? 오늘의 Cartoon Talk. 왠지 굉장히 의미가 많았는데요. Recycle Challenge. 우리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Oka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니, 벌써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to recycle. 나는 무엇을 재활용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Plastic bottles, old newspapers, 그 다음에 cans and jars. Recycle 하는 거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아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우리 드디어 비행기에 탔어요. 비행기에 타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바로 네, 기내식 먹는 시간. 승무원이 카트를 끌고 오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과 원하는 것을 정중하게 부탁해야 하는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오늘 함께 알아봐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0. Traveling by plane. Wednesday. Chicken or beef? I can ask for things I need on the plane.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와, 바로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음식을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남자 아이를 보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한데, 그럼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하는 단어. 승무원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것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을 attend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flight attendant 하면은 비행기에 있는 승무원을 뜻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Flight attendant. Flight attendant. Flight attendant. Very good. 그리고 이제 식사를 제공을 하죠. 기내식을 제공을 하는데, 식사는 영어로 meal이라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이렇게 식사를 meal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내식, 비행기 안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in-flight meal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meal. meal. meal. Very good. 그리고 우리 비행기에서 있을 때, 승무원을 불러서 가끔 추우면, 우리가 뭘 요청을 하죠? 담요를 요청합니다. 담요. 담요는 영어로 blanket이라고 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blanket. blanket. blanket. 네, 담요도 있고, 또 베개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잖아요. 베개는 영어로 pillow. pillow. pillow. Excellent. 자,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Chicken or beef?
2: Beef, please. Can I have some water, too?
1: Sure. Here you are.
2: Thank you. And I'm a little cold. Could you get me a blanket?
1: Of course. Just a moment.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A or B가 우리의 첫 번째 key expression인데요. 네, 맞아요. A or B. 이렇게 선택지가 두개 정도밖에 없을 때, 이 중에서 골라주세요. 할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특히 이런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원래는 더 정중하게 하려면 뭐, Would you like A or B?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비행기에는 승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승무원이 빨리빨리 이 손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줄여서 A or B 이렇게들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기내식에 보통 소고기, 닭고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닭고기로 드릴까요? 소고기로 드릴까요?를 짧게 어떻게 할까요? 네. Chicken or beef?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곤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Chicken or beef? Chicken or beef? Chicken or beef? 네. 그래서 승무원이 카트를 끌고 와서 다짜고짜 chicken or beef? 이렇게 물어봐도 놀라지 마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커피로 드릴까요? 차로 드릴까요? 이둘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라는 이 표현. 어떻게 할까요? Coffee or tea?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Coffee or tea? Coffee or tea? Coffee or tea? 주스로 드릴까요? 물로 드릴까요?는 어떻게 할까요? Juice or water? Juice or water? Excellent. 굉장히 쉽지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an I have 땡땡? 네, 이 표현도 정말 비행기 기내에서 뿐만 아니라 식당 혹은 친구한테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나 이거 가져도 되겠니? 나 이거 줄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물좀 주시겠어요? 라는 말은 Can I have some wa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네, 물 말고 간식 좀 주시겠어요? 라고 승무원에게 한번 요청해 볼까요? Can I have? 간식은 영어로 snack. 맞죠? 그래서 Can I have a snack? Can I have a snack? Can I have a snack? 네, 간식 말고 냅킨 한장더 주시겠어요?는 어떻게 할까요? 냅킨 한장 더. Can I have one more napkin? Can I have one more napkin? Can I have one more napkin? 네, excellent. Very good. 그럼 우리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또할수 있는 질문 표현. 네, 한 가지만 더 배우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은 바로 Could you get me 땡땡이에요.

여기에서 could you는 can you보다 훨씬 더 정중한 표현이에요. 여기에서는 상황이 좀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좌석에 있는데 내가 승무원을 일부러 불러서 아, 죄송하지만 저 이것 좀 갖다 주세요라고 좀 어렵게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볼 때이 표현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ould you get me? 그러니까 get는 이제 뭐 가져오다, 뭐 얻어오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could you get me?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담요 하나 가져다 주시겠어요? 로 한번 가볼까요? 담요는 영어로 blanket. 네, 우리 아까 배웠어요. 그래서 could you get me a blanket?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Could you get me a blanket? Could you get me a blanket? Could you get me a blanket? Very good. 담요 말고 베개 하나 가져다 주시겠어요? 베개. 우리 베개도 아까 배웠죠? Could you get me a pillow? Could you get me a pillow? Could you get me a pillow? 네, 베개 말고 차한잔 가져다 주시겠어요? 아, 목이 좀 목말라요. 그래서 차한잔 가져다 주시겠어요? Could you get me a cup of tea? Could you get me a cup of tea? Could you get me a cup of tea? Excellent.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cue. Chicken or beef? Chicken or beef? Beef, please. Beef, please.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Could you get me a blanket? Could you get me a blanket?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요. 타다! 기내에서 승무원, flight attendant가 와서 음식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친구는 또 몸을 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대화의 시작을 승무원이 닭고기로 드릴까요? 소고기로 드릴까요? 하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chicken or 땡땡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닭고기? 아니면 소고기로 드릴까요?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소고기는 영어로 beef. 그래서 chicken or beef 라고 하면 되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chicken or beef. chicken or beef. chicken or beef. Very good. 그러면 소고기 주세요 라고 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도 좀 주시겠어요? 라고 한번 승무원한테 질문을 해 볼까요? 그럼 소고기 주세요. beef please. 그죠? 그리고 물도 좀 주시겠어요는 Can I 땡땡 some water too?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우리 Can I have some water?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해 보세요. Beef, please. Can I have some water too? Beef, please. Can I have some water too? Excellent. 그랬더니 승무원이,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물을 건네주네요. 네, sure. 당연하죠. 그쵸?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로, 땡땡 you are.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많이 다루는 표현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 상대방에게 건네줄 때 뭐라고 하죠? 3, 2, 1. 네, here you are. 라고 하죠? 네, repeat after me. Sure, here you are. Sure, here you are. Sure, here you are. 네. 그랬더니 이제 이 남자친구가 thank you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추워요. And I'm a little cold 라고 하네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담요 하나 가져다 주시겠어요? Could you 땡땡 a blanket?
자, 그럼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Three, two, one. 네. Could you get me a blanket? 라는 질문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Thank you. And I'm a little cold. Could you get me a blanket? Thank you. And I'm a little cold. Could you get me a blanket? Very good. 그랬더니 이제 승무원이 물론이죠. 잠시만요라고 말을 하고 끝나네요. Of course. Just a moment. Of course. Just a moment. Very good.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원하는 음식을 말하고 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자신있게 요청해보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선생님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 도움을 줄 때 쓰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Today, 오늘은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are going to learn expressions when working together. 준비됐나요? Are you guys ready? 준비됐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0. Helping others. Wednesday. Working together. I can use expressions when working together.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where always?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 학교 체육관 안에 있습니다. 뭔가 체육을 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아, 지금 여기 보면은 팻말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School Charity Day입니다. 학교 자선의 날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물건을 이제 쓴 물건을 받아서 나눠주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건이 많아서 I think they are very heavy.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요. 이거를 지금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들어서 옮기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here we have a girl. 지금 이 여학생이 우리 저기에 있는 손수레를 사용하면 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손수레, 수레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Wagon, wagon. Good.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donation box 안에 있는 물품들을 조금 살펴봐 주세요. We have books, 책들도 있고, canned food, canned 음식들이 있고요. 마지막엔 이불도.

0: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이불이라는 단어도 배워볼까요? Blanket, blanket. Very good. 자, 단어들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dialogue 들어볼게요.
1: How am I going to carry all these donation boxes?
2: Don't worry. I know how to do this.
1: Really? How?
2: Put these boxes on the wagon. Let's do it together.
1: Great. Now we can carry the canned food, books, and blankets too.
0: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다이얼로그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How am I going to? All these donation boxes 입니다. 자, 여러분, donation boxes는 어떤 뜻이죠? 우리 방금 donation이란 뜻 배웠죠? 맞아요. 기부 상자들이고요. 우리 앞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봐주면, How am I going to? 라는 표현이에요. 그 부분 뒤에 동사 원형을 넣어서, 나 어떻게 뭐뭐를 하지? 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을 채워야겠죠? 이 모든 기부 상자들을 어떻게 옮기지? 라는 문장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상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옮기다 라는 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이 단어는 선생님 강의 속에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바로 carry를 사용하면 되죠? Let's read. 읽어볼까요? 이 모든 기부 상자들을 어떻게 옮기지? How am I going to carry all these donation boxes? 한번 더. How am I going to carry all these donation boxes? Good. 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까요? 이 일을 어떻게 끝내지?입니다. 자, this work가 이 일이란 뜻이고요. 끝내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야겠죠.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finish입니다. Let's read. 이 일을 어떻게 끝내지? How am I going to finish this work? One more time. How am I going to finish this work? Great. Our second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know how to this. 자, I know는 어떤 뜻일까요? 맞아요. 저 알아요. 나 알아라는 표현인데 뒤에 how to가 들어가게 됩니다. I know how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나는 무엇 무엇 하는 방법을 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가볼까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라는 표현입니다. 자, 무엇을 하다라는 동사를 써야 돼요. 어떤 단어일까요? 생각보다 쉬운 단어예요. 맞아요. do를 사용하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I know how to do this. One more time. I know how to do this. Good. 이번 문장은 나 자전거 고칠 줄 알아라는 문장입니다. 자, 무엇을 고치다라는 동사. Do you know? 아나요? 맞아요. 바로 fix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나 자전거 고칠 줄 알아. I know how to fix the bike. One more time. I know how to fix the bike. Great. Our last one. 마지막 표현이죠. Let's it together. 자, 우리 let's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어요. 자, let's 뒤에 동사 원형을 쓰고 명사, 그리고 together를 쓰게 되면 우리 같이 무엇 무엇을 하자라는 표현이 됩니다. 문장 볼까요? 우리 같이 하자. 이 상황을 같이 해결해 보자라는 의미겠죠? 대화 속에서는. 자, let's 뒤에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무엇을 하자. 우리 앞에 배웠던 표현에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맞아요. do를 사용하면 되죠.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하자. Let's do it together. Let's do it together. Good. 이번엔 우리 방을 같이 청소하자 라는 문장입니다. 자, 청소하다 라는 단어 알까요?

0: 맞아요. 바로 clean을 사용하면 되겠죠? Let's read. 우리 방을 같이 청소하자. Let's clean the room together. Let's clean the room together.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Are you ready? Hit the music, please. How am I going to carry all these? How am I going to carry all these? I know how to do this. I know how to do this. Let's do it together. Let's do it together. Good job,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It's build up tim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Today's dialogue를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이죠?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습니다. What was happening? 어떤 상황이었죠? 맞아요. 오늘은 School Charity Day, 학교 자선의 날입니다. 기부할 물건들을 지금 받아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박스들이 너무 많고 I think they are very heavy.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거운 박스를 어떻게 잘 옮길지가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이제 여자애랑 남자애랑 서로 같이 이것을 손수레로 옮겨서 가보자! 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문장부터 읽어봐야겠죠? How am I going to all these donation boxes? 자, 질문인데요.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carry, 옮기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전반적으로 어떤 뜻이었나요? 아, 내가 이 모든 기부 박스, 상자들을 어떻게 옮기지? 고민에 빠진 문장이었어요. 그죠? Let's read one more time. How am I going to carry all these donation boxes? 답변 볼까요? 우리 여자의 답변입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know how to this.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즉,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는 do가 들어갑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Don't worry. I know how to do this. 다음 문장 볼까요? Really? How? 정말? 어떻게?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Really? How? 답변 보겠습니다. Put these boxes on the wagon. 아, 자, 이 상자들을 어디에 넣어라고 합니다. 어디에 넣어라고 하나요? Wagon. 우리 wagon은 어떤 뜻이었죠? 손수레, 수레죠. 지금 저기 여자애가 가리키고 있는 저 물건, 초록색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볼까요? Let's it together.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무엇을 하다. do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같이 하자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let's do it together 이 문장의 it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 박스들을 손수레로 옮기는 이 상황을 뜻합니다. 이것을 같이 하자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put부터 우리 전체적으로 다 읽어봅시다. Put these boxes on the wagon. Let's do it together.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무엇을 꾸미다 라는 뜻은 decorate. Decorate. 자, 빈칸에 decorate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Let's decorate the wall together. 같이 벽을 꾸며보자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남자아이의 답변이죠. Great! 좋아! Now we can carry the canned food, books, and blankets too.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캔 음식들, 책, 그리고 이불들까지 다 옮길 수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Great! Now we can carry the canned food, books, and blankets too.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웠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랑 올인원 공부를 할 준비가 됐나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영어로 바로 그렇죠. Wednesday죠.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은 무슨 공부하는 날이었더라? 그치요. 듣기 하는 날이죠. 우리 오늘 재밌는 듣기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주의 주제 기억나나요? 손 들어봐. 기억나는 친구. 그러죠. 우리 친구 날 잘 맞췄어요.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Week 6. Animals in the Wild. Animals in the wild. Wild가 무슨 뜻이었더라? 야생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야생이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이번 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이번에 항상 듣기를 할 텐데요. 듣기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항상 뭘 주지요? 그렇지요. 미션이 있지요. 재밌는 미션이 있는데 자, 읽어봅시다. What does Rex feed the giraffes? 무슨 뜻이야? Giraffes가 무슨 뜻이지? 그렇지, 기린이라는 뜻이죠. 자, Rex가 giraffe에게 feed, 먹이를 주다거든요. 무슨 먹이를 주니에요? 기린이 뭘 먹지 얘들아? 막 고기를 뜯어 먹어요? 아닌데, 자, 우리 잘 들어볼 텐데 얘들아, 이 Rex 좀 봐봐. Rex가 지금 무슨 모자를 쓰고 있는데 zookeeper, 동물 사육사인가 봐, Rex가.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고 오세요.
1: Hi, Chrissy. Welcome to the zoo.
0: Hi, Rex. Do you feed the monkeys?
1: Yes, I give them bananas.
0: What about the giraffes?

0: I give them leaves.
1: And the lions?
0: I give them meat.
2: 자, 얘들아 잘 들어봤어요? 쌤이랑 하나하나씩 다시 들어보면서 따라하고 해석해 볼게요. 귀 좋은 듯.
0: Hi, Chrissy. Welcome to the zoo.
2: 다시 들어볼까요?
0: Hi, Chrissy. Welcome to the zoo.
2: 뭐라 그랬어요? Rex가 Hi, Chrissy. Welcome to the zoo. 라 그러네요. 오, Chrissy, 안녕. Welcome. 환영해. 라 그런 거죠. Welcome to the zoo. 동물원에 온 것을 환영해. 라 그러네요. 아, 지금 보니까는 Rex가 동물원 사육사였죠. 그래서, 오, Chrissy, 여기 동물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Chrissy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Hi, Rex. Do you feed the monkeys? 오, 한 번 더. Hi, Rex. Do you feed the monkeys? Chrissy가 뭐라 그래요? 짜잔. Hi, Rex. Do you feed the monkeys? 라 그러네요. 오, Rex, 안녕하세요. Do you feed the monkeys? Feed가 뭐였지? 오, 먹이를 주다였지요. 자, 그럼 누구에게 먹이를 주니?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어, 원숭이한테 뭘 줄지 궁금한데요. 자, 그럼 그 전에 한번 읽어봅시다. 안녕, Chrissy. Hi, Chrissy. Hi, Chrissy. Welcome to the zoo. 우리 친구들 잘해? Welcome to the zoo. 좋아요. 자, 일단 Chrissy가 Hi, Rex. Rex, 안녕하세요. Hi, Rex. Hi, Rex. Do you feed the monkeys? Do you feed the monkeys? Feed가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먹이를 주다란 뜻이었죠? 자, 그러면은 Rex가 뭐라고 하는지 또 들어봅시다.
0: Yes, I give them bananas.
2: 뭐래요? 한번 다시?
0: Yes, I give them bananas.
2: Rex 사육사님이 monkeys, 원숭이에게 뭘 준대요? 짜잔, yes. I give them bananas. 오, 바나나를 준대요. 근데 우리 바나나라고 발음 안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죠? Bananas라고 하기로 했죠? 원숭이는 역시 바나나를 좋아해, 그쵸? 자, 그랬더니 Chrissy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1: What about the giraffes?
2: 뭐래요?
1: What about the giraffes?
2: 다시 다 확인해 볼게요. What about the giraffes? 어, 길이는? 이라고 물어보네요.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Yes, I give them bananas. 오, 나 바나나 줍니다. 저는 바나나를 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Yes, I give them bananas. 시작. Yes, I give them bananas.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 쌤이 뭐라고 했죠? 오, 길이는요? What about the giraffes? 시작. What about the giraffes? 기린은 뭘 줘요? 기린은 뭘 먹을까? 들어볼까요?
0: I give them leaves.
2: 뭐라 그랬어요? 기린 뭐 먹는데 얘들아? 어, 궁금해 궁금해. 한번 다시.
0: I give them leaves.
2: 기린 뭘 먹는데요? 그렇지요. I give them leaves. Leaves는 잎사귀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기린이 목이 길어서 나무에 달려있는 잎사귀를 뜯어먹잖아요. 그쵸? 자, I give them leaves. 그랬더니 크리스가 또 뭐라고 할지 들어볼까요?
1: And the lions.
2: 한 번 더.
1: And the lions.
2: 자, 볼게요. And the lions? 그럼 사자는요? 라고 물어보지요? 자, 크리스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자, 우리 그럼 두 개 다시 읽어볼게요. Rex가 I give them leaves. 우리 친구들 잘해? I give them leaves. 저는 잎사귀를 줍니다. 그랬더니 크리스가 And the lions? 사자에게는 뭘 줘요? 사자는 뭘 먹을까? 잎사귀 먹을까요? 아닐 것 같아, 그쵸? 한번 들어보자.
0: I give them meat.
2: 오, 뭘 먹는데요? 한 번 더.
0: I give them meat.
2: 뭘 먹는데 사자는? I give them meat. 자, 풀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 풀이 아니고 뭘 먹어요? meat를 먹는데요. meat는 고기야, 얘들아. 자, 다시 읽어볼게요. I give them meat. I give them meat. 우리 친구들 잘해? I give them meat. Okay, 잘했어요. 지금 Rex 사육사님이 어떤 동물에게 무엇을 먹이를 주는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본 다이얼로그였는데요. 어때요? 재밌었어요? 그럼 우리 미션 확인해 볼까? 봐봐. What does Rex feed the giraffes? Rex 사육사님이 기린에게 무엇을 먹였죠? 들어볼까요?
1: What about the giraffes?
0: I give them leaves.
2: 오, 물 먹는다 그랬지, 얘들아? 그러지요. leaves를 먹는다 그랬어요. leaves가 무슨 뜻이었어요? 고기였어요? 풀이었어요? 잎사귀였지, 그치? 잎사귀들은 영어로 leaves가 되겠습니다. giraffes eat leaves. 오케이, 기억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문제를 풀어볼게요. 잘 들어봤으니 우리 친구들 문제도 풀 수 있겠지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크리스쌤이 있으니까. 자, number one. Where are Chrissy and Rex? 지금 크리스랑 렉스랑 어디에 있지요? A. At the zoo. B. At a restaurant. C. At the park. Zoo는 무슨 뜻이었지? 동물원이었고요. B는 restaurant, 음식점. C는 park. park는 공원이었죠? 아, 뭘까? 3초 줄게요. 3, 2, 1. 들어볼까요?
0: Hi, Chrissy. Welcome to the zoo.
2: 뭐예요? Rex가 어디에 온 것을 환영해요? 라 그랬죠? 그렇지요. At the zoo, 동물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at the zoo, A가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볼까 말까? 슈루루룽. 2번은 What does Rex feed the monkeys? Rex는 monkeys가 뭐야, 얘들아? 그렇지, 원숭이지요. 원숭이들에게 무엇을 먹이나요? 라는 문제인데요. 아, 뭘 먹였더라? A. Meat. B. Bananas. C. Leaves. Meat가 뭐였지? 고기였죠? B는 banana. C는 leaves. 잎사귀. 뭐였는지 생각해봐. 3, 2, 1. 자, 확인해볼까요?
1: Do you feed the monkeys?
0: Yes, I give them bananas.
2: I give them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Bananas라 그렇지요.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해. 자, 그럼 3번 가볼게요. 3번은 3번이 없고요. 바로 true or false로 갑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지요? Rex feeds meat to the giraffes. Rex는 giraffe에게 고기를 먹입니다. Oh, 맞을까 틀릴까? O or X? 한번 들어볼까요?
1: What about the giraffes?
0: I give them leaves.
2: 뭘 먹인대요? Meat 먹인대요? 고기 먹인대, 얘들아? 아니죠. Leaves 먹인다 그러지요. 잎사귀를 먹이니까 이건 O야, X야? 그렇지. X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뭐 기린이 고기를 먹으면 좀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좀 섬뜩할 것 같아.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빠밤. Rex feeds leaves to the lions.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Rex는 lions. 사자들에게 leaves. 풀. 잎사귀를 먹인다? 오, 맞을까 틀릴까? 사자가 잎사귀? Lions eat leaves?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1: And the lions?
0: I give them meat.
2: I give them,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그렇죠, meat라 그랬죠. 사자는 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쵸? meat, 고기를 먹지요. 그래서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그렇지요. X가 돼야 되겠지?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크리스가 되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어깨 쭉 펴고 배에 힘주고 귀 쫑긋해서 잘 들어볼 수 있겠지요? 준비될 수 있겠지? 자, 선생님이 말하는 거 잘 따라해봐요. 오케이?
0: Hi, Chrissy. Welcome to the zoo. Yes, I give them bananas. I give them leaves. I give them meat.
2: 얘들아, 선생님 대사 잘 따라해봤어? 선생님이 되어서 따라해보는 거야. 발음도 열심히 하고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잘해본 거 맞지요? 얘들아,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요. 요번 주에 주제가 뭐였지? 그렇지, Animals in the Wild였지요. 자, 야생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 요번 주에 계속 이야기해보는데요. 어때요? 재밌어요? 선생님은 동물 좋아해서 되게 재밌는데 우리 친구들도 좋은 시간 보내고 있길 바래요. 우리 무슨 동물들 얘기하고 있었지? 사자, lions도 있고, elephants, 코끼리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기린, giraffes도 있고요. 다양한 동물들 많았지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요. 오늘 저녁 맛있게 먹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선생님이랑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는 거야. 오케이? 약속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또 굿바이 할게요. 바이바이, butterfly.
3: I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step by step. 저는 영문법 독해팀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립니다. 진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10강입니다. 10강에 새로운 단어 나갈 건데요. 어떤 단어이냐면요. Today, Unit 4, 미래 시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3단원까지 우리 과거 시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과거에서 슉 넘어가서 미래를 배울 건데요. 이 미래 시제도 과거, 현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시제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미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부모님께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나요? 얘 지인아, 공부해라! 얘 지인아, 방 좀 치워라! 자, 이런 말 많이 듣지 않나요? 이럴 때 여러분 아마 이렇게 답하겠죠? 아이, 공부할 거야! 아, 방 치울 거야! 이렇게요. 자, 뭐뭐 할 거야, 공부할 거야, 방 치울 거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죠. 뭐뭐 할 거다, 뭐뭐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미래 시제예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미래 시제 열심히 배워야겠죠? 좋아요. 우리 지니어스 교실에서 오늘 나의 꿈 발표 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해요. 질문을 보니까요,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future 하면 미래라는 뜻이고요. What will you be 하면 너 나중에 뭐 될 거니? 무엇이 될 예정이니? 이런 뜻이에요.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자, 그래서요, 이 세 친구들이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나는 그래서 뭘 할 거야? 이렇게 미래 시제를 활용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 발표 짧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제일 먼저 나온 친구가 우리 민지입니다. Hi, 민지. 민지는요, I want to be a teacher.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I want. 나는 원합니다. 무엇을요? To be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되기를 원해. 아,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은 우리 민지 친구. I will teach children and help them. 아하, 나는 will? 처음 보는 단어인데요. 괜찮아요. 오늘 학습할 거예요. 일단 해석해 보면 나는 teach children, 아이들을 가르치고 help them, 그들을 도울 거야. 이런 뜻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요. 그 다음 친구는 주호 친구입니다. Hi, 주호. 주호는요, I want to be an astronaut. 자, 우리 친구들, astronaut 오늘 처음 보는 단어죠? 우주 비행사라는 뜻입니다. 우주 비행사요. 나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 I will travel to space one day. 나는 travel 여행할 거야. To space. 우주로 one day. 언젠가는 우주 여행을 하고 싶은 우리 지호 친구였고요. 그 다음은요. 우리 미나. Hi, 미나. 미나는요. I will become a writer. 나는 writer. 작가가 될 거야. Become 하면 무엇 무엇이 되다죠? I am going to write books for children. 나는 책들을 쓸 거야.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 자, am going to? 이건 또 무슨 단어일까요? 좋아요. 우리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미래 시제 확실히 배워서 이따 수업 마무리에 이 친구들의 발표 나머지 마저 들어볼게요. 그럼요,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우리 미래 시제는요, 우리 친구들. 사실, 과거나 현재에 비해서 이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한 편이에요. 근데요, 오늘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알아볼 겁니다. 딱두 가지요. 첫 번째가 will이에요. W-I-L-L, will. 다 같이 will. 좋아요. 이렇게 문장 안에 동사 앞에 will만 붙여주면 여러분 그 동사를 미래의 시제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왜냐하면 will은 이렇게 will이라는 친구는 미래의 의미를 더해주는 조동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친구들 조동사 왠지 익숙하죠? 과거 시제할 때 많이 만났었잖아요. 우리 조동사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근데 어떻게 도와주냐면요. 미래의 의미를 더해준대요. 자, 우리가 이 동사 하나만 있으면 study, 공부하다라는 뜻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will을 붙여서 will study 하면 나는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의미를 추가시켜주는 거예요. 무엇무엇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요. 당연히 조동사 will 뒤에는 항상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사 원형이요. 자, 예문을 보면요. The store will open next weekend. 그랬죠? 해석해 볼게요. The store. 그 가게는요. will open. 자, 여기 will이 나왔고 그 뒤에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앞에 the store 3인칭 단수 주어지만 뒤에 s 안 붙이고 동사 모양 그대로 open 써줬죠? will 동사 원형 문을 열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요. 자,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weekend와 week를 많이 헷갈려 합니다. weekend는 주말, week는 주, 한 주를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next weekend 하면 다음 주말. Next week 하면 다음 주, 그 다음 tomorrow, 내일, in the future, 미래에.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미래 시제 문장에서 자주 만나게 될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밑에 있는 문장도 중요해요. 주어가 대명사.

동사이면 주어와 will을 축약해서 쓸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영어라는 언어는 정말 귀찮은 것도 싫어하고 길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반복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이 축약형을 많이 쓰는데요. will도 축약을 시킬 수가 있대요. 그런데 조건이 주어가 대명사이면 그렇죠. 자, 대명사요. 대명사에 우리 어떤 거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자, 바로 불러보세요. 대명사. 나, I, 너, you, 그들, they, 그 다음에 he, she, it까지 대명사 6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만 will을 축약해서 쓸수 있습니다. 일반 명사, 고유 명사 다안 돼요. 대명사만 축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I 점 찍고 LL, she 점 찍고 LL, they 점 찍고 LL 이렇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점은요, 사실 apostrophe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너무 선생님이 어려운 말을 쓰면 여러분 도망가실까 봐 선생님 그냥 점이라고 읽었습니다.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I'll, she'll, they'll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자, 살펴봅시다.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에 유의해서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They'll remember this moment forever. 자, 여기 they'll 바로 축약시켰네요. 이 L, they'll 이거는 they will을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remember, 기억할 것입니다. This moment, 지금 이 순간을요. forever, 영원히요. 정리하면 그들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선생님도요. I will remember this moment forever. 여러분과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을 선생님도 영원히 기억할게요. 여러분도 이 지니쌤을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 The train will arrive in 30 minutes. The train. 자, 이 문장은요. 이첫 번째 문장과 뭐가 달라요? 그렇죠. 주어가 대명사인데, the train은 대명사가 아니죠. 그냥 일반 명사죠. 따라서 축약할 수 없고요. will을 그대로 써주었습니다. The train, 그 기차는 will arrive. 자, arrive 무슨 뜻이에요? 도착하다. 도착할 것이다. In 30 minutes. 30분 있으면 그 기차가 도착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will도 부정도 해야 되고 의문도 가져야겠죠. 우리 친구들 미래에 대한 부정도 많이 중요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 나 공부 안할 거야. 나 숙제 안할 거야. 청소 안할 거야. 안할 거야. 하지 않을 거다. 자, 미래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너 오늘 나랑 학교 끝나고 놀 거야? 나랑 학교 끝나고 놀수 있어?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의문도 가지죠. 그것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will의 부정은요. 너무 쉬워요. will 뒤에 not만 써주면 됩니다. 이 not이라는 친구 우리 과거 시제할 때도 자주 만났어요. will 뒤에 not을 씁니다. 그래서 will not. will not 하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무엇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하지 않을 것이다. 안할 거야.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축약형이 있습니다. 축약형이요. 근데 약간 낯설 수도 있어요. 모양이 won't 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 번만 따라해 볼게요. won't, won't, won't. 잘했어요. 이 will not을 줄여서 선생님, willn't 아니에요? willn't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이 willn't 뭔가 발음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기껏 축약시켰는데 발음이 더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발음하기 쉬우라고 won't라고 바꿔준 거예요. won't 아시겠죠? 자, won't 문장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will not을 줄여서 won't라고 합니다. 예문 바로 볼게요. The students will not stop dreaming. 네, 여기 끊어줄게요. The students, 그 학생들은 will not 동사 원형 나왔죠. 미래에 대한 부정 will not
동사 원형입니다. 나신 항상 will 뒤에만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will not 동사 원형 이렇게요. 그 학생들은 stop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요? dreaming 꿈꾸는 것을요. 정말 멋진 문장이네요. 의문문도 한번 살펴봅시다. 윌의 의문문은 will 주어 동사 원형으로 나타냅니다. will 주어 동사 원형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새로운 구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will의 위치만 이렇게 슉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원래는 주어, 그 다음에 그 가운데 will, 그리고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잖아요. You will study 이렇게요. 근데 거기에서 이 will만 위치를 주어 앞으로 슉 가지고 온 겁니다. Will you study? 이렇게요. You will study. 이 말을 will you study? 라고 will의 위치만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무엇무엇 할 것인가요? 무엇무엇 할까요? 라는 해석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부정은 will 뒤에 not, will not. 의문은 will의 위치만 주어 앞으로 슉 가져온다. 이두 가지입니다. self-check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Will the team win the match tomorrow? Will the team win? 나왔죠? 자, 하나씩 보면 will을 맨 앞에 놨고 그 뒤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요. Will the team win? 그 팀이 우승할까요? 그팀 승리할까요? 아직 경기 안 해서 모르겠는데 승리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The match, 그 경기를요, tomorrow, 내일. 즉, 그 팀이 내일 경기에서 승리할까요? 묻는 거예요. 자, 두 번째. They won't attend the meeting next week. 자, they won't 나왔죠? 여러분, 보자마자 당황하지 않으셨죠? 당황하셨나요? 네, 오늘은 아직 우리가 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자마자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이 won't 오늘 확실히 외워두고 다음 시간부터는 보자마자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will not의 줄임말이요. will not. 자, 이게 L로 보이네요. will not. 그렇죠? 그들은 attend 하면은 참석하다잖아요.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the meeting. 그 회의예요. 언제? next. week, 다음 주에요. 그들은 다음 주에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자, 아까 선생님 수업 초반에 얘기해 줬듯이 이런 tomorrow, 내일, next week, 다음 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미래 시제에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이제 will의 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will의 단짝 친구입니다. 누구냐면요, be going to. Be going to예요. 자, 이거를요, 우리 친구들, be 동사? go, 가다, to, 어디로 가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하나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절대 분석하시면 안 돼요. Be going to.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구나라고 외워주셔야 합니다. Be going to.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Be going to. Be going to. 좋아요. 여기서 be는요, 우리 친구들 비동사예요. 비동사 going to입니다. 자, 그래서 이 be going to도요, will과 같이 미래의 일을 표현해요. 미래에 있는 일을 표현하는데, 무엇무엇 할 것이다. 무엇무엇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여기서요, 친구들. will과 다른 점 혹시 찾았나요? will과 다른 점이 어디 있어요? 찾았나요? 그렇죠. 무엇무엇 할 예정이다. 여러분, 아까 will 설명할 때는 무엇무엇 할 예정이다라는 말 없었어요. 믿기지 않으시면 다시 돌려보세요. will은요, 무엇무엇 할 예정이다는 없어요. 근데 be going to는 무엇무엇 할 예정이다가 있어요.
네, will이랑 be going to 아주 친한 친구긴 한데요. 자세히 보면 아주 미묘한 차이점

갑자기 부모님께서 진아 공부 좀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아, 나 공부할 거야. 나 공부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will을 씁니다. I will study. I will study. 나 공부할 거야. 사실 생각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 갑자기 결정을 내려서 어, 나할 거야 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will을 쓰고요. Be going to는 이미 선생님이 지난주부터 아, 나는 그날 저녁 먹고 공부해야지 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 am going to study after dinner. 나 계획했었어. 나 공부 밥 먹고 할 거야. 이렇게요. 자, 미묘한 차이를 느끼셨나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밑에 봅시다. 이때 be 동사는 주어에 맞춰 쓰고 to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네, 여기 아까 be가 선생님 be 동사라고 했었죠? 앞에 있는 주어에 맞춰서 주어가 I면 am going to, you면 you are going to, he, she, it is going to 이렇게 be 동사 맞춰 쓰시면 되고요. to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요. 그렇죠.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예문 바로 볼게요. They are going to have a barbecue party this weekend. 여기 나왔죠? 그들은 are going to 동사 원형이요. They니까 are, 비동사 잘 써줬죠? 그들은 have, 무엇무엇을 할 예정이다. 무엇을? A barbecue party. 바베큐 파티를요. 언제?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요. 그들은, 우리 그 주말에 바베큐 파티 하자라고 미리 계획을 계속 세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They are going to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Self-check 보시면요. She is going to plant some vegetables this spring. 그녀는 she니까 비동사 is going to 동사 원형이요. plant 하면 우리 친구들 식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언가를 심다 라는 동사도 있어요. 동사 원형입니다. 그녀는 심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미 계획을 했어요. 그녀는 심을 예정입니다. 무엇을요? Some vegetables, 채소들을요. 이번 봄에. 네, 이렇게 되겠죠? 그녀는 이번 봄에 약간의 채소들을 심을 예정이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e company is going to start a new service. 그 회사는요. is 맞게 비동사 썼고요. going to 동사 원형. is going to 동사 원형. 시작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되겠죠. 그 회사는 시작할 예정이다. 무엇을? New service. 새로운 서비스를요. 그렇죠? 그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막 결정을 내리겠어요? 아니죠. 이미 1년 전, 2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아, 우리 이때 새로운 서비스 시작하자. 라고 계획을 짜니까 이때는 is going to를 넣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아이 선생님 그냥 저는 will 쓸래요. The company will start a new service라고 쓰면 안 돼요? 됩니다. 사실 문법적으로는 여러분 전혀 틀리지 않아요. 문법적으로는 괜찮은데 의미적으로 이 원어민들은 be going to를 미리 계획했던 일에다가 쓰니까 여러분도 이 원어민처럼 미래 시제를 확실하게 쓰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고요. will을 쓴다고 해서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be going to의 부정과 의문도 살펴봐야겠죠.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be going to의 부정은 비동사 뒤에 not을 쓴다. 비동사 뒤에 not을 써요. 우리 not이라는 친구는 not을 가려서 비동사 뒤에만 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비동사 뒤에 not을 쓰고요. 무엇무엇 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무엇 할 예정이 아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She is not going to agree. 자, not이라는 친구 아주 비동사 뒤에 찰싹 붙어 있지요? She is not going to 동사 원형이요. 그녀는 agree 하면 동의하다니까 동의하지 않을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부정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의문문은요, 의문문. 자, 여기가 부정이었고, 의문문입니다. 의문은 비동사를 주어 앞에 써요. 비동사의 위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어디로? 주어 앞으로요. 여기 보시면 비동사 맨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Is she going to agree? 이렇게요. 자, is she going to agree? 그녀는 동의할까요? 그녀는 동의할까요?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가 됩니다. 자, self-check 살펴볼게요.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에 유의해서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 Is the price going to go up next month? 자, is the price going to go up? 선생님, 한 문장에 go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너무 헷갈려요 하는 우리 친구들. 헷갈려 하지 마세요. is going to는, 이 안에 있는 go는 전혀 뭐 가다 이런 뜻이 없어요. 그냥 한 덩어리로 is going to, 그냥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will과 같은 친구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문장에서 진짜 중요한 동사는 go up입니다. go up, 오르다. 주어가 the price. 그 가격이 오를 예정인가요? 묻는 거죠. 언제? Next month. 다음 달에요. 자, 이렇게 가격이 다음 달에 오를 예정인가요? 묻는 거예요. 두 번째. They aren't going to stay here in summer. 자, 여기 aren't도 어떤 것의 축약이지요? 어떤 것의 축약? Are not. They are not going to stay here. 어쩌고저쩌고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에 대한 부정이네요. 그들은 are not going to니까 stay,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머무르지 않을 예정이에요. 어디에? Here, 여기, in summer, 여름에. 그들은 여름에 여기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will과 be going to 모두 살펴봤고요. 그것에 대한 부정과 의문도 있었어요. 오늘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해 주세요. Now it's time to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 아까 그 친구들 발표마저 들어보러 가볼까요? 네, 나의 꿈 발표 대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발표마저 하는데요. 뒤에 내용은 이 친구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말해준다고 해요. 빈칸을 채워서 우리가 친구들의 발표 멋있게 완성해 주자고요. 민지 친구, 아까 I want to be a teacher.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친구인데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냐면, I am, hard to be a better teacher. To be a better teacher 하면 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예요. 공부를 열심히 할 거래요. 자, 그럼 여기 빈칸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I am, 그렇죠? Going to study. I am going to study hard 하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라는 뜻이 되죠. 민지 친구, 선생님이 아주아주 아주 응원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주호. To be an astronaut. I want to be an astronaut.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죠. 주호는요, 나는 우주 프로그램에 참여할 거야 라고 했어요. 멋진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너무 좋겠죠. Join a space program 하면 우주 프로그램에 참여하다인데 앞에 이제 미래의 표현이 담긴 무엇을 써줄까요? I am going to join a space program 하면 너무 좋겠죠. 잘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미나 친구 나와주세요. 미나는 I will become a writer. 작가가 될 거야 라고 했던 친구예요. 우리 미나는 어떤 노력을 할 거냐 보니까 나는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쓸 거예요. I books and write every day. 자, 여기 뒤에 있는 거 해석해 보면 매일 글을 쓸 거야. 그러니까 앞에는 매일 책을 읽을 거야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나는 I will
read a book 하면

그러면 나는 책을 읽을 거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친구들 너무너무 발표 잘해줬고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 어떤 미션을 드릴지 예상이 가시나요? 그렇죠.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 오늘은요. 오늘 배운 미래 시제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장래 희망에 대한 글을 적어보세요. 이 친구들도 친구들이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의 꿈이 정말 정말 궁금해요. 많이 많이 적어서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내용이 많아요. 꼭 복습해 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필요한 학용품을 찾아 문구점 산말리 파트 2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문구점 간 적이 있었죠, 그렇죠?
1: 어, 맞아요.
0: 학용품만 사고 이랬었는데.
1: 네네.
0: 자, 오늘 뭐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사보는 거 어때요?
1: 어, 좋은데요?
0: 오랜만에 문구점이잖아요. 또.
1: 문구점에서는 사실 아. 예, 막 이렇게 살 게 없어도 생겨요.
0: 이상하게 사고 싶잖아요.
1: 어, 다 사고 싶어 진짜.
0: 욕심나요, 네. 네. 자, 그래서 문구점에서 필요한 걸 찾는 situation.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자, 뭔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거는요, 문구점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그쵸.
0: Right?
1: 뭐, 우리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있거든요.
0: 그럼요.
1: 그때 물어볼 때도, 쓸수 있겠네요.
0: 슈퍼마켓도 마찬가지고요.
1: 네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이즈가 다른 게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1: 그쵸, 그쵸.
0: 그런 것도 우리 영어로 할수 있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문구점에서 필요한 걸또 영어로 한번 찾아볼까요?
0: 으흠.
1: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2: What are you looking for?
1: 점착.
2: Stamp.
1: No, 스탬프 no. Stick.
2: Stick.
1: Stick memo. Stick
2: Ah!
1: memo where is it?
2: Sticky notes. Okay,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1: Next to the pen?
2: They're right behind
1: Behind
2: you
1: you? Behind me?
2: next to the pens.
1: 오!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2: Sorry?
1: Smaller than this.
2: Ah,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Bottom?
2: Yeah,
1: Bottom? 바닥.
2: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Shelf.
2: Bottom shelf.
1: 선반. Shelf, bottom.
2: Bottom, yes, down there.
1: Over there.
2: Yes,
1: Yeah,
2: yes.
1: okay, thank
2: Okay, no
1: you.
2: problem.
0: 아, 잘 봤습니다.
1: 네.
0: 아, 문구점 하잖아요. 진짜 옛날 막 생각 떠오르고 막 그랬던 것
1: 옛날에
0: 같아요.
1: 문구점은요,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때는 확 우리,

0: 가니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간식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1: 문구점인데도 에이. 먹을 게 그렇게 많았습니다. 요즘은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0: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추워지잖아요. 예. 조금 추워질 때 또 난로를 피워놓으세요, 문구점 사장님이. 그 위에다가 저희는 쥐포 구워 먹고 문어발을 또 파세요. 문어발 200원이었어요.
1: 어느 동네에 계셨던가요?
0: 보릿고개 시절 느낌이지만 200원이었어요. 200원.
1: 와, 그런 때가 또 있었죠.
0: 그거 구워 먹고 아, 정말 재밌었는데.
1: 뭔가 그 향수에 젖어서 네. 오늘 또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3: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2: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3: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네.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잠깐 볼게요.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건을 찾는 그런 느낌인데 왜 우리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면서 쓰는 메모지 있잖아요.
0: 너무 잘 알죠.
1: 그거 어떻게 생긴 줄 아실 겁니다. 예.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0: 공책에 쓸 공간이 좀 부족할 때 요거 딱 붙여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다 이렇게 써주면은 눈에도 되게 잘 띄어요. 왜냐하면 보통 형광색이거든요.
1: 맞아요. 그리고 네. 전 뭐라 그럴까? 꼭 공부 잘한 친구들은 그거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0: 있어 보여요.
1: 그걸 잘 못해가지고 옆에다 그냥 대충 적고 있는데.
0: 그냥 썼죠. 예. Where can I find the 점착 메모지겠네요. 예, 그러면 어디에서 내가 찾을 수 있나요? 예, 요거를.
1: Right.
0: 그렇죠. 근데 이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 네. 뭔가 그런 거잖아요.
1: 오, 맞아요. 맞아요.
0: 끈적끈적한 메모지.
1: 거기 뭐 계속 붙으면 뭐 시꺼매지기도 하고.
0: 맞아, 맞아. 접착력이 떨어지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붙이는 거. 붙이는 거는 우리가 스탬프잖아요. 스탬프. 오케이. 스탬프. 스탬프 메모. 메모.
1: 붙이는 게 스탬프인가요?
0: 알겠습니다. 아, 아닌가요? 아, 스탬프가 우표인가?
1: 그리고 죄송한데 메모가 아니라 왜 밈으로 하셨나요?
0: 메모.
1: 오케이.
0: 예, 메모.
1: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Where can I find the stamp memo?
0: 붙이는 게 스탬프가 아닌데.
1: 애매합니다.
0: 뭐죠?
1: 보겠습니다. 정답. Sticky notes. 근데요. 이거 아는 분들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0: 그래요?
1: 왜냐면 이게 뭐 그 상표가 있거든요. 사실 네. 그것을 만드는 상표가 있는데 그거 위주로 대부분 많이 써요. 미국인들도.
0: 근데 스티키 메모가 아니라 스티키 노트네요.
1: 노트. 왜냐면 노트. 필기하는 것을 써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죠. 노트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브랜드명을 활용을 해서 쓰기는 하지만 네. 이게 기본이라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착 메모지라고 할 때 끈적끈적거리는 노트들이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죠. 그래서 스티키, 왜냐하면 스틱 자체가 붙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스티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0: 맞아.
1: 그래서 사실 스티키한 건 끈적거리는 날씨가 굉장히 끈적거린다고 할 때도요. 아, sticky weather 이라고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아, sticky note가 그거구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Page flag 그리고 sticky tab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오.
1: 페이지 라벨이라고 하면 혹시 아실까요?
0: 라벨은 라벨? 그 상표 같은 거 아니에요?
1: 이게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읽거나 네. 할 때 몇 페이지까지 내가 읽었다라고 해서 그걸 붙일 때도 있고요.
0: 아.
1: 요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붙일 때도 있어서
0: 아, 그렇죠. 네,
1: 약간 연필 모양처럼 조그맣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0: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네. 내가 꼭 봐야 될 거를 한 장, 두 장 넘겨서 찾지 않고 바로 그걸 자꾸 넘기면은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찾을
1: 맞습니다.
0: 수 있는 거죠?
1: 뭐 그런 식으로 용도는 여러 가지 되겠지만 특히나 페이지를 이렇게 딱딱딱 해놨을 때
0: 네.
1: 그런 것들을 page flag이나 sticky tab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네네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보통 우리가 뭐 찾을 때
0: 네.
1: where is 뭐뭐?
0: 그죠?
1: 하잖아요?
0: 예.
1: where is 뭐뭐? 그거 써도 괜찮아요. 그거 써도 되는데 우리 약간 업그레이드 해보자고요.
0: 오케이.
1: 그래서 where can I find로 갈까요? 이렇게 되면 제가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나요?
0: 오.
1: 약간 예의 있는 느낌 더 들어가긴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저 오늘 이거 아예 그냥 의문사 따로 훈련시키고 can I 아니고 그냥 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죠?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들 뭐만 바꾸면 돼요 지금?
0: 지금 where can I find 뒤에.
1: 뒤에.
0: 예.
1: 명사만 바꾸시면 됩니다.
0: 그렇죠.
1: 이런 데 참여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통

0: 우리가 정확히 어떤 물건을 찾는지 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명사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우유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우유 어딨어요?
1: Where can I find the milk?
0: Find the milk, right? Where can I find the milk? 이번에는 공책이 영어로 무슨 북이었죠?
1: Notebook.
0: 그쵸. 그러면 그 공책들, 복수로 쓸게요. 그 공책들은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죠?
1: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0: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이렇게요. 그러니까 where is, where are만 쓰는 거 하지 말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기.
1: Yes.
0: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milk?
1: Where can I find the milk?
0: Where can I find the
1: Where
0: notebooks?
1: can I find the notebooks?
0: 본문도 읽어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이제 거기 사장님이 학생 바로 뒤에 저기 펜 옆에 있죠.
1: 아, 네네. 등잔 밑이 어두워요. They are right behind you. 여기서 끊어도 되겠다.
0: They
1: 그죠?
0: are right behind you, okay?
1: 그들은 너 바로 뒤에 있고,
0: 조금 더 추가 뭐 추가되는 인파가 있는데요.
1: 그쵸? 바로 뒤에, 근데 그뿐만 아니라 펜 옆에 또 있네요. 근데 옆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하인드 아니고 비사이드 아니에요? 그쵸? 예.
0: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옆은 뭐라 그래요?
1: 뭐라
0: 약간
1: 그래요?
0: 강의하는
1: 예,
0: 자의 느낌.
1: 일단은 한번 물어는 보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0: 알겠습니다. 자, so they're right behind you. 근데 beside the pens. 오케이, 정답. Next to the pen. 근데 아까 beside 있죠?
1: 네.
0: 그것도 가능합니다.
1: 아,
0: 그것도
1: 그래요?
0: 원래는 옆에라는 뜻이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화에서는 next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next to가 아니라 한 번에
1: Next
0: next
1: to.
0: to 연결해서 발음을 꼭 해줘야겠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next to가 나왔는데 그 앞에 이게 나왔어요.
1: Behind.
0: behind 이게 뭐라고요? 뭐뭐
1: 뒤에.
0: 뒤에입니다. 그리고 behind는 그 사이에 뭔가를 낄 필요가 없어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뭐뭐 앞에라고 할때뭐 쓰는 줄 아세요?
1: Front of.
0: 아, 그렇죠. 이거 암기됐죠. In front of something. So 뭔가 거기 of가 있으니까 얘도 있어야 될것 같지만
1: 맞아, 허전해요.
0: behind of가 아니라 그냥
1: Behind.
0: behind something or someone.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look을 활용을 해서
1: 네.
0: 너 뒤를 봐. 너 뒤를 봐. 그럼 어때요?
1: Look behind you.
0: 그렇죠. Look behind you. 이런 식으로. 자, Frank란 친구가 있어요.
1: 네.
0: Frank가 내 뒤에 앉아 있어. Frank가 내 뒤에 앉아 있어. 뭐 스쿨버스 있는 데서 예를
1: 예.
0: 들어서
1: Frank.
0: 진행형으로
1: Frank is sitting behind my back.
0: 그냥 미죠. 네.
1: 아.
0: 굳이 그걸 내등 뒤에 이러고 쓸 필요는 behind my back. No.
1: Behind
0: Me.
1: me.
0: Yeah.
1: 아.
0: 그죠? 내 뒤에 타 있어 이거잖아요. So
1: 예.
0: Frank is sitting behind me. 이렇게
1: 아,
0: 하면 되죠.
1: sitting
0: I, of course,
1: behind me.
0: behind my back 써도 되기는 합니다. 있잖아, 나배뒤 아니다. 나등 뒤야. 이거 강조하려면 쓰겠지만.
1: 경찰 아저씨한테 자세히 말해야
0: 아, 그, 할
1: 되니까.
0: 때 그렇습니다. So behind me.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Look behind you.
1: Look behind you.
0: Frank is sitting behind me.
1: Frank is sitting behind me.
0: Alright. 자, 여기서는 right을 쓴 거는 왜 썼을까요?
1: 바로 뒤에.
0: 바로
1: 네.
0: 강조를 해주려고 가깝다는 느낌. Alright, so 그리고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건 물론 그들이라고 해서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sticky
1: Notes.
0: notes를 얘기를
1: 네.
0: 하는 겁니다. Okay?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ey a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1: They a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왜냐면 그거 진짜
1: 오,
0: 사이즈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1: 그쵸. 원하는 사이즈가 또 있었네요.
0: 맞아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당신은 갖고 있나요? 더 작은 것들을.
0: 오케이.
1: 오.
0: 뭐보다?
1: 안 끊어도 되나? 댄이 여기 있네. 아, 여기서 끊을까요?
0: 아니요. 댄 앞에 좋아요.
1: 아, 그래요?
0: 오케이.
1: 그럼 아니고. 왜? Smaller ones than
0: Then what?
1: 이것들보다. 이것들보다니까 this one.

0: These ones.
1: 어.
0: Yeah.
1: 자, 실망스러운 대답.
0: 어?
1: 되겠습니다. 자,
0: do 네, you 전 have... 대답한 적이 없어요. 빈칸만 채웠어요.
1: 그렇습니다. 자,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is ones?
0: 예?
1: Okay. 정답?
0: 어?
1: These가 되겠습니다.
0: 아...
1: 자, hold on, hold on. Right. This one, 이것이라고 하려고 했다면
0: 네.
1: 단수는 괜찮아요. This one. 근데 이것들이라고 하려 그랬으면 these ones 해서
0: 아,
1: 앞에
0: these가
1: THESE를 붙이던가
0: 네.
1: or 아예 줄여서 these만 써도
0: 괜찮아요.
1: 이것들이라는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아,
1: okay? So 네. these는 이것들이라는 these. 이 자체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these 무슨 뭐 ones 앞에 붙어가지고 these ones 하면 이것들 또 똑같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참고로 그러면은 그것들, 뭐 저것들이라고 하면은 these 말고 못 쓰면 될 것 같아요.
0: 이거는 틀릴 수 없어요.
1: 복수예요, 복수.
0: 예. Those. Those.
1: 깜짝이야. Those.
0: 아,
1: 맞습니다. 아, Alright.
0: 이를 먼저 쓸 뻔했어요.
1: Yes. 예. So I like those. 이거는 like those. I like that보다 복수형인 거예요.
0: 여러 개.
1: Yes, yes. 자, 보세요. 더 작은 것들이 있나요? 여기서 one은 숫자 1이라는 뜻인가요?
0: 아니요.
1: 아니죠. 그냥 것이라는 뜻입니다.
0: 네.
1: 근데 그 것이라고 하는 것, 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가 될 수도 있겠죠.
0: 그죠.
1: 그러니까 작은, 더 작은 것들이라고 원에다가 s를 붙인 것 뿐입니다.
0: 네.
1: Right? So, do you have smaller ones? 근데 뭐뭐보다 비교하려고 지금 무슨 단어 썼어요?
0: Then.
1: THAN. 그 다음 목적어. 목적어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특히 영어 처음 시작할 때 틀리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원어민이 들리고요. THAN인데 EN으로 쓰는 실수 엄청 많습니다.
0: 오.
1: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0: 근데 진짜 헷갈릴만도 해요.
1: 맞아요.
0: 네.
1: THEN은 뭐 그런 뭐 그런데
0: 그리고
1: 뭐
0: 나서
1: 그럼 뭐 이런 식의 뜻이죠. 그렇죠?
0: 네.
1: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있잖아. 우리 형보다 키가 더 커. 그럼 일단은 비교급 형용사를 먼저 써야 될 것 같아요.
0: 그쵸?
1: 그래서 나는 키가 더 크다.
0: I am taller.
1: 자, 내 나의 형보다 혹은 뭐 내 남동생보다.
0: Than my brother.
1: 그렇죠. I'm taller than my brother.
0: Mm-hmm.
1: 자, 이번에 질문형도 해볼게요. 그녀가 너보다 더 빨라? 그녀는 더 빠르니? 일단 어떡할까요?
0: Is she faster?
1: 너보다?
0: Than you?
1: 그렇죠. Is she faster than you?
0: 오, 아니요. 아. 전 되게 느려요.
1: 아유, 되게 느립니까?
0: 100m 20초. 네.
1: 저기 걸어가시나요?
0: 네, 아니요. 최선을 다해요.
1: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Okay, so 요거 요 정도로 나눠도 사실은 문장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0: 아하.
1: 읽어볼게요. I am taller than my brother.
0: I am taller than my brother.
1: Is she faster than you?
0: Is she faster than you?
1: 자, 이번에 본문 갈게요.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0: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1: Okay, smaller ones than
0: smaller
1: these.
0: Smaller ones than
1: 복수예요.
0: these.
1: 복수예요. Okay.
0: Yes.
1: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았습니다.
0: Mm-hmm.
1: 아, 진짜 작은 거를 원했나 봐요.
0: 네.
1: 저 작은 건 맨 아래 선반에 있어요.
0: 근데 이 문구점은 다양하게 취급을 하네요.
1: 아, 그러니까 혹시 뭐 커튼 딱 치니까 뒤에 뭐 쫙 더 있을 수도 있죠.
0: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여기서 끝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1: 뭐, yeah, 뭐 이런 거예요.
0: 작은 것들은 그
1: 지금 이게 주어인 것 같고요, 그렇죠?
0: 네.
1: 어디 있다고요?
0: 버튼에. 바닥에. 아, 이게 맨 아래네요.
1: 맞아요.
0: 맨 아래. 근데 선반 아래니까 선반이 여기 선반이
1: 빠졌죠.
0: 들어가야 되네요.
1: 선반이 빠졌어요.
0: 선반.
1: 네.
0: 선반은 그 서랍들 있는 거잖아요. 서랍들. 예.
1: 서랍이는
0: 드로워. 드로워. 네.
1: 뭐가 드럽나요? 드로워. 오케이.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0: 네.
1: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정답.
0: 아우.
1: Shelf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0: 들어봤어요.
1: Shelf. Okay.
0: 예.
1: 왜냐면은 만약에 drawer 이런 데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통 쓰겠죠. 그 위에 on이 아니라.
0: 아, 그렇죠.
1: Right. So, 여기서 shelf라는 걸 써서 선반을 우리가 보통 선반 위에 올려놓잖아요.
0: 그쵸?
1: 진열해놓을 때.
0: 네.
1: 그렇게 해서 shelf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선반은요. 선반들이라고 복수로 쓰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이것만큼은 제가 틀릴 수가 없어요.
1: 맞춰도 돼요.
0: 네. shelf잖아요. 근데 f가요. ve로 바뀌어요. shelf. 아, 그리고 s.
1: 지금 잠깐만. 네. 틀릴 뻔했잖아요. 지금 뭐 되게 아는 것처럼 했는데.
0: 진짜.
1: 자.
0: 함정이 많아요.
1: 약간 wolf와 wolves에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0: 맞아요.
1: 오케이.
0: 그런 규칙들이 몇 개 있잖아요.
1: 나름 있죠.
0: 네.
1: 나름 있습니다.

0: 정답 한번 볼게요. 맞아요.
1: 오.
0: SHELF가 아니라 VES로
1: VE.
0: 바꿔버립니다. So,
1: Yeah.
0: shelves라고 하면
1: Shelves.
0: 선반들이 되겠습니다.
1: 아는 거 실컷 했는데
0: 그러니까
1: 또 틀릴
0: 이게
1: 뻔했네요.
0: 예전에 왕초보 영화에서 한번 소개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1: 네.
0: 불티나게 우리 팔린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flying off the shelves. 라는 표현이 있어요.
1: 아, 선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0: 선반에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1: 아,
0: 그런 표현도 있긴
1: 선반에서.
0: 한데,
1: 아.
0: 아무튼, 네, 그런 게
1: 예,
0: 있습니다. 자, 여기
1: 오.
0: 지금 보면은 bottom이라는 게 나왔어요.
1: 네.
0: 이게 맨 위에요, 맨 아래예요?
1: 아래죠.
0: 맨 아래입니다.
1: 네.
0: 그렇죠? Alright. 이거는 사실 발음이 약간 영국식으로 간다면은 bottom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북미식으로, 미국식으로 하면은 보통 여기 flap을 내요. 그래서 여기 강세를 주고 ba 하고
1: 바.
0: 여기가 리을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bottom에
1: 마름.
0: 가깝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해보도록 할게요.
1: 으흠.
0: bottom, bottom.
1: 바름, 바름,
0: 굉장히 빠르게 하셨네요. 오케이,
1: 바름,
0: 발음.
1: 네.
0: So, 맨 아래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The mini ones, 이게 주어라고 했잖아요.
1: Yes.
0: 아까 전에 원이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요?
1: 원이 겉,
0: 겉.
1: 네.
0: 이거는 일 말고 겉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겉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앞에 뭔가 이렇게 꾸며주는 게 많이 단어가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mini, 아주 작은 겉들 이렇게 쓸수 있고요. 하나면 mini one 이런
1: 으흠.
0: 식으로 쓰겠고요. 그냥 겉이란 뜻이에요. 일이 아니라.
1: 네.
0: 자, 그래서 형용사 one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s가 붙으니까 형용사한 것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1: I like the green ones.
0: I like the green ones. 이거는 저는요, 초록색으로 된 숫자 1들을 좋아해요예요?
1: 아니죠.
0: 어떻게 해석해요?
1: 나는 초록색으로 된 것들을
0: 맞아요.
1: 좋아해요.
0: 왜냐면 셔츠가 종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1: 그쵸?
0: 아, you know what? I like the green ones.
1: 오.
0: 그러니까 이 초록색 된이 계열들이
1: 예.
0: 좋다. 이렇게 해서 것이라는 거에 그냥 복수화 시킨 것뿐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거 무슨 뜻이에요?
1: 나는 싫어해요. 이 작은 것들을.
0: 그렇죠.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 작은 것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1: 네.
0: 이거랑 똑같이 원을 복수로 썼는데,
1: 좋아하지 않는데요.
0: 네. 자, 이거 보세요. I like this short one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 나는 이 짧은 거 좋아요.
0: 자, 보세요. 얘는 원스가 아니라 뭐죠?
1: 원.
0: 하나를 얘기를 한
1: 한
0: 건데,
1: 개인데요?
0: 한 개에 그냥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1: 아.
0: 그러면은 these예요?
1: This.
0: this예요. 오케이?
1: 아.
0: 오케이?
1: 예.
0: I like this one, these ones. 이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Alright, so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o 이두 개는 these ones인지 this one인지의 차이인 거예요. 오케이? 원수로 복수면 이것들이라고 할때 these 붙이고 이 것이라는 단수면 this라는 것을 붙여주는 거. Does that make
1: Yes.
0: sense? 말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mini ones. 근데 이것들이라고 하면 these를 써도 되겠죠, 그렇죠? 얘처럼.
1: 네.
0: So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Okay, very nice.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0: 두 번째,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2: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0: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ね、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입에 다니지 마요. 보시죠.
1: 네, 첫 번째는 where is 대신에 where can I find로 가서
2: yes.
1: 한번 해볼 텐데요. 틀려도 됩니다. 보고하셔도 됩니다.
2: 네.
1: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우유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보통 the를 넣는다고 했죠.
2: 네, where can I find the milk?
1: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milk? 뭔가 당신 상점에 있는 그 milk를 물어보기 때문에 특히나 네. the를 씁니다. 자, how about this? 공책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공책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 Where can I find notebooks?
1: The notebooks.
2: The notebooks.
1: Right here. 자, 세 번째입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2: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1: Mm-hmm.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이건 아직 잘 안 외워질 것 같아요.
2: 맞아요. 쉽진 않아요.
1: Yes,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milk?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다음은요.
2: 네.
1: 비교하는 겁니다. Then, 목적어. 갑니다. 내가 내 남동생보다 더 키가 커. 내가 키가 더 커.
2: Oh, I'm taller.
1: 내 남동생보다.
2: Than my brother.
1: 두 번째. 그녀가 너보다 더 빨라?
2: Oh, is she faster than you?
1: Alright. 하나 더요.
2: 네.
1: 이것들보다, 이것들은 뭐예요? These예요.
2: 네.
1: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2: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1: these?
2: 와, 이거 길었어요.
1: 이거 어려워요. 네, 네. Alright, 읽어볼게요. I am taller than my brother. Is she faster than you?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4: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3: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4: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1: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입니다. Where can I find 명사? 명사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 지우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지우개를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2: 네.
1: 자, 사실 이번 것도 명사만 바꾸면 됩니다.
2: 그러네요.
1: 네.
2: 자,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항상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실 때도요. 목소리 크게 따라하는 그런 것 습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 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힘 레벨 4 벌써 7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주제를 여는 날이에요. How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부정대명사를 잘 여러분이 익혔는지 알아보기 위해 Next Step Challenge를 줬었죠. 자, 우리 한번 이 문제 풀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 이 문장을 영어로 써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의도한 건 여러분이 부정대명사를 써서 어떤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란 표현을 영어로 쓸 수 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네, some을 쓰고요. 다음 꿈을 꾸다란 뜻으로 동사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요. 보기에 나와 있는 dream 써주면 돼요. 그렇지만 하고 접속사 but을 써주고요. 다음 누가 다른 사람들은이 필요합니다. some 어떤 사람들이라면 뭐가 다른 사람들이죠? 네, others죠. others 열심히 일한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옮겨 쓰면 돼요. work hard 하고 마침표까지 찍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some dream but others work hard.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의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맞죠? 벌써 7강을 시작했잖아요. 자, 그럼 오늘 7강 어떤 내용을 배울지 Today's Learning Point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How 의문문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시간입니다. Step in에서 독해에 필요한 문법 공부를 진행할 거예요. 특히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를 썼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 우리 잘 배워보도록 해요. 다음으로는 Step up에서 문법을 적용해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주제는 Space예요. 우주? 처음 나오는 주제죠? 어떤 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우리 크게 기대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네, 여러분 교재 33쪽을 봐주세요. 자, 여러분 교재에 How 의문문하고 크게 제목이 쓰여 있죠? How 의문문 뭘까요? 먼저 How부터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How의 뜻은 무엇인가요? 어떤, 어떻게 라는 의미를 가진 의문사죠. 보통은 방법을 묻거나 상태를 물을 때 쓰는 의문사예요. 그런데 how가 이렇게 형용사 또는 부사와 함께 쓰이면 그때 의미는 얼마나 라는 뜻이 됩니다. 형용사면 얼마나 뭐뭐한이 되고요. 부사는 얼마나 뭐뭐하게의 뜻으로 해석이 돼요. 이렇게 얼마나 뭐뭐한 뭐뭐하게의 뜻을 가지면서 그때 묻는 의미는 바로 정도, 어느 정도인지를 물을 때 쓰는 의문사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텝 인에서 how 형용사 부사의 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교재 모두 준비했나요? 교재의 34쪽에 스텝 인 시작합니다. 자, 파트 A부터 D까지 나와 있어요. 먼저 파트 A의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how 다음에 형용사가 올 때의 용법과 해석입니다. How 형용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앞에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었죠? 형용사가 우리말로는 뭐뭐한으로 해석될 때가 많아요. 그럼 how와 함께 쓰이면 그때는 얼마나 뭐뭐한이란 의미로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볼게요.

How long is the river? Long, 형용사죠? 우리말 뜻은 긴. 어떤 물체의 길이가 길거나 시간의 길이가 길때 우리가 long이란 형용사를 써요. How와 같이 쓰여서 얼마나 긴가요? 무엇이 그 강이 얼마나 긴가요? 라는 의문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강의 길이, 그 정도를 묻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이뿐만 아니라 how 다음에 이와 같은 형용사들이 쓰여서 이런 내용들을 묻게 돼요. 먼저 how old 보겠습니다. old는 나이가 든이란 뜻을 가지는 형용사예요. how와 쓰이면 how old,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how old are you? 하면 너는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즉, 나이가 몇 살이니? 하고 나이를 묻는 표현으로 쓰이는 의문 표현입니다. how old? 네,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는 how tall이에요. tall은 키가 큰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고 how와 같이 쓰이면 얼마나 키가 큰, 키의 크기, 그 정도를 물을 때쓸수 있어요. how tall. 다음은 how far 보겠습니다. far는 거리가 멀 때, 먼이란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죠. 그래서 how far 하면 얼마나 먼이란 뜻으로 거리를 물을 때 쓰이는 표현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앞에서 본 how long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긴지를 물을 때 쓰는 의문사이다. 의문문이다. 확인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 self 체크로 how 형용사 의문문에 유의하면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 볼까요? 자, 1번이에요. How tall is the tower? How 다음에 tall 형용사 왔죠? 자, 얼마나 키가 큰가요? 무엇이? The tower. 그 탑은 얼마나 키가 큰가요? 자, 좀더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바꾸면 그 탑은 얼마나 높나요?가 되겠죠. 높이를 물을 때 how tall을 쓸수 있어요. 자, 2번. How far is the grocery store? 얼마나 먼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무엇이 뭘까요? The grocery store. 네, 식료품점이죠. 식료품점은 얼마나 먼가요? 식료품점과의 거리를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How far is the grocery store? 네, 이렇게 step 체크로 우리가 how 형용사 의문문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은 part B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다음에 형용사만 오는 게 아니라 부사가 올 수도 있어요. 자, 부사는 어떤 말로,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되죠? 뭐뭐 하게로 해석이 되죠. 이때 how는 형용사와 같이 형용사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얼마나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how 부사는 얼마나 뭐뭐 하게가 되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여기 또 long이 나왔네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형용사로 보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long은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형용사 중에는 몇몇 형용사들 중에는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long이 그러합니다. 자, 이때는 얼마나 길게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 길이는 물체의 길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얼마나 오래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 주어가 is인데요. 이때 is은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대명사로 해석하지 않아요. 비인칭 주어로 해석하지 않고 얼마나 take, 걸리나요? 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 보고 to get there 하면 이때의 to 부정사는 도착하는데 도착하기 위해서 어디에? 그곳에 도착하는데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곳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하고 걸리는 시간을 물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은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아예 하나의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익혀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잘했어요. 자, 그 외에도 often, fast 같은 부사가 쓰였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ow often 하면 often이 자주란 뜻이니까 얼마나 자주, 즉 빈도수를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음, how fast. fast는 여기서 빨리란 뜻을 가진 부사예요. fast도 long과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부사로, 어떨 때는 형용사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을 해나가야 돼요. 이따가 우리 문장들 보면서 같이 해봐요. 자, 또 여기 나왔죠? How long? 앞에서 봤습니다. 이때 long은 부사로 길게, 시간이 오래 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확인했어요.
자, 이제 세븐.

체크 가보겠습니다. How 부사 음음문에 유의해서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1번, How fast can a cheetah run? 얼마나 빨리, 부사니까 빨리라고 해야겠죠? 얼마나 빨리 치타가 달릴 수 있나요? 즉, 치타의 속도를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How fast can a cheetah run? 좋아요. 2번입니다. How well do you know your neighbors? Well은 부사죠. 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당신은 아나요? 당신의 이웃들을. 당신은 당신의 이웃들을 얼마나 잘 아나요? 라는 뜻의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How well do you know your neighbors? Very good. 잘했어요. 자, 이제 파트 C와 D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일반적인 형용사와 또 부사와 쓰일 때의 용법을 봤고요. 이번에는 많은을 뜻하는 many라는 표현과 또 much라는 표현이랑 쓰였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many부터 볼게요. How many? many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 많은이죠. 근데 뭐가 많으니까요? 어떤 수가 많을 때 우리가 many를 써요. 숫자가 많을 때. 네. 그래서 그 뒤에 꾸밈을 받는 명사는 당연히 그 수가 많은 상태니까 이렇게 복수 명사로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의 세트로 how many 복수 명사가 쓰이면 얼마나 많은 무엇들이 이런 식으로 음문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문을 볼게요. How many languages can he speak? 그는, 이게 주어죠? 그는 말할 수 있나요? 뭐를요? How many languages? 얼마나 많은 언어들을 하고 many의 수식을 받는 languages가 이렇게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문장을 해석하면 그는 얼마나 많은 언어를 말할 수 있나요? 즉, 말할 수 있는 언어의 개수를 묻는 표현이죠. 이렇게 how many는 뭔가의 개수를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밑에 나와 있는 표현도 볼게요. How many cars? 얼마나 많은 차들? 뒤에 이렇게 복수명사로 쓰인 거 확인되고, 자, 이거는 뭐를 묻는 거예요? 차의 대수를 묻는 거죠. 네. 다음,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 people은 여러분, person의 복수명사입니다. person 같은 경우는 복수명사를 만들 때 이렇게 people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나타내요. 자, 다시 볼게요.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람의 명수를 부를 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자, how many 복수명사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고요. 자, 이제 self-check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에 맞게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도 골라봐야 돼요. 1번, how many book or books did they read? 그들은 읽었나요? 무엇을요? How many book or books? 얼마나 많은 책들을이 되겠죠? 그러면 복수명사 books를 써야 됩니다. 많은 책들이니까 당연히 네, 복수명사 써야 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How many books did they read? 해석하면 그들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나요?가 됩니다. 자, 2번이에요. How many months is or are there in a year? 얼마나 많은 달들이 is there, are there? 이거는 there is, there are에서 온 표현이거든요. 무엇무엇이 있다란 뜻을 가지는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문이니까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고 얼마나 많은 달들이 있나요? 어디에? 1년에. 1년에 얼마나 많은 달들이 있나요?가 되겠죠? 네, 여기서 months는 1월, 2월, 3월 달력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달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many 다음에 months가 이렇게 s가 잘 나와 있고 복수명사로 잘 표현되어 있고요. 골라야 되는 건 동사예요. 어떤 동사를 써야 될까요? is가 있고 are가 있는데요. 이거를 결정짓는 건 명사입니다. 아, 명사. 주어입니다. 주어. 주어가 뭐죠? months. 달들이죠. 복수명사로 쓰여 있네요. 따라서 are를 써야겠죠.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How many months are there in a year? 1년에 얼마나 많은 달이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C에서 how many 알아봤고요. 이제는 how much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much도 많은이란 뜻인데요. 이번에 쓰이는 much는 many와 다르게 수를 셀수 없는 어떤 대상에

양이 많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는 셀수 없는 명사가 오게 됩니다. 뜻은 얼마나 많은으로 many와 같지만 쓰이는 용법은 달라요. 뒤에 오는 명사가 셀수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How much water is there in the glass? 얼마나 많은 물이 is there 또 나왔네요. 있습니까? 어디에? In the glass. 그 잔에요. 자,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는지 물의 양을 묻고 있는 거죠. water는 대표적으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명사들은 대체로 셀수 없는 명사에 속해요. 대표적으로 water가 그렇죠. 다음, how much time? 얼마나 많은 시간이란 뜻이에요. 시간도 이 time도 셀수 없는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1분, 2분, 3분 이렇게 단위로는 셀수 있지만 시간이란 개념은 셀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시간의 양을 물을 때 how much time과 같이 물어야 돼요. 자, 다음 돈도 나와 있네요.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 돈도 셀수 없나요? 선생님, 돈셀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셀수 있는 건 $1, $2, $3와 같이 이렇게 단위를 넣어서 셀때셀수 있는 거죠. 돈이라는 개념도 역시 셀수 없는 개념 물어봅니다. 따라서 돈의 양을 물을 때도 much money라고 해야 돼요. many monies 아닙니다. 좋아요. 자, 근데 어떤 경우에는 much 다음에 명사가 생략되고 how much만 쓰여서 가격을 물을 때가 있어요. 잘 알고 있는 표현일 거예요. How much is it? 하면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쵸? 얼마인지 물을 때 how much를 쓸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고요.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따가 지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self-check으로 how much의 용법과 그리고 의미를 알아볼게요. 자,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uch salt or salt did he put in the soup? 얼마나 많은 소금을 그는 그 스프에 넣었니가 됩니다. 자, much는 뒤에 셀수 없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따라서 salt로 써야 돼요. salt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여러분이 그 알갱이 작은 거 하나 셀수 없죠? 그래서 형태가 일정하지 않는 명사로서 salt는 복수 명사가 없어요. 이렇게 salt, 복수 명사 없이 단수 형태로 써야 돼요. How much salt did he put in the soup? 의미는 그는 그 수프에 얼마나 많은 소금을 넣었나요?입니다. 자, 2번 볼게요. How many or much does this shirt cost? 이 셔츠는 이 주어거든요. 값이 나가다? 값에 대한 질문이군요. 그럼 뭐라고 물어야 되죠? 네, much가 되겠죠. 그래서 much로 하고 이 셔츠는 얼마인가요? How much does this shirt cost?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법 내용 다 공부를 했고요. 선생님이 이지 가이드로 한 방에 정리해 줄게요. 자, 우리 how 의문문은 이렇게 형용사가 올 때와 부사가 올 때가 있고, 이때 how는 얼마나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정도를 묻고요. 대표적으로 how long 보면 얼마나 긴가요? 라고 물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뒤에 부사가 올 때는 얼마나 뭐뭐 하게 라고 해석이 돼요. 자, 똑같이 how long이 쓰였는데, 이때 long은 부사로서 얼마나 길게, 얼마나 오래 이렇게 해석이 되고, 때로는 시간의 길이를 묻는 표현으로 쓰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또 우리 how many, how much, 많은을, 많은이란 뜻을 가지는 이두 표현과 쓰였을 때는 어떻게 쓰인지 봤어요. How many 다음엔 복수 명사와 함께 쓰이고요. 이때는 개수를 물을 때 쓰는 의문문이 된다고 했죠? How many cars? 복수 명사 같고 얼마나 많은 차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How much는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오고, 그리고 뭔가의 양을 물을 때, 양이 얼마인지를 물을 때 쓴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how much time 같은 게 있죠? 얼마나 많은 시간. 또 뒤에 명사가 생략돼서 how much가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얼마인지 가격을 묻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how 의문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 문법 내용을 적용해서 step up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36쪽에 나와 있는 1번 지문을 봐주세요. 오늘 나오는 글의 대주제는 space, 우주네요. 자, 우주는 처음 나왔죠? 자, 어떤 내용을 알려줄까요? 자, 1번 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year? 우리가 배운 how

즉 날수를 묻는 표현이죠. 문법적인 거 확인하면 many의 수식을 받는 복수 명사가 나와 있다. days로 씁니다. 자, 1년에 며칠 있죠, 여러분? 네, 맞아요. 다음 문장에 나와 있어요. We all know there are 365 days.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There are. 네, 있다란 뜻이죠. 무엇이죠? 365일이 있다는 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상식이에요. But on Venus, a day is longer than a year. 하지만 Venus, 금성이죠? 금성에서는 하루가 is longer. 비교급이 나왔네요. 더 깁니다. 뭐보다 뒤에 than이 따라오죠. 1년보다 더 길대요. 뭐가요? 하루가 1년의 길이보다 더 길대요. 네, 벌써 관심을 확 끌어당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How long is a day? 네, how long? 배웠죠? 얼마나 긴가요? 뭐가요? 하루가요. 하루의 그 시간의 길이를 묻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루가 얼마나 길까요? It takes 243 Earth days for Venus to spin once. 그것은 하고 해석하려고 했더니, 자, 이건 잠깐 선생님을 따라해 보세요. It하고 to spin에 이렇게 표시를 해 보세요. 자, 이때 it은 그것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가짜 주어, 가주어입니다. 그렇단 얘기는 진짜 주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진짜 주어가 뭘까요? 바로 to spin이에요. 자, spin은 여기서 돌다. 즉, 행성이 도는 거니까 자전하는 걸 의미하죠? 이때 to spin을 진주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명사적 용법으로 도는 것은, 한번 자전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져요. 뭐가 자전하지? 네, 그 내용이 앞에 for Venus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for를 써서 명사와 함께 쓰이면 이때는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고요. 이건 to 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주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즉, spin이라는 행동을 하는 게 뭐예요? Venus, 금성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Venus가 한번 자전하는 것은 바로 동사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다 할때 takes 뭐가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지구 날짜로 243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 가주어, to 부정사, 진주어 구문이다. 또 for 명사는 의미상 주어로 해석한다. 라는 거 살펴봤어요. 자, 또 볼게요. But it takes 225 Earth days to orbit the sun. 그러나, 자, 또 it이 나왔네요. 혹시 to 부정사 있나? 예, 여기 있죠. 그쵸. 이것도 it to 부정사,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태양의 궤도를 도는 것이 orbit이거든요. 태양의 궤도를 도는 것은 어떻다? 걸린다. 225일이 걸린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번에는 의미상 주어가 생략돼 있죠? 뭐가 돌까요? 네, for Venus. 이렇게 아는 경우에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it 가주어, 두 번전사 진주어 구문이 나왔고요. 네. 그럼 정리해보면 지금 자전하는 데는 243일이 걸리고요. 그리고 orbit the sun, 태양 주위를 도는 건 공전이죠. 공전하는 것은 225일이 걸린다네요. 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Imagine you are living on Venus. 상상해봐라. 무엇을 상상하죠? 당신이 Venus, 금성에 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How often do you celebrate your birthday? Often, 자주. 얼마나 자주 당신은 축하합니까? 당신의 생일을. 금성에 살면 여러분이 몇 번, 얼마나 자주 축하하게 될까요? 1년에 한 번인데, 1년이 며칠이었죠? 다음 문장 볼게요. Once in 225 days, right? 225일마다 한 번, right? 맞죠? 네, 1년의 길이가 225일이니까 225일마다 한번 축하할 수 있네요. But you will see a sunset once in 243 days. 그러나 당신은 볼 거예요. 일몰을. 한 번이요. 언제? 243일마다 한번볼 겁니다. 233일이 지구 날짜로, 지구 날로 하면? 네, 지구 날짜로 243일이 하루니까, 선셋은 한번 일어나죠.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번밖에 볼수 없어요. 이긴긴날 동안. 자, 이렇게 해서 금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표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써보세요. 자, 여기 지금 행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숫자도 나와서 복잡하죠?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 볼게요.
먼저 하루의 길이는

0: 뭘 뜻할까요? 네, 상식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하루는 자전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 자전하다는 표현 뭐가 있었죠? 네, 여기 질문에서 to spin once 나왔습니다. 따라서 한번 자전하는 걸 이렇게 spin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 반면에 이열은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거니까 orbit이란 단어를 썼죠. 자, 이제 요 상식을 가지고 Earth와 Venus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Earth는 하루의 길이가 24시간인 거 알고 있어요. 24 hours. 그 다음에 1년의 길이는 며칠이었죠, 여러분? 네, 여러분이 상식으로도 알고 있죠? 365 days입니다. 반면에 Venus는 지구 날짜로 하루의 길이가 며칠이었나요? 네, 여기 나와 있죠? 243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43 Earth days. 자, 그 다음, 1년은 그거보다 짧은 며칠이었죠? 바로 밑에 있네요. 225일이 걸린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표로 정리를 했고,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야 돼요. 보기에는 비교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나온 문장 읽어보면, A year on earth is blank than a day on earth. 지구에서의 1년은 어떠하다? 지구에서의 하루보다 어때요? 지구에서는 1년이 훨씬 길죠. 그쵸? 더 긴이라는 뜻을 가지는 비교급 longer 써야 됩니다. 그쵸? A year on earth is longer than a day on earth. 잘했어요. 반면에 Venus, 우리 금성으로 가볼까요? 하지만, 네, Venus. 금성에서의 1년은 어떠하다? 금성에서의 하루보다 어땠죠, 여러분? 1년이 더 짧았죠. 하루는 243일인데 1년이 225일이래요. 더 짧은이라는 뜻을 가지는 비교급 shorter를 써야겠죠. 자, shorter 이렇게 쓰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But a year on Venus is shorter than a day on Venus.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우리 이지 가이드로 글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생각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작가는 A day on Venus is longer than a year. 금성에서의 하루는 1년보다 길다는 그 특이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디테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365 days in a year on Earth. 365일이 1년에 지구에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은 어떨까요? It takes 243 Earth days for Venus to spin once. 자, 우리 it, for, to 동그라미 하면 문장의 구조가 잘 보이죠? 의미상 주어. 금성이 자전하는 것. 한번 자전하는 것은 어떻다? 걸린다. 243일. 지구 날짜로 243일이 걸린다입니다. 자, 또 볼게요. It takes 225 Earth days to orbit the sun. 이것도 it, to 부정사 구문입니다. 뭐 하는 것이? 태양 주위를, 궤도를 도는 것이 지구 날짜로 225일이 걸린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how 의문문, how 형용사 부사가 지문 속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얼마나 많은 날들이라고 해서 날수를 물으려면, 일수를 물으려면 how many 써야겠죠? How many days are there?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하루는 얼마나 길까? 시간의 길이를 물을 때 어떤 형용사 쓰죠? long을 써서 how long is a day? 잘했고요. 자, 얼마나 자주입니다, 여러분. 빈도수를 물을 때는 자주를 뜻하는 부사 how often을 넣어서 완성할 수 있어요. How often do you celebrate?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 퀴즈 나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뭘까요? 선생님이 여러 번 힘주어서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자, 꼭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정답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ow 문문. 이것도 또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TV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머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1강이고요. 수량 형용사, 그리고 빈도부사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오늘 개념을 조금 더 쉽고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면 좋은 어휘들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요. 쌤이랑 꼭한 번씩 읽으면서 바로 외우고 익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은 there is 혹은 there are입니다.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중요합니다. 오늘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서 there is a student 하면 학생이 한명 있다 이런 의미고요. there are students 하면 학생들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there 뒤에 비동사를 써서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exercise인데요. exercise 하면 운동하다입니다. exercise. 그리고 drink. drink는 마시다죠? 예를 들어 drink water 하면 물을 마시다. drink milk 하면 우유를 마시다가 됩니다. 자, 이어서 visit인데요. visit 하면 방문하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I visited my grandmother 하면 나는 할머니를 방문했다. 할머니를 뵈러 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send입니다. send는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이어서 postcard 하면 엽서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예시를 만들어 보면 send a postcard 에서 엽서를 보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gym인데요. 우리 운동 어디서 해요? 체육관에서 하잖아요. 실내 체육관을 주로 gym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cheese인데요. cheese, cheese입니다. 그리고 빵은요, 영어로 bread, bread 이렇게 읽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dish가 나와 있어요. dish 하면 접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fun인데요. 여러분, fun 하면 재미있는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은 즐거움이라는 명사로 나올 예정이니까 같이 기억해 둘게요. 이어서 flower인데요. flower 하면 밀가루입니다. 발음 어떻게 해요? flower, flower, 밀가루입니다. 이어서 people인데요. 자, people 하면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한 명의 사람을 나타낼 때는 뭐라고 하죠? person, person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일 때는 우리 people이라고 말해요. 이어서 풍선입니다. 우리 풍선은 balloon, balloon이라고 하고요. 이어서 full은 hungry의 반대말로 배부른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이세개 단어 별표 치고 시작해 볼게요. 먼저 many인데요. many 무슨 뜻일까요? many는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Many pencils, 많은 연필들, many teachers, 많은 선생님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much는 뭘까요? much도 많은인데 얘는 양이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many랑 조금 다르죠? 그리고 a lot of는 many와 much 대신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얘도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수나 양이 많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개, 많은이라는 의미를 갖는 세 가지 표현을 우리가 수량 형용사라고 부르거든요. 오늘은 이 수량 형용사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어서 빈도 부사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우리 수량 형용사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수량 형용사입니다. 오른쪽에 many, much, a lot of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공통점이 모두 뭐였어요?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수량 형용사라는 건 말 그대로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정확하게 개수를 말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막연하게 많은이라는 의미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이때 많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들을 우리가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many와 much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many, 많은이라는 의미인데 개수가 많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many pencils 하면 많은 연필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much는요, 양이 많은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much bread 하면 많은 빵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런데 수나 양이라고만 하면 약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many를 언제 쓰고 much를 언제 쓰는지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하려면 이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many는요, 셀 수 있는 명사와 함께 쓰이게 됩니다. 개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의 앞에 쓰이게 돼요. 반면 much는 개수를 셀 수 없는 명사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encils, 셀 수 있잖아요. 그 앞에는 많은이라는 의미로 many pencils를 쓰는 거고요. bread는 빵, 셀 수 없는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 many bread가 아니라 much bread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빵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어에서 이 빵이라는 개념은요, 덩어리 물질이죠. 이런 덩어리 물질은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한 개라는 개념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한 개로 볼지 모르는 이런 덩어리 물질들은 모두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many를 쓰고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much를 쓴다는 점부터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A lot of도 많은이라는 의미인데요. 셀 수 있는 명사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쓰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a lot of presents, 많은 선물들이라고 해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쓰였네요. 자, 그럼 교재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수량 형용사는요,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의미하고요. 자, 의미는 많은이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들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many나 much 혹은 a lot of가 수량 형용사에 속한다. 쌤이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many와 much 그리고 a lot of의 쓰임을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의 앞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반면 much는 어때요? 셀 수 없는 명사의 앞에 쓰인다고 했죠.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Many apples. 사과들은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many를 씁니다. Many toys. 장난감들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many toys라고 해야 맞겠죠. 자, 그런데 much water 한번 볼게요. 여러분, 물이라는 액체의 개수를 셀 수 있나요? 물 한 개, 물 두 개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액체는 계속해서 모양이 바뀌니까 셀 수 없고요. 이렇게 셀 수 없는 물질 앞에는 much를 써서 그 양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많은 물이라고 할 때는 much water이 되는 거예요. 자, money는 어때요? 돈. 여기서 말하는 이 money라는 개념은요, 영어에서 집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합니다. 돈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돈이라는 집합적인 개념을 의미하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요. 따라서 much와 함께 쓰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many와 much의 차이 구분 되시나요? 여러분, 확실히 구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쌤이 한번 퀴즈를 드려볼게요. 자, students. Students. 학생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many students를 쓸까요? 아니면 much students를 쓸까요? 정답은 many입니다. 학생들은 한 명, 두 명 셀 수 있으니까 many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time. Time. 시간인데요. 많은 시간이라고 할 때는 many time일까요? 아니면 much time일까요? 시간은 셀 수 없는 개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하므로 much time을 써서 많은 시간이라고 나타내 주어야 맞겠죠? 여러분이 time 예시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 lot o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lot of는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죠. 예를 들어, a lot of students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라는 의미고요. 셀 수 있는 명사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a lot of food라고 했는데요. 음식의 양을 말할 때 음식은 셀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음식이라고 할 때는 a lot of food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a lot of는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와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모두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참고로 조금 심화해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우리 a lot of와 마찬가지로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lots of. lots of인데요. Lots of가 조금 더 캐주얼한 표현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a lot of, lots of 비슷한 표현으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practice 1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수량 형용사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보기의 단어와 many, much, a lot of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보기를 보시면 food, 음식, water, 물, 그리고 balloons, 풍선들, 그리고 people,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명사는 셀 수 있고 어떤 명사는 셀 수가 없네요. 이 점을 잘 구분해서 우리 수량 형용사와 함께 써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지금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문장 보시면요. There are로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었죠?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해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라는 문장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 many people 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much people 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many people 이 되겠죠?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셀 수 있으니까 앞에 many라는 수량 형용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많은 즐거움이라고 할 때는 many fun일까요? 아니면 much fun일까요? 즐거움,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셀 수 없잖아요. 따라서 much fun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물을 마시고 있네요. You should drink. 너는 마셔야 한다라고 했고요. 많은 물이라고 할 때 칸이 네 칸이나 있으니까 a lot of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 lot of water 하면 많은 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t's good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좋아. 많은 물을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3번입니다. Sarah brought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brought는 누구의 과거형일까요?
bring의 과거형이에요. 가져오다라는 의미

거죠. 그래서 세라는 파티에 많은 풍선들을 가져왔다라고 하고 싶어요. 자, 많은 풍선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Many balloons일까요? Much balloons일까요? 풍선들은 개수를 셀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many balloons 써주시고요. Many people were at the party. 많은 사람들이 그 파티에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4번 볼게요. 자, 음식이 거의 안 남아있네요. 자, 우리 문장 한번 볼게요. There wasn't라고 했습니다.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re was 하면 있었다인데 there wasn't라고 했으니까 없었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left라고 했거든요. Left on the table은 식탁에 혹은 탁자에 남은 음식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많은 음식이라고 할 때 우리 many food가 될까요? 아니면 much food가 될까요? 음식의 양을 나타낼 때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much food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사람들은 felt full, 배부름을 느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번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자, 1번 보시면 I don't have many time, I don't have much time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우리 much를 써주어야겠죠? I don't have much time. 나 많은 시간이 없어. 이런 의미예요. 2번입니다. Are there로 시작했거든요. 우리 there are이라고 하면 있다잖아요. 그럼 are there이라고 하면 있니? 의문문이 됩니다. 자, 무엇이 있니? 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니? 라고 할 때 many people일까요? much people일까요? 사람들 셀 수 있으니까 우리 many people 해줄게요. 3번입니다. There are 또 나왔죠? 뭐뭐가 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많은 접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접시들 셀 수 있죠? 셀 수 있는 명사니까 a lot of를 써야지 much를 쓸 수는 없습니다. 4번, 나는 필요한데 많은 밀가루가 필요해요. 여러분, 밀가루라는 물질은 셀 수 없습니다. 우리 덩어리뿐만 아니라 가루류 물질들 있죠. 뭐 설탕이나 소금, 밀가루 이런 것들 다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many 올 수 없고요. a lot of를 써주어야 합니다. 5번입니다. 나는 보낼 거야. 많은 엽서들을 이라고 했어요. 엽서의 개수 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 취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many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basic concept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형용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쌤은 항상 수량 형용사라고 꼽거든요. 그러면 부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죠. 바로 빈도부사입니다. 빈도부사는요, 부사 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자주 등장하고 또 우리 스피킹이나 리스닝이나 리딩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빈도부사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하거든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이 빈도부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도부사는 말 그대로 빈도를 나타내주는 부사입니다. 빈도가 뭐예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부터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100%와 0%까지 한번 빈도부사로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순서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늘 일어나는 일, 항상 일어나는 일은 우리 alway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lways는 늘 혹은 항상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빈도부사의 의미 바로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빈도로는 usually가 있습니다. usually 하면 보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빈도는 자주, 종종이라는 의미로 often이 있고요. 그 다음 빈도 한번 읽어볼까요? sometimes죠. sometimes는 가끔이라는 의미로 often보다 빈도가 조금 더 낮습니다. 이어서 거의 뭐뭐 않다라는 의미로 세 가지 기억해 둘게요. seldom, rarely, 그리고 hardly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혹은 결코 뭐뭐 않다라는 의미의 빈도부사로 뭐가 있어요? never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빈도부사 정도들은 반드시 의미를 꼭 기억해

해두셔야 합니다. 쌤이랑 같이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빈도 부사는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즉,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자, 빈도 부사 never부터 해서 always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을 나타낸 거예요? never 아니면 always? 네, always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늘 혹은 항상이라는 의미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의미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Always 다음으로는 usually가 있습니다. 여러분, usually 무슨 뜻일까요? 얘는 보통, 대개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I usually walk to school 이렇게 말하면 나는 보통은 학교에 걸어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often 있습니다. often 무슨 뜻이에요? 자주 혹은 흔히, 종종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빈도로는 sometimes가 있는데요. 얘는 가끔 혹은 때때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I sometimes eat fast food 하면 나는 가끔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어서 seldom, rarely 그리고 hardly라고 하면 거의 무모한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I hardly watch TV 하면 나는 TV를 거의 안 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never 하면 결코 뭐뭐 않는다 이런 의미로 예를 들어 I'm never late for school. 나 학교에 절대 안 늦어. 결코 지각하지 않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빈도 부사를 활용하면요. 문장 속에서 손쉽게 빈도를 쉽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빈도 부사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이 위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도 부사는요, 일반 동사 혹은 비동사, 조동사와 쓰일 때 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빈도 부사가 이 일반 동사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반면,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비동사가 그 뒤에 나오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비동사 am이나 is. 혹은 are, 혹은 조동사 뭐가 있을 수 있죠? can이나 will.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비동사는 이 뒤에 위치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go나 play, 이러한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빈도 부사가 이 앞에 나와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 often go to the library. 나는 자주 도서관에 간다라고 했는데요. 일반 동사인 go의 앞에 빈도 부사 often이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never이라는 빈도 부사가 비동사의 뒤에 위치한 거알수 있겠고요. 또세 번째 문장에서도 always라는 빈도 부사가 조동사 will의 뒤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나 조동사의 뒤, 일반 동사의 앞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practice 2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횟수를 나타내는 박스 속 칠해진 부분을 보고 알맞은 빈도 부사를 사용해 문장을 완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8칸 중에 7칸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이라는 빈도 부사 들어가 주면 좋겠죠. Peter usually plays the guitar at night. 피터는 보통 밤에 기타를 연주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시면 8칸 중에 한 칸도 칠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 말은 나의 어머니는 바나나를 결코 드시지 않는다가 되겠죠? 따라서 never. 3번에 보시면 다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우유를 마신다가 되겠죠? always. 4번 보겠습니다. 8칸 중에 한 칸만 칠해져 있어요. 거의 뭐뭐 않는다라는 의미의 빈도부사 hardly 혹은 rarely, seldom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8칸 중에 3칸 칠해져 있으니까 가끔 한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She sometimes makes breakfast for her brother 하면 그녀는 오빠나 남동생을 위해서 가끔 아침을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1번을 보시면요. 지금 누굴 보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방문한다. 나의 삼촌을. 근데 삼촌은 어디에 계세요? In Paris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sometimes가 빈도 부사죠? 일반 동사인 visit의 앞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민지가 울었어요. 울수 있어요. 근데 나 다시는 안울 거야 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민지 will never cry again. never의 위치를 보시면 조동사 will의 뒤에 나와 있다는 거알수 있겠죠? 3번입니다. 그는 좀처럼 회사에 늦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는 he is rarely late for work 인데요. rarely, 빈도부사의 위치는 비동사의 뒤에 나와 있다는 거알수 있겠죠? 빈도부사의 위치까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우리 Grammar in Real Life에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는 현우가 어떤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고요. 오른쪽으로 다양한 빈도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지금 표시를 해준 것이고요. 자, 왼쪽을 보면 현우의 일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현우가 어떤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보기와 같이 1번부터 3번까지를 영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he rarely gets up late 이라고 했거든요. 그는 늦게 일어나지 않는다, 거의. rarely가 거의 뭐뭐 안 타잖아요. 그래서 그는 거의 늦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학교에 걸어가는데 always, 항상 걸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he always walks to school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always의 위치는 일반 동사인 walk의 앞에 써줍니다. 또한 가지, 우리 일반 동사는요, 주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 he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사에 이렇게 s까지 꼭 붙여주세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그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죠. 그런데 빈도가 어떻게 돼요? Sometimes. 그는 가끔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he sometimes exercises at the gym이 되겠고요. 여기서 빈도부사 sometimes의 위치 다시 한번 보시면 일반 동사인 exercises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빈도부사 위치 꼭 확인해 주세요. 자, 3번 보시면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간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현우는 거의 영화를 보러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he rarely goes to the movies가 되겠고요. 이때 rarely라는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goes의 앞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A부터 C 중에서 틀린 것을 하나 골라 바르게 고치라고 하였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A부터 C 한번 살펴볼게요. Drink much milk, eat many cheese, 그리고 read many books. 지금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정답은 B입니다. 자, 여러분, A부터 확인해 보면 drink much milk. 우유라는 건셀수 없으니까 much가 꾸며줄 수 있죠. 많은 우유. 그리고 치즈는요, 덩어리 물질이에요. 빵처럼 덩어리 물질은 셀수 없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many가 아니라 much가 꾸며주어야 합니다. 자, read many books는 어때요? 책들은 셀수 있으니까요. many가 꾸며주는 거 맞습니다. 자, 따라서 be many를 우리 much로 바꾸어 주시면 맞겠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쓰세요. 자, 여러분, 여기 질문에 있는 이 표현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How often does 현우 play soccer? How often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얼마나 자주 뭐뭐 하니? 얼마나 자주 뭐뭐 하니? 빈도를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대답할 때도 빈도로 대답을 해줘야겠죠? 나는 자주 뭐뭐 해. 혹은 그는 뭐몇번 뭐뭐 해. 이런 식으로 빈도로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우는 얼마나 자주 축구를 하니라고 하였으므로 그는 가끔 축구를 한다라는 의미로 he sometimes plays soccer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량형용사와

인도부사 공부했습니다. 조금 많은 내용이고 외울 것도 많으니까 꼭 교재를 보면서 복습해 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8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수요일이고요. 자, 우리 완료 시제 마지막에 배웠던 부분들 오늘 반복 적용해서 자, 쓰기 영역으로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를 활용해서 다섯 개의 문장 여러분들 저랑 같이 만들어 보실 거고요. 자, 그리고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오늘 공부했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시면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시면 첫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이는 그녀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에게 전화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골격이 뭐죠, 여러분들? 제인이 전화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화하다는 을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전화하는 행위를 하면 전화 받는 대상이 반드시 있죠.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call이라고 하는 동사일 텐데 자, 이것은 뒤쪽에 목적어를 취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녀석만 어디에 둘지 결정하시면 돼요. 이거는 전화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맨 앞에 와도 되고 맨 뒤에 가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3번의 뒤쪽에다가 집어넣어 보고 싶어요. 자, 그러시면 이것은 이제 주어진 영문의 어구들로 다시 재배치를 하면 1번, 그 다음에 전화하다 어디 있어요? 바로 will call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3번은 어떻게 됩니까? 자,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얘가 어떻게 되죠? 3번 뒤에 들어가니까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한글부터 먼저 재배치해 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 부사 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영문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포인트는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월요일 날 배웠던 것들을 오늘 적용해 보는 시간인데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 arrives 동사의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머니께 전화하는 시점이 언제죠? will plus 동사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미래에 전화할 거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뭐 하자마자 전화한다 그랬어요? as soon as는 자, 수거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한다는 것은 둘의 시점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은 시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as soon as가 이끄는 저 문장이. 그런데 자, 시점이 같다. 근데 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지 않았나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대신해서 현재 시제로 쓴다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월요일 날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 어제 그리고 오늘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어색했던 정보가 익숙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현재를 미래로 써? 저게 아무리 예외적인 규칙이라 해도 아우 이해 안 돼 이랬을 텐데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반복적으로 쓰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강의를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자, 지나가셔야 그 정보가 단단해지고 여러분들께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설명 마무리.

우리 짓고요. 자, 이 문장. 자, 저희 이제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ane,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Will call her mothe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머니께 전화를 드릴 거야. 이렇게 돼 있었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뭐 하자마자? 자, as soon as she arrives at the airport.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자,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어때요? 많은 사업체들이 직업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문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둥이 뭐죠? 사업체들 시작되어. 이게 주어 동사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업체들, many businesses. 시작된다는 are started. 끝.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요 동사도 아니고 오형식 동사도 아니니까 주어 동사 다음에 뭐만 나와요? 나온다면 부사, 부사구, 부사절밖에 더 나오겠어요? 삼형식의 수동태는 일형식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읽어봤더니 어때요? 시작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시작됩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대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3번이 되겠죠, 이제. 자, 사람들에 의해서는 주어진 어구 중에 뭐예요? 여러분들, those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people 대신에 those를 쓸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those가 people의 의미로 쓰일 때는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뒤쪽에 수식어구가 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마침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업을 잃어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을 4번으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것을 한글로 재배치하면 이렇게 되고요. 주어 동사에 부사적 수식어, 형용사적 수식어. 요렇게 배열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어요. 자, 영문으로 옮기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포인트는 다시 한번 어디입니까? 자,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웠던 부분들을 적용 연습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어떻게 되죠? 직업 잃어본 경험이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직업을 잃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잃은 시점이 과거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경험이 있다의 어감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현재까지 그런 경험이 나는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 잃었어가 아니라 지금까지 잃어본 경험이 있어. 요거를 영어에서 구분해서 쓰거든요. 자, 이거를 경험적용법에 현재 완료 시제로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lose라고 하는 단어는 자, PP형이 lost가 되겠죠? 그래서 have lost their job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체라고 하는 것은 business는 사업의 뜻도 있지만 사업체의 뜻도 있어요. 회사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설명 깔끔하게 마무리됐으니까요. 자, 복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는요, many businesses. 동사는요, are started. 시작됩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By those. 자, those는 반드시 수식어가 와야 된다 그랬죠? 뭐예요? 자, who have lost their job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those. 자,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 이렇게 자주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 한번 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3번은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아유, 네 개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건 기본이 뭐예요? 나, 끝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끝내다가 뭐뭐를 끝내다니까 뒤에 목적어가 붙었겠죠. 이게 기본 어순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디다 쓸래요? 이거는 끝낸 시점이 언젠지를 자세히 수식하는 MD잖아요. 그러면 1번에 앞에다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뒤에다 써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또 한국말로 콤마가 나와 있으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맨 앞에다 쓸게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1번에 앞에 배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문으로 가보시면, 자, 기본이 뭐예요? 나 끝냈어, 숙제를. 이거 아니에요. 나 끝냈어요. 이거죠? 뭘요? 숙제를요. 그러면 나머지가 1번에 앞에 배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어로 다시 재배치하겠습니다. 자, 부사적 수식어, 부사절, MD가 맨 앞에 와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영문으로 쓰시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when이 왔기 때문에, 자, when은 returned가 과거 시점이니까 A 했을 때 B 했다라고 하면 같은 시점이니까 얘가 과거면 여기도 일반적으로 과거를 쓰는 것이 흔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흔하지는 않지만 어때요? 집에 돌아왔었을 때 이미 그 이전에 끝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전의 경험을, 이전의 완료를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준으로 한 이미 완료된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had 플러스 pp가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면, 내가 직장으로부터 from the work. 아, 내가가 아니고 부모님이죠. 부모님들께서 돌아오셨을 때 이미 그 이전에 끝냈습니다. 라고 하는, 자, 맥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여러분들 그냥 시제를 의식하지 않고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시제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선후 관계가 좀 명확해지죠. 맞죠? 자, 잘하셨어요. 그러시면, 자, 이 문장도 자,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습니까? When my parents returned from the work. 직장으로부터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I had already finished. Okay? I had already finished. 이렇게 되죠? 자, 뭐를요? My homework.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스며들고 여러분들께 정보들이 녹아들고 있기를 바라면서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4번은 또 4덩어리를 재배치하는 거예요. 알렉스가 그책 읽는 거 끝낸 후에 후기 쓸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알렉스가 쓸 거야. 이게 기본이죠? 자, 뭐를요? 쓰는 거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왔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 들어가냐면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쟤는 어때요? 역할이 뭡니까? 언제 쓸 건지를 자세히 수식하는 MD죠?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고요. 맨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컴마가 여기 굳이 없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저는 문장 맨 끝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3번의 뒤쪽으로 보낼게요. 자, 영문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가 쓸 거래요. 리뷰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한 다음에 쓸 건지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요거를 이제 한국어부터 먼저 재배치를 좀 해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에 자, 부사절이 이렇게 동반된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 영문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 finishes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before나 after라고 하는 접속사에 대해서,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전에는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는 못했는데요. before나 after는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후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에 뭐뭐한 후에 미래에 뭐뭐 할 거다. 이렇게는 쓸수 있나요? 없나요? 이건 안 됩니다. before나 after는 분명한 것이 뭐예요? 같은 시점 안에 선후 관계만 보여주는 거예요. A 한 다음에 B 했어. 이렇게 같은 과거 안에서의 선후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시점을 넘나들면서 선후 관계를 보여주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미래에 뭐뭐한 이후에 뭐뭐 할 거야.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어저께 TV 본 후에 자, 내일 숙제할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TV 본 후에 숙제했어라고 하면 같은 과거 안에서의 선후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before와 after에서 after가 선후라는 건 아는데 후에 전에라고 하는 의미는 아시는데 그 앞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이시면 뭐예요? 같은 시점 안의 선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뭐예요? 그책 읽는 것을 끝낸 다음에 쓸 거야. 라고 하면, 끝낸 시점도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이후에, 자, 리뷰를 쓸 거니까. 자, 리뷰라고 하는 거는 다시 보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경험하고 다시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쓰는 글을 우리가 또 리뷰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기라고 번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fter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를 표현할 때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대신에 finishes를 쓴 것이에요. 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포인트 정리하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ex
will write a review 이렇게 돼 있어요.

0: 그 다음에 언제 그런다 그랬죠? After he finishes reading the book.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시면 4번도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5번으로 갈 텐데요. 5번이 굉장히 재밌는 문장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덩어리를 재배치하시면 되는 것인데요. 자, 기본이 뭐예요? 우리 몰라요. 됐죠? 끝. 그럼 목적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뭐를 모른다니까. 근데 목적어가 두 개예요. 그러므로 3, 4, 5.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자, 이걸 영문으로 여러분도 보시면 우리가 뭐예요? We. 그 다음에 모른다는 뭐예요? Don't know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목적어 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언제 올지를 3. 그리고 또 뭐, 얼마나 오래 머물지를 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한글로 먼저 재배치해 보면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절, 등이 접속사, 목적어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어디에 있죠? 선생님, 왜니 부사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안에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 쓰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when의 역할이 시간의 부사절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죠. when은 관계부사로도 쓸수 있고 의문부사절로 사용되면 명사절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when절이 지금 사용된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십시오. 여기는 목적어 자리고 따라서 이 when은 뭐예요? 부사절의 when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사절의 when이 아니면 여기에 여러분들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못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정했던 원칙은 뭐예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못 쓰고 현재로 대신한다였잖아요. 그래서 그 점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통해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둘다다 의문사로 시작된 자,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요 문장도 설명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 문장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don't know when they will come. 이게 지금 하나의 목적어예요. And, 그리고, and, how long they will stay.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잘하셨고요. 자, 그러시면 지금까지 공부한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1: Jane will call her mother as soon as she arrives at the airport. Many businesses are started by those who have lost their jobs. When my parents returned from the work, I had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Alex will write a review after he finishes reading the book. We don't know when they will come and how long they will stay.
0: Okay.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주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시제를 오늘 이제 완결 짓는 그런 강의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자, 모두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머릿속에 이제 시제와 관련된 그런 명확한 개념들이 좀 성립이 돼서 활용이 좀 잘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모두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
2: Ah,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6: 신중하게 준비하는

0: 반갑습니다. 따라만하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하세요. 펀디닝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논픽션 책을 펴볼까요? 어떨 때는 저도 픽션을 조금 더 선호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논픽션 책도 이해를 하면서 읽다 보면 와,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나도 이런 책을 읽을 수 있구나. 이런 성취감도 상당히 크고요. 그 성취감을 통해서 영어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함께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How Do Airplanes Stay Up? 이라는 책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책을 완독하는 그런 날이 왔네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비행기가 어떻게 뜰 수가 있는지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되었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어렴풋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아,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지식도 플러스 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By, by라는 단어 아시죠? by, by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리를 통해서 여러 개의 예문 안에서 그 기본 원리를 통해서 확장해가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Chapter 4. Drag and Thrust. Air pushes against an airplane as it flies. This is the force of drag. Drag holds the airplane back. Airplanes need a forward force stronger than drag. Airplanes have engines that burn fuel. These engines give airplanes thrust. This force pushes the airplane forward. If thrust is stronger than drag, the airplane will move. Airplanes overcome gravity with lift. They overcome drag with thrust. By using these forces, humans achieve flight. Even paper airplanes balance the forces of gravity, lift, thrust, and drag. The four forces of flight: lift, thrust, gravity, drag.
0: How do airplanes stay up? 바로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 책이 끝날 때가 되었네요. 오늘 이 책을 완독하는 날이거든요. 책 자체가 좀 짧은 것도 있지만 짧다고 해서 무시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상당히 알찬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개념들도 약간은 수준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chapter 4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Drag and Thrust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Drag라는 것은 항력이 되겠고요. 항력이라는 것은 어떤 그 방향으로 이동하려 하는데 반대로 가는 힘, 즉 어떤 이동 방향을 그 방향대로 가는데 방해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당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항력이고요. And thrust, thrust라는 것은 추력이 됩니다. 앞으로 가고자 하면 그 앞으로 가는 힘이 추력이 되겠죠. 우리말도 상당히 조금 낯설죠. 항력, 추력 이렇게 있습니다. Air pushes against an airplane as it flies가 되어 있네요. 공기는 pushes, 밉니다. against는 뭐뭐를 반대하여서 밉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비행기예요. 비행기인데 휘 이렇게 가는 거죠. As it flies, 이것이 날아갈 때 공기가 반대로 민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즉, 비행기가 이렇게 가려 하는데 공기가 이렇게 반대로 미는 거예요. 이게 바로 This is the force of drag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힘이다. 어떤 힘이냐면 of drag. Drag, 항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가는 힘. 뒤로 잡아끄는 힘이 되겠죠. Drag holds the airplane back. 그래서 이 항력, drag은 항력이라고 하겠습니다. 항력은 hold, 잡고 있습니다. The airplane, 비행기를 뒤로 잡고 있는다. 즉, 뒤로 잡아끈다라는 것이 되겠죠. 앞으로 가려고 하면은

0: 반대로 가려는 힘이 바로 항력입니다. Airplanes need a forward force stronger than drag. 그렇죠. 자, 봅시다. 비행기들이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냐 하면 a forward force. 자, 비행기가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날아가려고 해요. 이쪽으로 날아가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날아가려면 무엇보다 강해야 됩니까? 공기가 이렇게 반대로 밀잖아요. 이렇게 막 민다라는 것이죠. 이 미는 힘보다 이게 나아가는 힘이 훨씬 더 커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있는 것이랍니다. 비행기는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 이게 추력이 되겠죠. forward force 곧 나옵니다. 이 추력보다 맞죠? 더 강한 맞죠? 이 항력보다 drag 뒤로 잡아끄는 이 항력보다 더 강한 앞으로 나가는 forward force가 forward force 즉 앞으로 나가는 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Airplanes have engines that burn fuel. 그래서 비행기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윙 돌아가는 엔진을 가지고 있죠. 엔진들을 가지고 있죠. That burn fuel 무엇을 태우는 막 태운다. 무엇을 태웁니까? fuel 연료를 태우겠죠. 연료를 태우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나왔던 우리 관계대명사에 대한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관계대명사 that이 쓰여져 있죠.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구조의 특징 기억하십니까? 자,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자 여기 있는 that이 있습니다. that까지를 이렇게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가리면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burn fuel이 나오죠. 그럼 이 that의 정체는 뭐죠? 이 that의 정체는 바로 이렇게 다 가리니까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burn fuel 있잖아요. 연료를 태우다. 뭐가 연료를 태우는데? 아, burn 앞에 주어가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다.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that 앞에 보니까 engines, 사물이 있잖아요. 아, 선행사를 사물로 가지는 주격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잠깐 나와서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These engines give airplanes thrust. 그래서 이 엔진들을 이렇게 줍니다. 무엇을 주냐 하면, 누구에게 주냐 하면 비행기들에게 줍니다. 무엇을 주냐면 엔진이 막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가면은 thrust. thrust라는 것은 추력입니다. 추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비행기에 준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공기가 아무리 비행기를 밀어도 이 엔진이 막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더 세지면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This force, 이 힘은 즉 추력이 되겠죠. 앞으로 나아가는 이 추력은 pushes the airplane forward. 그렇죠. 밀죠. 이 비행기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게 됩니다. 앞으로 밀게 됩니다. If thrust is stronger than drag, 만약에 추력이 추력이 되겠죠. 추력이 is stronger than drag. drag라는 것은 항력입니다. 뒤로 가는 힘, 반대로 가는 힘. 반대로 가는 이 항력보다 추력이 더 크다면 the airplane will move. 이 비행기는 움직일 것이다. 가 되겠네요. 요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 한마디로 어떤 물체가 있는데 반대로 가려는 공기가 미는 힘, 반대로 가려는 힘보다 앞으로 나가는 힘이 엔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그게 더 커지면은 앞으로 나가고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apter 4. Drag and Thrust. Air pushes against an airplane as it flies. This is the force of drag. Drag holds the airplane back. Airplanes need a forward force stronger than drag. Airplanes have engines that burn fuel. These engines give airplanes thrust. This force pushes the airplane forward. If thrust is stronger than drag, the airplane will move.
0: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Airplanes overcome gravity with lift. 비행기들은 overcome도 예전에 제가 한번 다뤘었죠. overcome이라는 것은 극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행기들은 극복합니다. gravity, 중력을 극복한다. 즉, 중력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뜨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중력을 극복하고 떠야 되니까 양력을 많이 가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들은 중력을 극복합니다. 무엇과 함께 극복하냐 하면 lift. 아, 역시 나오네요. 양력과 함께 중력을 극복하게 됩니다. They overcome drag with thrust. 그래서 비행기들, 여기서 제일 앞에 나오는 they는 바로 위에 있는 airplanes가 되겠죠. 비행기들은 또 극복합니다. drag. 거꾸로 가려는, 반대로 가려는 drag. 항력을 무엇으로 극복하냐면 thrust, 추력으로 극복을 합니다. 추력은 앞으로 가려는 힘이 되겠죠. By using these forces, 총 4개의 힘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힘을 사용함으로써, by는 뭐뭐 함으로써 수단을 의미하죠. Humans achieve flight. 인간들은, 사람들은 achieve. Achieve는 달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행을 달성하게 됩니다. 비행을 달성하다라는 말은 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Even paper airplanes, 심지어 뭐조차도, 종이 비행기조차도 balance. Balance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The forces of gravity lift, thrust, and drag. 힘들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어떤 힘의 균형을 유지하냐면 of gravity, 중력과 lift. Lift는 양력이었죠. Thrust는 추력과 and drag, 항력의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날아다닌다.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책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이고요. 조금 있다가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진도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오늘은 이 바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바이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기본 원리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이의 의미입니다. 바이, 그 바이 아니고요. 그 바이는 BYE죠. 여기서 바이는 옆. 경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다라는 거 혹은 경유, 경유라는 것이 기름의 한 종류 아니고요. 어딘가를 거쳐간다라는 것이죠. 휘발유 경유할 때그 경유 아니고요. 그래서 어딘가를 거쳐간다 혹은 옆에 있다. 옆이라는 게 실제로는 거쳐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집 옆을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 집을 거쳐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이나 경유나 유사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y often pass by my house. 자, 옆이라는 의미죠. 그들은 종종 pass, 지나간다. By my house, 나의 집 옆을 지나간다. 그러면 한마디로 나의 집 옆을 그들이 종종 지나간다라는 것은 나의 집을 거쳐간다라고 해도 되겠죠. 나의 집 옆을 지나가니까 나의 집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집을 거쳐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이나 경유, 거쳐간다.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게 문장 안에서 살짝 다르게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She goes to school by bus. 그녀는 학교에 갑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그녀가 학교에 갑니다. 오케이, 학교에 가요. 어떻게 가냐는 말이죠. By bus. 버스를 타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녀가 학교에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버스를 경유해서 가는 거예요. 버스를 거쳐서 학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구나를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I sent the letter by mail. 나는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겠죠. 근데 어떻게 보냈어요? 직접 가져다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편지 이 우편에 의해서라고 해석을 했지만 우편을 거쳐서겠죠. 그렇죠. 우편을 거쳐서 편지를 보냈다. 결국은 도착 지점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어딘가에 거쳐간다. 경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건요. The cake is baked by mom. 자, 케이크가 굽혔어요. 케이크가 만들어졌는데 케이크가 원래는 반죽이었다가 결국은 짠이라고 케이크가 나왔죠. 그러면 케이크의 원래 반죽 상태였던 어떤 형태가 없었던 그 반죽 상태에서 케이크가 되려면 누구를 거쳐간 거예요? 엄마를 거쳐간 거죠. 어머니를 거쳐간 거예요. 그래서 by mom, 어머니에 의해서라고 했지만 엄마를 거쳐간 거, 엄마를 경유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문장도 신기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He pushed by the arm gently. 그가 밀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아래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He pushed the arm gently. 그가 밀었습니다. 무엇을 밀었냐면 the arm. 팔을 밀었어요. Gently, 부드럽게 팔을 밀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PD님이 제 팔을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면 제 팔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민다면 팔이 이렇게 되겠죠. 왜? 팔을 미셨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팔을 미신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이 문장은 좀 달라요. He pushed by the arm gently. PD님께서 제 팔을 밀긴 밀었는데요. 팔을 경유해서 민 거예요. 팔을 밀긴 밀었는데 저를 민 거예요. 즉, 피디님께서는 저를 민 건데 그 수단 어디를 거쳐서 밀었냐면 팔을 민 거죠. 즉, 제가 밀린 건데 팔 쪽을 미신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은 He pushed the arm gently는 제 팔만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요. 피디님께서 팔을 살짝 미셨으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문장은 He pushed by the arm gently라는 것은 피디님께서 저를, 목적지가 저겠죠. 저를 미셨는데 팔 쪽을 미신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팔을 거쳐서 저를 미신 거. 그래서 이게 by the arm이 됩니다. 그래서 by는 어딘가를 거쳐서 경유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이 책에 나와 있었던 문장이죠. By using these forces, humans achieve flight. 인간들은 무엇을 달성합니까? 비행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럼 시작점은 인간들이고 인간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비행을 달성하는 거니까 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이죠.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그 순환이나 그 경유하는 게 뭐냐? By using these forces, 이 네 가지 힘을, 이 힘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즉, 이 네 가지 힘을 거쳐서 사람들은 날 수 있다. 사람들은 난다.

0: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by는 어딘가를 거쳐서 간다, 경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The four forces of flight. 그래서 비행의 네 가지 힘입니다. 자, 아까 전에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그림을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Gravity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지구로 내려가려는, 지구에게로 붙으려고 하는, 떨어지는 그 힘이 Gravity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 화살표가 돼 있고요. 반대는 뭐예요? Gravity. 그러면 이게 뜨려면 양력, 뜨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Lift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엔진이 막 돕니다. 날개에 붙어있는 이 터보 엔진이 막 돕니다. 그러면 막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가려는 힘이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기가 그 비행기를 미는 힘, 거꾸로 가려는 힘이 있겠죠. 그게 바로 드래그가 될 것이고, 앞으로 가는 힘은 지금 여기서는 thrust가 되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thrust가 앞으로 가려는 힘이 더 커야지, 뭐보다 드래그보다 더 커야지 앞으로 나갈 것이고, 비행기가 뜨려면 gravity, 아래로 내려가는 힘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 더 커야지 바로 비행기가 뜰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irplanes overcome gravity with lift. They overcome drag with thrust. By using these forces, humans achieve flight. Even paper airplanes balance the forces of gravity, lift, thrust, and drag. The four forces of flight: lift, thrust, gravity, drag.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Against, against. Air pushes against an airplane as it flies. Fuel, fuel. Airplanes have engines that burn fuel. Overcome, overcome. Airplanes overcome gravity with lift. Achieve, achieve. By using these forces, humans achieve flight. Balance, balance. Even paper airplanes balance the forces of gravity, lift, thrust, and drag.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world라는 거 여러 번 봤을 그런 어떤 친숙한 형태도 이게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 그런데 이 world라는 것만 보셨다기보다는 이 단어가 어딘가에 결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로 forward나 upward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이 책에 나왔던 그 단어 두 개입니다. forward라는 것. forward. 자, world는 방향을 의미하고요. for는 앞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앞 방향이 되니까 앞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앞 방향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up, 위쪽이 되겠죠. 위. 그리고 world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upward라고 하면은 위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반대도 한번 해볼까요? 이 퀴즈는 어떨까요? 아래로는 어떻게 할까요? 아래로. 자, 그럼 아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up and 그렇죠. down이죠. down, 그리고 방향은 world입니다. 그래서 downward라고 하면 아래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downward, 아래로라는 이런 단어가 탄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Mobil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1: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

보면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이두 가지 문장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표현도 보고 패턴도 보고 또 직접 내가 관련해서 앵커가 돼서 기사를 작성하는 시간까지 쭉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 두 가지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는 조금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택배 기사라고 하는 분들이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가 여러 외신에 실렸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1: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South Korea's government has come up with new measures to address the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Now the labor union representing delivery workers is demanding better working conditions.
2: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South Korea's government has come up with new measures to address the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Now, the labor union representing delivery workers is demanding better working conditions.
0: 영어 뉴스를 들을 때 청취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독해 실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눈으로 봐서 아는 표현이나 내용들은 귀로 듣기가 쉽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배경 지식이에요. 한국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잘 듣는 이유는 그 상황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순수한 청취 실력입니다. 청취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느냐, 그것이 결국 청취력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되는데요. 자, 오늘 내용 가운데 뉴스 키워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Come up with.
2: Come up with.
1: Address.
2: Address.
1: Represent.
2: Represent.
1: Working conditions.
2: Working conditions.
0: 자, 첫 단어 표현은 말이죠. come up with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come up with. 어떤 해법이라든가 조치를 제시하다, 마련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come up with a solution이라고 하면 해법을 마련하다, 제시하다. come up with a measure라고 하면 조치를 내놓다, 마련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는 address란 말인데요. 주소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다루다, deal with란 말로 보시면 되겠군요. represent, 누구를 대변하다 혹은 대표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working conditions, 복수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working conditions, 근로 조건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표현을 가지고 오늘 주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South Korea's government has come up with new measures. 이렇게 되어 있군요. 당연히 주어는 여기까지겠습니다. 한국의 정부가 come up with new measures, 새로운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내놓았습니다. 제시했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measure라고 하면 우리가 조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조치를 마련하다, 내놓다 라고 할 땐 come up with를 씁니다만 조치를 취하다 라고 할 땐 take란 말을 씁니다. take a measure 혹은 take measures란 말을 쓰죠. 그런데 오늘의 꿀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조치를 취하다 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영어 표현이 take a measure 혹은 take measures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take action 그리고 take steps 이렇게 씁니다. take action 할 때는 무관사로 쓰는 거고요. action 앞에 일반적으로. take steps는 step을 복수로 씁니다. 그 이유가 조금씩 다르죠. take measures라는 얘기는 조치를 취하다. 가장 그냥 평범한 의미라면 take action. 지금까지 action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행동에 나서다. 그러한 의미로 조치를 취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0: take steps라고 하는 말은 step이 단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견상 볼 땐 다 조치를 취하답니다만 사실은 쓰임새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새로운 조치를 마련한 이유는 to address the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군요. Now the labor union representing delivery workers 라고 되어 있는데요. represent. 우리가 뭐 조금 전에 봤던 표현처럼 택배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 즉 택배 노조가 is demanding better working conditions. 이렇게 되어 있군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demand란 단어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요구하다라고 할 때 demand, require, request, ask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노조가 노조 차원에서 뭔가를 요구하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 아니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다라고 할 땐 demand란 동사 쓴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Better working conditions, 더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만 better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고요. adjective, 그리고 working condition이라고 하는 noun이 있죠. 명사입니다. 영어로는 형용사와 명사가 나올 때 물론 우리말로도 형용사와 명사로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명사와 명사로 해석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예컨대 지금처럼 더 나은 근로조건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근로조건 개선이라고 해석해도 충분히 좋은 표현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South Korea's government has come up with new measures to address the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Now the labor union representing delivery workers is demanding better working conditions.
2: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South Korea's government has come up with new measures to address the overworking of delivery workers. Now the labor union representing delivery workers is demanding better working conditions.
0: 오늘 두 번째 토픽이 되겠는데요. Bitcoin hits new price high. 이렇게 되겠군요. 헤드라인의 경우에는 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가 생략됐죠. Bitcoin이 hit a new high. hit a new high. 새롭게 최고치를 경신하다. hit a new low라고 쓰면 새롭게 최저점을 찍다. 라고 할 때 쓴 표현이거든요. 자, Bitcoin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digital currency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고점을 찍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Bitcoin hits new price high. The price of one Bitcoin surpassed $50,000 for the first time ever. However, some believe it is a bubble that could burst at any time.
2: Bitcoin hits new price high. The price of one Bitcoin surpassed $50,000 for the first time ever. However, some believe it is a bubble that could burst at any time.
0: 뉴스 청취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숫자 듣기입니다. 숫자가 참 내가 원하는 숫자가 탁탁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가 숫자를 고를 수 없기 때문에 듣고 빨리 이해하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오늘 뉴스 키워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일단 들어보시죠.
1: Surpass.
2: Surpass.
1: Bubble.
2: Bubble.
1: Burst.
2: Burst.
0: 첫 번째 키워드는 surpass란 말이 나왔습니다. sur, 위쪽으로 pass, 통과하는 거죠. 뭔가를 뛰어넘다, 능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단어를 외울 때 앞에 특정 단어 혹은 뒤에 특정 단어를 가지고 이제 단어를 외우는 걸 썩 선호하진 않는데요. sur이 붙으면 더 많은 거죠. surplus라고 하면 흑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surpass라고 하면 위쪽으로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능가하다라고 하셨는 표현입니다. bubble. 아시죠? 거품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burst. 거품이 터지다 혹은 거품을 터뜨리다. 자동사와 타동사 다 쓰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The price of one bitcoin. 대표적인 암호화폐죠. cryptocurrency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0: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surpassed $50,000.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격이 얼마다, 숫자가 얼마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reach란 단어 씁니다. The number reached, 얼마. 이런 식으로 reach란 말 쓰고요. stand at, 혹은 amount to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거는 어디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이고, 뭐뭐를 넘어섰다라고 할 때는 surpass, 혹은 exceed, 혹은 top, top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5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For the first time ever. 이때 ever는 강조형이죠.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However, 그런데 말입니다. Some believe, 일각에서는 뭐라고 믿고 있냐면 It is a bubble. 아, 요거 거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That could burst at any time. At any time, 언제라도 burst, 터질 수 있는 거품이다. 너무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는 세트 메뉴로 외우고 또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bubble이라는 거품은 네 가지 동사를 취해요. 일단 거품이 형성돼야 되겠죠. 그게 form이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거품이 커지겠죠. 그게 inflate예요. 그래서 inflation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고요. 반면에 이게 줄어들 수도 있겠죠. deflate입니다. deflation이란 말의 동사가 되겠고요. 근데 이게 deflate가 되는 것이 아니라 커지다 결국 터지게 되면 burst가 되는 거죠. 그래서 form, inflate, deflate, burst. 요 네 가지 동사는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식시장의 거품이든 부동산의 거품이든 항상 나오는 표현이니까 말이죠.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Bitcoin hits new price high. The price of one Bitcoin surpassed $50,000 for the first time ever. However, some believe it is a bubble that could burst at any time.
2: Bitcoin hits new price high. The price of one Bitcoin surpassed $50,000 for the first time ever. However, some believe it is a bubble that could burst at any time.
0: 자, 오늘의 표현과 패턴입니다. 오늘의 표현과 패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어에서 형용사와 명사가 나오면 우리말로는 둘 다 명사로 가져가는 것이 깔끔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명사가 두 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형용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우리가 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가 인상이라고 하면 이제 유가도 명사고 인상도 명사니까 둘 다 명사로 써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유가, oil prices가 되겠고요. 인상이니까 a rise, an increase 이런 식으로 명사를 쓰게 되죠. 자, 좋습니다. 명사와 명사 사이에 전치사는 뭘 써야 될까요? 요것도 관건이에요. in을 씁니다. a rise in oil prices, 유가 인상, a drop, a slide in oil prices, 유가 하락 이렇게 쓰는데요. 상승과 하락.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명사 사이에는 전치사 in 쓴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a rise in oil prices 다섯 단어 아니겠습니까? 조금 쉽게 썼으면 좋겠어요. 자, 형용사를 쓴다면 뭘 쓰면 좋을까요? a rise in oil prices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고민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rising oil prices 혹은 higher oil prices라고 씁니다. 자, 왜 rising oil prices, higher oil prices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여기에 있죠. Oil prices are rising.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유가와 상승의 관계가 ing형, 이렇게 능동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rising oil prices예요. 또 하나, oil prices are higher than before. 유가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얘기죠. Higher oil prices입니다. 요게 중요한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가 인상이 되면 수출에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일단 뭐뭐 하게 되면이라고 하면 가정법으로 생각하죠. 그죠? 유가가 인상이 되는 가정을 했을 때 수출에 피해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요렇게 씁니다.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어 열심히 한 우리들이 쓰게 되면 보통 요렇게 쓰는 거죠. If oil prices are rising, it will hurt exports. 물론 여기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뭐 make a dent in도 쓸 수 있겠고 하지만 쉽게 가자고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조건절과 주절 두 두 개의 절로 나눠진 복잡한 복문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거 좀 짧게 쓸 수 없을까요? 이건 어떨까요? 유가가 인상되면 수출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유가는 수출에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거잖아요. Higher oil prices will hurt exports. 이때 it이란 단어가 앞에 부사절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유가가 인상된다면 이 유가 인상이 피해를 입힌다는 얘기니까요. Higher oil prices will hurt exports. 여기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가면 문장을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짧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영어에서 형용사와 명사를 우리말로 명사와 명사로 활용하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문장이 짧아지고 그리고 문장 구성이 깔끔해진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보시죠.
1: Higher oil prices will hurt exports.
2: Higher oil prices will hurt exports.
0: 'Being an anchor yourself'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직접 앵커가 돼서 기사를 작성할 내용은 'Delivery workers' death from overwork. Death from overwork. 과로사라고 하죠, 쓰는 표현이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라고 하는 슬픈 소식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택배 노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 기사가 15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하루 평균 작업 시간은 12.1시간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로로 사망하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추산됩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참 많이 쓰는 말인데 영어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로로 사망한 택배 기사가 15명으로 추산되는데요. 택배 노조에 따른 것입니다. 택배 노조 기억나시죠? 일단 과로사하다라고 할 땐 die from overwork 이렇게 쓰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가로쉬라고 하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추산하다라고 할 때 estimate 이란 단어 동사였습니다. 자, the labor union for delivery workers blank that 15 workers died from overwork last year alone. 작년 한 해만 따져도 15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stimates 이 단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법적 사각지대에 빠져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하루 평균 작업시간이 이제 12.1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a blind spot입니다. 운전하실 때 리어뷰 미러로 봤을 때 없었는데 고개를 딱 돌렸을 때 보이는 그 순간, 그 지점을 a blind spot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균적으로라고 할 땐 on average, 부사를 쓸 땐 이렇게 쓰고요. 평균 얼마라고 할 땐 on average of something 이렇게 쓴다는 거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 대부분은 most of them were blank a legal blind spot. 자, legally 붙었으니까요. 법적 사각지대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in a legal blind spot and they worked on average of 12.1 hours a day 이렇게 얘기하고 있군요. 평균 12시간을 넘는 근로시간, 야, 만만치 않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1: The labor union for delivery workers estimates that 15 workers died from overwork last year alone. Most of them were in a legal blind spot, and they worked an average of 12.1 hours a day.
2: The Labor Union for Delivery Workers estimates that 15 workers died from overwork last year alone. Most of them were in a legal blind spot, and they worked an average of 12.1 hours a day.

0: 오늘 우리가 봤던 여러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바로 today's expressions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1: Come up with new measures.
2: Come up with new measures.
1: Better working conditions.
2: Better working conditions.
1: Surpass.
2: Surpass.
1: Burst a bubble.
2: Burst a bubble.
1: Die from overwork.
2: Die from overwork.

0: Overwork.
1: Be in a blind spot.
0: Be in a blind spot.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또 MP3와 스크립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그래머코치 표준편 제17강입니다. 많이 왔네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머코치 정코치입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시간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쌤은 항상 이렇게 모니터 안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잘해 나가고 있어요. 어려운 문법들 많이 많이 지금 다 살펴봤고요. 듣기까지 같이 가야죠. 오늘 또 중요한 녀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좀 수가 많습니다. 오늘의 그래머 확인하겠습니다. Today's grammar는요, 전치사라는 건데요. 들어보셨죠? 이제 강의 중에도 중간중간 나왔었는데, 이 전치사들을 모아가지고요, 한 번에 딱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요, 전치사 알아봅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오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은요. 또 제가 또 네모 빈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모 빈칸 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는 했을 때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고요. 아프리카로 벽에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글자씩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답이 좀 보이시나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건 보이고 어떤 건 안 보일 건데요. 오늘 강의 끝난 다음에는 시원하게 막 이렇게 막 답이 보여야 되거든요. 오늘 열공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열공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준비 되셨죠? 언제나처럼 나 이렇게 펴놓고 오른손에 펜 잡으시고 우리는 유닛 38까지 왔습니다. 기본 전치사의 의미 이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전치사 요거 한번 딱 잡고 가겠습니다. 전코치의 기초 벼락치기인데요. 생강이 아주 초반이었죠. 이 그림 생각나시나요? 요거 이제 요 뭔지 아시겠죠? 팔품사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팔품사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생겨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8가지의 성격에 따라서 단어를 8가지로 나눈 건데요. 그 8가지를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딱 한 장면만 생각하면 됐었죠. 명동에서 형부랑 대감이 접전을 벌인다라는 요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전치사는 어디 있어요? 전치사는 여기 있죠. 요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결국 우리가 이제 바로 그냥 들어가도 괜찮아요. 뭐 at, in, on, for 하면서 가도 되는데 큰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big picture. 이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문법의 체계가 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문법 딱 전치사 했을 때 아, 얘는 여기 있는 애, 쟤는 저기 있는 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전치사는 팔품사 중에 하나이고요. 그 전치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다라는 건데 이 전치사가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at, in, on, for, with 이런 것처럼 짤막짤막한 요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법 책마다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또 책들 중에는 전치사만 다룬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강의도 그런 게 있고요. 그 왜 전치사가 이렇게 짤막짤막하고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다뤄지냐면은 전치사가 굉장히 많이 영어 문장에 쓰이기 때문이에요. 얘네가요, 이제 좀 이따 알아볼 거지만, 전치사 다음에요, 명사나 대명사 딱 이게 세트예요. 이 세트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영어 문장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자, 우리는 먼저 기본 의미부터 알아볼 건데요. 사실 전치사는요, 제가요, 조금 저의 10년 내공을 담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한국말은 정말 도구로만 쓰고 버려야 돼요. in 했을 때, 이거를 한국말로 뭐뭐 안에 비교적 긴 시간에 이렇게 외울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 여러분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보시면서 이해가 막 확 와닿지도 않고요. 이 한국말을 내 걸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한번 보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버려. 그런 다음에 영어를 통해서 그 전치사의 느낌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in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뭐 안에라고 알고 있죠. 그게 이제 레벨 우리가 한 4나 5쯤 됐을 때 인의 느낌은 뭐 박스 안에 어디 어디 안에의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법 레벨 60 돌파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100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이는요, 그냥 뭐 박스 안에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양한 맥락에서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것은 영어로 익혀야 된다. 오케이? 얘네들은 기본 뜻만 알아보고 나서 영어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in 하면은 뭐뭐 안에고요. 또 비교적 긴 시간에 뭐 이런 뜻이 있고요. on 하면은 뭔가 닿아가지고 위에 있다라는 그런 뜻. 그리고 어떤 날이나 요일 거기 위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네들이랑도 쓰이고요. 뭐뭐 할 때, 저 이거 지금 아 뭐뭐에 뭐뭐 위에 그리고 어떤 요일 등때 이렇게 되는데 대번에 지금 한국말이 너무 어렵죠? 눈으로만 봐요. at 하면 어떤 특정 지점이라는 뜻이 있고요. 특정 시각이라는 뜻이 있고요. for는 뭐뭐하는 동안, 그리고 또 뭐뭐를 향해서. from은요, 뭐뭐로부터. to 하면은 뭐뭐까지. 이렇게 두 개는 세트인데, 근질근질한 게 빨리 영어를 보고 싶어요. 영어로 봐야 됩니다. 자, 이제요, 이 다양한 의미의 전치사들을요,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부터 해가지고요, 우리가 영어로 만나볼 겁니다. 보시면 딱 느끼겠지만, 느낌이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at 했을 때 얘네가 다 똑같은 at의 느낌이냐? 아, 물론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어떤 한 특정한 지점에, 구체적인 지점에서라는 그런 at의 느낌은 있지만, 이게 맥락에 따라서요, 조금씩 맛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네들을요, 문장 속에서 내 걸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볼게요. at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로, 기본 의미는 한 점이나 한 지점에서 at, 약간 요런 느낌인데요. 볼게요. meet at the station. 역에서 만나자라는 거죠. 그 역이라는 게 지점을 나타낼 때 at을 썼습니다. at 2 o'clock. 2시에죠. 2시라는 그 어떤 지점을 나타낸 거고요. at full speed. 최고 속도죠. 최고 속도에. 라고 하면서 이제 요것도 어떤 특정한 지점을 나타내고요. At a high price 하면요, 높은 가격에라고 하면서 요것도 뭐 속도나 비율 같은 거 또는 가격 같은 거에 한 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 Be good at은요, 우리가 수고로 알고 있죠. 무엇을 잘한다, 능숙하다, 축구에 되게 능숙하대요. 그럴 때 이제 축구라는 어떤 그 능력의 한 지점에 능숙하다라는 그런 느낌. Be poor at은 반대로 무엇을 잘 못하는 거죠. 수학은 잘 못해요. 수학이라는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못한다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이거 한 단어로 또는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느낌들입니다. 그냥 몸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아, at은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비슷하게 속도를 좀 내볼게요. on 하면은 뭔가에 좀 접촉해서 위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온이거든요. 책상이 있으면은 여기 위에 이제 뭔가가 놓여져 있을 때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온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사실 on the wall이에요. 벽에. 벽도 생각해 보면요. 벽에 뭔가가 있다면은 벽이라는 것에 지금 닿아서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on을 쓰는 거죠. 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장도 또 이렇게 on을 써요. 뭔가가 닿아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에는 우리가 on을 씁니다. 요거는 a map on the wall 하면은 벽에 붙어 있는 지도 정도가 되겠고요. On Monday. 이거는 사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요일 앞에다가 on 쓰죠. On Monday, 월요일에 되고요. On my birthday, 특별한 날 앞에다가 또 on을 씁니다. 내 생일에.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depend on him 하면은 그에게 의존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라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바탕을 두면서 의존하는 건데, 그냥 쭉 가도 좋을 것 같아요. Live on rice 하면은 요것도 참이 on의 느낌이, 전치사 느낌이거든요. on 하면은 뭐뭇을 기초로 해서 뭐뭇을 근거로 하여 뭐뭇을 바탕으로 이런 느낌이 있어서 live는 잘 단데 on rice 하면은 문법 레벨 한7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아, 그거 먹고 산다고? 이런 식의 느낌이 바로 와요. 그러니까 전치사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on을 쓸 때, 자, on은 뭐뭇을 바탕으로, 근본으로 하여, 뭐 이런 뜻이니까 on을 써야지라고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leave on 뭐뭇 한단 말입니다. 전치사는 한국말은 도구로 쓰고 몸으로,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쌀을 주식으로 해서 살다. on vacation, 방학 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on business 하면은 이것도 참 관용적으로 많이 쓰죠. 여행을 사업차 가는 겁니다. 어떤 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업상의 용무로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는 방학 상태라는 거고요. On vacation. 요거는 지금 사업의 용무로, 사업의 목적으로, 그 정도의 뜻입니다.
이는요, 기본적으로는 박스 아니죠. 근데

다양한 의미 한번 봐봐요. 요렇게 큰좀 도시 같은 거 앞에다가 인스죠. live in Boston 하면 보스턴에 산다라는 거고요. close 다음에 in the closet.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벽장 안에 있는 closet, 옷들이 되는 거고요. 진짜 공간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어렵죠. 이 중학교 1학년 때 되게 중요해요. on이랑 it이랑 at이랑 막 비교하거든요. 이런 시간 같은 거 가지고서. 아까 요일은 on이었죠. 얘는 월, 달, July, 7월 아닙니까? 요거 ins입니다. 연도 앞에 ins입니다. 2020년에 계절 앞에 ins입니다. in summer. 여기다 on 안 쓴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요, 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렵겠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거는요, be in love 이라면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거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상태 안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in을 쓴 거고, 얘는 위험 안에 빠져 있죠. 그래서 in danger, 위험에 처한 이런 뜻. from은요, 좀 쉬워요. 뭐뭐로 붙어입니다. train from Busan, 부산으로부터의 열차네요. 그리고 요거는 from이랑 to랑 세트가 돼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되고요. 이메일인데 누구로부터 이메일, Sally로부터 이메일 해석되는 건 쭉쭉 넘어가요. get tired, 지쳤어. from 뭘로부터? 일로부터. 그러니까 요때 from은요, 뭐뭐 생각할 때 원인이 되는 거죠. 이거 느낌 오지 않습니까? 느낌 오는 거 문법 분석 안 합니다. far from his house. 이거는 진짜 뭐뭐로부터예요. 그의 집으로부터 far, 거리가 먼 거고요. free from 하면요. 이거는 참 이렇게 그냥 많이 씁니다. 뭐뭇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care. 뭔가 이제 걱정이 없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to는 뭐뭐까지죠. 세트로 참 많이 씁니다. from이랑 파리에서 런던까지고요. from 5 to 10 하면은 5시에서 10시까지고요. talk to him 뭐뭐 로란 뜻이 있죠. 그에게 말하다. 이게 그랑 얘기를 하는 거죠. key to the door 키인데 뭐에 대한 키냐? 그 문에 대한 키다. change to 뭐뭐로 변하는 겁니다. green 초록색으로 변하다. 상태 변화 되고요. for은요 뭐뭐로 뭐뭐를 위한 요런 뜻들이 있는데요. 또는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 있고요. A plane for Alaska입니다. 알래스카로 가는. 이거 뭐 열차나 비행기나 기차에 참 많이 씁니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알래스카로 가는 알래스카 행의 이제 비행기라는 거고요. Stay for 3 hours. 제일 기본이죠. 뭐뭐 동안이에요. 3시간 동안에 stay. 머무르다. 요거 되죠. 그 다음에 cook dinner. 저녁 요리합니다. 요거 바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뭐뭇을 위해서. For you 할때 제잖아요. 너를 위해서가 for you고요. Jane을 위해서 요리하다. 그 다음 영화인데요. 이런 것도 느낌 좋아요. 저는 이런 느낌이 참 좋아요. 영화는 영화인데요. 애들을 위한 영화니까 이제 애들용 영화, 유아용 영화, 어린이용 영화 정도가 되는 거죠. I'm for the plan 어렵습니다. 별표하세요. 별표 3개. 야, 이거는 고3까지 꼭 가져가셔야 되는 개념인데요. 어떤 의견이나 생각에 찬성하다 할때 for를 써요. 그래서 I'm for the plan 하면 나는 그 계획에 찬성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급 전치사의 의미. 지금 of는요, 뭐뭐의 아닙니까? 해볼까요? The cover of the book. 그 책의 겉표지. 됐고요. Some of my friends. 내 친구 중에 몇 명. 바로 되는데요. 그 다음, the story of his experiences. 그의 경험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 정도. 괜찮아요. with 갑니다. 뭐뭐와 함께 아니겠어요? have dinner. 저녁 먹다. with a friend. 친구와 같이, 친구 한 명과 같이 저녁 먹다. mix the flour. 밀가루입니다. 바르면 flour. 밀가루를 섞어요. with 뭐랑? 우유랑. 되는데요? 되죠? 저그 다음에 write with a pencil. 자, 이런 게 약간 또 고급지게 갑니다. 별표 하나 쳐주고요. 이거는 연필과 함께 쓰는 게 아닌 거죠. 나도 쓰고 연필도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얘는 도구입니다. 도구. 펜슬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써서요. 그래서 연필을 가지고서 이걸 도구 삼아서 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with 이거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book 책이 한권 있는데요. red cover 빨간색 겉표지를 가진 그런 책이 되는 거죠. 함께라기보다는 요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의 with고요. 이런 거는 참 좋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별표 치는 것들은 어떤 교과서의 딱딱한 어떤 전치사 쓰임을 약간 좀 벗어나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참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들에다 별표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거. by는요, 옆에가 제일 기본입니다. 전치사 by 제일 처음 배울 때, 뭐 상자가 있고, 그 옆에 공이 있을 때, 이 공이 지금 이 상자, 박스 by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sit by her. 그녀 옆에 앉는 겁니다. 이 공간적으로 옆에를 말하는 거고요. pass by the station. 옆을 지나는 거예요. 역, 옆을 지나가다.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다. by, 요거 두 번째 거, 요거 굉장히 좋네요.
이거 별표 3개 갈게요. 이 바에 대해 잘 모르

는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이 많이 쓸수 있는데 by가요. 뭐 마감 기한 같은 걸 나타낼 수가 있어요. by 5 o'clock 하면은 5시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12시쯤에 집에 나가요. 그럼 엄마가 야, 5시까지는 꼭 집에 와라 라고 했을 때그 마감 기한을 by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by next weekend 하면은 다음 주말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요, 수단 나타냅니다. Sandy, 그것을 보내요. 무슨 수단으로? Airmail, 항공 우편으로 보낸다라는 거고요. Travel by train 하면요, 이런 것도 참 좋죠. 근데 이거 by 버스 같은 거할때 많이 썼잖아요. 너 학교 어디 가느냐? 그러면은 by bus. I go to school by bus. by bus 수단이죠. 요거는 여행을 하는데 by train, 기차를 타고서 여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내 줬는데요. 자, 이제는요, 엑서사이즈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이 전지사의 느낌을 딱 잡으실 건데요. 자, 제가 픽한 문제들을 볼 거예요.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전지사가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엑서사이즈를요, 쭉다 풀어봐요. 그러면은, 채점을 딱 해보면은,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을 겁니다. 맞는 거는 내가 올바른 전지사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틀린 것만 복습하시면 돼요. 틀린 거는 나의 전지사 느낌이 이렇게 가야 된다면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살짝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문법 이론이 있고 막 엄격한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내 느낌이 살짝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을 바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 오케이? 해볼까요? 자, 이제 뭐 여기는 for를 두번 쓰라고 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또 2회라고 나와 있기도 한데요. 갑니다. They are, 그들은요. 큰 문제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큰 문제에 처해 있다는 거거든요. in을 써주면 되고요. You can watch TV. 너는 TV 볼수 있다. 저녁 먹고 나서요. 1시간. 자, 요거 뭐 써야 됩니까? 1시간 동안이죠. First입니다. 1시간 동안에 이제 TV를 볼수 있다는 거고요. Can you walk? 너는 걸을 수 있니? 요거 재밌네요. 얼음 위를 걸을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호수가 얼어 있는데 그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얼음에 닿아서 위에니까 on을 쓰는 거예요. Can you walk on the ice? 얘는 얼음 위를 걸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접촉해서 위에라는 on의 느낌 제대로 살렸고요. 자, B번에 알맞은 거 넣어보겠습니다. He sold the old house. He sold the old house. 그는요, 오래된 집을 팔았어요. 좋은 가격이라고 하는 어떤 지점. 나쁜 가격이 있고 좋은 가격이 있는데 그 좋은 가격이라는 지점에서 팔았기 때문에 at에다가 딱 동그라미 해주면 되고요. 그 he looked very handsome. 아, 근데 굉장히 잘생겨 보였어요. 이것도 참 많이 쓰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in을 씁니다. In his uniform, 그의 유니폼을 입었을 때 어떤 제복 같은 걸딱 입었을 때, 야, 진짜 잘생겨 보였다. 그다음 조엘은요, went to China, 중국에 갔습니다. 요거는 정말 습관처럼 씁니다. On business 하면요, 사업상의 용무로 사업하러 갔다라는 거죠. 그다음 there are lots of flies. Flies 하면은 파리들이네요. 파리들이 정말 많아요. 얘가 뭐냐? Ceiling입니다. Ceiling 하면은 천장. 근데 파리가 어떻게 했어요? 천장에 지금 이렇게 막 붙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접촉해서 위에 있을 때 on을 쓰는 겁니다. on the ceiling. 이렇게 나타내요. 지금 천장에 파리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 다음, we have to move out. 우리는요,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달 말까지라고 하는 마감 기한을 나타내는 거죠. 그 마감 기한은 by로 나타냅니다. by를 통해서 마감 기한 딱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 전지사들의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자, 우리 팔품사로서의 전지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품사 중에 하나, 전지사는 일단 뭐 하는 애냐? 딱 정의를 내리자면은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펴본 것들이 at, on, in, 뭐 from, of, for, by 이런 애들 살펴봤죠? 그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가 오는데 이거 느낌 잡아줘야 되는 거 다양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표현 통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다음 전치사들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다음 유닛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닛 쭉쭉쭉쭉 나갑니다. 이제 유닛 39까지 왔네요. 잘하고 있어요. 그외 자주 쓰이는 전지사들이라 그래가지고요. 또 다른 애들 볼게요. 전지사가 종류가 정말 많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도 되게 많이 써요. 이 전지사들의 느낌을 잘 잡아두시면은 독해할 때 군데군데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기본 전지사들 방금 본거 외에요. 또 다른 것들도 볼 건데 쭉 먼저 봤는데 굉장히 좋은 전지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봅니다.
He knows that.

everything. 그는 모든 걸 알고 있다. About.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뭇에 대해서잖아요. This area, 이 지역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 자, 이거는 사실 기본입니다. About이 뭐뭇에 대해서라는 거는 다알 거예요. 근데 얘 봐요. Mr. Lee는요, 이 씨는 runs about 10 km every day. 이렇게 갑니다. 이때 about은 뭐냐면은, 요거는 중1 이상이면 무조건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like죠, like. 좋아하다라고 이제 쓰이는 거는 초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고, 중1 때부터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like가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이런 의미예요. look like가 하나가 될수 있죠. 뭐뭐처럼 보이다. 너는 뭐뭐처럼 보이네. your grandmother, 너의 할머니처럼 보이네. 그러면 요 말은 닮았다라는 거죠. 야, 너는 할머니랑 닮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like는 여기서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이렇게 명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시카는요, is famous, 유명하대요. 야, 이거. as가요, 사실은 어디서 많이 봤죠? 아니, 우리 접속사 배울 때요, as가 접속사 중에서도 의미가 굉장히 많은 걸로 유명했었잖아요. 자, 봐봐요. as가 접속사로 쓰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문장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게 돼요. 근데 이 as는 뭐냐면은 전치사예요. 전치사는요, 다음에 문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렵고도 고급 포인트인데요. 전치사는요, 다음에 문장이 아닌 명사 덩어리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문장 아니잖아요. 요게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as를 딱 봤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as를 딱 봤으면은 다음에 뭐가 오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문장이 따라오게 되면은 우리 지난 시간들에 배운 것처럼 접속사로서 뭐뭐 할 때라던가 뭐뭐 하기 때문에라던가 뭐뭐 하는 대로라던가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고, 요렇게 오게 되면은요, 이거 정말 많이 쓰이는데 별표 3개입니다. 뭐뭐로서 자격을 나타냅니다. 이렇게도 정말 많이 쓰여요. 오시카는요, 유명합니다. 작가로서 유명하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전치사죠. 왜? 다음에 문장이 아니니까. 자, 그다음 또 계속 보겠습니다. The burglar, 강도고요. 강도가요, got in, 들어왔죠. through 하면은 뭐뭐를 통해서 이런 뜻도 있죠. 창문을 통해서, 요렇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얘도 참 많이 쓰이죠. 그 다음, I traveled all through the summer vacation 이렇게 갑니다. 나는 여행을 했는데요. 이제 올이 앞에 붙으면서, 이때 through는 또 내내, 뭐뭐 하는 동안 내내 이런 뜻이 있어요. 여름방학 내내 또는 여름휴가 내내 내가 여행을 했다. 요럴 때도 through. 그래서 그 앞에 오를 많이 붙여줍니다. 느낌 잡아주시고요. What did you do? 너뭐 했냐? 와, 얘도 엄청 많이 쓰입니다. During. 별표 3개 갑니다. During은요, 대표적으로 전치사고요. 뭐뭐 하는 동안입니다. 전치사는 다음에 문장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여름방학이 뒤에 붙였습니다. 또는 여름휴가가 붙였고요. During 다음에 문장 아닌 거 오게 되면서 이거 기간 동안에 너뭐 했느냐 물어보는 거죠. 너 여름방학 동안에 뭐 했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During 하면은 뭐뭐 하는 동안에. 자, 이번에는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몰랐다면 별표 3개 쳐주시고요. 얼롱은요, 뭐뭇을 따라섭니다. A group of boys, 소년들의 한 무리가요, ran, 달렸죠. 얼롱은 뭐뭇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달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길을 벗어나지 않고요.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달렸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요, a group of girls, 소녀의 한 무리가요, 달렸는데요. across는요, 가로지르는 겁니다. 이게 느낌을,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얼룡은요, 애들이 이렇게 달린 거예요, 길을 따라서. across는요, 이거예요. 길을 가로질러서, 뭔가 건너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로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the earth, 지구는요, moves, 움직입니다. around는 주변에란 뜻이 있어요. 태양 주변에, 태양 주위를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between은 뭐뭐 사이에죠. between A and B도 많이 적고요. 요렇게도 적을 수 있습니다. 나는 먹지 않아요. between meals. 미리 식사죠. 그러니까 식사들 사이에, 식사와 식사 사이에 이렇게 나는 뭘 먹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between은 뭐뭐 사이입니다. against예요. 우리 아까 for를 봤잖아요. for이 찬성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고급 의미거든요. 나는 뭔가에 찬성한다. for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against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against를 딱 쓰시면은 반대한다. 나는 그 계획에 반대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for가 against가 굉장히 고급 표현, 찬성 반대. 그 다음, 이 강에서요, fishing, 낚시하는 것은요, against 하면은 법 같은 거랑 붙어버리면요, 법에 반대되는 거니까는 법에 위반된다. 요렇게도 쓰일 수가 있고요. without 아시나요? with는 뭐뭐 함께고요. without은 뭐뭐이 없는 거죠. 얘도 정말 많이 씁니다. we cannot live, 우린 살 수가 없어요. without food or water, 음식이나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다. okay. within 좀 어려울 수 있죠. 뭐뭐 이내란 뜻입니다. We have to reply. 너는요, 답을
답을 하다의 reply입니다. 답해야만 해요. Within 7 days, 7일 이내에

답을 해야만 한다. 이게 마감 기한 같은 거죠. 느낌으로 따지면 이 문장에서는 7일 이내, 뭐 1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내, 8일, 9일 되면 안 되는 거죠. 요거 이내에 너는 답을 해야만 한다. 그 외에 전치사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셀사이즈 딱 한번 넘겨보세요. 문제 다 푸시는 거예요. 다 풀고 채점하고 내가 틀린 것만 느낌 바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전치사 그렇게 내 느낌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자, 저랑은요, 제가 픽한 문제들 위주로 쭉쭉쭉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코치 픽입니다. 갑니다. 다음 문장에서 전치사 구를 찾으래요. 자, 얘가 뭐냐면은 우리가 또 배우는 게 진짜 좋은 게 구라는 걸 알잖아요. 구가 뭡니까? 두 덩어리 이상이 모여가지고 한 덩어리처럼 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치사구는 뭐냐면은 전치사랑 명사나 대명사 돼가지고요. 얘네가 한 덩어리처럼 뭉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주어 동사 관계가 없는 것을 전치사구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걸 찾으래요. 전치사, 명사 세트 찾으라는 거죠. 찾아서 밑줄로 표시하고요. 그 의미를 쭉 한번 써주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소년들이요, swam, 수영을 했네요. 이렇게.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그렇게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Across the river 확인하겠습니다. 의미는 강을 가로질럽니다. 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강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건넜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they kept silent입니다. 그들은요, 침묵을 유지했다라는 쉽지 않은 표현인데요. 요거. During, 뭐 하는 동안에죠? The meal, 식사하는 동안에. 요렇게가 전치사구고, 얘가 동안이니까 식사니까 식사하는 동안에 식사 중에 이렇게 이게요 일부러 이렇게 막 전치사구를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원래 이런 전치사구지 밑줄 친 부분 같은 게 그렇게도 많이 영어에서 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봐봐요 하나도 안 어색하게 어울릴 겁니다 The old couple 그노 커플이요 노 부부가요 walked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뭐 어떻게 걸었을까요 전치사 명사 along the river along이 뭐예요 따라서 강을 따라서, 강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따라서 그대로 똑바로 이렇게 걸었다라는 이야기. 자, 6번 갑니다. Bears, 곰들이요. Sleep, 잠을 자요. Through the winter 나오네요. 요거 through 또 고급 느낌 아닙니까? 겨울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재미없어요. 이게 지금 전치사구인데, 겨울 내내 가야 됩니다. 원래 through가 뭐뭐를 통과하여, 통해서 이런 뜻도 있는데, 겨울을 통해서 아니고요. 겨울 내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are you for the proposal or against it? 와, 엄청 고급이네요. 이게 지금 요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proposal 하면 제안이고요. 뭐겠습니까? for 하면은 찬성이고, against 하면은 반대되는 거죠? 너그 제안에 찬성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것에 반대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이런 고급 전치사 for가 against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되셨나요?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 틀린 것들 다 복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복습하러 갑니다. 자, 우리는요. 전지사를 조금 더 살펴봤잖아요. 뭐 얘네가 특별히 뭐또 중요하다고 아니고요. 기본적인 거 넘어서서요.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일단 전치사구라고 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는 대명사였죠. 요거를 합쳐서 전치사구라고 하고요. 우리 배운 전치사들 눈으로 한번 봐봐요. 이게 해석이 다 돼야 됩니다. During the meal 하면 식사 중에, 식사 동안에. About midnight 하면요. Midnight가 밤 12시거든요. 밤 12시 근처에, 약밤 12시 정도 되는 거고요. About이 약이란 뜻이죠. Through the winter 하면 겨울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겨울 내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느낌 다 잡으셨나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유닛으로 갑니다. 자, 오늘 전치사 완전 끝내버리는 겁니다. 마스터로 갈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유닛으로 가게 됩니다. 야, 유닛 벌써 40입니다. 두 자리가 바뀌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전치사 플러스 동사 ing라고 돼 있죠?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요. 대신에 알아두면 굉장히 좋아요. 독해 같은 거 하실 때. 전치사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니까요. 얘가 뭐냐? 전치사가 나오면은 전치라는 말이 앞에 위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이 전치사입니다. 얘네 다음에는 반드시 100% 명사나 대명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뭐겠어요? 동사 ing 우리 배웠잖아요. 제가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인데 얘 다음에 명사 온다고요. 그럼 얘 뭐겠습니까? 얘는 바로 동명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못 오죠, 참고로. 왜냐면 현재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요. 전치사 다음에 올 수가 없고요. 얘 지금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도 오지만 동명사도 명사잖아요. 그래서 저 자리에 지금 온다라는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얘가 동명사거든요. 전치사랑 같이 쓰여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고 참 재미난 의미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유닛 40에서 만나게 되는 이것보다도요, 정말 더 많은 의미들을 동명사 플러스 전치사가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맛을 좀 보겠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추가로 나오더라도 당황할 게 없는 게 얘네들은 어차피 해석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보세요. by, ing,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고3 과정까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얘는요, 그 동사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수단이라던가, 어떤 방법이라던가,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뭐뭐 함으로써. 로서와 러서의 차이 아시죠? 로서는 자격이고, 러서는 방법이나 수단입니다. 해볼게요. I keep healthy. 나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대요. by, ing 정말 많이 써요. 뭐 하면서? by jogging every morning. 매일 아침 내가 조깅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I save money. 나는 돈을 절약합니다. 돈을 아껴요. 어떻게요? by, ing입니다. by walking to school. 학교에 걸어가는 거죠. 학교에 걸어감으로써 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돈을 지금 뭐 모은다, 절약한다 정도가 되는 거. 되시나요? by, ing. 이번에는 for ing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뭐뭐한 것 때문인데 이 문장 정말 많이 씁니다. Thank you for 나오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thank you for 하면 이 for이요, 뭐뭐에 대해서가 되면서 아니, 감사하거나 고마우면은 뭐뭐에 대해서 감사한 거거든요. 그것을 for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동작 같은 거 그런 걸 넣어주고 싶을 때는 얘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냥 동사를 넣을 수 없고 요거를 동명사로 바꿔서 집어넣는 거죠. 고맙대요. 왜요? Coming. 와줘서 고맙대요. 이거 정말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뭐 친구가 생일 파티 왔을 때, Thank you for coming. 와줘서 고맙다. 딱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I apologize가 나오네요. Apologize 하면은 사과하다. 진짜 많이 쓰이고요. 이것도 for이랑 엄청 많이 붙어요. 왜냐면, 사과를 괜히 합니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요? 아니죠. 무조건 무엇 때문에 사과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세트예요, 세트. I apologize for. 나는 뭐뭐에 대해서 사과한다. 뭐에 대해서? being late네요. 얜또 뭐야? 왜 being 왔어요? late가 늦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쓸 수가 없고, 비동사를 썼는데 얘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 만들어야 돼서 being이 된 거죠. 그래서 I apologize. 난 사과한다. for being late. 늦은 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고 있나요? 또 갑니다. Before ing, after ing는 그냥 바로바로 될것 같아요. Before, after 알잖아요.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후에입니다. Always, 항상. 명령문이네요. Brush, 다 깔아. Your teeth, 너의 이를 다 깔아. Before, 뭐 하기 전에요. Going to bed. 이게 동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러 가는 게 go to bed잖아요. 그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의 형태로 들어간 겁니다. 자러 가기 전에 항상 이다 깔아. 그 다음, after 나왔습니다. 뭐한 후에? Doing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한 다음에 I went to bed,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자러 갔다. 되시나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요거가 참또 많이 쓰이죠. 이게 좀더 고급입니다, 앞에 애들보다는. Without ing입니다. After이나 before는 잘 아시잖아요. 근데 without은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뭐뭐 하지 않는 겁니다. without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뭐를 하지 않는다가 되면서 he left. 그는 leave의 과거형이죠. 떠났어요. left. without. 뭐 하지 않고요. 아이고 이런. without paying his bill입니다. bill 하면은 뭐 청구서, 요구서, 뭐 어떤 청구서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요금 같은 거죠. 그럼 돈을요 내지를 않고 그가 떠났다. 계산을 안 하고 이제 그가 떠났다,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without ing입니다. 얘는 어때요? she went to bed.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without taking a shower. 이럴 때가 있죠. Take a shower, 샤워하는 건데 샤워를 하지 않고 그녀가 잠자리에 들었다, 자러 갔다. Without ing입니다. 되나요? 전치사랑 동명사 합치니까 느낌 잘 조합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바로 엑셀사이즈 가서요.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다 풀어보시고요. 저희가 픽한 문제들로 이 전치사구 찾아가지고요. 우리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지사고 모두 찾을 거고.

이거 의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ngry woman이요. 화난 여성이요. left, 떠났대요. 여기 나오네요. 요거. 전지사, 다음에 이제 동명사가 나와 있는 거죠. 의미 합치면 saying word가 한마디 하는 건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화가 나서 여성이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the poor man, 그 가난한 남자가요. 또는 사람이요. went to jail. 감옥에 갔어요. 요 전지사, 동명사네. 요거죠. 자, 얘도 전지사, 명사, 전지사, 동명사입니다. 이렇게 전지사구가 많이 쓰입니다. 얘는 감옥으로 간 거죠. 요거 말하는 거죠. 감옥으로는 요겁니다. 명사가 있고 전지사가 있는 거예요. 감옥으로. 아주 기본적인 거고. for 다음에 동명사 따라왔어요. 뭐에 대해서요. 감옥 간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빵을 좀 이렇게 훔친 것에 대해서 요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갔다 되는 거. 어렵지 않게 잘하고 있을 거고요. 자, 6번 갑니다. Everyone, 모든 사람들이요. 여기 나오죠. 전지사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대 아니겠어요? 뭐에 반대했습니까? Closing the factory, 공장을 문 닫는 겁니다. 공장 폐쇄하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공장 폐쇄에 반대를 했다라는 거고요. I earn은 버는 겁니다. 돈 같은 거를. My pocket money, 나의 용돈을 벌어요. By ing네요. 여기가 전치사구고요. 뭐 하면서? 나의 아버지의 차를 워시합니다. 세차합니다. 닦아줘요. 나의 아버지의 차를 닦음으로써 그런 수단을 통해서 나는 용돈을 법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우리 이렇게 전지사구 전부 다 살펴봤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전지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전지사 다음에 동명사 쓰는 겁니다, 이게.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그리고 for ing는 뭐뭐에 대해서 또는 뭐뭐한 것 때문에, without ing 뭐뭐하지 않고 정도의 의미입니다. 요거 전지사랑 같이 의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이제 마무리하러 갈게요. 자, 이제 전코체 명쾌한 개념 시크릿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전지사는 느낌입니다. 사실 뭐 어떤 것을 반드시 써야 하는 맥락도 있지만요. 그 느낌에 맞게 적절하게 써주시면 되고 반대로 해석할 때에도요. 적절하게 느낌 받으시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프리카로 뭐 가다라고 할때 어디 어디로 목적지 나타낼 때에 to 정도 써주면 될것 같고요. 벽에 이런 거는 딱 맞춰야죠. 벽에 딱 붙어 있는 거. 접촉해서 위에 있을 때 on을 쓰고요. on the wall을 그렇게 많이 쓰죠. 뭐 치계가 또는 포스터가 on the wall 벽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 버스 정류장에 또는 버스 정류장에서 특정한 장소에서를 말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또 at을 써준다라는 거. 느낌적 느낌 잡아주시고요. 오늘 틀린 문제 싹 한번 복습해 주시면은 느낌 완전히 잡을 수 있어요. 리뷰 갈까요? 전치사가 뭐냐? 딱 들었을 때 말이 나와야죠. 전지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을 뜻하게 되고요. 전지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 대명사 따라오고 그게 전지사 구가 되는 거였죠. 전지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본적인 것들부터 응용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이 알아봤는데 한국말보다는 영어의 표현들, 문장들 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전지사가 다음에 동명사가 따라올 수가 있죠. 왜? 얘가 명사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더라. 그때는 유연하게 잘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 자, 이렇게 우리 전지사 마칩니다. 그 중요한 전지사들 다 알아봤고요. 자, 오늘 문제 열심히 푸셨죠? 그럼 너도 열공의 흔적들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요. 땡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제가 쫓아가서요. 팔로우해서요.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요.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도 올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빈칸추론이라는 가장 큰 유형, 많은 유형의 중간을 이렇게 훅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30번까지 빈칸추론 1의 유형들이 문제가 있는데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에요. 빈칸추론 문제의 도입부는 사실은 하나의 단어나 두 개의 짧은 구,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이런 짧은 구로 이루어진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들이 가독하기에는 쉬운 파트가 됩니다. 빈칸추론 2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어렵기는 한데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쉽다고 여겨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짧다고 해서 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31번 첫 번째 빈칸추론 문제가 3점짜리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긴 하나의 통 문장이나 아주 긴 구를 집어넣는 빈칸추론 2 유형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밟아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유형으로 가는 연습 한번 오늘도 잘 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Step by step, 단계별로요. 가게 되면 the unseen path. 보이지 않던 길이 becomes clear,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빈칸추론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됐던 막연함이 이제는 확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한번 단서도 찾고 오답의 근거도 한번 찾아서 답도 지워가는 그래야 정답으로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오늘 총 5개의 문제 준비해봤고요. 14번부터 시작합니다. 14번부터 18번까지 짧은 구 혹은 하나의 단어를 넣는 우리가 이게 문장을 그냥 단순히 해석하는 문제풀이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 정답의 근거가 이 문장의 글의 구조상 어디에 있는지 가장 확실한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방법을 봤었거든. 일단 주제문과 도입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주제문이거나 혹은 주제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뒤에서 계속 걔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제문에 준하는 내용을 가져다가 같이 빈칸과 같이 놓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중후반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들이 사실 오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럴 경우에는 반전이 중간에 있는지 그리고 이 빈칸의 근거가 대부분은 그 주변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 반전이 되는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우리가 대조구조로 한번 봐서 한번 선택지랑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한번 먼저 보세요. Musical scores within any film.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키워드가 딱 두 개가 보입니다. 영화에서 뭐야? 음악 악보에 관련된 겁니다. 영화에서의 음악의 기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화면들이 혹은 대화가 있는 것보다 음악이 딱 더해지면 어때? 완전히 다른 라운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영화 속, 그 어떤 영화에서든지 그 내에서 음악, 이 악보, 음악적인 이 악보가 can add, 추가하고 더할 수 있습니다. An additional layer to the film context. 이 film, 영화의 텍스트에 어떤 추가적인 층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부에서는 일단 그 영화 속에서의 악보, 음악의 악보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빈칸의 위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 빈칸은 일단 지금 봤더니 중후반부에 위치해 있고요. 빈칸이 누구랑 같이 나왔는가? 보시면 하나의 문장 안에서 그것도 while, 뭐뭐 하는 반면에 뭐뭐이다 라고 해서 대조구를 보통 취하는 while의 접속사를 절을 썼습니다. 이 절 안에서 뭐래요? 이렇게는 하나 실제로 그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while 절 안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빈칸의 내용이 약간은 대치구조로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칭하는 게 바로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while it is possible that this
니스가 가리키는 거 계속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끌어다가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것이 아마도 interfere, 뭘할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습니다. 뭘 방해할 수 있어? creativity and a sense of space and time. 창의성과 그리고 sense of 어떤 것에 대한 감각, 뭐의 감각?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감각, 그리고 창의성을 방해하고 저지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창의성을 저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게 지금 언제야? 그리고 이 공간이 어디야? 라고 그걸 감지해내는 그 감각이 좀 무뎌지고 저해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그치? 부정적인 거야.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라는 why를 동반하고 나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은 아마도 긍정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더더 긍정에 가까운 내용이 돼야 될것 같다. 그 생각을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부정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이것이 하는 기능의 부정적인 뭔가를 저해한다, 뭔가를 못하게 한다, 뭔가를 방해한다 이런 의미의 선택지들은 아마 답이 될 확률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긍정과 부정으로 좀 나눠 보시는 것도 우리가 뭐꼭 흑백 논리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향을 정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디스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 디스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측면에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보시면 되겠고 다시 우리 앞으로 와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영화 속 음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악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그 필름 텍스트에 추가적인 어떤 층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 층을 더한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goes beyond 어딘가를 넘어서 그 범위를 넘어서서 갈수 있게 한대요. 단지 imitating the action viewed 보여지는 그 영화에서 보여지는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동작들을 단순히 뭐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지 imitating 무슨 뜻이야? 아, 맞아요. 모방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모방하는 걸 넘어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막 빠르게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 그럴 때이 음악이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그 동작을 모방하듯이 막 빠른 템포로 가요. 그렇게 되면 이 모방은 단순히 모방하는 것 이외에 사람들한테 어떤 박진감이라든가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더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일단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그치, 영화에서의 악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영화에서요. 어떤 영화? That tells of futuristic worlds.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영화에서는. 자, 미래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아직까지 만나지 않은, 잘 모를 수 있는 세상이에요. 낯선 세상이 되겠죠? 자, 그런 곳에서 작곡가들은요. 작곡가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치. 악보를 만드는, 창작해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어? 그죠? 이 작곡가들은 누구와 굉장히 비슷하게요? Sound designers. 이 소리, 음향을 담당하는 소리 디자이너. 영화에서도 음향 담당 뭐 감독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과 굉장히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작곡가들은요. have added 추가해 왔습니다. 무엇을요? freedom 자유를요. 뭐할수 있는 자유? to create the world 세상을 만들어 낼수 있는 자유래요. 왜 세상을 만들어 내야 될까? 미래의 세상이니까 앞으로 오지 않은 세상이니까 그런 세상을 머릿속에 그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이 약간 진짜 미래지향적으로 약간 메탈릭하고 뭐 이러면 사람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런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It's unknown and new to the viewer. Viewer라고 얘기했으니까 영화에선 관객이 되겠지. 관객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를 더해줍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내용은 영화 악보의 어떤 측면이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무엇을 더해준다고요? 자유를 더해준다고요. 어떤 새로운 세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그런 미래의 세상을 꿈꾸고 그릴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악보의 기능이다. 영화 속의 악보의 기능이다.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자, 하지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뭐야? 뭔가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은요, unlike sound designers. 아, 부정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뭘 보니까 여기서는 사운드 디자이너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의 작곡가의 역할이 나왔고, 이번에는 사운드 디자이너와 다른 차이점이 나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하우에버를 쓴 거지 부정적인 기능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볼게요. 자, 이 작곡가들은요, often 흔히 shy away from 우리가 왜 뭔가 굉장히 이제 shy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끄럽고 사람을 피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을,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shy away from 이라고 하면 뭔가를 피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뭘 피해요? Creating unique pieces.

Texas. 독특한 그런 곡을 만드는 건 피한대요. 왜 그럴까? 작곡가라면 뭔가 독특하고 흥미롭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작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근데 독특한 거는 안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곡이냐? That reflect these new worlds. 새로운 세상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곡은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opt in, present. 이건 피하고, 그리고 자주 제시한대요. 뭐를요? 악보를 제시하는데, 어떤 악보를 제시하느냐? But just familiar structures. 비슷한 구조와 cadences, 박자.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와 박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보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려고 할 때, 그럴 때 너무 독특하고 낯선 음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래도 친숙한 구조나 박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보를 제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한계점이 아니라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음악 악보가 자유를 주는데 거기에 더해서 뭐까지? 친숙한, 익숙한 악보를 제시한다. 근데 왜 익숙한, 독특하지 않은 친숙한 악보를 제시를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야. 자, while, 드디어 이제 빈칸절이 나왔습니다. 자, 뭐 이기는 하지만 이라는 뜻이에요. While it is possible, 방금 전에 우리 해석했죠? 뭐 하는 건 가능해요? 이것이 방해하고 저해할 수는 있어요. 뭐를? 창의성, 고유함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창의성이나 아니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런 감각을 저해할 수 있어. 조금 미래에 관련된 거고, 좀 이렇게 신비로운 세계에 관련된 거면, 현실적이고 너무 친숙한 음악은 좀 피해야 시공간적인 느낌을 더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저해할 수는 있으나, 하지만 이런 친숙함이 실제로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야? 그 악보가 가져다 주는 친숙함. 친숙함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nterfere라는 방해하고 저해한다라는 의미의 반대되는 뭔가 친숙함이 가져다 줄수 있는 친숙한 악보, 그 음악이 가져다 줄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hrough recognizable scores, 인식 가능한 악보를 통해서 인식 가능하다는 건 뭐야? 우리가 딱 보고 친숙하니까 잘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악보를 통해서요, 미래 혹은 galaxy far far away, 아주 머나먼 은하계에 대한 미래나 은하계에 대한 그런 비전이 can be placed within 어디에 놓여질 수 있어요? A recognizable context, 인식 가능한 맥락 안에 놓여질 수 있대요. 자, 그럼 얘기는 뭐야? 친숙한 악보, 인식 가능한 그런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 가능한 인식이 가능한 맥락에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맥락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뭐야?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such familiarity. 아주 좋아요. 그러한 친숙함이 인식 가능하다라는 건 우리한테 낯설지 않고 익숙하다라는 거니까 친숙함,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한 친숙함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 가능하게 하자. 이런 뜻이죠. 관객들로 하여금 놓여질 수 있게 합니다. 어디예요? comfortable space.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 친숙한 게 관객들한테 뭘 준다는 얘기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공간 안에 놓여질 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 the film, 그 영화가 may then lead. 그렇게 친숙한 그런 공간을 제공한 다음에 이끈대요. 누구를? 관객들을 어디로 이끌어? What is unfamiliar but acceptable vision of the world different from their own. 그 관객들과는 다른 세상, 아까 futuristic world와 같은 미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다른 세계에 대한 좀 낯설 수는 있지만 익숙하진 않지만 어떻게? 그렇지. 수용이 가능하고 인식이 가능할 수 있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러분들 너무 낯설면 그게 느껴져요? 공감이 안될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낯설기는 하지만, 저거 되게 새롭다.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아, 저거 현실 세계와 비슷하게 이렇게 봤을 때 이렇다라는 거구나. 라고 수용이 가능한 정도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식 가능한 맥락,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지. 관객들로 하여금 그 영화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측면은 바로 이런 측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객들로 하여금 좀더더 영화에 친숙해질 수 있게끔, 다시 말하면 그 영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한다라는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볼게요. Freeze. 자, 여러분들 이 free 자유롭게 한대요. 무엇을요?

The plot. Plot은 구성입니다. 뭐의 구성이야? 영화의 구성이에요. 영화의 구성을 뭐로부터 자유롭게 한대요? 그것의 친숙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대. 아니야, 오히려 친숙함으로 다가가게 하는 거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땡. 자, aid in.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도움을 줘요? Viewer access. 관객들 접근에 도움을 준대요. 어디로 관객이 접근할 수 있게끔? To the film. 영화에 접근할 수 있게끔. 영화에 접근할 수 있게끔? 관객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인식 가능한 맥락을 느낄 수 있게끔, 받아들일 수 있게끔이란 뜻이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2번에서 특히나 마음에 드는 단어가 뭐예요? 관객들이 그 영화에 접근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 이 aid라는 단어나 access라는 단어. 접근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편안한 공간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죠? 그래서 이 선택지, 정답의 선택지에서도 어떤 단어가 얘가 참 끌린다, 마음에 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잡아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 다음에 exotic musical experience. exotic이 무슨 뜻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맞아요. foreign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국적인 음악의 경험을 더하게 된다. 오히려 이국적보다는 낯선 게 아니라 친숙한 걸 이야기한다고 얘기했고요. 관객들을 어디로 향하게 해요? 영화의 주제로 향하게 한다? 주제로 간다? 라는 내용 없었고요. 자, 관객들로 하여금 좀더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한다.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내용은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니까 5번도 아웃이 되겠죠?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방금 전에 지웠던 거,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잘 해결됐죠? 우리가 고대로는 안 나왔지만, 친숙하게 해서 그래서 관객들한테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잘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허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게, 영화에 대해서 더잘 접근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추론을 해 보셔야 어려운 문제도 잘 푸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갈게요. 자, 15번 문제 봤더니, 빈칸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도입부 아주 초반은 아니고, 그죠? 네, 초중반에 있는데, 여기 봤더니, 뭐래요? With all of these changes. 뭔가 앞에 변화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런 변화들과 함께 came blank of leisure. leisure가 뭐예요? 레저 활동, 우리가 얘기하잖아. 맞아. 여가 활동이야. 여가 활동에 무엇이 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이렇게 됩니다. 자, 전치사구 부사 중에서 장소, 위치, 순서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나 전치사구, 부사구가 문장에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되면 주어랑 동사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뒤에 주어가 위치해 있고 동사가 앞으로 나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 자, 여기는 되게 간단한데, 그치? 자, 변화가 있어.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여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같아. 여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여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가가 어떻게 됐대? Downfall. 오히려 몰락했다. 변화가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면서 여가 생활을 안 하게 되느냐? 몰락이라는, downfall.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 다음, uniformity라고 하면, uniform.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획일성이라는 뜻이고요. restoration. 복구라는 뜻이죠.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뜻인가? privatization, private이 뭐야? 그치, 개인적인 이란 뜻이니까 사유화, 개인의 것으로 만들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지. customization, 얘는 뭐야? 맞춤화입니다. 고객들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사람들에게 맞췄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큰 틀로 보세요. 앞부분은 그럼 뭐가 나오겠니? 다 변화들이 쭉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변화. 어떤 변화가 중요한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야 정도로만 생각하고 빠르게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후로 갑니다. 포스트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후, after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후몇년 동안, 이제 몇 년간, 수년간에 걸쳐서 그 시기에 unparalleled, 이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유례 없는, 견줄 수 없는 경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성장이 fuel 했대요. fuel은 원래 연료를 주다, 연료라는 뜻도 있고, 연료를 공급하다, 촉진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부추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뭘 부추겼어? 건축의 붐과 건축이 막 여기저기 건물들을 세웠어.
생각해보면 전쟁으로 많은 건물들이 소실이 됐겠죠. 그러니까 건물들을 막 세우는 건축 사업

같은 것들이 막 붐이 일었을 것 같고, a massive migration from central cities to the new suburban area. 자, 어디에서? 중심 도시에서 어디로? Suburban이라는 단어는 교외의라는 뜻이죠. 새로운 교외의 그런 지역으로의 massive migration, 대규모의 이동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그 지역의 외곽 지역, 새로운 외곽 지역의 지역으로 나갔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지금 그냥 생각하면 쭉쭉 보면 돼요.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거야.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교외 지역은요, were far more dependent, 훨씬 더 의존적이었습니다. 자, 교외 지역에 살려면 뭐가 필요하니? 교통수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On the mobile. 이 자동차에 좀 더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신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더 필요하다라는 건 어떤 걸 나타내고 있었느냐? The shift, 전환을 나타내고 있었대요. 어디에서 어디로의 전환? From to primary dependence on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의 주된 의존에서. 원래는 여러분들 대도시 가면 서울에서 살면 사실은 이 대중교통이 너무나도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자가용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큰 대규모 도시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중교통에 주된 의존에서 어디로? Private cars, 개인적인 자동차, 자가용, 그치? 자가용과 같은 것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외 지역으로 가니까 이제는 public transportation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너도나도 어떻게? 그렇지. Private cars. 자가용들을 구매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변화는 뭘까요? Soon, 곧, this led to. 이것은 어디로 이어졌죠? To the construction of the better highways and freeways. 그치?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외곽 도시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외곽 지역으로. 그러면 뭐가 필요하니? 적절한 도로가 필요하겠죠. 더 나은 도로와 그리고 high freeways라고 하면 뭐 초고속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더 나은 길이, 도로가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the decline and even loss of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의 쇠퇴, 감소와 심지어는 손실. 다시 말하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소멸이 소멸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너도나도 다 자가용을 이용하고 다 고속도로나 초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줄어들거나 아예 소멸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러한 변화들로 이런 변화들과 함께 무엇이 왔어요? 자, 이런 변화들이 가져오는 여가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s more people own their own homes. 자, 대도시에 살다가 외곽으로 나와서, 교외 지역으로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게 되었대요. 근데 뭐가 있는 집일까? 도시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공간적인 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부 공간이 더 more, 넓어지고 and lovely yards outside, 외부에는 yards, 뜰 혹은 정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집들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their recreation and leisure time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찾던 누가 나왔어요? leisure가 나왔어요. 자, 여가 생활, 여가 시간과 그리고 휴양. 이것도 이제 여가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휴양과 여가 시간이 was increasingly centered. 점점 더 어디에 집중이 되었죠? around the home. 집 주변. 집을 중심으로 집중이 되었고 at most 기껏해야 집이 아니면 the neighborhood. 조금만 더 벗어난 이웃 지역. 네, 그 동네. 거기까지가 이 사람들이 여가 지역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가용을 이용하고 그리고 보통 이 여가의 중심이 어디가 되었다? 집이나 혹은 가까운 동네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가 생활의 특징이 드디어 하나가 나와줬어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One major activity of this home-based leisure.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 leisure, 여가 생활의 주요한 하나의 활동은 그럼 여기서 뭐하냐? 집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 뭐하냐? 이것은요, was watching television, TV를 보는 거였대요. 자, 그러면 집과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나 봐. 그죠? 그래서 TV를 봤는데, 근데 이 TV가 무엇을 시사하냐? No longer did one. 부정어가 문장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역시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뀐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더 이상 사람들은요, 뭐할 필요가 없었어요? Ride the trolley. Trolley가 전차? 뭐 이런 뜻이에요. 전차를 타고 극장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영화를 보기 위해서 굳이 전차 타고 극장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비슷한 이런 오락물이 어디서 가능했느냐? 공짜로 그것도 더
편리하게

TV에서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TV가 무엇을 대체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극장을 대체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얘는 무엇을 대체했어요? 대중교통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이나 동네는 사실은 원래 사람들이 어디? 도시에서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이 도시의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겪었을 텐데, 이제는 자신의 집, 자신의 동네에서 보통 여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화가 레저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레저가 여러분들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몰락한 건 아니지. 그지? 줄어들거나 몰락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획일화가 되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 그냥 다 집에 앉아가지고 TV 봤잖아요. 획일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극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극장에서 TV를 봤다라는 건 크게 이 유니포미리하고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점, 변화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복구 관련 없고요.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선생님, 사람들마다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다 본인들에게 맞춘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뭐야? TV는 사실은 같은 내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역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은 뭘까요? 사람들이 점점 교외 지역으로 나가면서 private cars,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고 자신만의 집, 더 많은 공간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TV를 소유하게 되면서 굳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극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거 뭐야? 그치, 레저가 점점 더 사유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Privatization.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16번으로 갑니다. 빈칸의 위치 역시 확인을 해볼까요? 빈칸 어딨니? 오, 후반부에 있고요. But이라는 역접을 나타낸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어가 누군지 보세요. 태그는요? 그리고 얘를 기술하는 거에 뭐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 그렇지. 여러분들 빈칸 추론이든 어휘 추론이든 전부 다 이 같은 문장에 밑줄이나 빈칸 문장에 부정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부정어의 의미까지 넣어서 빈칸의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뭐 태그가 뭔지 좀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태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뭘 찾아야 돼? 않았다라는 내용. 요거까지 담은 내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뭐는 못했다. 혹은 무엇의 한계, 태그에 있어서의 한계. 요런 것들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가볼게요. 태그를 찾자. 태그의 기능을 찾자. 요걸 보면서 앞부분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만들고 공유합니다. 뭐를요? 그림도 만들고, 그리고 비디오, 영상 같은 것들도 만들죠. 어디에서? 인터넷상에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그려가지고 올리고 게시하고 영상도 찍어가지고 브이로그 같은 거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the difficulty. 그런데 어려운 점은요, is finding, 찾는 거예요. What you want,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찾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렇게 많은 영상과 그림이 있는데 내가 딱 원하는 그림과 영상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렇지? Typically, 일반적으로요, people want to search. 사람들은 찾기를 원하죠. 뭘 이용해서? Using words, 단어를 이용해서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이른바 뭐 예를 들면 example sketches, 뭔가 표본이 되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스케치를 이용해서기보다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뭔가를 찾을 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찾으려고 해요. 그림이 무엇인지? 그거 언제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뭘로 검색을 해? 그렇지, 우리는 단어로 검색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단어로 뭘 찾는 거야? 그림이나 영상을 찾는 거야. 자, 지금 어떤 상황이야? 우리가 영상이나 그림을 단어를 이용해서 영상 혹은 그렇지, 그림을 찾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보겠습니다. Because most pictures don't come with words. 그렇지, 이게 문제죠. 대부분의 사진들이요, 뭐랑 같이 있진 않아요? 단어와 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단어가 어떻게? 첨부된 단어. 즉, 어떤 여기 사진이나 그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같이 돼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it is natural to, 뭐한 것이 당연합니까? to 이하는 것이 당연해요. it to 가져오신 주어죠. try and build, 시도하고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뭐를요? tagging system을요. tagging 체계를 만드는 것이요. 이 tagging 체계가 뭐냐? 태그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에다가 관련된 단어를 태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해시태그 같은 거 이렇게 해놓잖아요. 뭐에 관련된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붙여가지고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시도하고 그걸 만드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됐죠? 그럼 우리가 뭘 찾아야 돼? 아, 근데 이런 태그가 갖고 있는 한계점, 뭘 못하지? 이걸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The underlying machinery. 자, 기반에, 기본이 되는 그 시스템은요. It's straightforward. 자, 여러분들 straightforward라는 표현 좀 알아둬. 봐봐라. 직선으로 앞으로 간대요. 자, 여러분들, 직선으로 앞으로 가는 건 구불구불 가는 것보다 어때? 훨씬 더더 쉽지. 그죠? 그래서 얘는 쉬운, 간단한, 솔직한의 의미도 됩니다. 돌려서 뱅뱅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는 거 솔직한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쉬운, 간단한, 솔직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은 간단해요. 태깅하는 그 책에는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We apply image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그치, 범주입니다. 분류예요, 분류. 범주화, 분류화라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분류 적용합니다. 이미지 분류를 적용하고 또뭘 적용해? Object Detection Method. 일단 보면 이 대상을 감지하는 방법이 또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진이 있으면 거기 누가 있는지, 어떤 대상이 있는지를 감지해야 되겠지. 그래서 해시태그에 누구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그 이미지 분류와 그리고 그 대상, 각각 대상들을 감지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적용을 하고 태그를 하죠. 이미지를 그 출력된 여기에는 이렇게 출력된 단어들로 이미지에 태그를 붙입니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우리가 잘 일상생활에서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태그는 모아지는 않아요. 모아지는 못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태그의 한계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서가 앞에 나오겠냐, 뒤에 나오겠냐? 아니지. 앞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태그의 기능이나 그 방식에 대해서 나왔지. 그러니까 뒷부분이 여기서는 중심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It matters. 이건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다. 이는 역시 형식상의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내용상의 주어는 뒤에가 있죠. Who? 누가? Is doing what?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뭔데? 자, 우리가 단어 영상을 그림, 단어를 통해서 영상이나 그림을 찾는데 이게 쉽다, 어렵다.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깅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이걸 통해서 어렵기 때문에 태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태깅에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뭘 하는지 그림을 찾을 때, 영상이나 그림을 찾을 때 누가 뭘 하는지, who and what.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태깅은 뭐예요? Don't capture this. 이것이라는 게 뭔데? 누가 뭐 하는지를 capture, 포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림에 대상만 쭉쭉쭉쭉 나와 있을 뿐이죠. 근데 얘네들이, 각그 개체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면 돼요? 누가 뭐 하는지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우리가 요즘 X가 있으니까 뭐만 들어가면 돼?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태깅 하는 것은요, leaves out, 생략합니다.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뒤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자, 무엇을 태깅하는 거? A picture of a cat and the street with an object categories. 자, 이 거리에 있는 고양이의 그림을 태깅하는 거야. 근데 뭘로요? 대상으로요. 대상의 범주로. 그럼 여기 그림에 있는 고양이가 나타나 있겠고, 거리가 있겠고, 그리고 그 태깅, words에 뭐가 또 있겠어요? 그 고양이가 trash can.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에 fish bones까지 나오네요. 생선뼈. 자, 이런 것들로 태깅을 하는 것은 무엇을 생략하죠? 정보를 빼게 됩니다. 어떤 정보를 빼게 돼요? 고양이가 is pulling. 자, 봐봐. 누가? 고양이가 is pulling. 뭘 하고 있어? Pulling the fish bone out of unopened trash can on the street. 길에서 열려있는 쓰레기통에서 생선뼈를 꺼내고 있다, 빼내고 있다. 그래서 who is doing what? 이 내용이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찾았던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빠져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을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그 내용을 의미를 담고 있어? 여러분들 눈에 좀 띄는 게 뭐야? What is happening in an image? 이미지 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바로 뭐니? 누가 무엇을 하는지. 그게 바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아니야? 그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근데 어떤 설명? 요거 무슨 뜻이야? 이 단어 모르면 답을 골라서도 굉장히 좀 찜찜하게 골랐을 것 같은데. 맞아. 포괄적인 이란 뜻입니다. 포괄적인. 다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설명을 담지 못한다. 설명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선택지만 길 뿐이지 나머지 선택지 매력도는 확 떨어지거든요.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지워집니다. 매력적인 게 없어서 선생님은 이 정도로만 하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갑니다. 자, 17번도 한번 빈칸을 볼까요? 빈칸 위치 좀 보자. 빈칸 여기 있어. 자,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 하지만 이 벗이 나왔어. 근데 여기 바로 앞에 보면 또 여기 앞에 여기 또 벗도 있어. 이렇지만 이래요. 뒤에도 이렇지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비슷한 구조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얘가 거의 뒷부분이 되겠죠? 마지막 부분. 그럼 여러분들은 이 빈칸의 단서를 어디서 찾았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지만 이렇습니다. 라고 나오고, 뒤에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빈칸을 중심으로 앞에 부분도 비슷한 구조로 뒷받침을 하고 있고, 뒤에 부분은 바로 이 빈칸에 대한 아주 확실한 좀더더 부연 설명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People have always needed to eat. 그쵸? 사람들은요, 늘 뭐를 필요로 했어요? 먹는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죠. 그죠? 네. 먹는 걸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they always will. 그들은 늘 항상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란 얘기입니다. Rising emphasis on self-expression values. 자기 표현의 가치에 대한 증가하는 강조. 즉, 자기 표현에 대한 가치가 점점 증가를 하는데 그것은 does not put an end. Put an end. 끝을 놓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끝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내지 못해요. 뭘 끝내지 못해? Material desires. 물질적인 욕구를 끝내지 못할 거예요. 자기 표현의 그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욕구가 사라지느냐? 그걸 욕구를 끝내지는 못할 거다. 이런 뜻인데요. 이두 문장의 관계를 명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뒤에 있는 내용 좀더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은요. Prevailing economic orientations. Prevail 이란 단어가 우세하다, 만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널리 퍼져 있는 만연한 이 경제적인 방향이 are gradually being reshaped.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다시 재형성되어 가고 있대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런 가치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경제적인 그런 방향, 경제의 그런 가치의 방향들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변화된 방향을 봐야 되겠죠.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하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eople who work in the knowledge sector. 어느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지식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 좀뭐 지식인, 뭐, 언론인이나 뭐 이런, 뭐, 선생님도 뭐 이런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직종이 있죠. 그죠? 어쨌든, 이런 지식의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continue to, 계속해서 뭘 해요? 뭐 지식 부문만 그렇겠어요? 모든 영역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높은 급료를 추구를 해요. 더 많은 급료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한테 새로울 게 없어요. 하지만 they place equal or greater emphasis on 그들은요 동등하거나 동일하거나 더큰 강조를 둡니다. 더큰 가치를 둔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Undoing stimulating work. Stimulating work를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자극을 주는 일이래요. 자극이 되는 일. 여러분들 boring한 일이 아니라 자극을 주는 일. boring의 반대가 되겠지. 맞아. Interesting work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흥미롭게 뭔가 자극을 주는 그런 일에, 그러니까 그냥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 이제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극적인 일, 자신들이 재밌게 할수 있는 일에 좀더더 가치를 두고, 그리고 being able to follow their own time schedules. 그들만의 시간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데 가치를 동등하게 두거나 혹은 더 둡니다. 급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급료랑 비슷하게 재미있는 일, 일도 재밌어야 되겠고, 자신의 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즉, 자신의 스케줄에 크게 해가 되면 안 돼. 나만의 생활에 방해가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가치를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급료랑 비슷하게 놓거나,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바로 뭐야?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찾자 해야겠죠? 그 변화는 바로 뭐야?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기는 해요. 여전히. 여전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아니면 같은 가치를 준대요. 뭐가? 일에 있어서의 흥미.

자극적인 일, 자극을 줄수 있는 일을 선생님의 흥미라고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일과 그리고 또 뭐? 그렇지. 자신의 time schedule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정. 워라밸 같은 거지 뭐. 그치? 일정들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becoming progressively less determined. 덜 결정이 된대요. 뒤 것에서 점진적으로 덜 결정이 된다라는 건 이 가치가 더 덜 중요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어떤 가치가 덜 중요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y the need for sustenance. Sustenance라고 하면 얘는 생존이라는 뜻인데요. 이 생존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지. 그치? 근데 이 단어 몰라도 괜찮아요. 엔드로 묶인 뒤에 같은 급으로 병렬이 된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Practical use of the goods consumed. 소비되는 상품의 실용적인 가치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는 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래 물건을 왜 사요? 그치, 필요하니까 사죠. 그리고 생존에 필요하면 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가치가 사실은 이 가치에서, 이 필요에서는 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급료를 많이 주는 직업을 택했는데 이젠 더 이상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했던 것처럼 물건을 소비를 하는 것도 어떤 소비를 물건을 사거나 뭔가 소비를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이전의 것은 좀 덜 중요해졌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여전히 뭘 하는데 뭐는 한다라는 의미는 사실 얘가 뒤에 변화상이 되겠죠. 변화라는 내용, 다시 말하면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바로 소비에 있어서도 무엇을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 실용적인 부분 혹은 생존에 필요한 것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덜 중요해졌다. 이것들에 의해서 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중요도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볼게요. 사람들은요, 여전히 먹기는 해요. 그치.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으니까. 그죠? 하지만, growing component of food's value. 이 음식에 대한 가치, 증가하는 가치의 그 구성 요소. 음식의 가치가 점점 증가하는 그 구성의 요소가 뭐냐면, 점점 중요해지는 그 요소가 뭐냐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 맛이나 생존은 아니겠지. 그지? 어떠한 측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뭐는 아니겠어요. 딱 봐도 경제적인 부분은 아니겠죠. 경제적인 요소보다 실용적인 요소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5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People pay a premium. 사람들은요. 할증금을 냅니다. 왜요? To eat exotic cuisines. Exotic이라는 단어 계속 많이 나오네요. Foreign의 뜻입니다. 이국적인 요리를 먹기 위해서요. 근데 그 이국적인 요리는 왜 먹어? 봤더니 provide an interesting experience. 흥미로운 경험을 줘. 그리고 that symbolizes a distinctive lifestyle. Distinctive, 독특한이라는 뜻이지. 야, 나 이거 먹고 있는데 막 인스타 같은 데 올리는 거야. 야, 나 이거 먹고 있어. 이거 진짜 흥미로운, 특이한 음식이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용이나 생존보다는 바로 뭐 흥미롭고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독특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그 두쫑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선생님 아직 못 먹어봤는데 그게 엄청 비싼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시간을 들여서 그 비싼 걸 사 먹는다는 얘기야. 왜? 맛도 있겠지만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독특한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industrial이라고 하면 post는 우리가 이후에라고 이야기를 했죠. industrial이 산업에라는 뜻인데 공업에라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탈공업 사회의 대중들, 뭐 현대를 살아가는 그런 대중들은요. place growing emphasis on 어디에 더 점점 더 큰 가치를 두게 돼요. political consumerism 정치적인 소비주의에 좀 더 강조점을 두게 된대요. 좀 새로운 이야기가 또 나왔죠. 비슷한 맥락이면서 새로운 예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소비주의가 뭐냐? 구매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제품의 구매를 거부할까? 그 제품을 만든 그 생산이 위반을 해요. 생태학적이나 혹은 윤리적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그래서 뭐 이를테면 막 폐수를 강에다가 흘렸어. 그것 모르게. 그죠? 아니면 사람들, 그 직원들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대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그 제품들을 사람들이 안 살려고 보이콧을 하잖아요. 그죠? 구매 거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바로 정치적인 소비주의를 강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실용이나 어떤 생존. 그 물건이 좋고 저렴하면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더 이상.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소비는요. It's less and less a matter of sustenance. 생존과는 덜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생존의 문제는 덜 중요해지고 더욱더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가 중요해집니까? 라이프스타일, 바로 삶의 방식 그리고 뭐
선택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럼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소비가 어디에

집중이 된다? 생활 방식. 흥미로운 생활 방식과 같은 거. 그리고 선택. 독특한 선택.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더 중요해진다.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빈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측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Quantitative. 양적인 측면? 양이 중요하다 그랬어? 아니지. Non-material. 이게 뭐야? 비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부분이나 실용적인 측면.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 비물질적인 측면. 사람들한테 재미를, 흥미를 주고. 어떤 독특한 삶의 방식을 주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전부 다 하나로 압축해서 non-material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영양적인 거 아니고요. 요거 무슨 뜻이야? invariable. 변함없는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conomic은 아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economic or economic 둘다 발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도 빈칸의 위치 좀 한번 보죠. 자, 빈칸 위치. 초반부에 있고요. instead가 나왔습니다. instead, 대신에. 자, 그럼 앞에 것 말고 대신에 뒤에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거예요. 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서 accounting이 나왔어요. 근데 account가 뭐예요? account. 뭐, 은행에서 쓰는 계좌라는 뜻도 되고, 설명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되고, 얘가 회계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회계 처리. 혹은 여기서는 장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부? 장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장부라기보다는 회계 처리 정도로 볼게요. 회계 처리. 회계를 뭔가 이렇게 다 앞에서 계산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최종, 결과. 이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 그럼 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소재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떤 게 떠올라요? 우리나라 예전에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농경사회를 생각하시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 지문입니까? 품앗이가 좀 떠오르죠. 그죠? 품앗이. 자, 농경사회뿐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 집단 공동체에서 있었던, 지금도 있는 그런 현상이 될 텐데요. 볼게요. Labor sharing groups. 이게 바로 핵심 소재죠. Labor sharing이에요. 뭐 하는 거야? 노동을 나누는 거예요. 노동 공유 집단입니다. 노동을 나누는 공유 집단에서는요, 사람들이요, contribute A to B, A를 B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제공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동을 누구에게 제공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어떻게 제공해요? On a regular basis라고 하면 regularly의 뜻이에요. 정기적으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on a irregular basis. 얘는 irregularly가 되겠죠? 비정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노동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노동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집단에서는 정기적으로 딱딱 고맘때 가서 노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거나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서 노동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정기적으로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렇지. 수확과 같은 농경사회에서 그런 수확과 같은 농업의 그런 일이에요. 농사 일이야. 이런 계절적인 농사 일의 그런 정기적인 부분이 되겠고 아니면 정말 비정기적으로는 바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In the event of a crisis. 위기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에요? Needed to rebuild a barn. 헛간을 다시 지어야 돼요. 근데 왜 다시 지어야 돼? 화재가 났어. 그래서 화재에서 손상이 된 헛간을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이런 경우처럼 비정기적으로 상황이 있을 때 노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는 게 바로 뭐에 관련된 얘기야? 노동, 공유, 집단.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니? 노동을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소재 자체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쉬운 소재예요. 그죠? 가볼게요. Labor sharing groups. 노동을 공유하는 집단은요, are part. 일부입니다. 뭐의 일부예요? What has been called? 불려왔던 것의 일부입니다. 뭐를 불렸어? 뭐라고 불렸지? A moral economy. 도덕적인 경제라고 불려왔던 것의 일부래요. 왜 이렇게 도덕적인 경제라고 불렸느냐? 자, 이 노동 공유 집단이 도덕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자, 왜 그러냐?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Because의 의미를 갖고 있는 since가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no one keeps. 주어 부분에 부정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말에선 수로를 부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누구도 keeps former records. records가 기록이니까. 공식적인 기록을 유지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기록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게 뭐야?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죠? 자, 뭐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 How much any family

puts in or takes out. 어떤 가족이 puts in, 입력했고, and takes out, 가져갔는지. 즉, 어떤 가족이 얼마만큼의 노동이 되겠죠? 얼마만큼의 노동을 얼마만큼 투입하고 가져갔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을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그렇지, 도덕적인 경제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노동공유 집단에서는 이걸 뭐? 공식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아요. 누가 어느 날 와서 얼마만큼 일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이야기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식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걸 도덕 경제라고 이야기하죠. 도덕적인 경제.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이라는 게 바로 뭐야? 그치?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는 거지. 근데 양심뿐만 아니라 이건 바로 뭐니? 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의 선한 정도, 양심, 거기만 맡기는 게 아니겠죠.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이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것 대신에 정산은요? 정산 혹은 회계처리가 되겠죠? 자, 이 정산은요? 회계처리는 바로 무엇입니다. 자, 그러면 도덕 경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 걸 도덕 경제라고 하느냐, 그 정산은 어떻게 하느냐, 정산 방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덕, 윤리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양심에 관련된 건가? 아니면 다른 건가? 뒤에서 나와줘야 되겠죠. 설명이 나와줄 겁니다. 가볼게요. The group, 그 집단은요, 노동을 공유하는 그 집단은 has a sense of moral community. 뭘 가지고 있어요? 도덕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대요. 뭐라고? 도덕 공동체 의식이란 얘기예요. 도덕적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무엇을 근거로 한? Based on years, 수년간에, 단연간에 trust and sharing, 신뢰와 공유, 신뢰와 나눔이라는 수년간의 도덕적인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 경제라는 건뭘 기반으로 한다? 서로와 서로를 믿는 trust,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나누어준다라는 sharing을 기반으로 하는 게 바로 도덕 경제, moral economy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in a certain community of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와 같은 어떤 특정 공동체에서, 특정 사회에서는 이 노동 공유가요, is a major economic factor of social cohesion. 자, cohesion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안 나왔지? 나왔네? 응집성.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응집성이나 응집력. 이렇게 끈끈하게 뭉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응집성의 주요한 경제적인 요인이 됩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떤 영향을 해준다는 얘기야? 사회를 묶어주는, 응집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원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볼게요. When a family needs a new barn, 어떤 가족이 새로운 헛간이 필요해요? 아니면 or faces, 직면하거나, 어디에? repair work. 수리를 해야 되는 일에 직면해요. 수리할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근데 수리는 뭐가 필요해? requires group labor. 혼자서 이 가족들이 그냥 가족 안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집단 노동이 필요한 그런 수리 작업에 직면했을 때. 그럴 때, a barn raising party. 헛간을 조성하는 모임이 is called. 소집이 됩니다. 불려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헛간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좀 이렇게 노동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소집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가족이 이게 필요할 때. 자, 그렇게 되면 many families, 많은 가족들이요. show up, 등장합니다. to help, 돕기 위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adult man, 성인 남성은요. provide manual labor. manual labor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참 좋은데요. 육체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육체 노동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성인 여성들은요, provide food for the event. 그 행사에 대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옛날에 농사일도 보면 남자들은 가서 이제 밭에나 논에서 일을 하고 새참 같은 거 여자분들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또 먹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노동을 할때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 이렇게 좀 해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도와줬어요. 나중에 when another family 또 다른 가족이요, 가족이 needs help 이번에 도움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they call on the same people 동일한 사람들을 부릅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도와줬으니까 너네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포함해서 내가 도와준 너까지 와서 같이 도와줘. 뭐야? 그치, 노동을 공유하는 거야. 근데 이 노동 공유는 바로 뭐야? 따로 공식 기록은 남겨놓지는 않지만 도덕적인 경제에 의해서 신뢰와 공유를 바탕으로 사회를 엮어주는, 같이 응집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덕 경제인 labor sharing group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법적으로 만들어져요? 정식 기록을 안 남긴다고 얘기했는데, 공식 기록? 그죠? 그 다음, regularly reported. 정기적으로 보도된다? 관련 없고. 사회적으로 규제된다가 맞지 않을까요? 그죠? 사회적으로 신뢰와 그리고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동적으로 계산한다고 얘기 없었고요. 신중하게 문서화된다고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기록으로 안 남긴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사실 기록으로 안 남긴다라는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1번이나 2번이나 4번, 5번 다 아웃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오답들로 이루어진 쉬운, 비교적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단, 정답이 socially regulated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규제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살짝 생각할 수 있지만, 나머지 오답들을 봤을 때는, 아, 사회적으로 규제가 된다는 건 바로 공동체 안에서 규제가 된다는 거구나. 도덕 경제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아주 확실하게 답잘 골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comprehend. comprehend. 사실 comprehend가 이번 시간에 나오진 않았고 comprehensiv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선택지에 나왔고 이 단어 모르면 좀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이 태깅하는, 그죠? 네. 그래서 포괄적인 어떤 묘사, 포괄적인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기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comprehensive. 포괄적인 이해력이 있는 이라는 의미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단어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 번 익숙하게 외워두면 여러분께 돼서 나중에 선택지 나왔을 때, 아, 이거구나라는 거 바로 알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자산이 됩니다. 알겠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빈칸 추론 계속됩니다. 근거 찾아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봐.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필요한 학용품을 찾아 문구점 산말리 파트 2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문구점 간 적이 있었죠. 그렇죠?
1: 맞아요.
0: 학용품만 사고 이랬었는데.
1: 네네.
0: 자,

0: 오늘 뭐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사보는 거 어때요?
1: 오,
0: 제가
1: 좋은데요?
0: 오랜만에 문구점이잖아요, 또.
1: 문구점에서는 사실,
0: 아.
1: 예, 막 이렇게 살게 없어도 생겨요.
0: 이상하게 사고
1: 아,
0: 싶잖아요.
1: 다 사고 싶어, 진짜.
0: 욕심나요, 네. 자, 그래서 문구점에서 필요한 걸 찾는 situation.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자,
1: 오.
0: 뭔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거는요, 문구점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그쵸.
0: Right?
1: 뭐, 우리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0: 음흠.
1: 필요한 상황이 있거든요.
0: 그럼요.
1: 그때 물어볼 때도, 쓸수 있겠네요.
0: 슈퍼마켓도 마찬가지고요.
1: 네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1: 아.
0: 사이즈가 다른 게좀 필요할 때가
1: 그쵸,
0: 있거든요.
1: 그쵸.
0: 그런 것도 우리 영어로 할수 있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문구점에서 필요한 걸또 영어로 한번 찾아볼까요?
0: 으흠.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2: What are you looking for?
1: 점착. 이렇게.
2: Stamp.
1: No, 스탬프 no. Stick.
2: Stick.
1: Stick memo. Stick
2: Ah!
1: memo, where is it?
2: Sticky notes.
1: Yeah.
2: Okay,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1: Next to the pen?
2: They're right behind
1: Behind
2: you,
1: you, behind me.
2: next to the pens.
1: 오,
2: 야.
1: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2: Sorry?
1: Smaller than this.
2: Ah,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Bottom?
2: 야.
1: Bottom?
2: The
1: 바닥.
2: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Shelf.
2: Bottom shelf.
1: 선반. Shelf, bottom.
2: Bottom, yes, down there.
1: Over there.
2: Yes,
1: Yeah,
2: yes, yes.
1: okay, thank
2: 오케이, okay, no
1: you.
2: problem.
0: 아, 잘 봤습니다.
1: 네.
0: 아, 문구점 하잖아요. 진짜 옛날 막 생각 떠오르고 막 그랬던 것
1: 옛날에
0: 같아요.
1: 문구점은요,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때는 확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간식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0: 문구점인데도
1: 예.
0: 먹을 게 그렇게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지
1: 진짜.
0: 모르겠어요, 저는.
1: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추워지잖아요.
0: 예.
1: 조금 추워질 때또 난로를 피워놓으세요, 문구점 사장님이. 그 위에다가 저희는 쥐포 구워
0: 오
1: 먹고, 문어발을 또
0: 마이.
1: 파세요. 문어발 200원이었어요.
0: 어느 동네에
1: 보릿고개 시절
0: 계셨던가요?
1: 느낌이지만, 200원이었어요. 200원.
0: 와, 그런 때가 또 있었죠.
1: 그거 구워 먹고,
0: 아,
1: 정말 재밌었는데.
0: 뭔가 그 향수에 젖어서 오늘 또 같이
1: 예.
0: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4: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3: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4: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1: 네.
0: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잠깐 볼게요.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건을 찾는 그런 느낌인데, 왜 우리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면서 쓰는 메모지
1: 너무 잘
0: 있잖아요. 그거
1: 알죠.
0: 어떻게 생긴 줄 아실 겁니다. 영어로
1: 예.
0: 뭐라고 해야
1: 공책에
0: 될지.
1: 쓸 공간이 좀
0: 아하.
1: 부족할 때, 요거 딱 붙여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다
0: 아하.
1: 이렇게 써주면은, 눈에도 되게 잘 띄어요. 왜냐면,
0: 어허.
1: 보통 형광색이거든요.
0: 맞아요.
1: 예.
0: 그리고 전 뭐라 그럴까? 꼭 공부 잘한 친구들은 그거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1: 있어
0: 그걸
1: 보여요.
0: 잘 못해가지고 옆에다 그냥 대충
1: 그냥
0: 적고
1: 썼죠.
0: 있는데,
1: 예.
0: 맞아요.
1: Where can I find the 점착 메모지겠네요? 예, 그러면, 어디에서 내가 찾을 수 있나요? 예, 요거를.
0: Right.
1: 그쵸. 근데 이게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
0: 네.
1: 뭔가 그런
0: 오,
1: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끈적끈적한 메모지.
0: 거기 뭐 계속 붙으면은 막 시꺼매지기도 하고.
1: 맞아, 맞아. 접착력이 떨어지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니까 붙이는 거. 붙이는 거는 우리가 스탬프잖아요.
0: 오케이.
1: 스탬프. 스탬프 메모. 메모.
0: 붙이는 게 스태프인가요?
1: 아, 아닌가요?
0: 알겠습니다.
1: 아, 스탬프가 우표인가?
0: 그리고 죄송한데 메모가 아니라 왜 밈으로 하셨냐고.
1: 메모.
0: 오케이.
1: 예, 메모.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Where can I find the stamp memo?
1: 붙이는 게 스탬프가 아닌데.
0: 애매합니다.
1: 뭐죠?
0: 보겠습니다. 정답. Sticky
1: 아.
0: notes. 근데요, 이거 아는 분들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1: 그래요?
0: 왜냐면 이게 뭐그 상표가 있거든요. 사실
1: 예. 네.
0: 그것을 만드는 상표가 있는데 그거 위주로 대부분 많이 써요. 미국인들도.
1: 근데
0: 근데
1: 스티키 메모가 아니라 스티키 노트네요.
0: 노트, 왜냐면
1: 노트.
0: 필기하는 것을 써놔야 되기 때문에.
1: 아,
0: 근데 뭐
1: 노트.
0: 그쵸, notes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브랜드명을 활용을 해서 쓰기는 하지만
1: 네.
0: 이게 기본이라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 아.
0: 점착 메모지라고 할때 끈적끈적거리는 노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네.
0: sticky, 왜냐면 stick 자체가 붙는 거죠.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스티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사실 스티키한 건 끈적거리는 날씨가 굉장히 끈적거린다고 할 때도요. 아, sticky weather 이라고도 쓴단 말이죠.
1: 네네네.
0: 그래서 아, sticky note가 그거구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Page flag 그리고 sticky tab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오.
0: 페이지 라벨이라고 하면 혹시 아실까요?
1: 라벨은 라벨. 그 상표 같은 거 아니에요?
0: 이게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읽거나 네. 할 때 몇 페이지까지 내가 읽었다라고 해서 그걸 붙일 때도 있고요.
1: 아.
0: 요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붙일 때도 있어서
1: 아, 그렇죠. 네,
0: 약간 연필 모양처럼 조그맣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1: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네. 내가 꼭 봐야 될 거를 한 장, 두 장 넘겨서 찾지 않고 바로 그걸 자꾸 넘기면은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찾을
0: 맞습니다.
1: 수 있는 거죠?
0: 뭐 그런 아. 식으로 용도는 여러 가지 되겠지만 특히나 페이지를 이렇게 딱딱딱 해놨을 때
1: 네.
0: 그런 것들을 page flag이나 sticky tab 아.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네네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보통 우리가 뭐 찾을 때
1: 네.
0: where is 뭐뭐?
1: 그죠?
0: 하잖아요.
1: 예.
0: where is 뭐뭐? 그거 써도 괜찮아요. 그거 써도 되는데 우리 약간 업그레이드 해보자고요.
1: 오케이.
0: 그래서 where can I find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나요?
1: 오.
0: 약간 예의 있는 느낌 더 들어가긴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저 오늘 이거 아예 그냥 의문사 따로 훈련시키고 can I 아니고 그냥 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죠?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들 뭐만 바꾸면 돼요 지금?
1: 지금 where can I find 뒤에.
0: 뒤에.
1: 예.
0: 명사만 바꾸시면 됩니다.
1: 그렇죠.
0: 이런 데 참여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어떤 정확히 어떤 물건을 찾는지 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명사라고 많이 써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우유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우유 어디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the milk?
0: Oh, find the milk, right? Where can I find the milk? 이번에는 공책이 영어로 무슨 북이었죠?
1: Notebook.
0: 그렇죠. 그러면 그 공책들 복수로 쓸게요. 그 공책들은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죠?
1: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0: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이렇게요.
1: 그러니까
0: where is, where are만 쓰는 거 하지 말고
1: 네.
0: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기.
1: Yep.
0: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같이 낭독해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milk?
1: Where can I find the milk?
0: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1: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0: 본문도 읽어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0: All right. 자, 이랬을 때 이제 거기 사장님이 학생 바로 뒤에 저기 펜 옆에 있죠.
1: 아, 네네. 등장 밑이 어두워요.
0: 어.
1: They are right behind you. 여기서 끊어도 되겠다. 그죠?
0: They are right behind you. Okay.
1: 그들은 너 바로 뒤에 있고
0: 조금 더 추가되는 인파가 있는데.
1: 그렇죠. 바로 뒤에 근데 그뿐만 아니라 펜 옆에 또 있네요. 근데 옆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하인드 아니고 비사이드 아니에요? 그렇죠? 예.
0: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옆은 뭐라 그래요?
1: 뭐라 그래요?
0: 강의하는 자의
1: 예, 일단은
0: 느낌.
1: 일단은 한번 물어는 보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0: 알겠습니다. 예. 자, so they're right behind you. 근데 beside the pens. 오케이, okay, 정답.
1: 아.
0: Next to the pen. 근데 아까 beside 있죠?
1: 네.
0: 그것도 가능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것도 원래는 옆에라는 뜻이기는 해요.
1: 어.
0: 근데 일반적으로 회화에서는 next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next to가 아니라 한 번에
1: next to.
0: Next to. 연결해서 발음을 꼭 해줘야겠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next to가 나왔는데 그 앞에 이게 나왔어요.
1: Behind.
0: Behind. 이게 뭐라고요? 뭐뭐?
1: 뒤에.
0: 뒤에입니다.
1: 네.
0: 그리고 behind는 그 사이에 뭔가를 낄 필요가 없어요. 넣을 필요가 없어요.
1: 오.
0: 우리가 왜 뭐뭐 앞에라고 할 때 뭐 쓰는 줄 아세요?
1: Front of.
0: 아, 그렇죠. 이거 암기됐죠. In front of something.
1: 에이.
0: So,

0: 뭔가 거기 of가 있으니까 얘도 있어야 될 것 같지만
1: 맞아요. 허전해요.
0: 예, behind of가 아니라 그냥
1: behind.
0: Behind something or someone.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look을 활용을 해서
1: 네.
0: 너 뒤를 봐. 너 뒤를 봐. 그럼 어때요?
1: Look behind you.
0: 그렇죠. Look behind you.
1: 음흠.
0: 이런 식으로. 자, Frank란 친구가 있어요.
1: 네.
0: Frank가 내 뒤에 앉아 있어. Frank가 내 뒤에 앉아 있어. 뭐 스쿨버스 있는 데서 예를
1: 예.
0: 들어서.
1: Frank
0: 진행형으로
1: Frank is sitting behind my back.
0: 그냥 미죠. 네. 아. 굳이 그걸 내 등 뒤에 이러고를 behind my back. No.
1: Behind
0: me.
1: Yeah. 아.
0: 그죠? 내 뒤에 타 있어 이거잖아요. So 예. Frank is sitting behind me.
1: 아, sitting behind,
0: of course, behind my back 써도 되기는 합니다. 있잖아, 나 배 뒤 아니다. 나 등 뒤야. 이거 강조하려면 쓰겠지만.
1: 경찰 아저씨한테 자세히 말해야 되니까.
0: 아, 할 때 그렇습니다. So behind me.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Look behind you.
1: Look behind you.
0: Frank is sitting behind me.
1: Frank is sitting behind me.
0: Alright. 자, 여기서는 right을 쓴 거는 왜 썼을까요?
1: 바로 뒤에.
0: 바로 네. 강조를 해주려고. 가깝다는 느낌. Alright. So, 그리고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건 물론 그들이라고 해서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sticky notes를
1: 네.
0: 얘기를 하는 겁니다. Okay?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ey a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1: They a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왜냐면 그거 진짜 사이즈별로 나오잖아요.
1: 그쵸. 원하는 사이즈가 또 있었네요.
0: 맞아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당신은 갖고 있나요? 더 작은 것들을.
0: 오케이.
1: 오.
0: 뭐보다?
1: 안 끊어도 되나? 댄이 여기 있네. 아, 여기서 끊을까요?
0: 아니요. 댄 앞에 좋아요.
1: 아, 그래요?
0: 오케이.
1: 그럼 아니고. 왜? Smaller ones than?
0: Than what?
1: 이것들보다. 이것들보다니까 this one.
0: 오.
1: This ones.
0: 오.
1: Yeah.
0: 자. 실망스러운 대답.
1: 어?
0: 되겠습니다. 자, do you
1: 전 대답한 적이 없어요. 빈칸만 채웠어요.
0: 그렇습니다. 자,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is ones?
1: 네.
0: Okay. 정답? These가 되겠습니다.
1: 아.
0: 자, hold on, hold on. Right. This one, 이 것이라고 하려고 했다면
1: 네.
0: 단수는 괜찮아요. This one. 근데 이것들이라고 하려고 그랬으면 these ones 해서 앞에
1: these를
0: 붙이던가
1: 네.
0: or 아예 줄여서 these만 써도 이것들이라는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아,
0: okay? So these는 이것들이라는 이 자체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these 무슨 뭐 ones 앞에 붙어 가지고 these ones 하면 이것들 또 똑같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참고로 그러면은 그것들 뭐 저것들이라고 하면은 these 말고 못 쓰면 될 거 같아요.
1: 이거는 틀릴 수 없어요.
0: 복수예요, 복수.
1: 예. those those
0: 깜짝이야.
1: those
0: 아. 맞습니다. 아우, All right.
1: 이를 먼저 쓸 뻔했어요.
0: Yes. 에이. So I like those. 이거는
1: those.
0: I like that보다 복수형인 거예요.
1: 여러 개.
0: Yes, yes. 자, 보세요. 더 작은 것들이 있나요? 여기서 one은 숫자 1이라는 뜻인가요?
1: 아니요.
0: 아니죠. 그냥 것이라는 뜻입니다.
1: 네.
0: 근데 그 것이라고 하는 것, 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가 될 수도 있겠죠.
1: 그죠.
0: 그러니까 더 작은 것들이라고 one에다가 s를 붙인 것뿐입니다.
1: 네.
0: Right? So do you have smaller ones? 근데 뭐뭐보다 비교하려고 지금 무슨 단어 썼어요?
1: Then.
0: T-H-A-N. 그 다음 목적어. 목적어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특히 영어 처음 시작할 때 틀리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원어민이 틀리고요. T-H-A-N인데 E-N으로 쓰는 실수 엄청 많습니다.
1: 오.
0: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1: 근데 진짜 헷갈릴만도 해요.
0: 맞아요.
1: 네.
0: T-H-E-N은 뭐 그런... 뭐 그런데
1: 그리고
0: 뭐,
1: 나서
0: 그럼 뭐 이런 식의 뜻이죠, 그렇죠?
1: 네.
0: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있잖아, 우리 형보다 키가 더 커. 그럼 일단은 비교급 형용사를 먼저 써야 될 것 같아요.
1: 그쵸?
0: 그래서 나는 키가 더 크다.
1: I am taller.
0: 자, 나의 형보다 혹은 뭐 내 남동생보다.
1: Than my brother.
0: 그렇죠? I'm taller than my brother. 자, 이번에 질문형도 해볼게요. 그녀가 너보다 더 빨라? 그녀는 더 빠르니? 일단 어떨까요?
1: Is she faster?
0: 너보다?
1: Than you?
0: 그렇죠. Is she faster than you?
1: 아니요. 아. 전 되게 느려요.
0: 아, 되게 느립니까?
1: 100m 20초. 네.
0: 저기 걸어가시나요?
1: 네, 아니요. 최선을 다해요. 아,
0: 깜짝 놀랐습니다. 네. Okay, so 요거 요 정도로 나눠도 사실은 문장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1: 아하.
0: 읽어볼게요. I am taller than my brother.
1: I am taller than my brother.
0: Is she faster than you?
1: Is she faster than you?
0: 자, 이번에 본문 갈게요.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1: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0: Okay, smaller ones than
1: smaller
0: these.
1: Smaller ones than
0: 복수예요.
1: These.
0: 복수예요. Okay.
1: Yes.
0: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았습니다.
1: Mm-hmm.
0: 아, 진짜 작은 거를 원했나 봐요.
1: 네.
0: 저 작은 건 맨 아래 선반에 있어요.
1: 근데 이 문구점은 다양하게 취급을 하네요.
0: 아, 그러니까 혹시 뭐 커튼 딱 치니까 뒤에 뭐 쫙 더 있을 수도 있죠.
1: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여기서 끝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0: 뭐, yeah, 뭐 in a way.
1: 예. 작은 것들은 그
0: 지금 이게 주어인 것 같고요, 그렇죠?
1: 네.
0: 어디 있다고요?
1: 버튼에. 바닥에. 아, 이게 맨 아래네요.
0: 맞아요.
1: 맨 아래. 근데 선반 아래니까 여기 선반이
0: 빠졌죠.
1: 들어가야 되네요.
0: 선반이 빠졌어요.
1: 선반.
0: 네.
1: 선반은 그 서랍들 있는 거잖아요. 서랍들. 예.
0: 서랍 있는.
1: Drawer. Drawer. 네.
0: 뭐가 더럽나요? Drawer.
1: 네,
0: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1: 네.
0: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정답.
1: 아우.
0: Shelf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1: 들어봤어요.
0: Shelf. Okay. 예. 왜냐면은 만약에 drawer 이런 데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통 쓰겠죠. 그 위에 on이 아니라.
1: 아, 그렇죠.
0: Right. So, 여기서 shelf라는 걸 써서 선반을 우리가 보통 선반 위에 올려놓잖아요.
1: 그쵸?
0: 진열을 해놓을 때.
1: 네.
0: 그렇게 해서 shelf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선반은요. 선반들이라고 복수로 쓰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이것만큼은 제가 틀릴 수가 없어요.
0: 맞춰도 돼요.
1: 네, shelf잖아요. 근데 f가요 ve로 바뀌어요. shelf. 아 그리고 s.
0: 지금 잠깐만 네. 틀릴 뻔했잖아요. 이거 뭐 되게 아는 것처럼 했는데.
1: 진짜. 자, 함정이 많아요.
0: 약간 wolf와 wolves에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1: 맞아요. 오케이. 그런 규칙들이 몇 개 있잖아요.
0: 나름 있죠.
1: 네.
0: 나름 있습니다. 정답 한번 볼게요. 맞아요.
1: 오.
0: S-H-E-L-F가 아니라 V-E-S로 바꿔버립니다. So,
1: 예.
0: shelves라고 하면 shelves. 선반들이 되겠습니다.
1: 아는 거 실컷 했는데
0: 그러니까
1: 또 틀릴 뻔했네요.
0: 예전에 왕초보 영화에서 한번 소개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 네.
0: 불티나게 우리 팔린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flying off the shelves 라는 표현이 있어요.
1: 아, 선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0: 선반에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1: 아,
0: 그런
1: 선반에서?
0: 표현도 있긴 한데 아무튼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1: 오.
0: 자 여기 지금 보면은 bottom이라는 게 나왔어요.
1: 네.
0: 이게 맨 위에요, 맨 아래예요.
1: 아래죠.
0: 맨 아래입니다.
1: 네.
0: 그렇죠? Alright. 이거는 사실 발음이 약간 영국식으로 간다면은 bottom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북미식으로 미국식으로 하면은 보통 여기 flap을 내요. 그래서 여기 강세를 주고 ba 하고
1: 바.
0: 여기가 리을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bottom에 가깝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해보도록 할게요. bottom, bottom,
1: bottom, bottom.
0: 굉장히 빠르게 하셨네요.
1: bottom,
0: okay. bottom. 네. So, 맨 아래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The mini ones, 이게 주어라고 했잖아요.
1: Yes.
0: 아까 전에 one이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요?
1: one이 겉.
0: 겉.
1: 네.
0: 이거는 일 말고 겉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겉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앞에 뭔가 이렇게 꾸며주는 게 많이 단어가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mini, 아주 작은 것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하나면 mini one 이런 식으로 쓰겠고요. 그냥 것이란 뜻이에요. 일이 아니라.
1: 네.
0: 자, 그래서 형용사 one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s가 붙으니까 형용사한 것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1: I like the green ones.
0: I like the green ones. 이거는 저는요 초록색으로 된 숫자 1들을 좋아해요?
1: 아니죠.
0: 어떻게 해석해요?
1: 나는 초록색으로 된 것들을 좋아해요.
0: 맞아요. 왜냐면 shirts가 종류들이 막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You know what? I like the green ones.
1: 오.
0: 그러니까 이 초록색 된 이 계열들이
1: 예.
0: 좋다. 이렇게 해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복수 시킨 것뿐입니다.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I don't like this small

0: ones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거 무슨 뜻이에요?
1: 나는 싫어해요. 이 작은 것들을.
0: 그렇죠.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 작은 것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랑 똑같이 원을 복수로 썼는데.
1: 좋아하지 않는데요.
0: 네. 자, 이거 보세요. I like this short one 이라고 했습니다.
1: 나는 여기, 이 짧은 거 좋아요.
0: 자, 보세요. 얘는 ones가 아니라 뭐죠?
1: One.
0: 하나를 얘기를 한 건데
1: 한 개인데요?
0: 한 개에 그냥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것이라는 뜻이에요.
1: 아.
0: 근데 그러면은 these예요?
1: This.
0: This예요. 오케이? 오케이?
1: 예, 예.
0: I like this one. These ones.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Alright, so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o 예. 이 두 개는 these ones인지 this one인지의 차이인 거예요. 오케이?
1: 네.
0: Once로 복수면 이것들이라고 할 때 these 붙이고 이 것이라는 단수면 this라는 것을 붙여주는 거.
1: Yes.
0: Does that make sense?
1: Mm-hmm.
0: 말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mini ones. 근데 이것들이라고 하면 these를 써도 되겠죠, 그렇죠? 얘처럼.
1: 네, 네.
0: So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Okay, very nice. 또 도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0: 두 번째,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2: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2: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입에 다니지 마유 보시죠.
0: 네, 첫 번째는 where is 대신에 where can I find로 가서
1: yes.
0: 한번 해볼 텐데요. 틀려도 됩니다. 보고하셔도 됩니다.
1: 네.
0: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우유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보통 the를 넣는다고 했죠.
1: 네. Where can I find the milk?
0: 그죠. Where can I find the milk?
1: Mm-hmm.
0: 뭔가 당신 상점에 있는 그 milk를 물어보기 때문에 특히나 네. the를 씁니다. 자, how about this? 공책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공책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 Where can I find notebooks?
0: The notebooks.
1: 아, the notebooks.
0: Right here. 자, 세 번째입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0: Mm-hmm.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이건 아직 잘 안 외워질 것 같아요.
1: 맞아요. 쉽진 않아요.
0: Yes,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milk?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다음은요.
1: 네.
0: 비교하는 겁니다. Then, 목적어. 갑니다. 내가 내 남동생보다 더 키가 커. 내가 키가 더 커.
1: Oh, I'm taller.
0: 내 남동생보다.
1: Than my brother.
0: 두 번째. 그녀가 너보다 더 빨라?
1: Is she faster than you?
0: Alright. 하나 더요.
1: 네.
0: 이것들보다, 이것들은 뭐예요? These예요.
1: 네.
0: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0: Oh.
1: 와, 이거 길었어요.
0: 이거 어려워요. 네, 네. Alright, 읽어볼게요. I am taller than my brother. Is she faster than you? Do you have small

0: smaller ones than these?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2: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1: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2: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5: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4: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5: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4: Shelf? There. Thank you.
0: Yes. 해냈습니다.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아하.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couldn't believe it.
0: We couldn't believe it. Mm-hmm. 자,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Where can I find 명사? 명사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 지우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오. 그 지우개를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네. 자, 사실 이번 것도 명사만 바꾸면 됩니다.
3: 그러네요. 네. 자,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항상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실 때도요. 목소리 크게 따라하는 그런 것 습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는 일주일 동안 문자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texting or sending text messages or exactly. receiving text messages.
0: 네, sending text messages라고 해도 되지만 sending texts.
1: Mm-hmm. Sending texts, receiving texts.
0: 네, 그래서 text message라는 것이 원래 두 단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냥 text라고 하기만 해도 문자 메시지를 가리키는 말이 되죠. Mm-hmm. 그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고.

0: 이번 주 주제는 다시 한번 텍스팅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 오늘의 핵심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1: Yeah, it's very short, but it is so short I memorized it this time. I prefer texting.
0: 네, 저는 문자 메시지를 선호해요 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Mm-hmm.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Bluence씨입니다.
0: 네, 그럼 Bluence씨의 전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Bluence씨, 나와주세요.
2: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0: 네,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 고맙더라라는 내용이죠.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1: So, Bluen said,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0: When it comes to 하면 뭐뭐에 있어서 뭐뭐 면에서 catch up 하면 일단 누군가가 앞서가고 있고 mm-hmm. I will catch up with you later 하면 내가 나중에 따라잡을게 라는 의미로도 mm-hmm. 쓸 수 있지만 mm-hmm. 그냥 친구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Hey, let's catch up. It's been a while. 이렇게 말하면 yeah. 오랜만에 만나는 걸 말해요.
1: Yeah, it's been a while since you met them, so you have to catch up on their life.
0: 그렇죠. Right? 그동안 따로따로 생활하고 바쁘게 지내느라고 몰랐던 이야기들을 이제 따라잡으면서
1: yeah.
0: 네, 최신 이야기까지 듣는 거죠. 서로 그래서 catch up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mm-hmm. 그래서 오랜만에 만날 때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뒤에 뭐뭐 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낀대요. Text me first.
1: Yes.
0: 그냥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뭐해? 이러는 게 아니고 먼저
1: yes.
0: 시간 돼 asking if I'm free.
1: That's
0: 시간
1: right.
0: 되는지 물으면서 문자부터 보내주는 사람이 고맙다.
1: Mm-hmm.
0: Okay?
1: I think I'm there with you on that
0: yeah,
1: one.
0: Yeah, me
1: right?
0: too.
1: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When it comes to catching up, I really appreciate people who text me first asking if I'm free.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someone, mm-hmm. 동사로 쓸 때는 있죠. Yeah. 그래서 간단한 simple questions를 묻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or to figure out when we're meeting. 우리 언제 만나는 건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낼 거예요. figure out 하면 이제 만약 상대방은 알고 있고 나만 모르는 거라면 알아내는 거고요.
1: Oh, right.
0: 아니면 둘이 의논해서 when we're discussing,
1: yeah, we're discussing.
0: That's actually deciding.
1: Yeah, that's true. That would be deciding.

0: 오늘 이야기 속에서 catching up,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 그런 이야기 나왔었죠. 그래서 문자 보내서 오랜만에 누군가랑 만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Today is a perfect day to take a few minutes and text those friends you've been meaning to catch up with forever. I'm the type of person who sends a text saying, thinking of you, and in 4 to 5 texts we plan something to hang out.
0: 다시 한번 볼게요.
1: Adrian says,
0: Today is a perfect day to take a few minutes and text those friends. 그러니까 오늘은 완벽한 날이다. 아주 좋은 날이다. Mm-hmm.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Yeah. 그렇지만 오늘 딱 좋은 날이다. 뭐 하기에? Take a few minutes. 몇 분 정도 시간을 내기에, 시간 내서 mm-hmm. text, 문자 메시지를 보기에, 보내기에 딱 좋은 날이래요. Those friends you have been meaning to catch up with. Mm-hmm. 한번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눠야지,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 좀 들어야지 했던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Mm-hmm. 그리고 저는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편이에요. 이런 타입이에요. Mm-hmm. Who sends a text saying 이렇게 말하면서 문자를 mm-hmm. 보내는 타입이래요. Thinking of you. 지금 네 생각하고 있어. Mm-hmm. I just thought of you. 생각이 났어. Mm-hmm. 네 생각이 났어라고 한 다음에 mm-hmm. in 4 to 5 texts.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문자를 그 뒤로 4개에서 5개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나눠서
1: yes.
0: 쭉 보내서 mm-hmm. We plan something to hang out.
1: Yeah.
0: 만나서 어울려 놀기 위해서 plan something, 계획을 yeah. 잡는 거죠.
1: We plan something to hang out.
0: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유형인가 보면은 그냥 갑자기 전화하는 것보다는 딱 뭔가 나 지금 생각이 네 생각이 났는데 mm-hmm. 하고 문자로 모든 걸 계획하는 유형이네요.
1: Hey, that's not bad either. Mm-hmm.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드를 꼽으라고 하면요,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것 중 하나가 바로 셜록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나도인데 라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셜록이 남긴 말들 중에 정말 멋지고 재밌는 말들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 하나 제가 골라와 봤습니다. 셜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건들을 수사해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Once you eliminate the impossible, whatever remains, no matter how improbable, must be the truth. 조금 길고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도 많아요. 하지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번 시간 집중해 주시면 저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굉장히 멋진 문장이고요. 멋진 만큼 상당히 길이가 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가장 우리가 집중해 볼 부분은 이 마지막 부분, must be the truth가 되겠습니다. 조동사 must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는 건데요. must의 뜻을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의 쓰임으로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은요, 그 의무가 아니라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말하자면 추측으로서의 must의 활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must 다음에 동사

가 이렇게 쓰이면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must를 가지고 추측할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이 본인이 말하고 있는 그 추측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게 돼요. 굉장히나 이제 내 말이 틀림없을 거야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이러면 틀림없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요 must 동사를 해석할 때요. 언제나, 언제나, 뭐뭐 임에 틀림없어 라고만 해석하면 조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요거는 꽤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추측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야를 생각해 주시면서 해석할 때는, 번역할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로 해주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보면, You must be tired from your flight 라고 적혀 있죠. 자, you must be tired. 요거를 must를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게 어색해져요. 너는 피곤해야만 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악담이에요? 아,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You must be tired는 당신은 피곤함에 틀림없겠네요. 정도의 뜻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주면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피곤한 거예요? From your flight. Flight는 그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 걸 말하는 거니까, 아, 비행기 타고 오시느라 피곤함에 틀림없겠네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 비행기 타고 오시느라 피곤함에 틀림없으시겠네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 뭐지? 왜 말을 이렇게 하지? 라고 갸우뚱갸우뚱 상대방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쵸? 비행기 타고 오시느라 피곤하시겠어요. 정도의 뉘앙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뉘앙스는 파악을 하되 해석할 때, 번역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She must be a new employee 라고 적혀 있죠. She must be a new employee. A new employee 라고 하면은 뭐 신입 직원 요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요거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어딘가에 새롭게 가면요,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 같은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저 친구가 신규 직원인가 보네요, 신입 직원인가 보네요. 이런 거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왜? 유독 허둥지둥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신규 직원인가 보네요, 신입 직원인가 보네요 정도의 추측을 우리가 이렇게 또 머스트를 가지고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녀가 신입 직원임에 틀림없어요라고 해석하는 거. 물론 이제 가능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말로 그런 식으로 말을 잘안 하니까 융통성 발휘해 주시는 거. 해석할 때 말이죠.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문장이 셜록의 명대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그 머스트 쓰임에 집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제가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once는 한 번이란 뜻보다는 만약에 이런 의미로서 먼저 받아들여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once you eliminate. 당신이 만약 없애버리면요. 뭘 없애는 거예요? The impossible. 불가능한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그 불가능한 옵션들을 없애버리면요, whatever remains, remain은 남는다는 거죠. whatever는 무엇이 되었든 이란 뜻으로서 뭐가 남았든지 간에, 그리고 잠깐 그 꾸며주는 말이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No matter how improbable, improbable이라는 것은 사실일 것 같지 않은 이란 뜻으로서 no matter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남은 게 얼마나 사실일 것 같은지와 상관없이 그 남은 것이 must be the truth.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더 갈게요. Once you eliminate the impossible. 불가능한 것들을 제외해버리면요. Whatever remains. 뭐가 남았든지 간에 no matter how improbable. 그것이 얼마나 사실일 것 같지 않던가와 상관없이 must be the truth. 그것이 바로 진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팩트만을 봐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자, 이 must 동사 쓰임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슈퍼볼 티켓은 비쌀 것이 틀림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슈퍼볼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스포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미식 축구의 최종 결승전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티켓이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한 장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대도

그냥 가뿐히 넘는 경우 많다라는 것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얼핏 들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사실 3천만 원만 해도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자,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슈퍼볼 티켓은 이라고 이제 말을 할 때 먼저 티켓츠 이렇게 시작합니다. 티켓츠 하고 to the Super Bowl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슈퍼볼 티켓을 티켓츠 to the Super Bowl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요것도 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것은 비싸겠네요.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Must be expensive.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Tickets to the Super Bowl must be expensive. 비쌀 것에 틀림없네요.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와, 그거는 분명히 비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역하셔도 괜찮아요.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가 벤의 집 맞는 것 같은데 정도의 뜻이죠. 자, 문장이 조금 길어진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이것이, 이 집이, 뭐 요걸 가지고 주어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this, 이것이요, must be, 임에 틀림없습니다. 뭐임에 틀림없어요? 벤의 집인 게 틀림없는 거죠. Ben's house. This must be Ben's house. 여기까지면 사실 문장 거의 끝난 거죠. 왜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Because, 왜냐면요, I see his name. 내가 그의 이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문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니,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는 I see his name on the door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장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Must be도 신경 쓰이지만 나머지 부분도 오늘 배울 게 너무나 많은 예문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This must be Ben's house because I see his name on the door.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의 그 셜록의 문장 조금 길었지만 제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공부 같이 하는 동안에 오늘 했던 자세 하고 계셔도 괜찮고요. 쉬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현, it doesn't work that way라는 표현이었어요. It doesn't work that way.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식은 아니야. 일이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야 라는 뜻도 되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like, I don't think it works this way. 이런 뜻의 다양한 의미로도 쓰이니까요. 제가 아까 your body might rock back 이러면서 가끔 허리가 굉장히 유연하신 분들은 몸의 중심 가운데 있지 않고 뒤로 막 쏠려가지고 다리가 땅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I said it doesn't work that wa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rked so hard for this project. I can't believe it didn't get much credit. It doesn't always work that way. Sometimes you get bad luck. Yeah, I guess. Come, I'll get you a beer.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 worked so hard for this project. 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정말 나 열심히 일했는데 I can't believe, 정말 믿을 수 없어. 무엇을? It didn't get much credit. It didn't get much credit. 칭찬받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일한 만큼 그 정도 주목을 못 받았다. 그 정도의 상하는 상을 못 받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I can't believe it didn't get much credit. 성적이 이렇게 안 좋았다는 게 나는 믿기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t doesn't always work that wa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나왔죠? It doesn't always work that way. 항상 일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은 거는 또 아니잖아. Sometimes you get bad luck. 가끔은 운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yeah, I guess. 아, 뭐 그 말도 맞지. I gues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come. I'll get you a beer. 맥주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ll get you. I'll buy you. 라고도 해도 되지만 I'll get you a beer. 맥주 사줄게.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대화 볼게요.
1: I'm so sorry I called you at this hour.

0: it's totally fine. What's the problem with your hair dryer? It's so loud. I don't think it's supposed to work this way. It is supposed to work this way. Hair dryers are loud.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I'm so sorry. 너무 미안해요. I called you at this hour. 이렇게 늦게 아니면은 너무 일찍일 수도 있어요. At this hour.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해서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I called you. 전화를 했다는 뜻도 되지만 불러내서 미안해요. 이런 뜻도 됩니다. It's totally fine. 완전 괜찮아요. What's the problem with your hair dryer? 헤어드라이기죠. So what's the problem? 뭐가 문제죠? 헤어드라이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It's so loud. 소리가 너무 커요. I don't think it's supposed to work this way. 오늘의 표현 나왔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작동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소리가 커요. 그랬더니 It is supposed to work this way. 이럽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Hair dryers are loud. 헤어드라이기는 원래 소리가 커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So, how was it? The bow pose. A little difficult, right? But it opens up your chest and it also builds a lot of power. So, good job. Next time we will do the superhuman pose, all right?
2: 오늘 우리 활 자세 해봤는데 좀 어려웠죠? 근데 이렇게 다리 근력도 향상이 되지만 가슴도 열어주고 어깨도 펴주고 굉장히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슈퍼맨 자세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1: 아, 영어 표현은 It doesn't work that way 같이 해봤습니다.
2: 항상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야 또는 그렇게 작동하면 안 돼 이런 뜻을 많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하시고요.
1: I will, 우리 내일 볼 때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and I hope you have a really, really good day, okay? Bye!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일 10분 영어. 진아킴의 Gaga Lesson.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friend, 진아킴.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여러분, 감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 fireplace에서 뭔가를 꺼낸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잘 듣고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very carefully.
1: Small and big,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from Andes, the origin of potatoes.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the ash is taken out from the fireplace. And in goes the potato. I thought we only had to wait now for it to be cooked. But this is not all.
0: Did you get it? Good job. 잘하셨네요. 코코 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면에서 보았다면 그것이 들어가서 불타올랐죠. 그래서 남은 재들을 꺼내는 모습입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origin of potatoes. 감자의 기원. Okay.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감자의 등장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Small and big,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from Andes, the origin of potatoes. Small and big,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from Andes, the origin of potatoes.

0: 2.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the ash is taken out from the fireplace and in goes potato.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the ash is taken out from the fireplace and in goes potato.
1: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어요? Alright, then let's find out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Here we go. Small and big,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from Andes. The origin of potatoes. Origin, 앞에 강세 주시면서 발음하면 되겠죠? 감자의 기원인 안데스에, 즉 앤디스의 작고 큰 다른 색깔의 감자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the ash is taken out from the fireplace and in goes potato. 감자가 등장하자 벽난로에, 제가 이 fireplace를 그냥 말 그대로 벽난로라고 해석을 해봤어요. 집에 있는 벽난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벽난로에서 재를 꺼내고 감자를 안으로 넣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중에 이만큼의 내용을 파악을 하셨거든요. 자, 눈으로 보면서, 자막 보면서 틀린 부분 아시죠? 놓친 부분, 오, 잘못 들은 부분도 있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2: Small and big,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from Andes. The origin of potatoes.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the ash is taken out from the fireplace. And in goes the potato. I thought we only had to wait now for it to be cooked. But this is not all.
1: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ward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origin of potatoes. 어려운 부분 없고요. 눈으로 보자마자 the of 모두 기능어입니다. 얘네들은 빠르고 짧고 약하게 발음하시면 되죠. Origin, origin 앞부분에 광세를 주면 되고 potatoes, potato가 아니라 potatoes, potato 뒤에 나오는 t 사운드가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flap 현상에 의해서 t 사운드는 r 소리에 가깝게 발음이 들리고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origin of potatoes. 네, Google listening 2. The origin of potatoes.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The origin of potatoes. Well done.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Small and big,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from Andes, the origin of potatoe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했습니다. With the의 the, 소리가 겹자음으로 들리게 되죠. 이런 경우 첫 번째 자음 탈락.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에 들리는 소리 또 발음할 때도 with the가 아니라 with the 이렇게 편하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둘 다 기능어. 그래서 with the 빨리 지나가고 appearance, appearance. 근데 어라는 모음 앞에 정관사 더니까 뒤로 발음하시면 되고 전치사 of 뒤에 p라는 자음 떴어요, 여러분. 그러면 v 발음 자체가 사라지고 약화되어져서 appearance of potato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됩니다. Potato. 앞에서 연습하셨으니까 할 수 있겠죠? 자, Google listening 1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Google listening 2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드시죠? Okay, Google listening 3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the ash is taken out from the fireplace. And in goes potato. Excellent.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영국식 발음도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0: Go, go listening. 1. Small and big,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from Andes, the origin of potatoes. Small and big,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from Andes, the origin of potatoes. 2.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the ash is taken out from the fireplace and in goes potato.

0: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the ash is taken out from the fireplace and in goes potato.
1: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Small and big, 작고 큰,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감자의 다른 색상들. 그러니까 크기가 지금 화면에 다 보였잖아요. 색상들도 다 다르고. 그런데 누구의 감자예요? 네, 맞아요. From Andy's, the original potatoes라고 했습니다. 감자들의 그 기원인 앤디의 감자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두게 돼요. 그럼 모양을 보면서 색깔까지 언급한 그런 내용이죠.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했어요. 자, 이 말을 제가 앞에서 포인트 알려드릴 때 감자의 나타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감자가 보이자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해석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감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The ash is taken out. 자, 제가 is taken out. 제 자체에서 볼 때는 스스로 제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자연스럽게 쟤를 꺼냅니다. 어디로부터 꺼내요? From the fireplace. 즉, 돌기둥으로 이렇게 가열해서 만든 거기에서 꺼내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벽난로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네, 의미는 아시죠? 그리고 in goes potato 했어요. 오, 이거 이상한데요?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도치된 거죠. Potato goes in 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감자가 들어갑니다! 하면서 감자를 넣는 동작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네, 맞물려서 보고 들으시면 돼요. I thought we only had to wait. 나는 생각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Now, for it to be cooked. 요리가 될 수 있도록 익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but this is not all.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자, 우리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들어봅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2: Small and big, different colors of potatoes from Andy's. The origin of potatoes. With the appearance of potato, the ash is taken out from the fireplace. And in goes the potato. I thought we only had to wait now for it to be cooked, but this is not all.
1: 네, 오늘 이야기도 잘 캐치캐치 되셨나요? 놓친 부분 있다면 아시죠? 반복적으로 청취하시고 눈으로 보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issue. So that's what they are discussing in the dialogue. So let's take a closer look. The first line says, we should be careful with what we say. We should be careful with what we say. 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So we should be careful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With what we say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해야 돼. We should be careful. 왜냐하면은 we could say something and maybe, uh-oh, we have a problem. 아주 조심스러워. It's a sensitive issue. So the other person says, I know. We need to protect our good rapport with them. I know. We need to protect our good rapport with them. 자, 알고 있습니다. I know. 네, 아시죠? Okay. We need to protect. 자, 우리는 보호를 해야 돼요. Yes. 뭐를요? Our good rapport with them. 아, 이거는 조금 새로울 수도 있어요. Our good, 여기서는 rapport로 하지만 rapport. 이게 French에 이렇게 영향이 있어서 rapport가 아니라 rapport. T 발음이 없습니다. So we have to protect our good rapport with them. So this means 이 좋은 good rapport.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라면은 아 선생님 relationship도 관계 아니에요? Well, that is true. But a rapport is more of a relationship은 가끔가다 되게 친한 어떤 관계고 rapport는 정말 아주 그냥 이렇게 직장에서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그런 어떤 좋은 관계들 네 그럴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 클라이언트하고 좋은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말 함부로 해서 we have to be careful 이런 뜻입니다. Alright, exactly. 네,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Okay, let's think again. 이렇게 할까요? Let's think it over. 자, to think something over is 다시 생각해 봅시다. So, think about it again 보다는 let's think it over 그런 표현이 있어요. Let's look at our entire dialogue. We should be careful with what we say. I know. We need to protect our good rapport with them. Exactly. Let's think it over. Okay? 한번 다시 생각. Let's think about it one more time.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rapport. This is a very good word, especially in the business world, because 이게 어떤 friends, 뭐 친구를 사귀는 것보단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So, rapport is 뭐 친밀한 관계. If you have a good rapport, close rapport, 이렇게도 쓰죠. Alright, I have a good rapport with my neighbors. 네, 완전 친구는 아니죠. I have a good rapport with my neighbors. 나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뭐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관계가 아주 서로 이렇게 친절하게 뭐 서로 뭐 가끔가다 맛있는 것도 주고 뭐 갖다 주고 이런 nice rapport, a nice exchange, friendly exchange. Next sentence. We have a good rapport with all of our clients. We have a good rapport with all of our clients. 우리는 모든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So, to have a good rapport with your neighbors, to have a good rapport with your clients, or have a good rapport with your boss, all of these are very important. So, relationship은 조금 더, it's a little bit closer in terms of, you know, the two parties. But the rapport is more of this kind of sort of friendly relationship or communication or understanding. Okay? So, rapport. Good rapport, close rapport, 같이 쓸 수 있어요. Next one. Think it over. Think it over. Think it over. 다시 생각하다. So, why don't you think it over first? Why don't you think it over first? 자, 먼저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자, so, 이 think over이라는 건 다시 생각하기도 하지만 why don't you think it over? 이럴 때는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본 게 어떨까? 네, 이런 뜻도 있습니다. How about the next one? You should think it over before you decide. You should think it over before you decide. So, again,
결정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Strange versus weird. Strange versus weird. 네, 일상에서 strange하고 weird 둘 다 정말 많이 사용하죠. 네,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는 strange입니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네, 여기서는 여기 G 발음을 J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trange, strange. 그리고 J로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으 소리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strange, strange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J로 끝나셔야 돼요. strange, strange. 네, 연습 많이 해보세요. 오케이,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strange는 낯설거나 이상한 것을 strang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은

I saw a strange cat. Do you hear a strange sound? She was acting very strange. Strange. That sound 이상한. Strang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갑자기 동네에서 걷는데 어? 안 봤던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약간 이상하게 생기거나 아니면 나한테 좀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럴 때는 strange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낯선 고양이를 봤어. I saw a strange cat. 그래서 strange 같은 경우는 물론 낯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살짝 어감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어감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오케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Do you hear a strange sound? Do you hear a strange sound? 네, 여기서는 물론 낯선 소리이기도 하지만 좀 더 이상한 소리 들리나? 들리죠? Do you hear a strange sou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Do you hear a strange sound? Do you hear a strange sound? 네, 뭔가 이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strange 말고 Do you hear that sound? Do you hear that sound? 이렇게 neutral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 was acting very strange. 그녀는 매우 이상하게 행동했어. She was acting very strange. 그래서 뭔가 이상할 때 좀 정상적이지 않거나 보통 많이 주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닐 때 strange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She was acting very strange.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he was acting very strange. She was acting very strange. 다음은 weird로 넘어갈게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E 모음 소리가 나야 되고요. 중간에 R까지 weird. Weird, okay?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꼭 나야 됩니다. Weird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Weird, R를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Okay, weird 같은 경우는 really weird girl. What a weird coincidence. Weird, 기이한, 기묘한.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네, 여기서는 weird는 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게 비정상적이고 평범하지 않다. 이상하다.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그래서 strange하고 똑같이 이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weird는 좀 더 기한, 기묘한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s a really weird girl. She's a really weird girl. 여기서도 똑같이 She's a really strange girl도 해도 의미가 좀 비슷해요. 하지만 weird는 좀 더 기묘한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She's a really weird girl. 그 소녀는 정말 기묘한 아이야. 좀 특별해. 정상적이 아니야. 뭐 이런 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weird라는 거는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얘기할 때는 난 좀 이상해. 나는 좀 특별해. 이런 말로는 써도 되지만 남에 대해서 쓸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정말 기묘한 우연의 일치네. 뭔가 우연히 뭔가 일이 일어났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는 What a weird coincidence. What a weird coincidence. 이것도 똑같이 What a strange coincidence. 괜찮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 있어요.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hat a weird coincidence. What a weird coincidence. 네, 정리해 드릴게요. Strange. Strange 하고 weird는 둘.

둘 다 이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strange 같은 경우는 뭔가 낯설거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이상한 것을 strange라고 합니다. 그리고 weird 같은 경우는 이상하지만 좀 기이하거나 기묘할 때 이런 거를 weird라고 합니다. 둘다 부정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항상 조심히 사용하시고요.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Great job, everyone! 네,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커피 전문점에 가서요. 여러분이 이제 주문을 할 때, 직접 카운터에 가서 바리스타 분께 이제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앱을 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전체 주제가 커피고요. 지난 시간에 커피숍과 카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 주문할 때 커피숍 앱 자체를 이용한다든가, 요즘 뭐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까 무인 주문기도 정말 많이 보편화됐죠.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숍 앱은 뭐다 영어 단어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붙이면 됩니다. Coffeeshop app. I use a coffeeshop app to make my order. 그러면 난 요즘에 커피숍 가서 커피숍 그앱 이용해. 심지어 뭐 밖에서도 주문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 근방에만 있으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문을 하고 들어가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coffeeshop app. Coffeeshop app. 말 그대로 뭐 food delivery app 이것처럼 음식 배달 앱처럼 쓰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Coffee shop app. Coffee shop app.
0: 자, 이건 어렵지 않은데 무인 주문기 저희가 예전에 한번 아예 주제를 다뤄드렸었죠? 자, 어떤 단어들을 썼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elf order kiosk. 키오스크라는 말 요즘 우리 많이 써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좀 약간 본인만 들어가서 ATM처럼 뭐할수 있는 공간을 키오스크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갑판에서 옷팔때 그걸 또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작은 공간을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좀 특이한 단어죠. 자기가 스스로 주문을 해야 된다니까 앞에 self order 붙이면 됩니다. 합성어입니다. 이런 거 콜로케이션 잘 보세요. self order kiosk. 이걸로 주문하든가 무인기에서 주문하든가 그럴 수 있다. 요즘 커피 전문점들 상당수가 또 그렇게 변화하고 있죠. self order kiosk. 들어보세요.
1: Self order kiosk. Self order kiosk.
0: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커피숍 앱이나 무인 주문기에서 주문할 수 있다.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하나는 뭐였어요? 커피숍 앱이나 키오스크에 가서 할수 있다. 여기서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전치사인 것 같아요. 앱으로 주문할 때는 앱상에서 주문하니까 on을 쓰고, 키오스크는 장소니까 at을 씁니다. 자, 전치사 잘 보세요. You can order, 주문할 수 있다. On the coffee shop app. 플랫폼 무조건 on이었죠? 그러니까 앱상에서 주문할 수도 있고, or 장소니까 at the self order kiosk. 그죠? 무인 주문기에 가서 주문할 수 있다. 전치사 잘 구분하면서요. You can order on the coffee

0: shop app or at the self-order kiosk. 자, 이럴 때 전치사 감을 좀 익혀보는 겁니다. 한번 더요. You can order on the coffee shop app or at the self-order kiosk.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으로 들어볼게요.
1: We can order on the coffee shop app or at the self-order kiosk. We can order on the coffee shop app or at the self-order kiosk.
0: Okay. 자, 그 다음에 앱상에서 그렇게 주문하다라는 얘기를 방금 전에 자, 전치사 못 썼습니까? 전치사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on이죠. Place an order on the app. 자, order 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order on the app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make an order 혹은 주문을 하다의 의미로 place an order 다 씁니다. Make an order, place an order. 자, 그럼 이것도 평상시에 장소라는 명사로 많이 봤던 단어인데 아, 이게 동사로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고요. Place an order 이 자체는 하나의 콜로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단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Place an order on the app. 들어보세요.
1: Place an order on the app. Place an order on the app.
0: 카운터에 갈 필요가 없죠. 커피숍에 들어가서도 그냥 자리에 먼저 앉아요. 그죠? 거기서 앱으로 주문하는 정말 편리한 시대죠. 카운터에 갈 필요가 없다. 뭐 cashier라고 하셔도 되고요. 계산대를 카운터라고 못할 이유는 없어요. 카운터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without은 뭐예요? 할 필요가 없는에 해당하는 전치사고 ing 붙여서 having to go 갈 필요가 없는 상태로 주문이 가능하죠.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갈 필요가 없는 에서 having to가 들어가야 돼요.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들어보세요.
1: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0: 자리에 앉아서 앱으로 주문했고 이게 주문이 들어갔고 그러면 그 주문이 어떻게 돼요? 카운터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바리스타한테 전달된다. 요거 자 단어의 조합을 만들어볼까요? 자동적으로 영어로 automatically, automatically, automatically, okay? automatically sent to the baristas. Sent to, 보내지죠? Sent to barista, barista. 자, 강세요. Barista, baristas. 복수형, baristas. Barista들한테 이제 전달이 된다. 자동적으로. 앱에서 주문하면 뭐 딱 접수가 되죠. 들어볼게요.
1: Automatically sent to the baristas. Automatically sent to the baristas.
0: 오케이. 요거하고 요걸 갖고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카운터에 갈 필요 없이 앱상에서 주문이 가능하다. 영어로요?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가 들어가야 되고 앱상에서 주문한다. You can place an order on the app. 앱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전치사 on이요. You can place an order on the app.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붙이면 되죠? 자, 다시 한번. You can place an order on the app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오늘 뭐 커피숍 앱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네요. 그죠? 직접 갈 필요 없이 앱상에서 주문이 가능하다. 들어볼게요.
1: You can place an order on the app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You can place an order on the app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ounter.
0: Wonderful. 좋습니다. 자, 이 앱들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카드를 대체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 적립되죠. 혜택도 받을 수 있죠. 회원 등급에 따라서 쿠폰도 받을 수 있죠. 여러 가지 혜택 있죠. 자, 그것들 한번 볼게요. 적립카드 쪽에서 다 쓸 수 있던 말입니다. 사실 커피숍 앱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적립, 영어로 뭐라 할까요? 적립, 쌓아나가는 거. 동사 하나 있죠? accumulate. You can accumulate points. 요 단어 알아둘게요. accumulate. 다시 한번. accumulate. 흠 여다 주시고. accumulate. 들어보세요.
1: accumulate points. accumulate points.
0: 도장처럼 이렇게 쌓아가는 걸 수도 있고, 포인트 적립일 수도 있고요. 자, 나중에 그 포인트나 아니면 쿠폰 같은 걸 이용하거나, 그걸 받을 수 있죠? 상품 같은 거. 혜택을 받다. benefits. 받다. receive benefits. receive benefits. Free drinks, 가장 대표적인 게 무료 음료 같은 거, 그렇죠? 혹은 할인권, discount coupons, 그렇죠? You can receive benefits, receive benefits. 들어볼게요.
1: Receive benefits, receive benefits.
0: 회원 등급은 별거 없어요. Membership level이죠? Membership level. 다시 한번, membership level. 그렇죠? Membership level에 따라서 뭐 VIP일 수도 있고, 뭐 S등급, 무슨 등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인 적용이라든가 혜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죠. 자, 들어보세요.
1: Membership level. Membership level.
0: 자, 앱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You can accumulate points. 전치사 on your app. 그쵸? 플랫폼은 항상 on이라고 그랬어요. You can accumulate points on your app or on your app and receive benefits. and receive benefits.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You can accumulate points on your app and receive benefits. 들어볼게요.
1: You can accumulate points on your app and receive benefits. You can accumulate points on your app and receive benefits.
0: 자, 그럼요. 오늘 내용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커피숍 앱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커피숍 앱에서 이제 주문을 하고 카운터에 직접 가지 않고 보내주고 포인트 적립하고 혜택 받고. 자, 커피숍 앱 간단하죠? 커피숍 앱 앞에 힘 주시고 뒤에도 힘 주시고요. 커피숍 앱. 자, 들어볼게요.
1: Coffeeshop app. Coffeeshop app.
0: 앱에서 주문한다. 자, 전치사만 잘 생각하면 돼요. on이죠. 자, 주문하다는 place an order on the app. You can place the order on the app. Place an order on the app. 그렇죠? on 전치사. 들어볼게요.
1: Place an order on the app. Place an order on the app.
0: 앱에 포인트를 적립해 나갈 수 있다. Accumulate points. Accumulate points. 해도 되고 여러분 도장 형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가는 커피숍에 stamps. You can accumulate stamps 하셔도 돼요. 도장을 적립해서 10잔, 12잔 먹으면 한 잔 무료로 막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Accumulate points.
1: Accumulate points. Accumulate points.
0: 자, 커피숍 주제들 이번 주 쭉 이어갈 거니까요. 이제 커피 변천사라든가 커피 기계 관련돼서 집에서 커피 먹는 얘기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오늘 내용 여러분 복습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그전 방송 여러 편 또 많거든요. 다른 주제에 관련해서도 방송 보고 싶은 경우는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니까요. 언제든지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매일 10분 영어를 오픈 단톡방에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저랑 직접 카톡 대화하고 제가 질문들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뭔가 그냥 재미 삼아서 혹은 장난 삼아서 혹은 그냥 취미 삼아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재미 삼아서 한 거야 라고 혹은 그냥 취미 삼아서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뭘 재미삼아 혹은 취미삼아 라고 뭘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과거동사 for fun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재미삼아서 너튜브를 한번 시작 한번 해봤어요. 요즘 다들 막 하더라고요 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취미삼아 재미삼아 그냥 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과거동사 for fun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 과거동사 for fun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저는 뭘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I 과거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이 for fun을 넣어주시면은요, 재미삼아서 취미삼아서 혹은 그냥 한번 해봤어요 라고 그렇게 혹은 장난 삼아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 과거동사 for fun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뒤에 for fun을 넣어주시면 장난 삼아, 재미 삼아 혹은 취미 삼아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는 표현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I 과거동사 for fun이라는 우리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장들 얘기를 할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문장으로 아 저는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그 말 한 건데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농담조로 그렇게 한 거였어요 라는 게 여러분들 say라는 동사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0: sat that 혹은 I sat it for fun. 그냥 I sat that, I said i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그 말을 했습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뒤에 for fun을 넣는 순간 아, 그거 재미삼아 한 거야, 농담삼아 한 거야 라는 얘기로 문장의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for fun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 said it for fun. 아, 나 그거 농담삼아 한 거야, 재미삼아 말한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said it for fun. 한 번만 더. 시작. I said it for fun. 해서, 아, 나 그거 말 농담 삼아 한 거야, 재미 삼아 한 거야, 오해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대명사 is나 this나 that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제 아, 나 그거 농담 삼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다양하게 대명사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 그거 농담 삼아 한 거야, 재미 삼아 한 거야, I said it for fun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은 이거를 행동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아, 나 그거 재미 삼아 한 거예요, 농담 삼아 한 거예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행동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두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요, I did it for fun 혹은 여기처럼 I did that for fun 하면은 아, 나 그거 재미 삼아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did that for fun. 한 번만 더. 시작. I did that for fun.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한번 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취미 삼아 해봤어요 혹은 재미 삼아 해봤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혹은 그냥 놀리려고 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할 때 I did that for fun. 그냥 재미 삼아 한 거예요 라는 표현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런 표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악플 같은 것들 많잖아요. 그럴 때 전 재미삼아 댓글을 남겼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재미삼아 댓글을 남기다 라고 해서 댓글을 남기다 라는 표현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남길 때는요 leave comment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left comment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 댓글을 남겼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뒤에 for fun을 넣어주시면은 그쵸 재미삼아 농담삼아 혹은 그냥 한번 남겨봤어요 라는 의미가 되니까 요것도 여러분이 의미 차이 더 주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I left comments for fun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left comments for fun. 한 번만 더. 시작. I left comments for fun 해서 아우 저는 그거 재미삼아 댓글 한번 남겨본 거예요 라고 또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요즘 너튜브 너도 나도 해가지고 저도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시작 한번 해봤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시작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start라는 동사를 써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fu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저는 재미삼아서 이제 너튜브를 한번 채널을 운영 한번 시작 한번 해봤어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번에 한번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fun. 한 번만 더. 시작.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fun 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특히 너튜브를 시작했다 라는 표현 여러분 start a YouTube channel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그냥 농담삼아 재미삼아 그냥 한번 해봤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바로 I 과거동사 for fun으로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said it for fun. I said it for fun. I did that for fun. I did that for fun. I left comments for fun. I left comments for fun.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fun.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fun.
0: 자, 우리가 처음에 이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요, 너튜브를 그냥 취미 삼아서, 재미 삼아서 한번 시작해봤어요. 라는

거를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fu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거를 너튜버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전업으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저는요, 처음에 재미삼아 했다가 이제 전업으로 너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전업으로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for a liv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뭐예요? 라는 거를 What is your job? 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생업으로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a liv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 생업으로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a living. 한 번만 더. 시작. I started a YouTube channel for a living. 해서 for a living. 전업으로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저거 재미삼아 한 거예요. I did that for fun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뭘 취미 삼아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무엇을, 그쵸? What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do for fu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 취미 삼아하세요? 직업이 뭐예요? 그쵸?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요것도 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do for fun? 해서 for fun과 for a living까지 그두개 차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을 재미 삼아서, 취미 삼아서, 혹은 그냥 어떻게 놀리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for fun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 다들 알고 계시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저는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딱 한 문장 갖고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딱 한 문장 갖고 자신감이 올라올 수 있을까? 지금부터 경험하시면 돼요. For the next 10 minutes,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at really deep down there, right? 자, 그렇다면 출발은 뭐로 합니까? 당연히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Today's mission is waiting for you now.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두통이란 단어는 아마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극심한 두통 때문에 미치겠어. 자, 오늘의 핵심은요. 하나의 프레이즈인데요. 미치겠어. 나를 미치게 만든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driving me crazy. 그렇죠? Something drives me crazy. 물론 이 자리에 drive 대신에 make라는 단어를 쓰셔도 돼요. drive가 몰다는 뜻이잖아요. 차를, 그러니까 나를 미치도록 몰고 간다라는 느낌이면 drive가 더 강한 뜻이고요. making은 그렇게 만든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 어감 차이 살짝 보시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연습해서 쓰시고 나면 달리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걸 가지고 간단하게 연습하면 자신감이 올라오겠죠?

자, 미치겠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두통, 기침, 그다음에 어떤 상대편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코 고는 소리까지. 사실 그것 때문에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거는 뭘까요? 나이 두통 때문에 정말 머리 너무 아파 미치겠어. 라고 할 때, headache죠. HEADACHE 에서 This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이거 발음이 헤드 아체, 헤드 아 이런 거 아니고요. headache. 써 있기는 헤드 아체로 써 있잖아요. headache입니다. 그래서 stomach ache, headache. 자, 이런 식으로 다 backache. 예, 그건 요통이 되겠죠. 예, 보통은 뒤가 아플 때는 주로 예, lower back pain. 뭐 이렇게 허리 통증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예, 아니면은 다 좋습니다. ach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The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그 미치겠어란 뜻이고요. 기침 때문에 기침이 멈추지 않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cough 이거잖아요. 그래서 the cough is driving me crazy. 나를 미치게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동작이 진행 중이다. is driving, making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making me crazy. 그런데 driving이 더 몰고 가는 거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앨리스 때문에 미치겠어라고 하는 것은 Alice is driving me crazy. 물론 그 여자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여자가 그렇죠? 나를 미치도록 만드는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그게 코 고는 소리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죠? 코 골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snore, snore에 ing만 붙이시면 돼요. His snoring is driving me crazy. His snoring is driving me crazy. 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코 고는 장면, 그 다음에 기침하는 장면 다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두통 때문에 미치겠어. Your turn! 맞습니다. This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자, 두 번째, 이 기침 때문에 미치겠어. Your turn! 네, this 당연히 cough. The cough is driving me crazy. 앨리스 때문에 미치겠어? Alice is 맞습니다. Driving me crazy. 그냥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미치겠어? Your turn. 그잖아요, 그죠? His snoring is driving me crazy. 해서 바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He's talking. He's eating habit. 다 바꾸실 수 있어요. 뒤에 ing만 붙이시면 여러분이 하는 동사에 전부 다 동작이 하나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동작의 그렇죠? 뭐예요? 바로 명사의 느낌이 있다 해서 그걸 동명사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 말을 외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쓰인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Step 2. 극심한 두통 때문에 미치겠어. 두통 때문에 미치겠어는 이미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극심하다는 얘기는 severe 해도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머리가 두통이 심할 때 쪼개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구어체에서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Splitti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This splitting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됐죠? 그래서 SPLIT 발음 주의하세요. 예, split 해서 splitting. This splitting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자, 그 다음 멈추지 않는 기침 때문에 미치겠어. 멈추지 않는 게 뭐예요? 그렇죠? Non-stop이죠. 그래서 바로 non-stop cough. This non-stop cough is driving me crazy. 자, 그래서 it's driving me crazy.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바로 이거죠. 그녀의 침묵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이렇게 비유적으로 쓸수 있잖아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뭔가를 실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을 때. 아, 그러면은 그녀가 조용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할 수도 있지만 her silence is driving me crazy.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건 something is driving me crazy 라는 느낌으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면 making 쓰시고요. 거기에 더 몰구하는 느낌이 나면 바로 미치겠다니까 이런 식의 느낌이면 driving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이 편두통, 이 쪼개지는 두통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두 가지 방법입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바로 이겁니다. 아, 이 극심한 두통 때문에 미치겠어 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주네요. 호흡을 천천히 잘해봐. 호흡을 좀 개선을 해봐. 그러면 달라질 거야. 자, 그 다음에 This splitting headache is driving me crazy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개선하다, 뭐 improve란 단어를 쓰셔도 돼요. 그런데 되게 쉽습니다. Breathe better and feel better. 네. 실제로요. 만약에 입으로 코로 아니고요. 입으로 호흡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호흡법만 바꾸고 호흡법을 천천히 입으로 이렇게 명상하듯 호흡법만 바꾸셔도요. 엄청나게 많은 게 달라집니다. 면역력도 올라가고요. 피부도 더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두통이 많이 사라집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꼭 한번 약 없이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숲속에서 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렇다면 it's time to say goodbye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here and repeat this program many times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아시겠죠? 여러분, 건강 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도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Thanks a lot. Bye!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일 스페인어. 진아킴의 Go! Let's s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자,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죠? 저도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볼게요. Take a listen.
1: Okay.
2: They destroy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Watia is a traditional method from Inca period, where the potato is cooked with a heated stone.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I can't just sit around while the potato is cooked.
0: How was it? Did you catch them well? Excellent.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 point. First one is,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자, 힘겹게 불로 가열된 돌기둥을 가리킵니다. 화면과 매치시키면서 의미 파악하실 수 있겠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covering it with soil. 그것, 그게 뭐냐면 와티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흙으로 덮는 것,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Okay, 두 가지 listening point. 자, 이어지는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게 되는지 아시죠?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They destroy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They destroy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2.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0: Did you catch them well? Excellent. Now let's find out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that is, they destroy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그들은요, 힘겹게 불로 가열된 돌기둥을 다 부숴버리죠. 파괴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Alright, the second listening sentence, that is,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자, 흙으로 그것을 덮어 열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불을 이렇게 다 흙으로 덮는 모습 보셨겠죠? 자, 전체 이야기 중에 이 두 가지 문장 속에 들어있는 오늘의 listening point. 잘 들으셨을 텐데, 자, 전체 화면 속에서 다시 한번 이번엔 자막과 함께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Okay.
2: They destroy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Watia is a traditional method from Inca period, where the potato is cooked with a heated stone.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I can't just sit around while the potato is cooked.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The, with,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내용을 전달하는 네, 기능어가 아닌 내용어들인 거 아시죠? 그럼 각각의 단어에 강세가 있어요. Stone, T 사운드, 된소리 현상. Stone, pillar, pillar. 앞에 강세 주시고, laboriously. 오, 이 부분에 강세 있죠? Laboriously heated. 자, 으, 그리고 이 사이에 껴있어요. 티음 자체가. 이런 경우에는, 네, 플랩 현상에 의해서, 흐, 트,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르에 가깝게 소리가 들리게 되죠? So, heated. Heated with fire. with는 with까지 발음할 필요 없이 그냥 입만 잡아주시면 돼요. With fire.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천천히 be a copycat. Okay. Google listening 2.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Fire 아니죠, 여러분? Fire. Google listening 3.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Alright then,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y destroyed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it it with fire. One more time. They destroyed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it it with fire. Great job. All right, now let's give a shot with the second point, that is covering it with soil. 여기서는 covering soil 내용이죠. It with 기능어입니다. 그래서 it이 약하잖아요. covering it 이렇게 연결해서 소리가 들리게 되고요. covering it 역시 앞서 연습하셨던 전치사 with는 with가 아니라 with 제 입 보이시죠? with 그리고 soil이 아니라 soil 하면서 혀끝이 윗니 뒤에 떡 붙을 수 있도록 올라가시면 돼요. soil 아니고 soil. soil 이렇게요. Google listening 1. covering it with soil. Google listening 2. covering it with soil. 네. Google listening 3. covering it with soil. 되셨죠?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One more time.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 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3: Go, go, listening. 1. They destroy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They destroy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2.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Covering it

0: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1: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y destroy. 자, 파괴합니다. 부셔버리는 거죠. The stone, 돌, mud, laboriously, 힘들게, 아주 어렵게 만든, 가열시킨 with fire, 불로 지핀, 그렇게 가열되어진 그것을 뭐를 어떻게 한다? Destroy라고 했어요. 파괴한다는 거죠. 근데 뭘 파괴하는 겁니까? Stone something, pillar. 이게 기둥이에요, 여러분. 근데 앞에 stone이 붙어서 돌기둥을 가리키죠. Pillar, 이것과 filler, 다릅니다. 한 끗 다른 차이인데 완전히 달라지죠. P, P, pillar, F, F, filler. 구분해서 알아주시고요. What here is blank? 그리고 쭉 이어지는데 자,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a traditional method라고 해서 전통적인 어떤 방식을 뜻하는데요. What here는 전통 방식입니다. 뭐로부터 나온 그런 전통 방식이냐? From Inca period. 잉카 시기에 이렇게 사용이 되어진 그런 방식인데 where the potato is cooked 했어요. 감자가 요리되어지는 그 시기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빈칸 또 이렇게 나옵니다. With heated stone, 즉 가열된 돌로 감자가 익혀지는, 요리되어지는 그 잉카 시기에 쓰여진 그런 전통 방식이 뭐다? 와티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Covering it, something will keep the heat. 이렇게 나오죠. 자, 앞에서 연습하셨으니까 충분히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with soil 이잖아요. 흙으로 그것을 덮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Will keep the heat. 네, 이 열이 식지 않을 것입니다. 즉, 열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I can't 하면서 이어지는데 이 with soil 발음 중요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흙으로 라는 의미가 되죠. 흙으로 그것을 덮으니 이것이 will keep the heat 이렇게 이어집니다. I can't just sit around.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뭐 하는 동안? While the potato is cooked. 감자가 익혀지는 동안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Okay.
3: They destroy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Watia is a traditional method from Inca period, where the potato is cooked with a heated stone.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I can't just sit around while the potato is cooked.
1: 자, 전체 이야기 모두 다 캐치할 수 있는지 아시죠?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반갑습니다. Okay, we are going to work together. 네, 같이 출근을 해요. And we're going to learn some English that we can use inside the office, but also outside of the office. 자, 이런 표현들은 꼭 굳이 영어를 뭐 이 그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All right, let's see what dialogue I have for you today. Let's take a look. 우리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Okay,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Well, 무슨 일입니까? Why? What happened?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It didn't meet our expectations. All right,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So, we have a situation where, yeah, we didn't like it, so, 거절했어요. Yes, so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Well, let's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Forever versus eternity. Forever versus eternity. 's words are forever and eternity.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 forever. 네, forever 아닙니다. 네, 발음을. F 발음은 입술이 붙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forever. V도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Forever. Forever. Forever. 여기서는 for보다는 원어민들은 for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forever. forever. 너무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말할 때는 forever. forever. okay? all right. forever. 부사로 아주 오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긴 시간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forever는 물론 영원한이라는 말이지만, 영원이라는 말이지만, 그거를 뭔가 좀 과하게 말하고 싶을 때, 좀 엄청 긴 시간을 나타내고 싶을 때, forever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네, 문장들 몇 개 볼게요. I love you forever. Nothing lasts forever. It takes her forever to finish her meal. Forever, 영원히, forev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love you forever. 네, 너를 영원히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I love you에다가 forever 붙이는 거죠. I love you forever. I love you forever. 이거는 미래 형태로 I will love you forever도 괜찮아요. Oka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Oh, nothing lasts forever. 이거는 좀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네, nothing lasts forever. forever. 네, last는 뭔가 유지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nothing lasts forever. 영원한 것은 없어. nothing lasts forever. 같이 해볼게요. nothing lasts forever.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t takes her forever to finish her meal. 그녀는 밥을 먹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그래서 진짜로 영원히 걸린다 보다는 정말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과하게 말하는 거죠. It takes her forever to finish her meal. It takes her forever to finish her meal.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t takes her forever to finish her meal. It takes her forever to finish her meal. 다음은 eternity. 네, 둘 다 좀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이죠. 네, eternity. 네, 스펠링은 E지만 I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ernity. 네리. 마지막 T는 아주 가벼운 D로 발음하시면 훨씬 더 쉽게 발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eternity보다는 eternity, eternity, eternity. Very good. Okay, eternity. 명사로 끝이 없는 오랜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forever처럼 이렇게 뭔가 영원한 것을 좀 오랜 시간 걸리는 것 처럼 이렇게 forever 말고 이제 명사로 eternity를 사용할 수 있고요. 무한대의 시간을 나타내는 좀 더 격식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Okay, 그래서 it is a bit more formal than forever. Okay, 문장들 좀 볼게요.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The weight felt like an eternity. It's been an eternity since I last saw you. Eternity. 영원, 영겁. Eternity.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I love you forever 라고 했죠. forever 할 때는. 네, 여기서는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그래서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포멀하게 말하는 겁니다.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그래서 forever는 뭔가 좀 회화에서 더 많이 들릴 거고요. eternity 같은 경우는 뭔가 필기로 많이 볼 수도 있고 뭔가 책, 그런 romance novel 아니면 좀 더 포멀한 그런 맥락에서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I love you forever 보다는 이거는 네, 좀 더 포멀하기도 하지만 좀 더 진지한 느낌이 있어요.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wait felt like an eternity. 네, 그래서 forever하고 다르게 eternity 형태가 아예 달라요. 명사 형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We're talking about coffee this week or throughout this week, everyone. I'm sure it's a topic that you can relate to very closely. 자, 오늘은 이제 커피 관련된 얘기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커피숍 앱 같은 걸 이용해서 주문한 얘기 해봤는데요. 요거하고 요거 어떻게 보면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다. 커피 변천사. 우리가 이제 정말 한 3, 40년대, 뭐 7, 80년대 먹었던 커피 스타일과 그 다음에 뭐한 2000년대 접어들어서 이제 커피 믹서 나와서 그때 시대, 그 다음에 원두 커피와 콜드브루 이런 시대까지 또 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집에서도 커피를 많이 만들어 먹다 보니까 정말 좋은 커피 기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까지가 완성입니다. 오늘은 일단 커피 변천사. 꾸준하게 이렇게 변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할때쓸수 있는 그런 말들을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자, 요 페이지는 뭐냐면요. 즉석 커피. 예전엔 정말 커피를 이렇게 2스푼, 그 다음에 프리마 2스푼, 뭐 설탕 2스푼. 뭐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타먹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게 먹었는데, 즉석 커피는 영어로 똑같이 instant란 말을 씁니다. instant coffee. 요즘에도 뭐, 예. 이렇게 뚝 뜯어서, 이렇게 녹여서 물만 부으면 되는 커피 많죠? They're all called instant coffee. instant coffee. 오케이? 들어볼게요.
1: Instant coffee. Instant coffee.
0: 맞아요? 프리마는 이거 이제 제품 이름이잖아요. 그죠? 프리만 제품 이름인데, 이게 이제 거의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그 파우더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기억나시죠? 그거 해가지고 이제, 커피 화이트너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영어권에서는 크리머라는 말로 쓰여요. 요거는, 여러분, 크리머 치워보시면, 이것도 제품이 여러 개 나옵니다. 커피 크리머라고 하면, 커피 색상을 약간 좀, 그, 뭐, 우유라기, 뭐 완전히 우유 성분은 아니에요. 우유의 저기, 그 유당분해 결핍증 있으신 분들 위해 가지고 이런 거 쓰는 거거든요. 자, 커피 크리머가 자가 뭐냐면 커피를 색상을 약간 하얗게 만들어 주는 그런 쪽, 그죠? 커피 크리머 들어보세요.
1: Coffee creamer. Coffee creamer.
0: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프리마, 그죠? 요즘 뭐 이런 말 거의 안 하지만 제품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설탕은 뭐 너무 쉽네요. Sugar,

0: sugar 들어보세요.
1: Sugar, sugar.
0: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커피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like 30, 40 years ago, we used to mix instant coffee, coffee creamer, and sugar to make coffee. 그죠? 이거 섞어 먹었단 말이에요. 자, 문장으로. 자, 우리는 즉석 커피, 프리마 설탕을 섞었다. 그래서 커피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두 스푼, 한 스푼 이런 식으로. We used to mix instant coffee, coffee creamer, and sugar when we made coffee. 예전에 커피 만들 때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배율해서 섞었다. We used to, 옛날에 그랬으니까, mix instant coffee, coffee creamer, and sugar. 그냥 옛날 얘기를 하나 넣어본 겁니다. 시작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되니까. 들어볼게요.
1: We used to mix instant coffee, coffee creamer, and sugar. We used to mix instant coffee, coffee creamer, and sugar.
0: 요즘에 뭐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즉석 커피 믹스는 믹스란 말을 씁니다. Instant coffee mix라고 하면 이거 그대로 쳐보시면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이거는요. Instant coffee mix라고 하면 소위 그 작은 용기에 이렇게 좀 길다란 용기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식으로 커피를 딱 그 물에만 타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믹스들이 나왔다. Instant coffee mix. 들어보세요.
1: Instant coffee mix. Instant coffee mix.
0: 오케이. 주로 이 친구들이 작은 이렇게 포장 용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길다랗게. 포장 용기 같은 것 중에 이런 작은 형태의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약간 비닐 소재 같은 거. 패킷이라고 많이 해요. 패킷. Small packet 하면 더 이제 작다는 얘기가 강조될 텐데. They came in small packets 하면 작은 이런 용기에 그렇게 즉석 커피 믹스가 출시됐다. Small packet. 들어보세요.
1: Small packet. Small packet.
0: 밀봉이 된 형태의 포장을 packet이라고 많이 합니다.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누가 탄이냐에 따라 커피 맛이 다 달라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거 이용하니까 아주 일정한 맛을 우리가 즐길 수 있게 됐죠. 그죠? Consistent flavor. Consistent. 자, 이거는 일정한의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일정한 거. Consistent flavor. 일정한 맛을 우리가 커피 믹스가 나옴으로써 맛볼 수 있게 됐다. 들어보세요.
1: Consistent flavor. Consistent flavor.
0: 즉석 커피 믹스는 작은 포장 용기에 출시되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각각 타먹던 시대에서 아예 패킷 자체에 만들어져서 나왔다. Instant coffee mixes. 출시되다 잘 보세요. Came in small packets. 자, 이건 어떤 뜻으로 많이 쓰냐면요. Come in 뭐뭐뭐 하면 뭐로 출시되다. 어떤 형태로 나오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Come in이라고 그래요. 들어오다가 아니에요. Came in 이 자체가 출시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의 콜로케이션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쉬운 단어들인데 아, 저렇게 하면 저게 출시되다라는 뜻이구나. 이런 뜻으로. Instant coffee mixes came in small packets. Came in small packets. 작은 포장 용기에 담겨져 있는 형태로 출시되었다. 들어볼게요.
1: Instant coffee mixes came in small packets. Instant coffee mixes came in small packets.
0: 오케이. 자, 그런데 2000년대 넘어서 최근에 들어와선 원두 커피 열풍, 그다음 아메리카노와 정말 드립 커피, 블랙 커피죠 말 그대로 콜드 블루 커피와 같은 최신 뭐 최근 5년, 최근 10년 사이에 아주 우리 커피에 대한 입맛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원두는 bean이 뭐예요? 콩이죠? coffee bean 하면 콩입니다. 커피 콩. whole bean 하면 말 그대로 원두를 말하는 거고 커피. 원두에서 직접 내린 커피를 말하는 거죠. 인스턴트처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녹여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원두를 갈아서 거기서 내리는 커피를 whole bean coffee라고 하면 되겠죠. 자, 원두 커피 들어보세요.
1: whole bean coffee. whole bean coffee.
0: 그쵸? 물론 이제 커피를 이렇게 내리고 나면 커피 찌꺼기가 남겠죠. 그쵸? 그래서 coffee grounds가 남긴 남겠죠. 아메리카노 드립 커피는 이건 아메리카노. 이건 뭐 사실 이제 어떤 메뉴상의 이름이고요. 그냥 black coffee.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주로 아메리카노 아무것도 안 타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 그 맛없어서 어떻게 먹나 싶었는데 이제 요즘 보면 그냥 블랙으로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Black coffee. 그러니까 우리의 커피에 대한 입맛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A lot of people prefer black coffee. 그게 곧 아메리카노나 이게 막 내린 커피 있죠? 드립 커피. 아무것도 안 탄 커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black coffee 선호도가 높아졌다. 그런 얘기할 때 들어보세요.
1: Black coffee. Black coffee.
0: 자, 커피를 이렇게 내리는 걸 brew 한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뜨거운 액상으로 일단 뜨거운 증기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차가운 액상으로 하게 되면 커피의 그 acidity, 산도도 많이 다르고 맛이 많이 다르죠. So cold brew

0: 커피라고 해서 콜드브루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 이게 좀덜 쓰잖아요. 이게 이제 찬그 온도에서 일단 브루하다 보니까 그래서 콜드브루 커피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콜드브루 커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죠. 우리도 그렇지만 자, 들어보세요.
1: Cold brew coffee. Cold brew coffee.
0: 이렇게 우리의 커피에 대한 입맛이 온것 같습니다. 문장 만들어 볼게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원두 커피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직접 내려먹는 커피. 인스턴트 말고 원두 커피. 진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People started to prefer whole bean coffee. Okay? Not coffee mixes. People started to prefer whole bean coffee. 이렇게 커피를 즐기기 시작했다. 들어볼게요.
1: People started to prefer whole bean coffee. People started to prefer whole bean coffee.
0: 자, 커피의 변천사인데 뭐 거창한 커피 역사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었었던 커피에 대한 변화, 지난 3, 40년 동안의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즉석 커피, 자, 영어로요. Instant coffee. 옛날에 그냥 퍼서 녹여 먹든. 지금도 들어가 있는 믹스 안에 있는 것도 인스턴트 커피죠. 녹여 먹는 거는. 들어보세요.
1: Instant coffee. Instant coffee.
0: 작은 포장 용기, small packet. 그죠? Small packet. 들어볼게요.
1: Small packet. Small packet.
0: 그래서 커피 믹스가 이런 데 나왔는데 요즘에는 원두를 직접 갈아 먹거나 그런 원두 커피, whole bean coffee. whole bean coffee. 들어볼게요.
1: Whole bean coffee. Whole bean coffee.
0: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커피가 서서히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자, 한 주제가 남았는데, 그게 커피 기계입니다. 캡슐 커피 기계는 뭐라고 할 것이며, 커피를 내려먹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것이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마지막 주제예요. 자,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예전 방송 주제들 좋은 거 정말 많거든요. 그거 보고 싶으신 분들, 홈페이지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교환도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다 올려놨습니다. 많이 활용 부탁드려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고, 제가 직접 여러분 질문들 답변 실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몇 시에 뭘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몇 시에 뭐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몇 시에 그 특정 행동을 할 건가요? 라고 물어볼 때는요. 이 패턴 써주시면 좋아요.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몇 시에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at time will you?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쓸 수 있어요. 몇 시에 퇴근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What time will you?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오늘은 몇 시에 그 행동을 할 건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time will you? 동사. 그러면 이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뭘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 you will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당신은 그 행동을 할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죠. 그럼 어떻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쵸? 바로 will you 동사로 물어보셔야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사 하실 건가요? 라고 상대방에게 미래에 뭐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will you 동사가 바로 뭐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이라면 몇 시에 그 행동을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앞에. 그렇죠. 몇 시라고 얘기를 할 땐 what time입니다. 그래서 what time will you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몇 시에 그 행동을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그 동사 자리에

0: 만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저 몇 시에 그 행동을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동사 자리에 다양한 표현들을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몇 시에 그 행동을 하실 건가요? What time will you? 동사입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몇 시에 도착할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몇 시에 도착을 할 겁니까? 일단은 도착할 거예요 라는 거를 will you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 앞에 what time을 붙여준 거죠. 일단 도착하다라는 동사, 그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arrive가 있잖아요. 그래서 what time will you arrive? 이렇게 물어보면 몇 시에 도착해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time will you arrive? 한 번만 더. 시작. What time will you arrive?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혹시 몇 시쯤 도착하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What time will you arrive?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몇 시에 퇴근하실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럼 퇴근하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요, get off work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what time will you get off work?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몇 시에 퇴근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몇 시에 퇴근할 거예요? What time will you get off work? 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time will you get off work? 한 번만 더. 시작. What time will you get off work? 해서 몇 시에 퇴근하실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몇 시에 주무실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잠자리에 들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go to bed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시에 주무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때는요, what time will you go to bed? 이렇게 해서 what time will you go to bed?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몇 시에 주무실 건가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time will you go to bed? 한 번만 더. 시작. What time will you go to bed? 근데 go to bed 해서 to 소리를요, go to bed, go to, go to 이렇게 굴려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What time will you go to bed? 이렇게 해서 go to를 go to로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한 번 더. What time will you go to bed? 몇 시에 잠자리에 들 건가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몇 시가 괜찮으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능한 이라는 형용사를 바로 availabl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지금 괜찮아요 라는 거를요, I am available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몇 시에 지금 가능하실까요? 몇 시가 괜찮으실까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때는요,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몇 시에 가능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세요. What time will you be availabl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시 몇 시가 괜찮으실까요? 라는 질문이 돼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time will you be available? 한 번만 더. 시작. What time will you be availabl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몇 시가 좀 몇 시가 조금 편하세요? 몇 시가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 What time will you be available?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미래에 뭘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will you 동사에서 시작해서 그럼 그거를 몇 시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그쵸, 바로 what time will you 동사를 가지고 몇 시에 그 행동을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at time will you arrive? What time will you arrive? What time will you get off work? What time will you get off work? What time will you go to bed? What time will you go to bed? What time will you be available? What time will you be available?
0: 우리가 몇 시에 도착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What time will you arriv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도착하셨어요?

어때요?라고 해서 과거에 몇 시에 도착했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미래로 얘기라는 거를 What time will you arrive?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 벌써 오셨어요? 몇 시에 도착하신 거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at time did you arrive?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What time did you arrive?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time did you arrive? 한 번만 더. 시작. What time did you arrive?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얘기는 그쵸? What time did you 동사로 얘기를 하는 순간 몇 시에 하신 거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서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몇 시에 도착했는지 몇 시에 퇴근을 했는지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 What time did you 동사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몇 시에 퇴근하실 거예요? 라는 거를 What time will you get off work?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대개 여러분은 퇴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몇 시에 주로 퇴근하세요? 라고 해서 몇 시에 그 행동을 주로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주로 하는 것들, 여러분이 평균적으로 할 때는 두라는 동사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요.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off work? 라고 해서 주로라는 거를 usually라는 부사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What time do you get off work?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되는데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off work?로 얘기를 해서 주로 몇 시에 퇴근하세요? 라는 질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off work? 한 번만 더. 시작.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off work? 그 얘기는 그렇죠. 주로 몇 시에 그 행동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땐 What time do you usually 동사로 물어보시면 다양한 또 질문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요. 몇 시에 그 행동을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으로 What time will you 동사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he show is so fabulous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의 그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그렇죠? And confidence. 자신감도 올라오실 테고요. 바로 트라이어긴의 이근철입니다. 무엇인가 다시 도전해본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그냥 편하게 가지세요. 아, 이거 또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어? 기회가 또 있네? 마치 맛있는 음식이 다 먹고 나면 너무 배부르지만 사실 그 다음에 다시 그 음식을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맛볼 때는 새로운 또 설렘이 있잖아요. 와, 이거 맛있는 거 또 먹을 수 있다. 그런 태도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도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출발합니다. Are you ready? Then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네,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이게 해보는 이 순서를 갖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어떤 즐거움을 갖고 설렘을 갖고 이거 나 아는데 이거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무엇인가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고 이거를 내가 테스트하나? Am I being you know, put on a test like this?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우리가 숨을 내셔야 숨을 들이실 수 있다. 이거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의 느낌은 뭐냐면 야, 인생이라는 게 A가 이루어지려면 B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무엇인가 순리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죠?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A를 하려면 B를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이런 어떤 순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뭐뭐 해야 뭐뭐 하는 거라고 이게 되게 철학적이면서도 유용한 표현이잖아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띵! 바로 이거죠. You can, 그 다음에 동사 쓰시고요. 그 다음에 without, 다음에 대상 쓰시면 돼요. 이거 없이는 앞에 거 할 수 없어 라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를 보러 떠납니다. Okay, here we go with the next part.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살짝 가벼운 마음으로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We have 4 sentences here, right? 공기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야,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는 거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뭐뭐 할 수 없다. 아, 숨을 쉴 수 없다. You can breathe. 그렇죠, you can breathe. 그런데 공기 없이는 without air. 간단합니다. You can breathe without air.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얘는요. breath가 아니고요. breath까지만 쓰면 숨이란 뜻입니다. breath, breath. 그렇죠? 예, 그런데 breathe 해서 e가 붙는 순간 소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왜 바뀌냐 하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만약에 breath, breath. 그러면 이게 breath인지 동사인지 명사인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음을 바꿔줌으로써 확실히 듣고 저게 동작이라는 걸 알아채라 라는 느낌으로 서로 발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의 해석입니다, 물론. 자, 어쨌든 기억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Breathe without air.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동작과 함께 연결이 되죠. 물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You can live. 그죠? You can live. You can live without water. 어렵지 않죠? You can live, live without water. Can live. 바로 이거잖아요, 이 노래. 그죠? 예, 물론 뒤에 without you가 아니라 우리는 without water로 했습니다. 차 없이는 하루도 못 견딘다, 못 견딘다, 못 산다. 운전하는 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T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T. 그래서 예, 하루도 못 견뎌, 하루가 지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You can pass a day. 일반 논을 이야기하는 예, you 아니면 I예요. I can pass a day without tea. 나는 마시는 차가 없으면 하루도 그냥 지나질 못해라는 얘기는 반드시 차를 마시고 지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너 없이는 난 견디지 못한다고. 그러면 without you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 없이는 뭘 못한다. 그러면 I can do anything. 그 자리에 it을 쓰셔도 돼요. I can do it. 근데 그 it을 빼고 여기처럼 쓰면 I can do without you. 이거는 견디질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느낌이 조금 다르죠.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면 I can't do it. 이런 얘기고요. 뒤에 it을 빼버리면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못 견딘다고. 이런 식의 느낌이 I can't do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요거 한번 네 번 연결해 볼까요? 공기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다. Your turn. 맞습니다. I can't breathe. You can't breathe without air. 간단하죠? 물 없인 살 수가 없다니까. Can't live. 그쵸? 자, 뒤에는 your turn. 맞습니다. 그래서 you can't live without water. 이거 길게 발음하시면 live. 이거는 떠난다는 뜻이고요. You can't live. live처럼 들리면은 바로 그게 살다는 뜻입니다. 차 없이는 하루를 지날 수 없다. Your turn. 맞습니다. I can't pass a day without tea. 맨 마지막 너 없이는 난 견딜 수가 없어.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렇죠? I can't do. Your turn. 맞습니다. I can't do without you. 자, 이거 살짝 더 연습해 봅니다. Step 2. 숨을 먼저 내쉬어야 들이마실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 보세요. Take a deep breath and breathe more. You can't. 할 수 없죠. 내쉬어야. 그렇죠. 예. 여러분 들숨을 만들려면 먼저 날숨을 예, 행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 들이쉬려면 내쉬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You can't breathe 안으로 들어 마시는 거니까 in이에요. 두 개 쉽죠. You can't breathe in. 안으로 마실 수 없어. 그 다음에 without인데요. 요 without 다음에 ing를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동작이 나올 경우에만. 아시죠? 그래서 without breathing out first. 아,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으면, 갖고 싶으면 뭔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갖고 쟤도 갖고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인생이. 비슷한 느낌 하나 더 해드릴게요. 먼저 컵을 비워야 딴 걸 따를 수 있죠. 이미 그 안에 주스가 이만큼 차 있는데 거기에 물을 따르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뜻으로요. 자, you can, 그렇죠? 바로 나옵니다. Pour a glass, P-O-U-R, 물을 따르다는 뜻이에요. Without emptying,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emptying it first, 같은 뜻이죠. You can pour a glass without emptying it first. 좋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요. 차를 한 잔 마셔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요. 그렇죠? I can pass a day. 그렇죠? I can start a day. 다 똑같습니다.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without having a cup of tea. Without having a cup of tea. 예, 기억해두겠습니다. 부담되시면 얘 버리셔도 좋고요. 앞에 나왔던 키 핵심 문장. 자, 여러분 들숨과 날숨 생각하시면서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먼저 숨을 내쉬어야 들이마실 수 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맞아 맞아. 내가 마음을 먼저 비워야 되는 거지. 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You can breathe without. 그렇죠. 근데 어떤 거예요? 들어오는 거니까 you can breathe in without breathing out first. 라고 했더니 맞아. You're right. 그렇죠. I need to empty my mind first. 그렇죠. Empty my mind first. 마음을 비워야 된다. 실제로 뭔가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비우시면 새로운 즐거움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하시고 싶으시면은요. You know where to go. ebse.co.kr. Until I see you next time,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실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딱 처음 들었는데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좋네. 이거 인기 좀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시간이 됐지만 또 그렇게 오래 전에 제가 이 노래를 듣고서는 바로 이 감정을 느꼈었습니다. 이거 노래 참 좋다. 누구의 노래였냐고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그 노래를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약간 코웃음 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이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저만 이 노래가 좋다고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재밌는 게 다른 분들은 이 노래 듣고 즐기기만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설명해 드릴 것은 없을까.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지고 이 가사들 하나하나 다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의 문장을 골라봤습니다. 어떤 문장일지 궁금하시죠? 같이 살펴볼게요. So watch me bring the fire and set the night alight.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o watch me bring the fire and set the night alight. 문장 자체가 굉장히 멋져요. 시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 안에 문법적으로도 공부할 만한 게 하나 숨겨져 있네요. 같이 살펴볼게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숙명인가 봅니다. 이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도

어깨를 들썩들썩 거리면서도 저 가사 너무나 좋으니까 나중에 그랜마 인사이드 가서 내가 멋지게 설명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모습, 멋진 프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문법 포인트는요, 여기에 있어요. Watch me bring the fire. Watch me bring the fire. 이 부분이 재밌는 것은요, 사실 동사 watch 때문입니다. watch라는 동사가 우리가 흔히 지각동사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로서, 자, 지각동사라는 것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촉감으로 느끼는 거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들의 모임으로, 사실 그 동사의 뜻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지각동사들이 문법적으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요. 그럼 그 공통점이 뭐냐? 자, 이 지각동사들은 뒤에 목적어를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적 보호로서 동사 원형을 사용하게 된다는 데 있어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지각동사가 바로 그 중에 한 경우로서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외우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시험에 나오기 참 좋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 이 watch라는 동사에 함축시켜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그래서 watch 다음에 명사,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목적 보호죠. 동사 원형이 사용이 되면 이 명사가 동사 원형 하는 것을 보다라고 해석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조금 어색하다면 어색할 수 있거든요. 예문을 통해서 우리 익숙해져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The class watched the art teacher paint.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The class. 여기서는 하나의 수업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수업을 듣고 있는 그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학생들이요, watched, 봤죠. 누굴 봤어요? The art teacher, 미술 선생님이 paint, 그림 그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watch가 지각동사기 때문에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에 쓰일 수 있구나,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장도 볼게요. The parents watched their children swim. 부모님들이 watched, 본 거죠. 누굴 본 겁니까?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이 swim, 수영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watch가 지각 동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자, watch만 보면 살짝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문장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heard James say something, but I didn't quite catch it. I heard James. 나는 제임스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제임스가 뭐 하는 걸 들은 겁니까? Say something. 무언가를 말하는 걸 들은 거죠. 포인트는 여기 say 동사 원형이 쓰였다는 겁니다. 왜? Hear. 듣다란 뜻의 hear. 동사 hear도 지각동사여서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제임스가 뭔가 말하는 걸 내가 듣긴 들었어. 그런데 but I didn't quite catch it. 내가 그것을 이렇게 딱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100% 알아듣진 못했다 정도의 문장으로서 이 문장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so watch me bring the fire. 그래서 watch me, 나를 한번 봐달라는 거죠. 내가 뭐 하는 걸 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bring the fire. 내가 불을 들고 오는 걸 봐줘 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어지는 겁니다. and 그리고 봐줘,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set the night alight. 여기서 alight라는 것은 불붙은이라는 뜻으로서 이 밤을 불붙게끔 하는 것을 지켜봐줘라는 거예요. 이제 노래 제목이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려면 불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불을 가져와서 그래서 이 밤에 불을 붙이는 것을 지켜봐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밤을 밝히는 것을 지켜봐줘라고까지 우리가 의역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네. 아이고, 가사도 상당히나 멋지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부터 볼게요. 내가 춤추는 것을 구경하고 싶으면 오늘 내 공연 보러 오세요 라는 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하고 싶으면, 그렇죠? 뭐뭐뭐뭐뭐뭐뭐뭐면 나오면
if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if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어가 볼게요. If you want to watch. 만약에 당신이 보고 싶으면. 근데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춤추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자, 어떻게 그럼 이어가 주면 되겠습니까? If you want to watch me dance.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동사 원형 써서 dance 이어진 겁니다. If you want to watch me dance. 내가 춤추는 걸 보고 싶으시면요. Come to my show. 내 쇼 보러 오세요. 언제요? 오늘 밤 tonight 에요. 라고 문장 완성이 됐어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f you want to watch me dance, come to my show tonight. 이렇게 첫 번째 문장 만들어 봤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누가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재미없어요.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내가 밤새 컴퓨터 게임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지켜보는 거 그 사람이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또 엄청 재밌게 하면 또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는 재미없단 말이죠. 이거 생각해보면서 문장 만들어 볼 텐데 살짝 가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It's boring. It's boring. 지루해요. 로 시작을 하는 거죠. 뭐 하는 게 지루해요? To watch. 보는 게 지루한 거죠. 자, 근데 뭘 보는 게 지루한 거예요? 누군가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걸 보는 게 지루한 거죠. 그래서 이 동사 watch 다음에 someone play가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되면 이 문장 사실 거의 끝난 겁니다. It's boring to watch someone play. 누군가가 play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지루해요. 라고 문장이 완성된 거죠. 그래놓고는 뭘 play 하는지를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Play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 하는 거니까 붙여주고 밤새서 라는 말 all night 이어주면 문장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한 번만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t's boring to watch someone play computer games all night.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각동사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사용된 문장을 직접 접해보고 내가 문장을 만들어봤느냐는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거든요. 오늘의 내용 문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문들 접해보시는데 방점 찍어서 복습해보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While you sweat. 아시죠? 제가 오늘 영어 표현 소개해드린 동안 한번 슈퍼맨 자세 하고 계셔보세요. 그럼 오늘의 영어 표현. Work it out. 그리고 work out. 차이점입니다. Work out. 운동하다. 헬스장. 또는 그냥 어디서든 운동하다라는 거를 work out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work out 동사로도 쓸수 있지만, 하나의 명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It was a good workout. 이러면, 좋은 운동이었어요. 이러면, it was a good workout.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work it out.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져요. work it out. 해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내 방식대로 뭐,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basically you get to work it out on your own. 손을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basically you get to work it out on your own.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this is such a great workout to do in a short time.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하기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운동이란 뜻으로 workout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She seems to know nothing about working things out. Give her time. She's new. You're right. I was too impatient. Maybe you can help her figure it out.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She seems to know nothing about working things out. She seems to know nothing.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About working things out. 문제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Give her time 이럽니다. 그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Give her some time 해도 되고요. Give her time.

0: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그래서 give her time. She's new. 그녀는 새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녀가 새로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re right. 당신 말이 맞아요. I was too impatient. 제가 너무 급했네요. 제가 너무 성질이 급하거나 인내심이 없었네요.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랬더니 maybe you can help her figure it out. 이럽니다. 당신이 도와줄 수도 있겠네요. 뭘? figure it out. 좀 터득하는 거, 배워나가는 거를 도와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gained so much weight over the summer. Well, you can start working out. So you agree that I gained weight. Don't do that to me. You're the one who said it.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I gained so much weight. 나는 무게를 많이 얻었어 라는 뜻이 아니라 살이 쪘다는 의미입니다. I gained so much weight. Over the summer. Over the summer. 그러니까 여름 동안에 살이 많이 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Well, you can start working out. 오늘의 표현 나왔죠? You can start working out. 이제부터 운동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You can start working out. 그랬더니 Oh, so you agree. 그러니까 너도 동의하는 거지? That I gained weight. 내가 살 쪘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지. 너도 지금 나한테 살 쪘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Well, don't do that to me. 너 나한테 그러지 마. 이렇게 몰아붙이지 마. You're the one who said it. 그렇게 살 쪘다고 얘기한 건 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다 봤고요. Work it out. Work out. 차이점 잘 아시겠죠? 마무리할게요. Yay! We're all like Superman now. Yay! We got to do the Superman pose, but next time we will do a fetal pose, which is a resting pose. So you get to rest, okay?
1: 오늘 우리 슈퍼맨 자세로 어떻게 보면 전신 근력 운동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기 자세로 한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 Work out 그리고 work it out 차이점 같이 공부해 봤죠? 이제 잘 아시고 잘쓸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I will miss you, obviously, and I'll see you so soon,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텍스팅, 문자를 보내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texting this week.
0: That's right. Texting.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할게요.
1: All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exting itself is not a bad thing.
0: 네. 그래서 문자 이야기를 하면 문자가 전화보다 좋다, 전화가 더 좋다 이 두 가지가 일단 예상이 되고 mm-hmm. 문자를 보내되 그래도 이런 거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예상이 되잖아요.
1: Of course.
0: 오늘 딱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그래서 문자 보내는 것 자체, texting itself, 그것 자체는 not a bad thing.
1: Right.
0: 자체적으로는 나쁜 건 아니에요라는
1: right.
0: 이야기고요.
1: But we gotta wait for the bad part. She's gonna tell us
0: exactly.
1: later.
0: What else? What is the bad thing then? 그래서 right. 오늘 이야기할 분은
1: 케일라 씨입니다.
0: 네, 케일라 씨가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Mm-hmm. 먼저 요약 문장을 들어볼까요?
1: All right, 케일라 씨,
0: 나와주세요.
2: Texting itself is not a bad thing, but I think sometimes people need to have better texting etiquette. Texting itself is not a bad thing, but I think sometimes people need to have better texting etiquette. Texting itself is not

0: Yes, this is very true. I think when you spend time with people, you should not look at your phone. Maybe look at it afterwards.
1: Yeah.
0: As Kayla said, the messages will still be there.
1: I like Kayla's message.
0: I see what you did there.
1: Yeah, it was my attempt at being clever with words.
0: It worked.
1: 자, 그러면 thank you for saying that it worked. 자, 그럼 케일라 씨가 했던 말을 한 줄 한 줄 공부해 볼까요?
0: Let's start.
2: So I have very strong opinions on texting. I think that it is really great because you can get the necessary information you need, just put all right there in one spot where you can read it, and you can read it at the time that you're able to.
0: So I have very strong opinions on texting.
1: So I have very strong opinions on texting. Opinion about, opinion on. Opinion regarding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0: yes.
1: 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문자에 대해서 very strong 의견이 아주 강하다, 확고하다고 합니다.
0: She says next, I think that it is really great because you can get the necessary information you need.
1: 문자 메시지는 really great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한대요. Because you can get the necessary information you need 필요로 하는 정보 necessary하고 need가 사실 같은 걸로 지금
0: yeah.
1: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0: Yeah.
1: The information you need가 the necessary
0: information이죠.
1: 그래서 아무튼 뭐 중복적으로 중복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0: Where do you get this information? Just put all right there in one spot where you can read it and you can read it at the time that you're able to.
1: 누가 문자 메시지는 전화보다 어떤 게 좋은가요? 하면 정말로 딱 그냥 이걸 이 문장들을 외워서 말씀하시면 아주 완벽한 묘사인 것 같아요.
0: Right.
1: Just put all right there. Put right there. Mm-hmm. 모든 정보가 거기에 딱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Put이라는 것은 놓다, 담다, 넣다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n one spot, 한 곳에 모여 있죠.
0: Mm-hmm.
1: 이 spot 다음에 나오는 where 있죠? 화면상에 지금 보이실 거예요. Where가 발음으로는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In one spot where, spot where,
0: spot where. In a spot where you can read it.
1: 네. 케일라 씨가 말할 때에도 where, 정말로 where 이렇게 발음된 게 아니고
0: no.
1: 약간 where you can.
0: Spot where. Or.
1: 이렇게 됐거든요.
0: Or.
1: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을 하고 넘어가 yeah. 버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m-hmm. one spot where you can read it. 그러니까 내가 읽을 수 있는 한 장소에 딱 모여 있죠. And you can read it at the time that you are able to.
0: Okay.
1: 지금은 아니더라도 읽을 수 있는 시간에 읽으면 되는 거예요. Very conveniently.
0: That's true. It is super convenient. Let's take a look at what else she has to say.
2: A lot of the problems when people call me is that I might be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and I don't have time to talk and I can't focus on the information that's being given to me.
0: A lot of the problems when people call me is that...
1: A lot of the problems, 많은 문제 또는 mm-hmm. 문제들의 많은 부분.
0: Right.
1: When people call me,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할 때, mm-hmm. 즉, the main problem is that.
0: The main problem, or the biggest problem.
1: The biggest problem. Mm-hmm. 주된 문제는 뭐냐면, 바로?
0: Mm-hmm. I might be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and I don't have time to talk.
1: 네, 그러니까 그냥 전화가 오면 I might be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0: Mm-hmm.
1: I am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하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는 뜻인데요.
0: Yeah.
1: 그래서 지금 뭔가 하고 있어서 and I don't have time to talk
0: right.
1: to that person on the phone. 통화를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0: Mm-hmm. And she says, and I can't focus on the information that's being given to me.
1: 네, I can't focus, 집중할 수 없어요.
0: Mm-hmm.
1: on Focus 뒤에는 거의 항상 on이
0: on.
1: 오죠. 그래서 on the information, 어떤 초점이 딱 거기에 맞는 거니까.
0: Mm-hmm.
1: 그래서 정보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보냐면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that's being given to me. 나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나에게 전달되는 정보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쁘니까 했는데 끊고 나서 잊어버려요.
0: Yeah, I've been there, girl.
1: I know.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f it's in a text message, I can come back later, read it at my own pace, and also be able to check it for future references.
0: But if it's in a text message, I can come back later, read it at my own pace.
1: 그런데 전화가 아니고 문자 메시지 안에 있으면, 즉 문자 메시지

0: 오면 I can come back later. Come back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다가 이 방에 있다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자 메시지로 돌아오는 거죠.
1: Right. Going back to the text message.
0: 네.
1: Right?
0: 그래서 나중에 다시 확인한다는 뜻으로 그냥 웹페이지든지 문자 메시지든지 어떤 책의 한 페이지든지
1: I was just about to say in an actual book as well.
0: Yeah, you can come back to the paragraph. 그 문단을 돌아가는 것도 come back이라고 해요. So I can come back later. 그러니까 전화기를 놓고 어디 나갔다 오는 걸 상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딱 문자입니다. Read it at my own pace.
1: At one's own pace.
0: Pace.
1: At your own pace.
0: 네. 스피드도 속도를 가리키지만 페이스도 속도를 가리켜요.
1: Right.
0: 상대적인 거 보통 말할 때 페이스라고 하는데 네. 나만의 속도로라는 것은 여유롭게
1: yeah.
0: 네, 여유를 갖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1: Yeah, for sure. And she says something else, a reason why she likes the text, and also be able to check it for future references.
0: 특히 진짜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1: yes.
0: 이런 거 있잖아요. 날짜, 정보.
1: Oh, yes.
0: 네.
1: Addresses, phone numbers, bank accounts
0: exactly.
1: in Korea.
0: 네, 누군가한테 돈을 보내줘야 할 때 I'll give you my banking information if you need it.
1: No, I'll give you my banking information so I can finally get my 500,000 won.
0: Which I don't owe you.
1: Whatever.
0: 그래서, 그래서 전화로 들었을 때는 어딘가에 받아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자는 거기에 적혀 있으니까 Also be able to check it for future
1: reference.
0: Reference. 그래서 케일라 씨는 for future references라고 했는데 또 그냥 future reference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1: Yeah, I think the majority of people might say future reference,
0: 네.
1: but future references is also okay.
0: It works
1: if you look at it multiple times.
0: 그냥 나중에 참고할 용도로라고 그냥 굳어진 표현처럼 잡혀 있는 게 for future reference. 단수로 그런데 for future references 여러 번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요.
1: Of course, let's keep going.
2: The problem with texting, I think, is not the actual texting itself. It's people's approach to texting. For example, if you're meeting your friends or your family or you have some get-together, I am one of those people where my phone stays in my purse.
1: The problem with texting, I think, is not the actual texting itself. It's people's approach to texting.
0: The problem with texting, 문자 메시지의 문제는, I think, 제 생각에는, is not the actual texting itself. 그 문자 자체가 아니고요. It's 그것은 뭐냐면 people's approach to texting. 문자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1: Right.
0: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문자를 보낼 때 뭐 전화하기 전에 먼저 연락 한번 지금 전화 드려도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뒤에 보면.
1: No, it's not, right? 네. She's talking more about like etiquette when you're with other people, right? So let's move on. She says For example, if you're meeting your friends or your family or you have some get-together.
0: 모임이 영어로 뭐라고요?
1: Get-together. Get-together.
0: 네,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 많아요. Get-together,
1: meet up,
0: gathering.
1: Yeah, gathering.
0: 많습니다, 아무튼. Reunion? 오랜만에 막 모였을 때.
1: Oh, yeah, like 네. family reunions
0: exactly.
1: or class reunions.
0: 네. 많은데,
1: yeah, a lot.
0: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for example, if you're meeting your friends, or your family, 친구 만나거나 가족 만나거나, or you have some get-together, 어떤 모임이 있어요.
1: She says, I'm one of those people where my phone stays in my purse.
0: 네, 여기서 I'm one of those people 한 다음에 where가 쓰였잖아요.
1: Oh, yeah.
0: 여기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거예요.
1: Yeah.
0: 네. Who.
1: Who, 네. yeah.
0: 그래서 whose phone,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는데.
1: Right. Whose phone stays in their purse?
0: 네.
1: Right.
0: 그렇지만 굉장히 재밌는 거라서 그냥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1: Yeah.
0: I'm, for example, it's a place where you do something.
1: Right.
0: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It's a situation where you do something.
1: A situation or a place, but if you're a person, then you know you have to be a whom.
0: 네. 그래서 where를 쓸 수는 없는데 그냥 많이 쓰는 말 두 가지가 섞인 것 같아요.
1: Yeah.
0: I'm one of those people who 아니면 It's a situation where my phone stays in my purse. 그래서 뜻을 종합해서 유추하자면 저는 그냥 핸드백에서 아예 휴대폰을 안 꺼내는 사람이에요.
1: Right. When she's with other people.
0: Yeah. Purse라는 것은 참고로 지갑을 가리킬 수도 있고
1: yeah.
0: 핸드백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1: Of course. Any type of bag that you carry. We just call them all purses nowadays, yeah. I think. Let's see what she says next.
2: I think there's too much temptation for people to look at their phones if it's on the table and to keep checking for messages.
1: I just, I think there's too much to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get the necessary 명사 이 패턴 이용해서 필요한 파일들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You can get the necessary files here. 발음 연습이요.
1: You can get the necessary files here. One more time. You can get the necessary files her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다음, 당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그가 도와줄 거예요. He will help you, 또는 he'll help you get the necessary

0: 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관련된 그리고 그 유혹과 관련된 소셜 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am tempted to text while driving, so I put my phone just out of reach. Don't you hate it when you're bored in school and are tempted to text someone that you wouldn't text if you were not bored?
0: 다시 한번 볼게요.
1: Sal says,
0: I am tempted to text while driving. 운전하다가 문자를 보내고 싶은 유혹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I put my phone out of reach인데 just out of reach니까
1: just out of reach.
0: 그냥 조금 더 움직이면 닿을 수 있는데 딱 안 닿을 곳에 놓는데요. 바로 앞에 있으면 자꾸 만지니까.
1: Of course.
0: 그리고
1: And Colette says,
0: Don't you hate it? 이런 거 싫지 않나요? 라고 공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When you are bored in school and are tempted to text someone. 지금 학교에서 수업 듣는데 지루한 거예요. Mm-hmm. 그래서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That you wouldn't text.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If you were not bored. 지루하지 않으면 문자를 내가 그 사람한테 보내진 않을 건데 지금 딱 지루하니까 보내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있잖아요.
1: Colette, you gotta start paying attention in school.
0: Yeah. But everybody gets bored from time to time.
1: That's true.
0: 네.
1: All right, perfect. Those were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And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being here with us today.
0: Thank you so much.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항상 반갑습니다. 자, we have our book Buzz and Bingo in the Starry Sky. 네, 저번에 아니 갑자기 이게 아이 외계인이 도착한 거예요. 우주선에서. 네, 무슨 일인지. 네, he lost his way. He is lost, right? And he comes from the planet ICU. 자, let's see how Buzz helps him to get home. Before we begin,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he day. So the first word is starry. Starry. 친구들, 이 단어를 보면은 여기에 starry 보이죠? 별이죠. 네, 그래서 starry라는 건 별이 많다. 별이 뭐 총총한. 네, 그런 뜻입니다. Second word, to whimper. To whimper. 낑낑거리는. 네, 거리다. All right, to whimper. And the last one is snarling. The third word, snarling. 으르렁거리는. Okay. 강아지가 그럴 때 있죠. 화가 날 때. 네. All right, so tho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look at today. Let's begin reading. Okay, so how is Buzz going to help this alien? Let's begin. Chapter 2. Buzz, Bingo, and XY5 got on board the little alien spaceship.
1: Hold on tight,
0: said XY5. He flicked a switch, turned a dial, pulled a lever, and whoosh! The small spaceship flew up into the sky.
1: Wow, said Buzz as he looked out the window at the starry sky. This is amazing, isn't it, Bingo?
0: Bingo just whimpered. He was feeling spacesick.
2: The problem is, I don't know which way to go, said XY5. And there aren't any signposts in space.
0: Okay, 자, 다들 이제 우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아이, 외계인이 이제 우주선을 이제 작동을 하는데요. 이제 hold on tight, 꽉 잡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Buzz는 원래 친구들, 우주에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와! 이제 너무 신기한 거죠. He says, he looked out the window at the starry sky. 자, 이제 우주를 가니까 starry sky예요. 자, 별이 많아요. 그래서 our first word starry, 별이 총총한 그런.

0: 뜻입니다. 그래서 별이 많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버즈는 신나는데 우리 빙고는 사실 어떤 상태냐면요. Bingo just whimpered. And this is our second word. To whimper는 이런 거예요. 낑낑거리다. 왜냐하면은 멀미가 났어요. 그래서 빙고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찾아야 되는데 뭐 우주에서 무슨 사인이 있나요? 없죠? 어떻게 찾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Look, there's Great Bear, said Buzz. Let's ask him. Great Bear had never heard of the planet ICU. He had a problem of his own.
1: I've lost Little Bear, he said. Have you seen him?
0: No, said Buzz. But if we do, I'll tell him you're looking for him.
1: Thanks, said Great Bear.
0: XY5 pulled the lever and the spaceship flew on. They hadn't gone far when they met Orion, the hunter, but he didn't know the way to ICU either.
1: I've lost my belt, he said. Have you seen it?
0: No, said Buzz, but we'll look out for it on our way. Then off they flew once more. 네, 우주에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이 별자리를 만나는 거예요. 자, in English we call them constellations. 네, 별자리인데요. 여기 Great Bear 만났는데, 우리 ICU. 여기 어딘 줄 아세요? 근데 모르지만, Great Bear는 걱정이 있었어요. I've lost little bear. 자, little bear, 작은 곰을 잃었대요. 혹시 봤어요? 그러니까, 못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가니까 Orion, the hunter, 별자리죠. 사냥꾼인데요. 혹시 우리 봤어요? 그러니까 이또 사냥꾼 Orion은 벨트가 없어졌어. 이렇게 말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다들 뭐를 자꾸 잃었네요. Let's continue reading. They met Draco the dragon, the seven sisters, the twins Castor and Pollux, and Pegasus, the winged horse, galloping across the Milky Way. But none of them knew the way to the planet ICU. 네, 여기 친구들 그림을 좀 보세요. 정말 멋지죠? 하늘에서 이런 별자리가 있는데요. 자, 드래곤 용도 있고요. 이 쌍둥이도 있어요. Castor and Pollux. Seven sisters, 자매들이고요. 그 다음에 Pegasus, the winged horse. 자, 날개가 달린 이 말도 있고요. 근데, 자, 도움이 되나요? 안 돼요. 아무도 이 Planet ICU를 모르는 거예요. Alright, let's continue. Suddenly, Bingo started to bark. Oh, they're serious, the dog star, said Buzz. He's snarling. I wonder why.
2: Perhaps he's lost his way too, said XY5.
0: But Sirius hadn't lost his way. He'd lost his bone.
3: We'd better look for that too, said Buzz.
0: Woof, barked Bingo happily. He loved looking for bones. 자, 마지막 별자리는, we have Sirius, the dog star. 네, 이름이 Sirius인데요. 오, 근데 좀 Sirius가 화난 것 같아요. Why? He's snarling. He's snarling. 강아지들이 snarling 하면은 으르릉, 으르렁 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화가 났어요. 왜냐? 뼈다귀를 잃은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 친구들 강아지들 뼈다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꼭 찾아야지 우리 버즈가. 그럼 그것도 찾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 빙거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자, 우프 하면서 he loved looking for bones. He's very happy. 그러니까
1: 빙고도 강아지니까 네, 뼈다귀를 찾는 게 얼마나 신나요. 오케이,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자, 이제 우주로 갔는데 많은 별자리를 물어보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Planet ICU. They don't know where it is.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Okay, 자, let's continue reading the book next time. And 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Take care. See you soon. Bye.
4: 해야 된다니까.
5: 이 분위기?
6: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5: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7: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8: 이게 뭐야?
7: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What's this for?

anything? Can you hold it? Okay.

Thank you.

0: 픽션 책, 우리 친구들이 배울 것도 많고요. 독서의 자신감도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책을 선정해보았습니다. 책 자체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준은 은근히 있다는 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What are clouds made of? 입니다. 구름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궁금합니다. 이 구름의 정체가 무엇인지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진행형이 불가한 동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왜 그게 안 되는지, 왜 ing를 못 붙이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오늘 읽어볼 부분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겠습니다.
1: What are clouds made of? By Debbie Villardi. Chapter 1. Clouds. White, fluffy clouds mean fair weather. Large gray clouds can bring rain or snow. Clouds come in many colors and shapes, but all clouds form the same way. Chapter 2. Water vapor. Clouds form out of water vapor. The sun heats the water in lakes and oceans. The water evaporates and becomes a gas. The water vapor rises in the sky. It cools down. It connects with dust, dirt, and other tiny particles.
2: The particles can include smoke, sea salt, ash, and pollutants.
0: What are clouds made of?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와, 저기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이 어마어마한데 저게 왜 안 떨어지지? 라는 거. 혹은 저 구름은 뭐지 도대체? 맛은 어떨까? 라는 거. 아, 사실 저 엄청 많이 어릴 때 많이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Clouds. 구름입니다. White. Fluffy clouds mean fair weather. White. 하얗고요. 흰색이고 fluffy라고 하면은 폭신폭신해 보이는 clouds, 구름들은 mean,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fair weather. fair이라는 것은 맑은, 좋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맑은 날씨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주 하얀 구름, 이렇게 뭔가 솜 같은 그런 구름이 하늘에 막 떠 있으면은 맑은 날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Large gray clouds can bring rain or snow.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떠냐면 아주 크고 gray clouds, 큰 회색 clouds. 구름은 can bring,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올지도 모르냐 하면, 무엇을 가지고 올 수도 있냐 하면 비나 눈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Clouds come in many colors. 구름은 come in many colors. 많은 색깔이 있고요. And shapes, 그리고 많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all clouds form, 그러나 모든 구름들은 form. Form이라는 것은 명사로서는 형태라는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but all clouds라고 돼 있죠. 이게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form이 동사로서 쓰였네요. 그래서 동사로서는 만들다, 형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색깔의 그런 구름이 있지만 모든 구름들은 form이 형성합니다.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 있는 이 동사, 이런 류의 동사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Fun Reading Grammar, 진행형이 불가한 동사입니다. 진행형이 불가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했을 때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것. 그게 예를 들자면 영어로서는 BING,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또 여러 가지 진행형 시제가 있죠. 그래서 이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는 그런 동사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행형 불가 동사가 이런 것들이 있고 왜 안 되는지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he's running in the park. 그녀는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They are reading a book. 그들은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괜찮죠?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BING, BING 둘 다 현재 진행으로 쓰였고요. 진행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진행형이라는 거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0: 올바른 문장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동사는 왜 진행형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볼까요? run이라는 거, read라는 거. run이나 read는 뭐냐 하면 그 동작, 일단은 움직임이 있고요. 동작을 나타내는데 동작을 하기 전과 하는 도중과 하고 난 그 후로 명확하게 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뛰기 전. 자, 아직 안 뛰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뜁니다. 자, 뛰기 전에 그 준비, 뛰기 전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 달리는 그 도중이 있고요. 달리는 중이 있겠죠. 그 다음에 뛰고 난 후에, 힘들어. 물. 이렇게. 뛰고 난그 후의 상태가 명확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즉, 동작이 있는 동사들은 대부분 진행형이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좋아하다, 싫어하다, 알다, 가지다, 의미하다. 이게 진행형이 안 됩니다. 왜안 되냐 하면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동사들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좋아하는 상태이고요. 싫어하는 상태이고요. 막 싫어해야지, 싫어하는 동작, 이렇게 동작이 안 된다는 거죠. 싫어하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알고 있는 그 상태, 뇌. 아, 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동작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이죠. 제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비칠지라도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아주 짧게 연기를 하는 거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have도 가지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제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말로는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영어로는 아, 가지고 있는 중이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끝이라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의미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know the answer. 나는 답을 알고 있다. 맞죠? 나는 답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걸 진행형으로 만들어 보면 I am knowing the answer. 나는 답을 알고 있는 중이다. 나는 지금 답을 알고 있는 중이야.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 그냥 그 상태로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진행형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He likes chocolate. 그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괜찮죠? 좋아한다라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진행형으로 못 만듭니다. He is liking chocolate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그는, 제가 그 he라고 치면, 초콜릿을 좋아하는 중이야. 초콜릿을 좋아하는 중이야. 이렇게 진행형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냥 좋아한다라는 그 상태로 딱 끝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그는 초콜릿을 좋아하는 중이야라고 하면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영어로서는 이게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작이 마치 뭔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 have a car.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 am having a car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린 문장이 됩니다.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중이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아니고요. 예외라기보다는 좀 주의사항인 거죠. 어떤 게 주의사항이냐면 have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다. 저는 리모컨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have의 의미, 가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음식과 함께 쓰이게 되면 먹다라는 의미로 바뀌거든요. 먹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햄버거가 있다고 칩시다. 햄버거가 있는데 제가 I am having a hamburger.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진행형으로 바꾸면 될까 안 될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친구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have는 상태 동사, 가지다는 상태,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진행형이 안될것 같은데 만약에 have가 먹다라는 의미라면은 진행형이 되지 않나? 먹기 전, 먹는 도중 그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먹고 난 후에 그다 먹은 그 상태가 있다면 진행형이 되지 않을까요? 딩동댕동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we are having lunch right now 이렇게 우리는 지금 right now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다. 만약에 이게 동작으로 바뀐다면 같은 have라는 동사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작을 나타낸다면 어떤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상태를 나타낼 때는 진행형이 안 되고 상태를 나타내지 않고 동작을 나타낸다면 당연히 진행형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동사들, 여기에 있는 이런 동사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동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행형이 안 된다. be, ing, ing를 못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Clouds. White, fluffy clouds mean fair weather. large

0: Gray clouds can bring rain or snow. Clouds come in many colors and shapes, but all clouds form the same way.
1: Chapter 2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제목이 water vapor이 되겠습니다. Water vapor이라고 하면 vapor, 증기가 됩니다. 그래서 water vapor, 바로 수증기가 되겠죠. 그래서 물의 증기입니다. Clouds form out of water vapor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름은 form, 형성이 됩니다. 만들어집니다. out of라는 것은 뭐뭐 밖으로라는 것이죠. 뭐뭐 밖으로, 뭐 밖으로 만들어지냐면 물 증기 밖으로, 즉 수증기 밖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구름이라는 것은 수증기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물 증기가 여기 있으면 이 밖으로 나오는 게 이제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인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구름은 만들어지죠. 어디로부터? 수증기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래서 out of는 뭐뭐로부터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랍니다. The sun heats the water in lakes and oceans. 위에 태양이 있습니다. 햇볕이 heats. 열을 가합니다. heat, 맞죠? 데운다라는 것이 되겠죠. 열을 가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 어디에 열을 가하게 되냐면 water, 물에 열을 가합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물에 열을 가하냐면 제 손에 있는 물통이 아니라 in lakes, 호수나 호수들이나 혹은 바다에 햇볕이 막 내려쬐면서 거기에 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우게 되겠죠. The water evaporates and becomes a gas. 그리고 나서 물은 어떻게 됩니까? 호수나 바다에 계속 햇볕이 내려쬐면은 더워지겠죠. 막 뜨거워지고 데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evaporates 되겠죠. 왠지 모를 것 같습니까? 이 단어를 혹시나 모르더라도 이 뒤에 있는 맥락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The water, 물이 evaporates 하고요. and becomes gas, 기체가 된답니다. 그럼 여기 있는 evaporates는 물인데 이게 기체로 되는 과정,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증발하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르는 단어의 의미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답니다. 물은 증발하고요. and becomes gas, 그리고 기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e water vapor rises in the sky. 그리고 이 물증기, 수증기라고 했습니다. 수증기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rises, 올라갑니다. It cools down. 하늘로 올라가면 그 수증기들이 식습니다. Cools down.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식습니다. It connects with dust, dirt, and other tiny particles가 되어 있네요. It, 이 수증기들은 connects, 연결이 됩니다. 연결합니다. 뭐와 연결이 되냐면 dust는 먼지가 되겠죠. 그 다음 dirt는 흙이 됩니다. 공기 중에 미세한 먼지들이나 그 다음에 dirt, 흙이나 흙 입자들, 흙도 막 흙먼지 같은 이런 작은 입자들은 떠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흙이나 and other tiny particles, 그리고 다른 아주 작은 tiny, 아주 작은 particle이라고 하는 입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작은 입자들과 결합하게 됩니다. 수증기가 다른 먼지나 흙이나 다른 입자들과 결합한다가 되겠죠. The particles can include, 그리고 이 여기에 나온 other tiny particles, 다른 작은 입자들은 여기에 나오죠. The particles, 그 입자들은 can include,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포함할 수가 있냐면 smoke, 연기라든가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연기들 있잖아요. 매연일 수도 있고 연기나 혹은 sea salt, 바다 소금이나 and ash. Ash는 뭐예요? 재가 되겠죠. 재나 or and pollutants. Pollutants는 바로 오염 물질이 됩니다. 우리가 참고로 제가 적어두었죠. Pollute이라고 하면 바로 오염시키다라는 것인데 ant가 붙으면서 오염시키는 것. 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염물질이 되겠죠. 이런 오염물질들을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가 이런 여러 가지들과 결합해서 쭉 하늘로 올라가겠죠. 이런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입자들과 결합하겠죠. 그래서 이게 왠지 구름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음원으로 이때까지 읽었던 것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Chapter 2 Water vapor. Clouds form out of water vapor. The sun heats the water in lakes and oceans. The water evaporates and becomes a gas. The water vapor rises in the sky. It cools down. It connects with dust, dirt, and other tiny particles.
2: The particles can include smoke, sea salt, ash, and pollutants.
1: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새로운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2: Fair. Fair. The weather today is fair and sunny. form.

0: form. But all clouds form the same way. Evaporate. Evaporate. The water evaporates and becomes a gas. Particle. Particle. Dust particles floated in the sunlight. Pollutant. Pollutant. The particles can include smoke, sea salt, ash, and pollutant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뭐냐면 바로 밖으로, out of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의 가장 앞에 e나 ex나 하여튼 유사한 e와 같은 그런 것들이 붙어 있다면 밖을 의미하는 게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e가 붙어 있으면 아 왠지 바뀌지 않을까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단어들 오늘 책에 나온 단어를 포함해서 새로운 단어 한 가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evaporate라고 있습니다. evaporate 뭐냐면 바뀌죠. 박. 그럼 e가 바뀝니다. 그리고 vapor 아까 나왔었죠. 증기입니다. 증기. 수증기가 되겠죠. eat은 뭐냐면 먹었다. 이 eat의 과거형 아니고요. 뭐뭐로 만들다. 뭐뭐화하다. 뭐뭐 만들다라는 동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증기를 밖으로 나가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언가를 증기화시켜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액체가 있는데 이거를 공기로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게 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증발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생각보다 간단한 단어랍니다. 이제 보니까 evaporate 그 안에 vapor이 들어간 것도 눈에 보이고요. 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 만들다 a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익혀두시면 단어 암기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eject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eject, eject도 은근히 많이 접할 수가 있답니다. 일상에서도 쓰고 스포츠에서도 쓰고 과거에 어떤 기계들에서 뭔가를 빼낼 때도 eject라는 게 있었고 아주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e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밖으로, 밖을 의미하죠. ject는 던지다를 의미합니다. 던지다, 무언가를 던지다. 그래서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배출하다. 밖으로 던지는 거니까 뭔가를 배출하다 혹은 방출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단어가 결합이 되고 그 결합되는 그 원리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단어를 암기할 수 있고 이 기억 속에서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마련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 해볼까요? 자, 제목이 갑자기 잠수를 탄 친구 파트 1입니다.
1: 오.
0: 맙소사. 주위에 좀 그런 사람 가끔 있나요? 연락이 갑자기 근데... 두절되거나.
1: 와, 근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연락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0: 네, 수단이 많긴 하죠.
1: 거기다가 뭐 SNS며 뭐 메시지며 주고받을 right.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0: yes.
1: 어떻게든지 뚫리더라고요.
0: 뚫리긴 뚫려요.
1: 네, 뚫려요. 네.
0: 근데 예전에는 그게 더 힘들기도 했었고
1: 그쵸.
0: 이런 것이 또 특히나 뭐 연인 사이에 나타나거나 하면 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1: 그렇죠.
0: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다이얼로그에 좀 담아봤습니다.
1: 네.
0: 자,